0: 유조선도 이란군의 승인 없이는 안전하게 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전쟁을 끝내고 동결 자금을 풀어야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이란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가짜 정보이자 미군의 절망을 보여주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어떤 선박도 이란군의 승인 없이는 안전하게 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자
3: The only one that has control of the Strait of Hormuz right now is the United States Navy. We have a blockade that's been infallible.
2: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최악의 가짜 정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정보 실패로 오랫동안 오판을 거듭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오판은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군 중앙사령부도 미군의 절망과 무기력을 보여주는 근거 없는 발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선이나 유조선도 이란군의 통제와 승인 없이는 안전하게 지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바시즈 민병대 사령관도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관리와 통제 아래에 있고 이란은 완벽한 안보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가세했습니다. 호르무즈 통제권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이란은 미국이 전쟁을 끝내고 동결 자금을 풀어야 해협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입구에서는 상선들이 피격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긴장이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선박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는 후티 반군은 드론으로 홍해의 사우디 아람코 정유시설을 추가로 타격했습니다.
4: 후티는 이번 공격이 사우디가 예멘 영공과 주권을 침범한 데 대한 대응이라며 모든 침략 행위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5: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6: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5: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7: 5시 이브닝 뉴스는 PCB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8: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이란 앞바다에 머문 지 9달이 넘었습니다. 링컨함은 지난해 11월 샌디에이고를 떠난 뒤 올해 7월 초까지 208일 연속 해상에 머물렀으며 이는 현대 해군사에 전례가 없는 기록입니다. 당초 5월에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이란과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귀환이 두 차례 미뤄졌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보급에 차질이 생겼고 승조원 5,000명은 곰팡이 핀 샤워실과 고장난 화장실, 그리고 쌀 반 컵과 토르티아 두 장으로 줄어든 식사를 견뎌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에는 수병 한 명이 함상에서 바다로 뛰어드는 사건이 발생했고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군사 전문지들은 자살 충동 보고와 투신 시도 제지 사례가 추가로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미 해군은 자살 시도 증가를 관찰하지 못했다며 투신과 복귀 지연은 무관하다고 밝혔고 피트 에그세스 국방장관은 관련 보도가 사실을 완전히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방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며 이 문제를 의회로 가져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링컨함 문제는 군 복지와 전쟁 장기화를 둘러싼 정치 쟁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상시 배치해온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을 중동으로 이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늘 미 당국자를 인용해 워싱턴함이 이란 전쟁을 수행해온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대체하기 위해 중동 파견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함은 일본 요코스카 기지를 모항으로 삼아 동아시아에 상시 배치된 미군의 유일한 항공모함입니다. 승조원 6천여 명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C를 포함한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한 핵추진 항모로 인도 태평양 지역 억지력의 핵심 전력으로 꼽혀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나 미군의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워싱턴함이 떠난 자리를 다른 항모가 채울지에 대한 발표도 없는 상황입니다. 미 해군 전문 매체 USNI 뉴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시어드워 루스벨트함과 그 전단이 배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해 대체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미 올해 초에는 오키나와 주둔 해병원 정대 2,500여 명과 한국에 배치된 사드 전력 일부가 중동으로 재배치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군사활동을 벌이는 시점에 인도태평양 억지력 공백이 가장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워싱턴함의 중동 파견이 현실화될 경우 동아시아 지역의 미군 전력 공백이 얼마나 빠르게 채워질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경선에서 여론조사가 또다시 크게 빗나갔습니다. 경선 직전까지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프란체스카 홍 후보가 상대 후보를 20%포인트 안팎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개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데이비드 크럴리 후보가 홍 후보를 불과 0.4%포인트 차로 제치고 민주당 후보 자리를 가져갔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이번 예측 실패의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짚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참모였던 데이비드 엑설로드는 여론조사는 특정 시점의 스냅숏일 뿐이라며 많은 조사가 표심의 움직임을 포착하기에 너무 일찍 실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스콘신은 어느 정당에 등록했든 상관없이 원하는 정당의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경선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누가 투표장에 나올지 예측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스테이트 내비게이트의 창립자 체즈 너티콤은 평소 공화당 경선에 참여하던 일부 유권자들이 홍 후보를 저지하려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막판 홍 후보 측의 자금 부족도 결정적 변수로 꼽혔습니다. 상대 측의 공격 광고에 맞대응할 TV 광고를 끝내 내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참모 출신인 댄 파이퍼는 홍 후보가 데이터 센터 같은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유권자를 결집한 풀뿌리 캠페인을 펼쳤지만 막바지 광고 공백이 패인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0: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오는 15일 광복절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현지 언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 취임 전까지 매년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해 왔으나 이번에는 공물만 바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0만 명이 합사된 것으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통합니다. 교도통신은 참배 강행 시 한일관계 악화는 물론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의 강한 반발도 불러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총리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매년 참배를 해왔는데 한일관계의 악영향은 물론 갈등을 빚는 중국도 자극할 거란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9: 8월 15일은 우리에겐 광복절이지만 일본엔 패전일입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는 매년 정기적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직접 가서 참배해 왔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제가 일으킨 침략 전쟁에서 숨진 240만 명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카이치는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총리가 되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거고 참배는 외교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고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참배는 안 하고 대신 개인 이름으로 공물만 바쳤습니다. 이번 광복절은 총리 취임 이후 처음 맞는 날이라 더욱 이목이 쏠렸는데 참배는 안 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 상징으로 통하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경우 기껏 사이가 좋아진 한국과 관계에도 좋지 않고 한미일 3국 연대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교도통신은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의 강한 반발 또한 불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가 참배를 할지 말지는 개인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0: 소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参拝されるか否かと、これは総理がご自身で適切に判断されることであります。
9: 일본총리가야스쿠니신사를참배하느냐마느냐도중요하지만진짜협력을위한다면무단으로합사된조선인문제부터풀어가는게더중요하다는의견도귀담아볼필요가있습니다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5: 라디오서울 1650.com 와빠르네
11: 와그기사가벌써났어정말빠르다안볼수가없네
12: 다른곳엔없는기사가이렇게많아읽을게너무너무많은라디오서울 1650.com
11: 와빨라진짜빨라기사올라오는속도가정말빨라
5: 로컬뉴스한인사회뉴스미국뉴스시니어를위한건강생활정보한국뉴스속보한인사회명칼럼니스트들의칼럼오피니언섹션경제뉴스등등정말읽을거리가많은뉴스사이트
13: 그외재미난기사들이너무많은라디오서울1650 AM 방송이24시간뉴스를보도하는온라인뉴스사이트
11: 이제부터뉴스는라디오서울 1650.com
14: 눈뜨면바로하루의시작을라디오서울 1650.com 과함께
11: 셀폰으로 PC 로좋은정보빠른뉴스는라디오서울
15: 방송도온라인뉴스도라디오서울
16: 온라인광고문의는 323-692-2117-323-692-2117번
17: 모두가사랑하는대한민국대표싱어송라이터이적이라이브콘서트를엽니다9월26일토요일회차한가리조트카지노에서이적을만나세요걱정말아요거짓말거짓말거짓말하늘을달리다등수많은명곡으로사랑을받아온이적그의감동적인라이브무대가남가주에서펼쳐집니다조기매진이예상되니 888-810-8871번으로전화하거나회차한가닷컴을방문해티켓예매를서두르세요회차한가리조트카지노에서멋진공연과카지노엔터테인먼트의완벽한조합을즐겨보세요
18: 몸을고치는게아니라젊음을다시부르는신호
19: 우리몸이보내는신호에반응하는기술
18: 몸이필요하다고말하면건강한뼈와골수를회복시키고줄기세포를생산증가된건강한줄기세포가손상된부위를스스로찾아갑니다
19: 자연과과학이만난텔로유스의원료많은사람들이경험한변화젊음을깨우는텔로유스
18: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코치 714-742-4855 정인숙코치를찾아주세요
20: 어릴때부모님이자주다투셔서많이무서웠죠참아라울지마라강해지라는말을들으며자랐죠그때의독성스트레스로불안과고혈압이생겼습니다지금은부모가되어아들의감정을존중하고숨기지않도록도와주고있습니다
21: 아빠
20: 안녕아들어꽉안아주네
22: 아이들이독성스트레스반응없이성장하도록 first5california.com 에서돕는방법을알아보세요
23: 사고로고통받고계신가요하워드김변호사가도와드립니다27년이상의풍부한경험과철저한준비로소문난김변호사는개인상해교통사고대중교통사고자전거사고화상사고괴물림등등그리고비즈니스소송까지법원에서확실하게변론하고고객에게한국어로설명드리면서여러분의권리를지켜드립니다캘리포니아법원에서인정받은전문가밀리언달러변호사포럼의평생회원하워드김변호사당신의든든한법적동반자지금바로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4: LA 학부모님이런생각은버리셔도좋습니다학군따라이사가야한다는생각사립학교는무조건비싸다는생각 LA 한인타운에는킨더에서초중고까지경제적인학비에다닐수있는사립학교가있습니다졸업생전원이아이비리그와 UC 계열대학에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5: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킨더도 NCA
25: 5시이브닝뉴스는1250만불교통사고최고보상교통사고전문천재변호사리차드호프만변호사하늘위호텔세계최대항공기아시아나 A380 에서차별화된서비스를만나보세요고국까지편안하고안전하게모시는아시아나항공 LA 와가든그로브두곳에서모시는금강안경검안과이자 1% 를내려서재융자를해주는융자전문회사융자나라믿고찾는교통사고및비즈니스소송전문하워드김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 백악관이 오늘 중국이 고율관세를 피하기 위해 전 세계 40여 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이른바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수출업체들은 관세가 낮은 제3국을 거쳐 간단한 조립이나 라벨 교체만으로 원산지를 바꿔치기 한 뒤 미국 시장에 제품을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50%에 달하지만 멕시코나 캐나다를 경유하면 사실상 관세가 사라지고 일본이나 유럽연합을 거쳐도 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백악관은 이 불법 환적 규모가 연간 최대 3,03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연간 환적 규모를 750억 달러로 가정할 경우에도 연방 세수 손실이 최대 260억 달러에 달하고 약 45만 개의 일자리가 대체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환적 위험국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한국은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 인도, 멕시코, 대만과 함께 가장 높은 위험 등급인 1유형으로 지목됐습니다. 특히 경기도 반도체 벨트가 중국산 직접 회로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명시됐고 이로 인해 피닉스와 오스틴 등 미국 반도체 도시들이 압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번 보고서가 제3국을 방패로 삼는 국가들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으며 향후 무역 협상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선적 경로와 원산지 정보를 분석하는 탐지형 국경 감시 시스템으로 환적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석좌가 오늘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을 분석한 글을 발표했습니다. 차 석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른바 수정주의 전략을 택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수정주의란 기존의 통념을 깨는 전략적 선택을 뜻합니다.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 밀착하고 있어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차석좌는 김 위원장이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기 위해 트럼프와의 접촉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 전쟁을 지켜보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을 파악했고 예측 불가능한 상대를 관리하는 최선책이 접촉 유지라는 교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회담이 열린다면 김 위원장은 평화조약 체결과 미군 훈련 중단 등을 의제로 내세우며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 이력 쌓기에 호소할 것이라고 차석좌는 내다봤습니다. 가시적 성과는 크지 않더라도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효과를 얻는 것이 북한의 핵심 목표라는 분석입니다. 차석자는 이 같은 수정주의 외교가 북일 정상회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한미일 3국 협력 체계를 흔드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남한과의 대화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서울을 우회해 워싱턴과 도쿄를 직접 공략하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정교한 위장 취업 사기를 벌여온 실태가 월스트리트 저널의 심층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IT 노동자들은 훔친 신원정보와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미국과 영국 기업의 원격 근무자로 위장 취업해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1년여간 추적한 한 소규모 조직은 석 달 만에 1000곳 이상의 기업에 지원해 최소 9곳에서 채용 제안을 받았습니다. 면접 과정에서는 챗 GPT로 기술 질문에 답하고 얼굴을 바꾸는 인공지능 도구로 신원 확인을 피하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채용이 이루어지면 미국 내 조력자가 노트북을 수령해 이른바 노트북 농장을 운영하고 북한 노동자들은 원격으로 접속해 업무를 처리합니다. 연방수사국은 북한 IT 노동자와 이를 돕는 미국인 공범을 합쳐 지금까지 39명을 체포하거나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수사국 요원은 가장 큰 노트북 농장에만 약 100대의 노트북이 있었다며 이 생태계가 돌아가려면 수천 명의 미국인이 연루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북한 IT 노동자는 이 방식으로 연간 최대 30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그 소득의 최대 90%가 북한 정권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미 재무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가상화폐와 자금 세탁 등 복잡한 경로를 거쳐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0: 파나마를 방문 중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오늘 미 해군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필요한 만큼 무기한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함을 교대로 투입하면 장기 작전이 가능하다는 설명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호르무즈 해협 완전 통제 방침을 뒷받침한 것입니다.

0: 홍세를 무기한 유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1: 네, 파나마를 방문 중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 해군이 현재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무기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군함을 교대로 투입하면 되기 때문에 장기 작전을 수행할 충분한 전력이 있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통제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협상이 장기화하더라도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지속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미군은 핵 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을 중동에 파견해서 장기 배치된 에이브러햄 링컨함과 교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출항한 링컨함은 이란전을 앞둔 지난 1월 중동으로 배치된 뒤 대이란 군사작전과 해상 봉쇄에서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항모 교체는 9개월간 이어진 장기 파병에 따른 승조원들의 건강과 열악한 생활 여건을 둘러싼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뤄지게 됐는데요. 링컨함 선상에서 이뤄진 승조원 인터뷰 잠시 들어보시죠.
2: It's hard, it's hard on your mental state, to sea for 8 months without being on dry land. It takes a toll on you.
1: 민주당 의원들은 생활 여건은 물론 승조원들의 정신 건강 악화 및 일부 승조원의 바다 투신 시도 보고에 대한 펜타곤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링컨함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보도가 완전히 왜곡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미 당국자는 또 항모 교대는 이번 논란과 무관하게 사전에 계획돼 있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의 대이란 군사작전 장기전에 따른 부담은 병력뿐 아니라 무기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미군이 이란과의 전쟁 시작 뒤 첨단 무인 공격기인 MQ-9 리퍼 드론 전력의 약 25%를 소진했다고 보도해서 무기 고갈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0: 네, 예멘에서도 전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1: 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과 예멘 정부군의 교전이 다시 격화하면서 2014년 시작된 예멘 내전이 다시 전면화될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예멘 국내를 넘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공격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한스 그룬드베리 유엔 예멘 특사는 예멘이 2022년 휴전 이후 대규모 무력 충돌로 돌아갈 위험이 가장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위기로 이미 역내 무역과 에너지 수송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홍해와 아덴반까지 불안해질 경우 예멘 분쟁이 더 광범위한 역내 충돌과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3: Ansar Allah's renewed attacks on commercial vessels in the Red Sea and the Gulf of Aden, which the Council condemned in its recent statement, risk deepening Yemen's entanglement with a wider regional confrontation.
1: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호르무즈 봉쇄를 장기간 유지하는 동시에 홍해와 사우디를 둘러싼 불안까지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4: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이 방송은 교통안전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야당인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과 잇따라 골프 회동을 가지며 계엄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경남 사선 의원 김태호 씨가 오늘 연합뉴스를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0: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회동 자리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개헌 필요성에 적극 동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야당에서 개헌 추진을 연임을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는 데 대해 그런 의도가 있다면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개헌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인데 연임 독재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22년 대선과 지난해 대선에서도 4년 연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번 골프 회동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 논란이 불거지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6월에도 국민의힘 주호영 박덕흠 의원 등 야당 전현직 국회 부의장과 골프를 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화요일 백악관에서 어린이 예방접종 횟수를 줄이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권장하던 백신 종류를 17가지에서 11가지로 줄이고 홍역 볼거리 풍진 혼합 백신인 MMR을 분리접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연방보건부 장관은 어린이에게 백신을 과도하게 투여하는 것이 자폐증 증가로 이어졌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의학계는 이 주장들의 근거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MMR 혼합접종이 개별접종보다 위험하다는 증거는 이 백신이 개발된 70년대 이후 단 한 건도 보고된 적이 없으며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한 국제보건기구들은 모두 혼합접종을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케네디 장관이 주장한 유아기 최대 92회 접종이라는 수치도 사실과 다릅니다. 의료계는 만 18살 이전까지 맞는 주사 횟수를 30회에서 35회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신과 자폐증의 연관성 역시 수십 건의 연구에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과학자들은 자폐증 진단 증가의 배경으로 유전 환경 요인과 진단 기준 확대를 꼽고 있습니다. 반면 예방접종의 효과는 명확히 입증돼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30년간의 정기 예방접종으로 112만 9천 명의 사망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유엔 인권감시단이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7월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 민간인 437명이 숨지고 2,61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수는 전달보다 30%, 작년 같은 달보다 70% 늘어난 수치로 2022년 5월 이후 가장 많은 기록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2022년 2월 이후 지금까지 집계된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는 총 16,874명에 달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자국 에너지 시설 공격에 맞서 키이우를 비롯한 후방 도심에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집중해왔습니다. 유엔은 지난달 키이우에서만 최소 54명이 숨졌다며 가장 큰 피해를 본 도시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오늘은 오데사 지역에서 340명이 탑승한 여객열차가 러시아 드론 공격을 받아 2명이 숨졌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드론을 조종한 사람이 민간 열차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데사 외에도 오늘 11개 지역이 추가로 러시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공격 대상이 기반시설이었다며 민간인 피해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1: 서유럽이 올해 들어 다섯 번째 폭염에 시달리는 가운데 이번 주 프랑스 보르도 기온이 화씨 10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영국 런던 서부 큐가든에서는 화씨 100도를 넘어 올해 최고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월부터 매달 폭염이 이어지면서 4개월 연속이라는 신기록도 세워졌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등지에서 산불이 계속되자 산불 진압에 지친 프랑스 소방관들은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업을 포함한 단체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거의 기후 위기는 현실이고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서유럽도 올해 들어서 다섯 번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번 주 40도까지 기온이 올랐는데요. 산불 진압에 지친 소방관들은 증원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3: 거리를 온통 물로 적셨지만 불볕 더위를 달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번 주 프랑스 서부 보르도는 섭씨 40도, 수도 파리는 3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서유럽 폭염은 올해 들어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영국 런던 서부 큐가든의 기온이 38.1도까지 올라 올해 최고였던 지난 6월의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5월부터 매달 35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처음으로 4개월 연속이라는 신기록도 생겼습니다.
4: My flat's so hot, it's roasting, so yeah, struggling a bit. I'm trying to dash to the aircon now, the office. So.
3: 유럽 산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남부 세비야의 아스날 콜라르에서만 3만 5천 헥타르가 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산불 진압에 지친 프랑스 소방관들은 사명감만으로 대처할 순 없다며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업 등 단체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5: 200 maisons qui brûlent en Gironde, une centaine dans le Var. C'est inadmissible des centaines de milliers de personnes qui sont évacuées. Mais enfin, c'est pas la France.
3: 열돔에 의한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스페인과 프랑스, 그리스에 이어 발칸 반도까지 산불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보스니아에 이어 이번에는 몬테네그로 해안 휴양지 비엘라의 주거 단지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6: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 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 TV 앱을 다운 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 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 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 주세요.
7: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8: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조명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고맙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포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9: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0: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9: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2: 3236601000번
1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6: 213-383-3838 213-383-3838.
17: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8: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로스앤젤레스 노숙자 지원자금 통제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지방법원 데이비드 카터 판사는 오늘 예비금지 명령을 내리며 주택도시개발부가 로스앤젤레스 노숙자 서비스 기관인 라사의 연방자금 신청 자격을 박탈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도시개발부는 지난 6월 11일 라사를 자금관리 주체에서 배제했는데 이 조치로 인해 140개 노숙자 서비스 단체를 대신해 약 2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연방보조금을 신청할 길이 막혔습니다. 주택도시개발부는 10년 이상 누적된 감사 지적과 부정적 보도를 이유로 들었지만 라사 측은 이 조치가 영구주거지원이라는 지역정책 대신 단기주거와 약물치료 중심의 연방정책을 강제하려는 구실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카터 판사는 주택도시개발부가 의회가 지역사회에 부여한 권한을 빼앗으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자격 박탈이 공공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판사는 이번 조치가 결국 노숙자 사망으로 이어지고만 1,000명 이상의 노숙인이 거리로 내몰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카터 판사는 주택도시개발부에 라사를 보조금 신청 주체로 복원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라사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10월 13일까지 법원에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역개발청과 시 당국은 각각 또는 공동으로 해당 기능을 맡을 수 있다고 법원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8월 7일로 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이 주택도시개발부의 2026년도 지출 계획을 무효화한 데 이어 일주일도 안 돼 나온 두 번째 사법적 제동입니다. 재판은 내년 2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LA 경찰국 소속 다니엘 플로레스 경관이 직장 내 인종차별과 성차별 발언을 증거로 남기려 동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가 오히려 중범죄로 기소됐습니다. 네이선 호크만 LA 카운티 검사장은 비밀통신 녹음과 도청 혐의로 16개 중죄 항목을 적용해 플로레스 경관을 기소했으며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13년의 주교도소 수감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도 가장 엄격한 전원동의 녹음법을 적용하는 주로 법원 허가나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검찰은 플로레스 경관이 특정 주제로 대화를 유도한 뒤 자리를 피하는 방식으로 녹음을 조작했고 자신의 차별적 발언은 삭제 편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경찰관이 공식 조사 업무의 일환으로 수행한 녹음은 캘리포니아 사생활 침해법상 예외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로 LAPD 내부 감사국은 총 18명의 경관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 중 17명이 징계 절차에 부딪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동의 없는 녹음이 범죄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번 기소가 내부 비리를 고발하려는 공익 제보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휴고 소토 마르티네스 LA 시의원은 호크만 검사장에게 즉시 기소를 취해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플로레스 경관은 현재 무죄를 주장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위를 고발하려는 행위와 그 수단의 합법성 사이에서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하는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12: 미국 이민당국이 가족이민 심사 방식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주 새 정책 지침을 발표하고 이달 5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은 혈연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부족하거나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DNA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난민 심사 과정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이민과 난민 제도를 통한 입국을 더 엄격하게 걸러내겠다는 의지를 정책으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DNA 검사는 비용이 적지 않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심사 기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신청자는 사실상 심사 자체가 막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행정명령이 아닌 내부 정책 지침 형태로 시행돼 의회 승인 없이 즉각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가족이민 신청을 준비 중인 경우 서류 요건이 이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연 아트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이 오늘 자정 마감됩니다. 양측 모두 재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고 2017년 시작된 9년간의 소송이 마무리됩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을 명받은 재산은 모두 9,440억 원 규모입니다. 법원은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비율을 2:1로 정했으며 지급수단은 현금으로 결정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6: 오세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판결에 대한 재상고 시한이 끝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재상고를 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9년을 이어온 소송이 마무리될지 관심입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의 재상고 시한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양측 모두 재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갑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에게 분할을 명한 재산은 모두 9,440억 원가량입니다. SK 주식까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 분할 비율을 2:1로 정한 결과입니다. 다만 법원은 주식 자체를 분할하면 최 회장 경영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급수단은 현금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자는 연 5% 비율로 가산되는데 이에 따라 지급이 늦어지면 날마다 1억 3천만 원씩 더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시작돼 9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이 기업은 산정에서 고려 대상인지, 또 SK 주가를 계산할 때의 기준 시점은 언제로 정해야 하는지 등 숱한 쟁점을 낳았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의 독자적인 활동의 기여도가 인정돼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류됐고 주가는 상고심 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세기의 이혼이라고도 불린 길었던 소송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2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주모 주모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1: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2: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검치약 칫솔 주검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1: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5: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4: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5: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4: 혈당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5: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6: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7: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6: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7: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6: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0: 타이어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1: 오늘 오전 11시 44분쯤 로스앤젤레스 베니스 지역에서 무장 용의자들이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은 링컨 블러바드와 퀘르달렌 에비뉴 교차로 일대입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해당 도로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무장 용의자가 관련된 만큼 경찰은 현장 주변을 봉쇄하고 안전을 확보한 뒤 검거를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용의자들은 모두 경찰에 인계된 상태입니다. 도로 통제가 언제 해제될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링컨 블러바드는 베니스 해변 인근의 주요 간선도로인 만큼 이 시간대 통행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구간을 이용하실 분들은 우회로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용의자 신원을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12시 25분쯤 실버레이크 지역에서 주거 침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실버레이크 블루바드 1538번지 주택에 두 명이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현재 용의자 두 명의 신원과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버레이크는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만큼 인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낯선 사람이 주택 주변을 배회하거나 수상한 움직임이 보이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용의자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 중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에비뉴 5538번지에서 총기 위협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 여성이 다른 사람을 향해 총을 쏘겠다고 위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해당 여성을 신속하게 제압했습니다. 여성은 현장에서 곧바로 구금됐습니다. 현재까지 총기가 실제로 발사됐다거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와 위협의 배경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 주변 주민들은 경찰이 상황을 통제하는 동안 잠시 불안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추가 용의자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 중입니다.
12: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5: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6: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5: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6: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5: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6: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5: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7: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8: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7: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8: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7: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8: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9: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0: 뭐든지 넘치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 탈모약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여성도 그렇고요. 바르는 탈모약 많이 쓴다고 하는데, 이 탈모약을 쓴 뒤에 이마나 얼굴 주변에 잔털이 늘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네, 약을 바를 때 흘러내린 상태로 오래 피부에 남으면서 원치 않는 부위에 털이 진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단순 탈모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질환으로 인한 탈모인지도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여성형 탈모증은 앞머리 이마선은 비교적 보존되는데, 특히 정수리와 중앙 부위 모발이 가늘어지는 게 특징이죠. 이에 비해 남성형 탈모, 이마선 후퇴가 두드러집니다. 정수리 탈모도 주로 관찰되고요. 이런 증상들은 비교적 서서히 진행되는데, 이에 비해서 갑자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 두피가 붉고 가렵다, 특히 동전 모양으로 머리카락이 빠진다, 이럴 때는요, 진료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탈모의 원인이 다른 질환일 수 있으니까요. 또 이때는 탈모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겠죠. 네, 다시 돌아와서 넘쳐서 좋은 게 아닌 탈모약. 네, 많이 바른다고 효과가 빨라지는 약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흘러넘쳐서 원하지 않는 부위에 털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 그래서 드린 거고요. 또 권장량보다 자주 쓰거나 넓은 부위에 바르게 되면 두피 자극, 또 각질, 홍반 등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드물지만 어지럼증, 두근거림, 부종 같은 전신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먹는 미녹시딜과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원래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된 약입니다. 그래서 혈압 변화, 부종, 심박수 증가 같은 이상 반응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혈압약을 좀 많이 높은 도세지로 복용 중인 사람은 의료진과 상담해 볼 필요 꼭 있습니다. 또 탈모 관리는 빠를수록 좋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하죠. 자, 바르는 약을 쓴다면 정해진 용법을 지키시고 원치 않는 부위에 털이 나거나 두피 자극이 심하다면 사용법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주식영재반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주식영재 오셨는데요. 허재반 유신투자증권 상무, 뉴페이스인 이재만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투자 분석실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3: 제가 듣기로는 실장님께서는, 이재만 실장님께서는 두 분이 굉장히 절친이시라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요.
5: 네.
3: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5: 친한 친구라기보다는 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진짜로 워낙에 네. 어렸을 때부터 옆에서 모습을 뵀었고 얼마나 열심히 하셨고 잘하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3: 네. 아, 상무님 얼굴 빨개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절친이라는 소문을 듣고 상무님을 통해서 실장님을 막 모시려고 저희가 시도를 했었거든요. 이 시도를 했던 배경이 쪽집게 도사로 그때 한번 대히트를 치신 적이 있잖아요.
5: 네.
3: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당시에 그 히트 친 게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초월하는 순간이 강세장 정점의 시그널이다.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폭락을 했었거든요. 보는 사람마다 칼 들고 덤비지 않았습니까?
5: 우선 너무 그 당시 그 예. 레포트 때문에 이게 칭찬을 받았다기보다는 욕을 먹었던 게 훨씬 더 많았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때 약간 과열의 시그널 중에 하나였고 강세장의 과열의 시그널이었으니까 주가가 강세장이어도 한 20%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지수는 한 뭐 7,500 정도면 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썼던 레포트라서
3: 네네.
5: 결론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그 이후로 이렇게까지 빠질 줄 몰랐다. 네.
5: 이렇게까지 40% 정도 빠질 줄은 정말 몰랐던 것 같습니다.
3: 네. 정말 이렇게까지 빠질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조금 회복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6,800선까지 올라섰는데 아무래도 이게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최근에는 조금 잦아들긴 했지만은 전문가들이 이 휴가철 투자 전략을 그냥 보지 마라 라고 많이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상우님도 동의하십니까?
6: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변동성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나쁜 점은
3: 네.
6: 내가 원치 않아도 이제 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게
3: 좀 강제장투
6: 네, 네. 나쁜 점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아예 그냥 이 계좌를 안 보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다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겠지만 이 7월에 주가 빠진 거는 사실 좀 많이 과도했죠. 경험적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 다른 요인들도 있긴 해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자꾸 이제 주가만 바라보다 보면 이제 오히려 이제 좀 빨리 팔고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지금은 딱히 그럴 시점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차라리 뭐 닫고 휴가 가라라는 그런 조언이 의외로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3: 근데 닫고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 지금 휴가를 대체로 많이들 다녀오셨을 텐데 그러고 나니까 코스피가 어제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전략이 정말 효과적이었던 겁니까? 이제 다시 반등할 때가 된 겁니까?
5: 그냥 워낙에 급한 하락이 있었고 그게 시간이 예전에 그런 저점을 만들려면 1년이라든가 한 1, 2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저점을 네. 만들게 되는데 6주 만에 만들었으니까.
3: 빨리빨리의 민족이라
5: 네,
3: 저희는.
5: 그래서 네. 빠른 시간에 저점을 좀 만들었고 그래서 아마 저점을 만들었다는 그런 약간 신뢰 이런 것들을 갖고 지수가 좀 올라간다라고 보실 수 있는 반등 이런 것들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3: 최소한 두 분의 의견이 통합이 된 부분은 너무 과도하게 빠졌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간밤 상황부터 한번 짚어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소식들이 좀 있었는데 먼저 CPI도 있었지만은 이것보다는 시장에서는 코어웨이브 그리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쪽 실적에 조금 더 주목했던 것 같아요. 저는 슈마컴 하면은 분식회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얘들이 뭐 어쨌길래 이렇게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 겁니까?
6: 그 어떻게 보면 이제 AI 생태계에서 뭐 코어위브, 뭐 슈퍼마이크로, 네비우스 이런 회사들을 네오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립니다.
3: 네오클라우드요?
6: 이게 예. 이제 클라우드 사업 비즈니스를 이제 임대해서 임대받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그 실제로 이제 AI 생태계에 있지만 약간 좀 부동산 임대업자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코어이브 같은 회사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그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고 자기가 하나도 없이 다 빌려서 GPU를 사서 그거를 이제 임대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AI가 무너질 때 얘네 이들 기업들이 이제 가장 먼저 무너지게 되는데 사실 코어이브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달 이후에 주가가 한 60% 정도 빠졌습니다.
3: 많이 빠졌죠.
6: 많이 빠져서 와 이거 진짜 AI 생태계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과 걱정들을 많이 일으켰는데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또 좀 나름은 아직도 적자지만 그래도 마진이 조금 개선이 되고 어쨌든 수주 잔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 백로그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지연된 매출이 굉장히 좀 크게 잡히면서 아, 방향성 자체는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안도감을 좀 세게 좀 줬었던 것 같습니다.
3: 슈퍼 마이크로 역시 GPU와 메모리를 넣어서 서버를 조립해서 파는 회사니까 그런데 얘네 두 회사 다 일종의 AI 기업이라기보단 AI 인프라 기업에 좀 더 가까운 거잖아요. 그런데 얘들의 실적이 생각보다는 괜찮았다라는 게 AI에 대한 우려를 다 불식시킬 수 있는 거예요?
5: 근데 AI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미국의 약간 지금의 투자 환경들을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지금 경기가 되게 괜찮은 편이고 그렇죠. 물가는 뭐 예상보다 빠르진 않아도 어쨌거나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두 개의 지표가 결합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결합이 되는 쪽의 측면들을 갖고 있으니까 막 그래서 뭐 실적이 크게 나쁘지도 않았고 생각보다 괜찮았고 근데 그 실적 자체를 믿고 또는 이게 AI 인프라 투자의 다음에 확대냐라는 거는 좀 생각지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여태까지 주가가 많이 빠졌고 새롭게 좀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진 쪽들이 최근에 주가가 좀 빠르게 반전하지 않았나 그 과정에 이 두 기업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 일단 이 정도면 됐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5: 네.
3: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CPI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1년 전보다 7월 CPI가 3.4% 헤드라인이 그렇게 올랐고요. 코어가 2.5%였던가요? 이 정도면은 높잖아요. 솔직히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6: 네. 많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그냥 예상 정도 수준인데 더 나쁘지도 더 좋지도 않은 그 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제 7월달 그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끝난다고 해가지고 뭐 에너지 가격도 좀 떨어지고 뭐 이래가지고 어쨌든 더 물가가 더 높아지진 않는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물가가 아주 떨어지는 거는 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안도와 또 안도는 했지만 그래도 미국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올리려나 또는 연말까지 한 번은 올리려나라는 긴장감을 이제 동시에 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근데 미국의 물가가 더 오르기보다는 어쨌든 약간은 둔화가 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국채금리가 더 오르진 않았고, 국채금리가 더 오르지 않다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코어위브나 이런 그 네비우스나 이런 약간 좀 AI 인프라 쪽에서 굉장히 좀 끝단에 있는 기업들의 이 금리가 어쨌든 더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거가 함께 좀 안도의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3: 근데 더 높아지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지금 20년물, 30년물이 5%, 5.2%도 넘잖아요. 이것도 무지무지하게 높은 것 같은데요. 이러면 증시는 이거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6: 그래도 이제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계속해서 올라갔던 흐름하고 올라가다가 약간 주춤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안도의 의미가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3: 생각보다는 나쁘진 않다 이 정도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페드워치2를 보면요. 금리 동결 가능성이 60%, 금리 인상 가능성이 40%예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조금 커지긴 했는데 일단은 계속 이런 동결로 쭉 갈 그럴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보십니까?
5: 아무래도 기준금리는 약간 이제 이게 흔히 얘기하는 심리 변화는 동결과 인상이 항상 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최근에 발표된 지표는 약간 더 동결 쪽에 좀 더 가깝게 해석을 많이 해서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재환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는 그 우려를 약간 좀 완화시켰다라고 보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네. 또 금리가 계속 하반기에도 이슈가 될 테니까요. 이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코스피로 이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 정도로 끝났는데요. 지금 코스피는 한 4.4% 정도 오르면서 6,900선 회복을 열심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종목을 봐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꽤 힘있게 오르는 그런 중이거든요. 다시 힘을 내고 있는 겁니까?
6: 뭐 7,000포인트까지는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의 또 매물 때 이런 거는 정말 그 전 잘 알았는데 매물 때 이번에 이제 주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제 네. 살펴봤더니 예. 그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 평균 매수 단가가 코스피 한 7,200에서 7,100이에요.
3: 아, 아, 네네네.
6: 근데 이제 그거 밑으로는 예. 500대거든요.
3: 아,
6: 그러니까 1, 2월에 사셨던 분들이 네네네. 아마 4,000에서 예. 5,000 사이에 좀 많이 사셨던 거고.
3: 아, 500이 아니라 5,000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예.
6: 그 다음에 많이 사신 그 주식 시장의 어떤 코스피의 매물대가 이제 7,000 초반턴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코스피가 9,000에서 이제 7,000 떨어졌을 때는 사실 그냥 일반적인 조정에 가까웠는데 7,000에서 이제 5,000 떨어지는 과정은 엄청나게 무섭고 공포스럽고
3: 패닉이었죠.
6: 예. 이게 뭐 전혀 쉬는 것도 없이 한 번에 막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매수세가 공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거의 5,000포인트 초반까지 갔다가 이제 6,000포인트 중후반까지 왔으니까 아마 7,000포인트까지는 생각보다 빨리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3: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드렸던 말씀이신데 제 주변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본점 회복하면 두 번 다시 여기 쳐다도 안 볼 거다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자, 5,000대 폭락을 예언하셨던 그 우리 실장님께 아, 자꾸 이 얘기하지 말까요? 아무튼 이제는 그렇다면은 저점을 확인했으니까 매수를 해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4: 근데 이게 공교롭게 네. 허재환 상무님하고 생각이 약간 비슷한 게 지금은 흔히 얘기하는 약간 매물대 이런 것도 있지만 PER이 워낙에 급격하게 빠졌었고 한국 코스피의 PER이 저점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6.3배였는데 그거보다 더 낮은 4.7배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3: 엄청 싸다는 거네요.
4: 예,
3: 네.
4: 6.3배 정도는 회복이 가능할 겁니다. 그게 코로나19 저점이었으니까. 근데 공교롭게 6.3배를 현재 수준에서 대입을 하게 되면 코스피가 대략 한 7,400포인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차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상단은 대략적으로 7,000에서 7,500 아래쪽 이 정도는 네. 가능하게 되는데 그 위쪽을 다시 가려고 하게 되면 뭔가 좀 새로운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좀 빠르게 회복하는 건 그 정도 선까지 네. 코스피 한 7,500 이하 정도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네.
3: 그러니까 저점은 확인을 했지만 네. 7,000 넘어서 더 올라갈 때까지는 넘어야 될 장애물이 꽤 있다.
4: 네, 그렇죠. 네.
3: 뭐가 있습니까?
4: 우선 이게 어떻게 보면 9,300이라는 그 지수대를 보셨던 이유가 코스피가 내년에 순이익이 1,000조 원이라는 생각을 이미 다 시장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반영하면서 올라갔었으면
3: 네.
4: 새로운 게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익이 그거보다 내년에 더 좋아진다든가 예를 들면 1,000조가 아니라 1,200조 원, 1,500조 원이 된다든가 아니면 아주 강한 멀티플의 반등이라든가 예를 들면 주주 환원 정책 때 이런 것들이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표적인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다른 쪽의 기업들도 그렇게 변할 수 있느냐 주주 환원 정책을 그렇게 강화시켜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은 사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코스피를 그 위쪽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상승의 뭐 트리거 반등의 트리거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아직 풀어야 될 과제가 제법 남아있는 셈인데 최근에 저희 방송에 서동주 씨 방송인 서동주 씨가 출연을 하셨었어요. 서동주 씨 하면 최근에 SK하이닉스 259층에 들어갔다 이 말씀을 하셔서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그 영상 댓글을 보니까 본인들도 270층에서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 올라도 마이너스 30%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여전히 예전 고점에 비해서는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주가 이게 너무 저렴하긴 하잖아요. 그렇다면 좀 사도 되는 겁니까?
6: 저는 적어도 지금 8월달 그다음에 한 9월 초까지는 일단 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주가가 너무나 급락을 하는 과정인데 사실 이제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뭐 회사의 어떤 업황 자체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3: 네.
6: 근데 이제 물론 그 저는 이제 하반기 때 그래도 국내 수출 그리고 특히 이제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둔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저희가 이제 이전에 봤던 고점을 뚫는 데는 꽤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가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 주가 수준에서의 어떤 부담은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다려봐도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주가가 오히려 조금 올라온 다음이 이제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거를 이제 원금이 회복될 때까지 이제 기다릴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약간 이 올라올수록 약간 비중을 좀 줄이고 오히려 좀 시장 전체를 사든지 아니면 이제 조금 덜 올랐던 다른 산업들도 같이 좀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조금 전에 반도체 둔화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정점을 찍고 나빠진다는 뜻이에요? 성장세가 둔화한다는 뜻이에요?
6: 성장세가 둔화가 된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되십니다.
3: 그럼 정점은 아직 그렇게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6: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반기 때 주가가 되게 그 어떻게 보면 45도 각도보다 더 높은 속도로 엄청 달렸잖아요. 네. 높은 산을 너무 세게 달렸던 것 같아요.
3: 숨차 죽겠네요. 네.
6: 이제 그러다 지금 산을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네. 다시 산을 오르려면 이제 좀 힘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하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산을 올라갈 때는 조금 완만하게 올라가겠죠. 지금 뭐 오늘 어제는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좀 이 상승세가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에 조금 더 저희가 좀 감안을 하고 주식시장을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3: 맞아요. 과속하면은 결국엔 사고가 나기 마련이니까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직관적으로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점 매수 타이밍, 삼전닉스 저점 매수 타이밍 맞습니까? 아닙니까?
5: 주가가 만약에 이제 새로 이제 들어오신다면 전자하고 닉스를 먼저 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가격적인 측면, 이익적인 측면. 근데 이제 예전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주가가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올해 이익 증가율이 삼성전자 뭐 600%, 하이닉스 400%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내년에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되지가 않는 일이니까 그거보다 더 높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대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게 바라는 게 주주 환원, 예를 들면 배당, 자사주 매입과 소각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바라시긴 하죠. 근데 최고의 성장주가 최고의 배당주가 되기를 바라는 이 시점이 약간 바뀌는 관점들이라서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속도를 이제부터 그렇게 빨리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배당주를 선호한 게 아니라 성장주를 선호하기 때문에
3: 수익률이 다른데
5: 네, 수익률이 달라서 아마 진짜 속도도 예전만큼 그렇게 내기도 쉽지 않을 거고 다시 이전 고점까지 못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도 굉장히 좀 오래 소요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은 될 것 같습니다.
3: 지금 증권가에서는 60만 전자 이런 이야기들 다시 나오고 있는데 뭐 언젠가는 갈 수 있죠. 60년 후에 갈 수도 있고 언젠가 갈 수 있겠지만은 뭐 투자하신 분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점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는 상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조금 삼올 필요가 있습니까?
6: 네, 그럼요. 지금은 뭐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약간 손실을 줄여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신규로 정말 럭키하게 6월달, 7월달에 폭락을 만약에 피했다라고 하면 완전 땡큐한 기회다라고 보입니다.
3: 피할 수 있었는데 못 피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부에서 여기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2부에서는 조금 더 주주 환원에 대해서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주주 환원 그리고 코스닥 시장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네, 화이트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이재만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 분석실 실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부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요즘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영 좀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앞서서 1부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 요즘은 주주나 언론에서 거의 뭐 강요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100조 이야기하다 200조 300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가 나올 것 같으세요?
5: 근데 워낙에 시장의 기대가 100조 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충족할 수 없는 부분이고 2, 300조 원을 대부분 다 기대하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미 주주환원 정책을 굉장히 강도 높게 신규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눈높이가 이미 많이 높아져 있어서
3: 네.
5: 실제로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서프라이즈를 줘야 그게 흔히 얘기하는 주주 환원과 강도 높은 주가 상승 이런 것들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3: 하긴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성과급을 지급을 하고 주주들한테 이만큼 주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긴 한데 SK하이닉스가 사실 화가 나게 만들긴 했잖아요. 주당 375원인가? 요거는 이렇게 확정이 되면 주가에는 굉장히 별로 힘을 못 줄 것 같아요.
6: 근데 예. 이게 그 이번에 정한 게 아니라 원래 정했던 거를 그냥 확정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기 배당을 몇 년 전에 했던 이제 발표를 한 거를 그냥 시행을 하겠다라는 거라서 이거가 이제 SK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의 이제 뭐 끝이다 아니면은 얘는 이 회사는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고 네. 생각할 건 아니고요.
3: 아, 요거는 그냥 원래 정해진 거다.
6: 원래 정해졌던 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고 뭔가 이렇게 비빌 언덕이 없다 보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3: 네.
6: 그런 마음에서 이 주주 환원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뭐 이번에 하이닉스도 어쨌든 이번에 그냥 원래 하려고 했던 거를 하되 어쨌든 3분기에 확정해서 더 얘기를 했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센 게 나오긴 나올 거고 좀 뭐 전자나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한 2년 동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회사일 거니까
3: 네.
6: 거기에 걸맞는 거기에 걸맞는 뭐 주주 환원이든 뭐 배당이든 뭐 자사주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되게 합리적인 것 같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요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한테도 약간씩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3: 그래서 이 시점에서 드는 거는 처음부터 M% 성과고 그거는 왜 질러나가지고 아무튼간에 지금 본인들도 고심이 굉장히 크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리긴 하는데요. 오늘은 SK하이닉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네요.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이게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솔리다임이라는 회사가 뭡니까?
5: 기본적으로 SK하이닉스의 약간 손자 회사와 같은 컨셉으로 미국에 이제 상장되는 회사긴 한데 약간 문제가 이제 뭐 하냐는 회사라기보다는 이게 워낙에 중복 상장 이슈들이 SK가 있다 보니까
3: 네.
5: 그게 조금 더 고민스럽게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좋게 해석만을 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물론 이제 자금 조달을 미국에서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야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계속되는 좀 중복 상장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주식 주가 이런 바라보는 관점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3: 자금 조달을 미국에서 한다는 거 요거는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SK, SK스퀘어, SK하이닉스, 솔리다임 4단 중복 상장 구조 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요거 그러면 호재예요, 악재예요?
6: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존 네. 주주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 희석이 되는 거죠. 가치가 너무 중복 상장이 많이 되어 있어서 떼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상장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주주의 가치는 이렇게 나눠져 버리는 거고 또 IPO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새로운 주주들한테 주식을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또 그거에서도 이제 희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성장하는 산업에서 뭐 이렇게 새롭게 IPO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상장을 한다라는 거는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3: 네.
6: 기존 주주들 SK, SK스퀘어, 하이닉스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3: 그래서 솔리다임이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6: 아, 그 인텔이 갖고 있던 네. 낸드 만드는 회사였어요.
3: 아, 여기 낸드 회사입니까?
6: 네. 예. 뭐 그래서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SK 하이닉스는 HBM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데 낸드는 사실은 삼성전자나 또 중국에 있는 회사들도 많이 돌아오고 있고 그런데 지금 낸드도 워낙 부족하거든요.
3: 아.
6: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뭐 낸드, 디램 뭐 다 지금 공장을 미국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솔리다임을 상장을 해가지고 키우고 확대를 하게 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좋고. 뭐 저희는 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HBM과 낸드를 같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 성장의 어떤 수혜를 같이 양방에서 다 먹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쨌든 산업 구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데 이제 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중복이 되어 있다 보니
3: 4단 중복 예, 예.
6: 이게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라는 게 좀 논란의 불씨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랜드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더.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일본 키옥시아의 최대 주주가 됐다라는 소식이 네. 전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랜드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의 지배력이 더 강해진다.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어요?
4: 산업 측면에서 보면 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조금 하이닉스가 약간 랜드 이런 부분에서 좀 취약한 면을 없지 않아 삼성전자 대비 보였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쪽에 대한 강화 이런 것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도 분명히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뭐 중국 상장의 이슈는 아까 말씀드린 주가적인 측면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사업적인 측면에서야 당연히 좀 가능성 있는 부분 랜드 쪽의 강화 이런 것들은 기대를 해보실 수 있는 부분도 될 것 같습니다.
3: 근데 SK 하이닉스가 키옥시아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하면 일본 정부 가만히 있을까요? 어쩔까요?
6: 사실 그거는 이제 뭐 요즘 모든 국가들과 모든 반도체 회사들이 직면한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반도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70년대, 80년대 오일처럼 이

0: 실력이 어쨌든 당분간은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볼
1: 네.
0: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수급 불균형을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는 정부가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4: 신규 택지 물량을 포함해 적어도 23만 호를 수도권에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5: 정부가 강조한 수도권 추가 공급 규모는 23만 호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가운데 10만 호 건설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추진합니다.
6: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5: 정부가 공개한 신규 택지는 모두 3곳. 공급 규모는 10만 호의 30%가 채 안 되는데 나머지를 소화할 택지는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6: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며 3, 4년 내 착공하겠습니다. 나머지 7.3만 호 이상의 후보지도 조속히 발표할 예정으로
5: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 31개월까지 줄이는 기간 단축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용산 국제 업무지구 등 지난 1월에 발표된 부지들에 대해선 2030년 내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도심 복합 사업도 신규 공모를 통해 재개합니다.
6: 하반기 중 서울 1, 2만 호 규모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수도권 2차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5: 비주택 용지의 주택 전환과 매입 임대주택을 통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사용하지 않는 학교 용지와 노후 청사도 1,900호 건설에 활용됩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3: 경기도 남양주와 광주, 서울 강서구 일대가 이번에 새롭게 신규 택지로 발표됐는데요. 주요 대상지로 거론됐던 강남 그린벨트, 용산공원 등이 빠져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이번 대책에서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개발은 지자체와 주민 반발이 여전해 갈등 관리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차유정 기자입니다.
7: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비닐하우스가 빼곡히 들어서 있고 임시 건물들이 즐비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정부가 이 일대 69만 평 규모의 그린벨트를 풀어 오는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주택 2만 천여 호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급 물량만 보면 3개 신도시 중 하나인 인천 계양을 넘는 규모입니다.
8: 도로 사정도 좋고요. 서울 강남이라든가 뭐 진입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죠. 도심력이 있고 아마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여기 역사 하나 더 생겨야 될 거래요.
7: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와 경기 광주 일대를 포함해 2만 7천 가구. 다만 시장에선 기대됐던 공급 규모보다 미흡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무엇보다 예고된 신규 택지 10만 가구 가운데 7만여 가구는 입지나 규모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강남권 접근성이 좋고 주변과 연계 개발이 가능해 유력 후보지로 꼽혔던 강남 일대 그린벨트나 용산공원 등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국토부 설명은 추가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행정 실무 절차 등이 남아있어 발표를 미뤘고 용산공원 등의 경우는 서울시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9: 입지를 발표하는 절차는 그 저희 공공주택법상 주민 공람 절차에 해당이 됩니다. 주민 공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좀 준비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계 서류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관계 기관 협의도 돼야 됩니다. 이렇게 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7: 다만 향후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거나 주민들 반발이 거세질 경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제시한 기존 지구인 태릉CC나 과천 경마장 등은 주민들과 지자체 반대가 여전해 이해관계 조정이 변수입니다.
10: 지역 주민들이 이걸 극심하게 반대하니까 지자체장분들도 이걸 뭐 이렇게 선뜻 협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7: 지자체 협의와 주민 설득, 토지 보상 같은 과제를 얼마나 신속히 처리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3: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규제로 인해 꽉 막혀있는 대출 물꼬를 터주기 위해 올해 총량 관리 목표를 작년

0: 대비 1.5%에서 3%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1: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전 금융권에 30조 원의 추가 가계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상향 조정한 이유는 하반기에 집중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대출 절벽 우려 때문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순증액이 이미 연간 공급 목표를 초과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대출이 가능한 인터넷 은행을 찾아 오픈런을 벌이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1,800조 원 대비 1.5%에서 3%로 총량관리 목표를 높이면 추가로 30조 원의 가계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자의 이주비 대출이나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 잔금 대출 용도로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가계부채 총량은 관리하되 주택 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금융의 흐름은 더욱 원활하게 만들겠습니다. 이주비, 잔금 대출 등 신규 주택 공급에 따른 연계 대출은 분양과 입주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2: 이주비 대출 심사 시 담보가치 산정 기준도 종전 자산평가액에서 종전 자산평가액과 종후 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 기준으로 변경해 이주비 대출 한도를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부족한 경우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가계대출 한도를 늘리더라도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적용하는 6억, 4억, 2억 한도는 확고하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하고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기적 대출 수요 차단은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1: 정부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대출 지원을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을 통해 보금자리론 이용 시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 합산 8,500만 원 이하에서 부부 가운데 한 명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소득 7천만 원 이하 청년층이 아파트를 제외한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LTV 80%,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되는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 상품을 내년 1월부터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 대책에 더불어민주당은 수기를 거치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숫자 띄우기에 불과한 맹탕, 재탕 정책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8.13 부동산 공급 대책 이후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세제 개편안부터 이번 공급책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도록 제대로 점검한다는 차원입니다.
5: 국민 눈높이에서 총의를 모으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4: 다만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비공개 의총에선 우려와 성토도 잇따른 거로 알려졌습니다. 정책 보완 필요성부터 지역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각각 찬반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6: 그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뭐 반대한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그 지역 의원님들께서는 좀 충분히 이런 그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4: 국민의힘에선 맹탕 정책의 뻥튀기 재탕이라며 혹평이 잇따랐습니다. 착공까지 수년인 뜬구름 시간표 대신 세금 폭탄, 징벌 규제부터 거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7: 실효성 있는 공급 정책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기 바랍니다.
4: 공급 정책으로 국회가 들끓는 사이 장동혁 대표는 정책 사각지대를 짚었습니다. 대출 규제로 높은 이자를 떠안은 공공주택 청약자들과 만나 대국민 사기 분양을 벌였다며 정부를 정조준했습니다.
8: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모기지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버렸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애꿎은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4: 살얼음판 같은 부동산 민심 속에 민주당은 주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속도전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공으로 정책 빈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0: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8.13 부동산 공급 정책을 고리로 대정부 공동전선을 펼칩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도권 23만 호 규모 부동산 추가 공급 정책의 현실성과 8.3 세제 개편안의 부작용 등을 점검합니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간 공방전은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부동산 문제를 놓고도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송영길 후보는 아침 라디오 인터뷰부터 정청래 후보를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정 후보가 지방선거 평가를 놓고 기존 발언을 바꿨다며 원색적인 표현까지 꺼냈습니다.
10: 당정청이 합의해서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뻔한 예. 거짓말을 왜 하냐고. 이게 그렇죠. 붕어 IQ도 아니고.
9: 정 후보도 곧바로 SNS를 통해 반격했습니다. 앞선 역적의 목을 잘라야 한다는 발언에 이어 붕어 IQ까지 나왔다며 김민석 후보가 시킨 것인가 아니면 송영길 후보의 독특한 인간성이냐며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을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정 후보가 전통적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원인으로 꼽은 데 대해 김민석 후보는 다른 진단을 내놨습니다.
11: 분위기가 좀 안 좋다고 빠지면 그건 코어라고 볼 수가 없죠. 단결과 확장을 동시에 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님 이후 우리의 노선이었고 3개월 안에 우리 당 지지율을 10에서 15% 올리고
9: 그러자 정 후보가 재반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2: 로우 데이터를 보면 전통적인 핵심 코어 지지층 잘한다 매우 잘한다가 많이 낮아져 있어요. 검은 콩을 하얀 콩으로 하고 하얀 콩을 검은 콩이라고 주장하면 검은 콩이 하얀 콩이 됩니까?
9: 후보들 간 설전은 최근 가장 큰 현안인 부동산 이슈로도 번졌습니다. 정 후보는 국무총리 1년 동안 주택 공급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김 후보에게 따져 물었고 송 후보는 세금보다 공급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오늘부턴 최종 결과의 30%를 차지하는 국민 여론조사도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후보 간 공방이 거칠어지면서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전당대회 이후 당을 다시 하나로 묶는 일이 첫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0: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겠다며 국회에서 포럼을 주최한 걸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운 기류가 읽히는데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포럼입니다. 주제는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도 공동주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환영사에 나선 이 의원은 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른바 성역화를 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4: 5.18이 과연 그런 영역이 되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일인가?
13: 본격적인 토론에선 왜곡된 역사인식과 극단적인 발언들이 더 노골적으로 쏟아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소요사태라고 칭하는가 하면 좌파가 독점한 문화 권력이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15: 광주에서 있었던 그 열흘간의 그 소요 사태입니다. 대부분 이른바 좌파의 정치와 역사와 학술과 문화계에 의해서 증거되었습니다.
13: 이진숙 의원의 용기를 찬양한다는 언급까지 나왔는데 곧바로 객석에선 항의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관람객이 5.18을 폄훼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주최 측이 이를 막아서면서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결국 경찰이 출동한 끝에 장례가 정리됐습니다. 행사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이 의원이 국회 한복판에서 5.18 영령을 모독했다며 제명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6: 이진숙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13: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기류가 읽힙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YTN에 원내에서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학술 토론회라 강행하겠다는 이 의원을 막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 당 내부 우려에도 강행된 포럼은 결국 몸싸움과 역사 왜곡 논란으로 얼룩졌습니다. 민주당의 제명 추진과 함께 조국혁신당도 이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0: 가뭄이 이어지면서 경남에서는 저수지와 논이 모두 메말랐습니다. 전국 물탱크 차를 경남으로 동원한 소방청은 애초 이틀로 계획했던 국가소방동원령을 연장해 농업용수를 계속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경남 함안군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바닥에 금이 간듯 여기저기 갈라졌습니다. 이곳의 저수율은 8% 정도. 평년 저수율 81.8%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2: 저는 지금 저수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제 키보다 더 높이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메말랐습니다.
1: 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변잎은 누렇게 변했고 논바닥은 갈라져 손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농심마저 타들어가던 곳에 단비처럼 소방 물탱크 차가 찾았습니다. 방사포에서 뿜는 물줄기가 논을 서서히 적십니다.
3: 타들어가는 심정이 진짜 농사 28년 만에 처음 겪습니다. 마음에 이안이 되지. 감사하고 고맙지.
1: 가뭄 극복엔 군과 산림청도 함께 나섰습니다. 대용량 급수차가 말라가던 농수로에 다시 농업용수가 돌게 했습니다.
4: 현재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경남 지역에 대해서 가뭄이 너무 심해서 도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급수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애초 이틀 계획이었던 국가소방동원령은 연장됐습니다. 기존 16개 시도소방본부 차량 200대에서 12개 소방본부 100대 규모로 조정하지만 농업용수가 필요한 지역엔 지원을 이어나간다는 게 소방청 방침입니다. 소방청은 앞으로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동원령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농민들에게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은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예보된 비입니다. 동원령 연장과 오랜만에 내리는 비가 메마른 경남 땅을 얼마나 적셔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0: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경북 구미에서 수도관 파열로 생활용수 공급이 끊겨 15,000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단수는 밤 10시 넘은 시각에 예고 없이 시작됐는데 복구 시점이 계속 미뤄지면서 시민 불만을 키웠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경북 구미에 있는 한 주택입니다. 수도꼭지를 돌려도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만 가득합니다. 주변 상가는 아예 장사를 망쳤습니다. 카페는 단수로 영업을 접었고, 식당은 개점 휴업 상태로 손님이 와도 음식을 내주지 못할 형편입니다.
6: 낮에 점심 장사 못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저녁도 아예 못하고, 내일도 그렇지 싶습니다. 물도 하나도 준비도 안 되고, 연락도 못 받았고, 이틀 돈 단수 되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5: 12일 밤 10시쯤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구미 형곡동 일대에 예고 없이 물 공급이 끊어졌고 15,000 가구가 온종일 불편을 겪었습니다. 구미시는 생수를 공급하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했지만 폭염특보가 내려진 무더위 속에 물 공급 재개가 미뤄지면서 주민들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고한 시간에 물이 나오지 않고 생수 공급마저 늦어져 화장실 가는 것도 끼니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7: 아침에 5시 나온다 하고 12시 나온다 하고 12시 돼도 안 나와가지고 보니까 내일 아침까지 8시까지 안 나온다 해가지고 화장실도 못 보지, 이 설거지가 안 되지.
5: 구미시는 생수와 생활용수를 최대한 공급하고 복구 공사를 서둘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0: 극심한 가뭄 속에 단비가 절실합니다. 이번 주 후반 소나기에 이어 광복절 연휴에는 다소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이번 비가 가뭄을 씻어낼 이른바 효자비이길 바라게 되는데 2차 피해를 부르는 호우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대비해야 합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지속하는 극한 가뭄에 토양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영남 대부분과 호남, 충남 일부로 확대한 가운데 당분간 남부지방은 단비가 더욱 절실해질 전망입니다. 기다리던 단비는 주 후반 소나기에 이어 광복절 연휴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인 토요일까지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영남을 비롯한 전국에 많게는 40에서 50mm까지 소나기가 오겠고, 일요일부터는 본격적인 비구름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비는 중국에서 소멸한 태풍 돌핀이 남긴 저기압으로 많은 수증기가 유입돼 제주도와 남해안 등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강수 편차는 크겠지만 타들어가던 남부지방에는 가뭄을 달래줄 단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기습호우입니다. 수증기를 가득 안고 유입되는 비구름 특성상 내륙 곳곳에 게릴라성 호우를 뿌리거나 바람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9: 태풍에서 약화된 저기압이 고온 다습한 수증기를 끌고 올라오면서 전국적으로 강수량 편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남쪽 수증기 통로에 위치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고 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8: 기상청은 가뭄 해갈에 대한 기대와 함께 기습호우에 따른 2차 복합재해도 우려된다며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0: 지난 3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첫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나왔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 서울 강남권 주요 지역 아파트 값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1: 하지만 강북권 아파트 가격 강세는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 값과 전세 가격 상승세는 이어졌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 10일 기준 이번 달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초구 아파트 값이 일주일 새0.04% 떨어지면서 16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강남구도 0.02% 하락해 14주 만에 떨어졌습니다. 한강벨트 지역, 마포, 용산, 성동구 모두 한주 전보다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실제 강남권 고가주택 호가가 크게 떨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 현대 1, 2차 전용 198제곱미터의 경우 3층 매물이 지난달 119억 원에 나왔지만 최근 2층 매물이 92억 원에 나왔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제곱미터 저층은 지난달 호가가 63억 원이었는데 최근에는 56억 원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중위권 이하 아파트 밀집지는 강세가 여전합니다. 신내동과 면목동을 중심으로 중랑구가 0.46%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종암동과 도남동 대단지를 낀 성북구와 서대문구, 중구, 강북구도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0.21% 올랐습니다. 상승폭이 한주 전보다 0.05%포인트 축소되는 데 그쳤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역시 상승폭이 0.05%포인트 축소에 그치며 전체적으로 0.2% 상승했습니다.
3: 강남권은 세제 개편안의 이슈에 따라서 잠시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강북권은 전세 매물 부족이나 또 월세와 그리고 전세 가격의 꾸준한 상승에 따라서 내집 마련 수요가 이동하면서 꾸준히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서울 핵심 지역 공급 부족이 지속될 수 있어 가격 상승 압력이 쉽게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0: 정부의 8.13 공급 대책 발표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인허가 절차 단축 법 개정 등 특별한 각오로 전방의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4: 국토교통부의 8.13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 이재명 대통령 역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부동산 거품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5: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4: 특히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선 지난 2022년부터 인허가, 착공 축소로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는데, 당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임 기간으로 최근 서울시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오 시장에게 돌리고 있는 여권의 힘을 보탠 걸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인허가 절차 단축, 법제도 개정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표현으로 주택 공급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5: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됩니다.
4: 최근 잦은 수정으로 야당이 공세를 벌이고 있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재차 반박했습니다.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완벽한 계획은 정책이 아닌 진리라고 말한 데 이어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거듭 언급한 겁니다.
5: 누더기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에 굳이 너무 구애되지 말고.
6: 이 대통령은 정책 대출에서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 때문에 미혼 청년보다 손해를 보는 결혼 페널티 등 여러 영역에서 이러한 불공정 사례를 찾아내 개선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4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건이 조사 기준으로는 처음인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지지율을 끌어내린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MBS 여론조사 결과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2주 전보다 4%포인트 떨어진 49%, 부정평가는 6%포인트 오른 43%로 나타났습니다. 격주로 진행되는 해당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앉은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민심 이반이 꼽힙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56%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자체는 찬반이 팽팽했지만 시장 여파를 두고는 55%가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지율의 경고등이 켜지자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8: 한보를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 있는 건가요?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인 거예요. 이견이 없는 명백한 그런 건 진리라고 하죠.
7: 공급 확대 구상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5: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7: 청와대 관계자는 지지율과 관련해 국정운영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만큼 성과로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과 7일 나흘 새 두 차례 부동산 마라톤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면 전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대대적인 공급 대책이 지지율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은행이 7월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합니다. 앞서 지난 6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7조 6천억 원 증가해 2024년 8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는데 최근 은행권이 강도 높은 대출 제한에 나섰지만 7월 들어서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이자 차세대 원전기업 테라파워 창업자인 빌 게이츠 게이츠 재단 이사장이 어젯밤 1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소형 원전 공급망 관련 우리 기업과 정부와의 협력이 주목됩니다.
9: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10: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주목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8월 15일 12시 올림픽과 웨스턴,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에서 대박 세일이 펼쳐집니다. 100불만 구매해도 100불어치를 더 드리고 산삼 70% 진액부터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 치약과 칫솔, 주겸은 물론 홍화스틱과 함양 전 제품까지 1+1, 무려 140불 상당 홍화스틱도 증정.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11: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2: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3: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인터뷰는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두 분 연달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4: 예, 반갑습니다, 장 소장님.
3: 네,
4: 예.
3: 고생 많으시죠? 예. 이제 거의 마지막이네요.
4: 예,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3: 네, 지금은 어디 계세요?
4: 아, 지금 서울시 의회에 예. 아, 이 우리 국회의원분들하고 네. 그다음에 서울시 의원님들 그 부동산 관련해서 예. 아, 미팅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좀 인사드리려고 거기 지금 가고 있습니다.
3: 아, 예. 그러시군요.
4: 네네.
3: 후보님께서 현재 누적 예. 득표율 5위예요. 지금 네네, 예. 6위랑 상당히 네. 지금 박빙의 경쟁을 하고 계시잖아요.
4: 예예. 예, 네.
3: 당선까지 자신하십니까?
4: 처음 시작보다 점차 많이 좀 지지세가 늘어나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5위까지 5분을 뽑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4등 그다음에 6등 이분들과 큰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이게 최선을 마지막까지 다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유일하게 원 외다 보니까 네. 다소 좀 핸디캡이 좀 있긴 한데 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네. 직접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 대면하고 또 적극적으로 메시지 내면서 지금 열심히 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오,
3: 그 처음에 예. 이제 당원분들 네. 만나고 지지자분들 만나는 것과 선거운동 네. 쭉 진행되면서
4: 네, 네.
3: 당원들의 뭐 눈빛, 뭐 악수 잡을 예. 때 악수할 때 막 예. 손에 쥐는 힘 예. 그리고 막 이 뭐 격려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좀 더 예. 따뜻해졌어요? 좋아졌어요? 아니면 비슷해요? 어때요?
4: 아니, 확실히 저기 악수의 강도가 세졌습니다.
3: 오, 그래요?
4: 그래서 많은 이제 분들께서 이재명 정부 4년이나 남았는데 김영희가 반드시 들어와서 이재명 정부 성공시키는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당과 청와대를 연결하는 이런 다리가 좀 돼달라 이런 목소리가 좀 강해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3: 네. 지금 후보님과 네. 5위 경쟁 중인 이성윤 네네. 후보는 지역구가 네. 전주 을이잖아요.
4: 네.
3: 호남 표심이 이성윤 후보 고향 사람이니까 밀어주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없으세요?
4: 아, 없다면 이제 거짓말이고 좀 있습니다. 현장 대전은 제가 그저께 네. 전주를 거의 뭐 14개 일정을 소화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이제 확실히 그 지역 출신의 전주의 국회의원 분이기 때문에 지역을 영으로 두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없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 당원분들께서 그냥 지역이 우리 지역이니까 몰아주자 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리더십이 뭔가 그리고 또 이게 새로운 지도부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저는 표현을 웅장한 지도부라고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 또 당원들이 봤을 때 좀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뭐 이성윤 후보님이 과연 거기에 맞는 리더십이 되는가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도 많이 좀 의문을 느낄 수 있고 이래가지고
3: 네.
4: 저는 전주 다니면서 많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주에서 일부분들은 네. 이성윤 후보를 눌러달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3: 최근 뭐 네. 여러 언론들을 보니까 이성윤 네. 후보가 보좌진 뭐 갑질 논란하는 그런 내용들이 네. 좀 있더라고요. 그런 의혹이.
4: 네네,
3: 후보님께서
4: 예.
3: 이 사안과 관련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네. 내셨는데
4: 네네, 예.
3: 이성윤 후보는 아니 이거는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좀 방어를 하고 있어요.
4: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언론의 내용을 보고 이렇게 이제 SNS에다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3: 네.
4: 이게 내용이 뭐 작은 게 아니거든요.
3: 네.
4: 여성 비서관한테 뭐 핸드폰을 던졌다 그러고 뭐 장기간 또 메시지로 압박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부적절한 언행 그리고 뭐 2년도 안 돼가지고 뭐 30명의 보좌진을 바꿨다 뭐 이런 부분은 이게 뭐 네거티브를 떠나서 본인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우리 민주당의 최고인이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5: 네.
4: 아 그러면 적절하게 해명을 하셔야죠. 그냥 근거 없는 네거티브다.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고 퉁쳐버리는 거는
5: 네.
4: 저는 이거는 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 네.
4: 여기에 대한 거는 지금이라도 명확히 해소해서 아니면은 오히려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5: 그렇죠.
4: 그런데 네. 이런 부분이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뭐 본인으로서도 앞으로 최고위원뿐만이 아니라 국회 의원 의정 활동하시는데도 도움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5: 그렇죠.
4: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5: 이거 사실이면 큰 문제죠.
4: 예. 네, 그러네요. 예.
5: 더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 들고요. 후보님,
4: 네네.
5: 이번 선거운동 과정 중에서
4: 네네.
5: 제일 고마운 분은 누구예요?
4: 아, 뭐, 저 응원해 주는 모든 분들이 고마운데
5: 네.
4: 저랑 같이 이제 전당대회 치르는 당사자로서는 네. 우리 당대표 지금 도전하고 하고 계신 김민석 우리 총리님이나 또 성현길
5: 네.
4: 우리 전 대표님 이분들이 저를 좀 많이 좀 챙겨주시려고 그러십니다.
5: 네.
4: 예.
5: 아니 송영길 후보가
4: 네.
5: 그렇잖아도
4: 네.
5: 어제 마지막 TV
4: 네.
5: 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네. 만찬을 하게 되면 같이 갈 사람 누구냐라고 했더니
4: 예, 예,
5: 김영 후보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4: 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5: 짜고 한 거 아니에요? 짜고 친 거죠?
4: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5: 아니에요?
4: 전혀 아니고 이제 최근에 합동 연설에 다니면서 자주 이제 뵙게 되거든요. 그래서
5: 네.
4: 지난번에 대구 경북 갈 때는 휴게소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먹방까지 하고 이랬는데
5: 봤어요.
4: 아무래도 이제 저하고 동병상련이 좀 크죠.
5: 네.
4: 윤석열 정치검찰 여기 전하 송영길 전 대표님이나 그 당시에 구속되면서 또 구치소 안에서도 생활을 같이 했었고 서로의 뭐 진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좀 마음을 좀 열어주시는 거 아닌가 너무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 네. 언제부터 네. 좀 차이가 돈독하셨어요? 언제부터?
4: 아, 저는 이제 제가 이재명 우리 대통령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실 때 그때 여의도 같이 보좌하면서 다니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인사는 나누고 이랬는데
5: 네.
4: 그렇게 돈독하진 못했습니다. 그때는
5: 네.
4: 행사에서 많이 뵈고 뭐 그 정도였는데
5: 네.
4: 작년에 제가 이제 보성 나와서 본격적으로는 그때 보성 나왔을 때 저를 따뜻하게 위로하면서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거다 그러면서 이 많은 좀 위로를 주셨거든요.
5: 네.
4: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전당대회 함께 나오면서 이제 과거 이야기 많이 하면서 자연히 친해졌습니다.
5: 네. 네. 아니 김민석 후보랑도 친하신 것 같아요. 차에서 자주 라이브 방송도 하시고 이
4: 네네,
5: 대표
4: 네.
5: 후보들이 우리 후보님 네. 밀어주고 당겨주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4: 네.
5: 이거 어떤
4: 아니,
5: 거예요?
4: 이거는 솔직히 네. 이게 새로운 지도부가 되면은
5: 네.
4: 이제 지금 본의 아니 뭐 본의 아닌 게 아니죠. 사실 그렇죠. 친청의 그 세 분 이렇게 이제 짝짓기 논란까지 있는데 이 세 분하고 또 친명 이렇게 규정되면서 선거가 지금 상당히 지금 과열되고 있는데 지금 뭐 친명으로 불리는 분들이 저와 박선원 후보님 그다음에 서미아 후보님 이제 그다음에 김영우 우리 후보님하고
5: 네.
4: 임미 의원님
5: 네.
4: 근데 현재 당선권에서는 현재까지 뭐 30%밖에 개표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만은
5: 그렇죠.
4: 제가 이제 우위권에 있다 보니까 팀 정청래 세 분이 홀짝 짝짓기를 해서 저를 떨어뜨리겠다고 열심히 지금 뛰시기 때문에
5: 그런 일이 있어요?
4: 예예예 예, 예. 서로 저기 뭐 인지상정으로 야 저 김용 들어와야 된다 이러면서 저를 도와주시는 그런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5: 후보님께도 네, 같은 네, 질문 네. 드려볼게요.
4: 네.
5: 대통령께서 아유 김영호 후보 고생했어 밥 먹자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시면
4: 예,
5: 누구를
4: 예.
5: 좀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4: 아 그렇죠 곤란한 질문입니다. 너무 많을 것 같아서
5: 네.
4: 저는 그래도 제가 지난 4년간 정치인 네. 공백이 있었고 또 구속기간 550일 동안 저를 똑바라지 하고
5: 네.
4: 또 아이들 케어하고 집을 또 지켜주고 직장생활 함께했던 2중 3중으로 저를 지지해준 제 집 아내하고 같이 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5: 어제 집에서 혼나신 거 아니에요?
4: 네. 아니요. 요새 얼굴을 못 봅니다. 전혀.
5: 아이고 그러시구나.
4: 예.
5: 선거 때는 진짜 힘드시죠. 지방도
4: 네네,
5: 많이
4: 예.
5: 다니시고요. 참.
4: 네.
5: 알겠습니다. 오늘 점수 많이 좀 따시겠네요. 이
4: 네.
5: 발언 들으시면. 최근에요.
4: 네.
5: 김민석, 송영길 후보는 연일
4: 네.
5: 정청래 후보랑 이재명
4: 네.
5: 대통령 관계가 사이가 좋지
4: 네.
5: 않다는 점을 좀 계속해서 얘기하더라고요.
4: 네네. 예.
5: 후보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 측근 중에 측근이시잖아요.
4: 예, 아닙니다. 예.
5: 아니에요? 그러면 정청래 후보,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좀 안 좋아요?
4: 최근에 이제 전당대회 들어서 들어와서 전당대회가 격화되고 이러면서 제가 또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5: 네.
4: 그런 여러 가지 이러한 주변 상황이나 또 후보들 간의 이야기 이런 걸 보면은 틀림없이 이 많은 그런 부분이 감지가 됩니다. 정청래 우리 전 대표께서 정말 대통령의 성공을 염원한다면은 저렇게 근거 없는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라든가 이런 거는 목소리를 내줘야 되거든요.
5: 네.
4: 뭐 대표적으로 본인이 그 뭐 민심의 척도라고 그러는 뭐 게시판, 단지 게시판 네. 이런 데서는 지금 1배 이상으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일들이 그냥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 네.
4: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면서 저는 오히려 저기 당내에서도 뭐 심지어 160명의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160만 명의 권리당원들하고 분리시키면서 본인은 저기 저 뭐냐 그 권리당원들의 마음을 얻어서 연임을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5: 네.
4: 그래서 합동연설에서 그냥 그랬습니다. 아니 160명의 국회의원도 품지 못하면서 어떻게 저게 160만 명의 권리당원 이걸 품을 수 있겠냐? 그걸 어떻게 저기 그 대통령을 생각하는 친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정청래 우리 후보께서 친명을 강조하시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
5: 네.
4: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 알겠습니다.
4: 네.
5: 저는 이번 전당대회 때 상당히
4: 네.
5: 좀 이례적인 일들, 과거의 전당대회에서
4: 네.
5: 보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4: 네.
5: 하고 있는데
4: 예, 예.
5: 그 중에 하나가
4: 네.
5: 현역 광역 단체장이잖아요. 추미애
4: 네.
5: 경기지사가
4: 네.
5: 정청래 후보를 공개 지원을 했어요.
4: 네.
5: 그렇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아니 저도 그 부분이 제가 이제 경기도에 있었고
5: 네.
4: 그래서 우리 추미애 우리 지사님 페이스북을 봤습니다. 봤는데
5: 네.
4: 이거는 공개 지지라고까지 확정짓기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5: 그래요?
4: 아무래도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이어서 추미애 우리 지사님께서 법사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데 좀 다소 과잉 빙의돼 있지 않으신가. 근데 지금은 도지사 아니십니까? 그래서
5: 네.
4: 저는 우리 추미애 선생님께서 그래서 뭐 제 주관적으로 어떤 정치적 판단이나 의도를 갖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현직 단체장이고 그다음에 우리 수도권에서 서울을 우리가 오셨는데 뺏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5: 네.
4: 경기도 1,400만 경기도민에게 더 정말 이 진심 어린 이런 행정을 지금 세심하게 펼쳐야 될 시기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다. 뭐 전당대회가 이제 며칠 안 남지 않습니까?
5: 예.
4: 끝나고 나서 우리가 정말 남은 4년 동안 잘해서 국민들에게 또 당원들에게 신뢰를 더 보여줘야 되는데
5: 예.
4: 이렇게 현역 광역 단체장
5: 예.
4: 지사님께서 이 정치적인 이런 입장에 나서시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5: 아 근데 재밌는 게
4: 예, 예, 예.
5: 정청래 후보의 반응이에요.
4: 네.
5: 그렇게 좀 지지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4: 네.
5: 내니까
4: 네.
5: 아이 저 추미애 도지사님은 도정이나 챙기시고 저는 당대표
4: 네.
5: 역할 잘하겠다 이렇게 좀
4: 예, 예.
5: 거리 두기 하는 거 아니냐 또 뭐 그런
4: 예, 예,
5: 생각이
4: 예.
5: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미애 지사가
4: 예.
5: 저런 것이 득표에 도움이
4: 네.
5: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나 뭐 그런 생각까지 좀 들었습니다.
4: 거기까지는 제가 해석하기 어렵네요. 네.
5: 네. 아니 이번에 또
4: 예.
5: 처음 보는 게 불법
4: 네.
5: 전화방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4: 네.
5: 민주당 선관위에서는 문제 없다고
4: 예.
5: 해서 기각을 했지만
4: 네.
5: 정청래 후보랑 전진숙 의원 간의 고발전으로 비화됐어요. 이게 김민석
4: 예.
5: 후보를 좀
4: 예.
5: 지지하려고 하는
4: 네.
5: 전진숙 의원 뭐 사무실에서 했다. 뭐 지지자가 했다.
4: 네.
5: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4: 네.
5: 이게 불법적인 일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4: 저도 이 문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5: 네.
4: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중앙당 선관위가 이게 문제 없다고 이제 판단해서 기각을 했고요. 또
5: 네.
4: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뭐 선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과잉으로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 상대 전환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로
5: 그렇죠?
4: 갖다가
5: 네.
4: 불법적으로 하는 것처럼 유도해내는 저는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이 정청래 후보님 쪽에서 이 전인숙 의원님 쪽에 자원봉사자가 했던 거를 마치 이 불법인 것처럼 완전히 이 청년 자원봉사자를 이 이끌어낸 거죠, 유도한 거죠.
5: 저는 유도라고 보세요?
4: 오히려 거꾸로 저는 저기 이 조작해서 하는 그러한 행동이다. 제가 봤을 땐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5: 네.
4: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이 있으면 단호하게 이거를 갖다가 응징하고 배격하고 처벌해야죠.
5: 네.
4: 그렇지만 이렇게 유도해서 이거를 사건으로 만들어서 언론에다가 불법 전화방이다 이렇게 유포하고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5: 예. 경찰의 조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선관위의 조사는?
4: 그분은 지금 일단 이제 선관위에서 네. 이걸로 기각했으니까 더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양측에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경찰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다음 진행 상황으로 봐야겠죠.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5: 알겠습니다. 치열한 네. 경쟁을 펼치며 그간 전대 과정에 네. 있어서 룰 세팅부터 경선 일정, 네. 토론회 일정, 불법 전화방까지 논란이 참 많았잖아요.
4: 네.
5: 혹시 이런 것들이 결과에 네. 불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분이 좀 많이 계십니다.
4: 네. 네, 아니 뭐 저는 추워도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5: 네.
4: 또 민주당 당원분들이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은 늘 그래 왔거든요. 핵심에서 지금부터 워낙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봉합되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돼서 이제는 정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2년 후 총선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줄줄이 또 무엇보다 국민들의 민생 아니겠습니까?
5: 네.
4: 지금 여러모로 국민들 힘든 삶을 정말 어루만지고 정부보다 반발짝 앞서서 뭔가 대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착착착착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주는 저는 그런 선제적으로 준비된 민주당으로 좀 전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 네. 후보님 네. 이제 네.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4: 아 예예예. 예, 예.
5: 저 우리 김영 후보님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분들. 그리고
4: 네.
5: 아직까지 찍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4: 예.
5: 저 김영 후보 찍어달라고 한번
4: 예예.
5: 어필 한번 해보세요.
4: 아 믿고 맡겨주십시오. 저 그동안 일 잘해왔습니다.
5: 네.
4: 제 그래도 남은 4년의 이재명 정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호위무사 한 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당과 청 그리고 민주당을 개혁시킬 수 있는 저 김용 남은 기간 동안 오늘 내일 모레 전화도 많이 받아주시고 또 카톡 투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후보님
4: 네네.
5: 그 전당대회 후에 좋은 일 네. 있으시면 또
4: 네.
5: 스튜디오에서 뵙고
4: 아니, 가야죠. 당연히
5: 네.
4: 얼굴 뵙고 또 YTN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뵈러 달려가겠습니다.
5: 네, 전당대회 때 네. 있었던 네. 여러 가지 뒷얘기 에피소드들
4: 네.
5: 재밌게 한번 후보님하고
4: 네,
5: 같이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4: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5: 네. 이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긴 네. 하지만 날이 덥거든요.
4: 예.
5: 후보님 건강
4: 네.
5: 조심하시고요. 끝까지
4: 네, 네,
5: 최선을
4: 네,
5: 다하시기 바랍니다.
4: 예. 네, 감사합니다.
5: 네.
4: 네.
5: 네, 김용 최고위원 후보 인터뷰에 이어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만나봅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6: 안녕하세요. 한민수입니다. 장 소장님.
5: 잘하고 계시죠?
6: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 아, 그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화제가
6: 네.
5: 되는 그 퍼포먼스 있잖아요. 연설을
6: 아.
5: 하시고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손 올리시고
6: 예.
5: 이건 사전에 좀 연습하시고 그런 거였어요?
6: 아닙니다. 그날이
5: 네.
6: 우리 장 소장님 기억하는 것처럼 그 많은 당원들이 오셨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울 때였어요. 폭염이었죠, 폭염.
5: 엄청 더웠죠, 그때.
6: 그러니까요.
5: 네.
6: 그래서 정말 밖에 안에 돌아다니면 숨 쉴 수 없을 정도였는데
5: 맞아요.
6: 그 지역에 당원님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5: 네.
6: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5: 네.
6: 그리고 저 연설하고 내려가는데 막 연우도 해주고 막 박수도 쳐주고 있어서 고마워서
5: 네.
6: 진짜 고마워서 현장에서 제 손가락 다섯 번, 제가 5번이잖아요. 기호
5: 네.
6: 5번.
5: 네.
6: 이렇게 펴고 그다음에 손 내리면서 또 우리 정청래 후보님이 2번 아닙니까?
5: 예, 예.
6: 그 자연스럽게 얘기한 건데 저는 사실 기억을 못했어요.
5: 아 그래요?
6: 그런데 예. 예, 우리 친한 기자분들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5: 예.
6: 선배 이런 영상 있는데 재밌는데 해서 재밌는 줄 알았습니다.
5: 네.
6: 그런데 그걸 보고 좀 불편하셨다는 분도 있어서 그냥 그대로
5: 오,
6: 안 하고 있습니다.
5: 근데 뭐 불편했다라기보다는 저도 다른
6: 네.
5: 방송에서 그거
6: 예.
5: 이제 우리 후보님이 하신 것 같고
6: 예.
5: 많이 이제 평하고 그렇게.
6: 네.
5: 뭐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화제를 잘 불러 일으키셨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6: 고맙습니다.
5: 네, 후보님
6: 의도한 건 아니고요.
5: 네.
6: 그냥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5: 네.
6: 자연스럽게. 그 순간에 그냥 했습니다. 예.
5: 후보님 현재
6: 네.
5: 누적 득표율 3위입니다.
6: 네.
5: 최고위원 당선 자신하십니까?
6: 아, 그렇지 않고요. 3위인데 4위하고 얼마 차이도 안 나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제 호남권 투표 들어갔잖아요.
5: 그렇죠.
6: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서울, 서울 경기인데 그 저희들 이번에 투표권 갖고 있는 155만 명의 권리당원 중에 거의 한 70%.
5: 그렇죠.
6: 엄청 100만 명이 훨 넘는 110만 명에 가까운 권리당원들 투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3위인데 제 개인적인 마음은 이제 호남권하고 수도권에서 더 많은 득표를 해서 등수가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은 기대는 그런데 결과는 뭐 장담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열심히 절실하게 뛰고 있을 뿐입니다.
5: 그 처음에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당원들의 반응 이런 건 좀 어때요? 조금 더 힘내라 열심히 해라 밀어줄게 이런 반응이 많아요? 아니면은 좀 눈길도 피하고 악수의 강도도 약해지고 어때요?
6: 이건 저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저한테 와서 악수를 좋아하고 하시니까 뭐 객관적일 수는 없는데 그 화제가 되는 게 아이고 제 입으로 얘기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5: 하세요 마지막인데
6: 연설이 뭐 좀 통쾌했다 뭐 이렇게 좀 속이 시원하다 이런 반응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약간 목이 새지 않았습니까?
5: 그런 거 많이 새셨네요.
6: 예, 그래서 연설에 대한 호응도가 높고 그다음에 제 연설 내용 중에 제가 주로 많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우리 민주개혁 진영의 단결, 통합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꼭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우리가 28년 총선 승리, 그다음에 30년 정권 재창출을 통한 제5기 민주정부 수립, 이게 제 지상 과제다. 우리의 절대적인 목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원분들께서 많이 공감을 표해주고 계십니다.
5: 네, 그 당대표 선거 못지않게 이제 최고위원 선거도 많이 주목받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고위원 선거가 더 재밌어요.
6: 아 그렇습니까?
5: 네. 당사자들은 속타겠지만 그 친청계 세 분 모두 지도부 입성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현재 최민희 의원은 지금 1등을 달리고 있고요.
6: 예.
5: 이성윤 후보는 지금 6등이고 간발의 차이로 어떻게 보세요?
6: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성윤 후보님이 지금 5-6위에서 6위를 하시는데 지역별로는 5위 성적이 나오기도 하고요. 지난 주말에.
5: 아, 네.
6: 예, 그래서 상승세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성윤 후보님이 이제 저 현장에서도 연설하시는 거 보면은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5: 네.
6: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지층의 소구력이 있다고 보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된 호남권 투표 있지 않습니까? 전북, 전남, 강주가 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저도 전북 출신입니다만은 이성윤 후보는 지역구가 또 전주 우린 또 전북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또 우리 전북이 권리당원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20만 명이 가깝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호남 쪽에서 이성윤 후보님 표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등수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지금 6등입니다만 그 5등은 당선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제가 조심스럽게 관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수도권 경기 이제 들어오는데 그 여세를 타면은 우리 최민희 의원님은 후보님은 지금 1등을 뭐 확고부동하게 지키고 있고 저는 뭐 4위와 차이가 없는 3위입니다만은 저도 좀 올리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3명의 후보가 가능성이 높지 않나 당선권에 들어오는 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5: 좀 걱정되는 부분은 없으세요? 예를 들면 최민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좀 뭐 서미아 의원에게 뭐 했던 행위들 그리고 그 보좌진이 카메라를 뭐 A4용지로 막 막으면서 취재를 막은 거 아니냐 막 이런 구설수 올라와 있고 이성윤 후보는 이게 뭐 보좌진 갑질 논란이 있고 또 이 팀 정청래 대장격인 정청래 후보는 이 국정과제 질문 답을 제대로 못하고 이런 부정적인 이슈마 뉴스가 이렇게 많이 좀 부각되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세요?
6: 저는 좀 생각은 다른데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최민희 후보 관련된 거 영상 이제 저도 봤습니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봤는데 저한테 이제 어느 분이 보내주신 영상을 보니까 그 관련된 그 매체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거나 아니면 저한테 보내준 영상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이른바 이제 전화 이성윤 후보, 최민희 후보를 고정을 해놓고 계속 이렇게 클로즈업했다가 찍고 그러더라고요.
5: 아.
6: 그게 뭐 이제 어떤 모르겠습니다. 좋은 의도가 계신지 아니면 정말 뭔가 실수를 하거나 그렇다면은 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랑 경쟁을 하고 있는 진영 쪽의 후보들 그 한번 보셨습니까?
5: 네.
6: 저 연설할 때도 그렇고 그 이른바 그 항의라고 해야 됩니까? 혼잣말입니까? 저는 그 되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5: 네.
6: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듣기 싫으면 그냥 나가셔서 화장실을 가시든지 해야지. 하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실과 달라 거짓말 이런 얘기 주변에 들리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5: 네.
6: 그건 동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5: 네.
6: 그다음에 우리 뭐 당대표 아니 국정과제 얘기하는데 그 부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네. 전반적으로 다 이제 포괄되시는 말씀을 했는데 그걸 콕 집어가지고 어떤 곤란에 빠뜨리겠다 이런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서
5: 네.
6: 과연 그런 식의 내 토론의 태도가 실제로 그 이제 바라보시는 우리 권리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볼 때는 그런 공격적인 질문 아니면 막 뭔가 골탕을 먹이겠다 이런 모습이 그렇게 좋게만 보이겠습니까?
5: 네.
6: 그래서 저는 큰 영향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네. 좀 해봅니다. 예.
5: 그 현장에서 이제 유세나 네. 연설 직접 보시잖아요. 다른
6: 예,
5: 후보들이나
6: 그렇습니다.
5: 당대표들.
6: 네.
5: 송영길 후보가

0: 통상적으로 우리가 장소장님 알지만 정치권에서 경쟁하면은 원래 1위 후보가 지금 현재로서는 김민석 후보가 근소하지만 앞서가지 않습니까? 정권의 네. 후보보다. 그러면 1위 후보를 3위 후보와 2위 후보가 견제를 한 견제하고 어떤 뭐 공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1: 보통 그렇죠.
0: 통상적으로 보통 예.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른 거 보면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송영길 후보님께 직접 듣지는 않고 그쪽 가까우신 분들 보면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지율이 그러니까 득표율이죠. 득표율.
1: 네.
0: 득표율이 높지 않지 않은 데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조급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1: 네.
0: 근데 그 지금 저렇게 정청래 후보를 막 공격하는 게 송영길 후보에게 어떤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그 너무 좀 거칠게 막 표현하시거나 할 때는 그러면 또 반발 심리가 이런 게 생기잖아요.
1: 네.
0: 그런 점에서는 송영길 후보님이 아예 1위인 김민석 후보에 대한 견제를 하거나
1: 네.
0: 그 공격을 하면은 더 표가 생기지 않을까.
1: 네.
0: 왜냐하면 자꾸 사표 심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얘기하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본인의 경쟁력을 또 보여주시면 득표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0: 제가 3자지만. 네.
1: 한민수 후보님은 이재명 대통령 그 당대표 하실 때 대변인 하셨었죠.
0: 오래 했습니다.
1: 오래 하셨고 네. 또 정청래 네. 대표 할 때는 비서실장 하셨죠?
0: 맞습니다.
1: 네. 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친하고 정청래 대표랑도 친하시잖아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0: 제가 대통령님과 친하다는 표현은 친하다. 좀
1: 가깝다.
0: 네, 그렇죠. 좀 민망하고요. 전 대통령님 정말 존경하고 에이. 정말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아, 우리 대통령님이 그 더불어민주당 1기, 2기 당대 하셨잖아요.
1: 네.
0: 그때 1기 때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당선되셔서 대통령실로 가시기 전날까지
1: 네.
0: 제가 당대변인을 했으니
1: 그랬죠.
0: 3년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긴 최장수 대변인을 했거든요.
1: 네.
0: 그 과정에서 제가 현장에도 많이 모시고 다니고 이렇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대통령님이 지금 얼마나 고생하실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런 생각도 하고
1: 네.
0: 정청래 대표님은 지난해 8월 2일에 당선되자마자 1호 인사로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청취자분들과 우리 지지자들 당원들께 이제 일각에서
1: 네.
0: 두 분의 사이가 뭐 맞지 않지 않느냐 아니면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다시 당대표가 되면은
1: 네.
0: 당청관계에 문제가 생길 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선대 과정에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뭐 프레임이랄지 이런 주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봤어요 현장에서. 그리고 제가
1: 네.
0: 기자 출신이라 기억도 많이 합니다.
1: 네.
0: 우리 당정청이 원팀이 안 됐다면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저들이 정청래 대표 기간에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그다음에 당원 주권정당의 상법 개정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1: 그렇죠.
0: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좀 더 잘했으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1: 네.
0: 사법개혁 하나만 놓고 봐도 그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대법관 증언 문제 그리고 재판소원제 사실 당내에서 반대 의견이 좀 있었거든요. 재판소원제도
1: 네. 네.
0: 그거를 정청래 대표께서 다 설득해내고
1: 네.
0: 그리고 뭐 법 왜곡제 같은 것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지자들
1: 네.
0: 원했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보시면 아 그렇지 않구나. 대통령님과 우리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그 잘 조율된 상황에서 그리고 당정청이 원팀으로 일을 잘 해봤구나 이런 평가도 많이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1: 네. 그 제가 의문이 있는 질문들은 지금
0: 네.
1: 뭐 선거 막판이니까 안 하고 다음에 이렇게 좋은 일 있으시면 스튜디오 나와서 제가 직접 여쭤볼게요.
0: 감사합니다.
1: 네. 그 예. 정청래 후보를 추미애 예. 경기지사가 공기 지원을 예. 하면서 지지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어요.
0: 예.
1: 현역 광역 단체장이 전당대회 예. 관여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사실 되게 고마웠고요.
1: 고마워요?
0: 예, 그렇죠. 좀 대단한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0: 지금 말씀하신 우리 장수장님 말씀대로 그런 비판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받을 수도 있는 건데
1: 네.
0: 그런 걸 감내하시고 추미애 지사님이 정말 본인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신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런 거는 대단한 결기와 용기가 있고 역시 저는 그 메시지를 접하는 순간 역시 추미애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민주개혁진영의 지지자들 당원들은 다 압니다. 추미애 장관 이제 저는 장관

0: 장관이라고 많은 호칭을 하는데
1: 네,
0: 주사님께서
1: 네.
0: 법무장관 할 때 와, 그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맞짱 서가지고 맞서서 그 해왔던 과정들을 저도 알잖아요.
1: 네.
0: 당시 그때는 우리 쪽의 진영, 이제 우리 지지자분들 중에도 아, 저렇게 왜 그러지? 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정치 폭정 그리고 검찰 독재 정권을 네, 그 폐악들을 보면서 역시 추미애가 맞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법사위원장 하실 때도 그렇고 당에서 지금은 이제 방역단체장 가셨습니다만 당에 활동하실 때 추미애 하면 개혁입니다. 개혁.
1: 네.
0: 그리고 저는 개혁이 민생과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생 자체가 개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제가 출마하면서 출마회견 직전에 제가 지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1: 오, 그러셨군요.
0: 네, 저도 가깝거든요.
1: 네.
0: 그 이후에도 몇 차례 통화했는데 저한테 하신 말씀이
1: 네.
0: 한 후보, 한 의원 절대 개혁은 놓는 게 아니야. 개혁은 됐다고 이제 됐어. 이런 건 개혁이 아닙니다.
1: 네.
0: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꼭 열심히 해서 지도부가 되면 개혁 지도부로서 꼭 역할을 해주세요. 이런 당부를 하셨거든요.
1: 네.
0: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전대 과정에서 우리 정청래 후보가 상대 진영 후보들로부터 후보들이죠. 네. 한 분이 아니고 이런 공격들 당하면서 그리고 또 본인이 보실 때 아 이거 자칫하면 우리 당이 그동안 해왔던 꾸준히 정말 계속돼야 되는 개혁이 흔들릴 수 있겠다. 이런 절박감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다른,
0: 그런 말씀을
1: 그럼 이렇게
0: 여쭤볼게요.
1: 다른 네. 광역단체장들이 김민석 후보를
0: 예.
1: 막 지지하는 성명 내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선거판이 좀 이상해지지 않아요?
0: 그런 광역단체장들은 지금 없었지요?
1: 네, 아직요.
0: 근데 네. 그 저는 이제 그 광역단체장이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런 지점으로 접근하시는데
1: 네.
0: 저는 우리 민주당 소속의 정말 큰 정치인으로서
1: 네.
0: 지금의 전당대 과정을 볼 때 그리고 본인이 정말 개혁의 아이콘으로서 활동했을 때 볼 때 아, 우리 당의 어떤 방향성,
1: 네.
0: 가치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내셨다고 제가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1: 네.
0: 뭐 저는 그렇게 비난받는 여지가 크지 않다고 보고
1: 네.
0: 정말 추미애 지사님만이 갖고 있는 개혁에 대한 진심을 나타내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게 경선 과정이 상당히 치열해지다 보니까 정말
0: 네.
1: 처음 보는 일들이 너무나 발생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0: 네.
1: 처음에 룰 세팅할 때 경선 일정 잡을 때 토론회 일정 또 잡을 때 그리고 최근에는 불법 전화방 논란까지 있어요.
0: 네.
1: 이런 논란 어떻게 보세요? 후유증 좀 크지 않을까요? 나중에.
0: 일단 뭐 후유증이라는 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1: 네.
0: 그런데 우리 당의 우리 민주당의 DNA는 그 화합의 DNA가 있습니다. 통합의
1: 네.
0: DNA. 그래서 저는 8.17 전당대회 끝나면 당대표가 누가 되든 최근에 누가 되든 우리에게 목표가 있으니까
1: 네.
0: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지상수변은 지상과제가 있기 때문에 모두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1: 네.
0: 좀 전에 말씀 주신 이제 전당대회 룰이랄지 당원당규 부분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우리 당원당규상 보면 전당대회 후보 등록 30일 전에 선출 방법을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 직전에 후보 등록 직전에 선호표제를 도입하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후보들이 받고 특히 정청래 후보가 수용을 하면서 당규를 뭐 개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1: 네.
0: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최근까지도 뭐 미투표자 참여 문제 가지고 또 전대를
1: 그렇죠.
0: 고치려는 주장이 있어서
1: 맞아요.
0: 네. 아 저는 이거는 심하다.
1: 아.
0: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까지 우리 민주당한테 그래 도움이 안 될 일을 주장하시는 분들 후보들이 있는가
1: 네.
0: 뭐 지적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기자할 때도 이렇게 전당대회 봤는데 당내 선거에서 이렇게 무슨 뭐 전화방 불법 전화방
1: 네.
0: 의혹이 생겼잖아요.
1: 네.
0: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제가 이제 가까운 이제 원외 지역위원장님들이 좀 계십니다.
1: 네.
0: 최근에 이제 통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압박감 같은 걸 많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1: 어떤 압박감이요?
0: 뭐 뭐겠습니까?
1: 아,
0: 그 뭐
1: 김민석 후보 찍어라
0: 도와라 하는 이제 뭐 그런
1: 네.
0: 그런 거
1: 아니에요. 네.
0: 정청래 후보는 아닙니다. 저희는
1: 네.
0: 그런 걸 안 하니까. 근데 상대 후보 진영에서 계속해 압박을 하고
1: 네.
0: 쉽게 말하면 줄을 세우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155만 명의 집단 지성을 가지신 권린 당원들께서 계시고
1: 네.
0: 우리가 명실상부한 1인 1표제로가 첫 적용되는 정기 당원대회 아니겠습니까?
1: 네.
0: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 중차대한 분기점인데 그런 당원 주권 정당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후보가 있고 진영이 있다는 거는 참좀 개탄스럽긴 합니다.
1: 알겠습니다. 후보님, 지금
0: 네.
1: 마지막이잖아요, 거의 이제.
0: 그렇죠. 이번 주말 지나면 이제 나오죠.
1: 그러니까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또 민주당 지지자분들에게, 나
0: 네.
1: 한민수! 이러니까 찍어주세요! 라고 한번 자랑해 보세요.
0: 앞서서 인터뷰 과정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1: 네.
0: 저는 정말로 우리 이재명 정부 꼭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이어받아서 2028년 총선을 승리하고 2030년 대선에서 승리해서 제5기 민주정부를 꼭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성공하시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정치인 한민수의 미래도 있는 겁니다.
1: 네.
0: 그 가는 길에 제 최선을 온몸을 다 바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는 정말 우리 개혁 지도부가 들어서서 그리고 통합과 연대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부가 들어서서 그 목적을 과정을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개혁
1: 알겠습니다.
0: 당대표 후보 기호 2번 정청래, 개혁 최고위원 후보 기호 5번 한민수를 도와주십시오.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후보님 건강 조심하시고요.
0: 예.
1: 네, 이상 한민수,
0: 고맙습니다.
1: 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만나봤습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23만 가구 플러스 알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시장의 평가는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방향성은 맞는데 체감 물량은 제한적이고 시간표는 멀고 현실 가능성은 아직 물음표입니다. 결국 시장에 공급 확신을 심어준 것 말고는 길이 없을 겁니다. 이참에 시장을 이기려는 기존 규제, 세제 개편안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겠습니다.
4: 야권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연 토론회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전두환을 칭송하는 망언이 나왔습니다. 여권은 강력히 비판하고 국민의힘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없다면 수권 정당으로 인정받긴 어려울 겁니다.
3: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 택지 10만 가구를 포함해 적어도 23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합니다. 또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줄여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4: 대출에도 숨통이 트입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높여 30조 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깁니다. 또 청년의 주거 형태별 맞춤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수요자를 상대로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인 4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원인으로 분석되는데 청와대는 국정 운영에 부족한 점을 점검하고 성과로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판결에 대한 재상고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판결이 확정될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지 갈림길에 서 있는데 확정되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광복절 연휴에는 많은 비가 내립니다. 특히 남부지방에는 가뭄을 달래줄 단비가 될 수 있는데 기습호우의 가능성도 있어 2차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4: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이란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미군의 절망을 보여주는 주장이라며 어떤 선박도 이란군의 승인 없이는 안전하게 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0: 네, 정부의 부동산 대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관심이 쏠렸던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1: 신규 택지 물량을 포함해 적어도 23만 호를 수도권에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2: 정부가 강조한 수도권 추가 공급 규모는 23만 호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가운데 10만 호 건설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추진합니다.
3: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2: 정부가 공개한 신규 택지는 모두 3곳. 공급 규모는 10만 호의 30%가 채 안 되는데 나머지를 소화할 택지는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3: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며 3, 4년 내 착공하겠습니다. 나머지 7.3만 호 이상의 후보지도 조속히 발표할 예정으로
2: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 31개월까지 줄이는 기간 단축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태릉 CC와 과천 경마장, 용산 국제 업무지구 등 지난 1월에 발표된 부지들에 대해선 2030년 내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도심 복합 사업도 신규 공모를 통해 재개합니다.
3: 하반기 중 서울 1, 2만 호 규모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수도권 2차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2: 비주택 용지의 주택 전환과 매입 임대주택을 통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사용하지 않는 학교 용지와 노후 청사도 1,900호 건설에 활용됩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0: 냉정하게 살펴보죠. 발표한 전체 규모에 비해서 실체는 상당히 작습니다.
1: 지금 시점에서 확실한 건 2만 7천여 가구인데요. 어떤 지역이 선정되는지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죠.
4: 이제 발표된 게 이제 세 곳이고 나머지는 추후 발표하기로 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게 이제 서울이잖아요. 네. 서울의 주택 문제가 심각한데 강서구의 공원 부지 1,000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아파트 하나의 부지이기 때문에 이 1,000호를 가지고 서울의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남양주는 물량도 충분히 많은 지역인데 2만 1,700호가 추가되면 교통망이 중요한데 경의중앙선은 사실 좀 선호하지 않은 불편한 노선이기 때문에 추가 교통망이 좀 갖춰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남양주에 너무 많은 물량들이 지금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를 어떻게 분산을 하는지 또는 공급 과잉 우려 2030년이 넘어가게 되면 공급 과잉 우려도 있기 때문에
0: 지금은 대출 시장도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죠. 주택담보대출 오픈런은 예사로운 일이 됐습니다. 이 물꼬를 터지기 위해서 정부가 총량 관리 목표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1: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전 금융권에 30조 원의 추가 가계대출 여력이 생길 걸로 보입니다. 류환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상향 조정한 이유는 하반기에 집중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대출 절벽 우려 때문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순증액이 이미 연간 공급 목표를 초과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대출이 가능한 인터넷 은행을 찾아 오픈런을 벌이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1,800조 원 대비 1.5%에서 3%로 총량관리 목표를 높이면 추가로 30조 원의 가계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자의 이주비 대출이나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 잔금 대출 용도로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 가계부채 총량은 관리하되 주택 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금융의 흐름은 더욱 원활하게 만들겠습니다. 이주비, 잔금 대출 등 신규 주택 공급에 따른 연계 대출은 분양과 입주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5: 이주비 대출 심사 시 담보가치 산정 기준도 종전자산평가액에서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 기준으로 변경해 이주비 대출 한도를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부족한 경우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상품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가계대출 한도를 늘리더라도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적용하는 6억, 4억, 2억 한도는 확고하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하고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기적 대출 수요 차단은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0: 청년의 주거 형태별 맞춤형 금융 지원같이 실수요자를 상대로 하는 핀셋형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 정책 대출 요건 등도 개선해서 결혼 페널티 같은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지난달 금융당국 주재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서 소득이나 자산 기준 때문에 청년이

0: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도 신혼부부는 소득요건이 부부합산으로 계산돼 정책대출 소득 기준을 벗어나는 결혼 페널티를 언급하며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 대통령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미성년 시절의 상속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사례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도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 구제할 길을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고민 한번 해볼게요.
0: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대책을 발표하며 청년 등 실수요층을 상대로 핀셋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보금자리론에서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도 소득요건에 포함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 요건도 미성년 당시 주택 지분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는 금융사 심사를 거쳐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청년층 주거 지원 사업으로 모든 주거 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애 최초로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매하려는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는 생애 최초 LTV 우대 혜택은 유지하면서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합니다. 또 전월세 대출을 모두 보증하고 보증 비율도 100%인 전세와 월세 대출 결합 보증 상품을 내고 청년 특례 전세 대출 보증 대상도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집니다. 이외에도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을 산정할 때 미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이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해 DSR 장래소득 인정 기준 활용도도 확대됩니다. 금융당국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실수요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3: 네, 부동산 정책은 조금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런 정책의 대혼란 속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4: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지지율을 끌어내린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MBS 여론조사 결과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2주 전보다 4%포인트 떨어진 49%, 부정평가는 6%포인트 오른 43%로 나타났습니다. 격주로 진행되는 해당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앉은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민심 이반이 꼽힙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56%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자체는 찬반이 팽팽했지만 시장 여파를 두고는 55%가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지율의 경고등이 켜지자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6: 한보를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인 거예요. 이견이 없는 명백한 그런 건 진리라고 하죠.
5: 공급 확대 구상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7: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5: 청와대 관계자는 지지율과 관련해 국정운영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만큼 성과로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과 7일 나흘 새 두 차례 부동산 마라톤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면 전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대대적인 공급 대책이 지지율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네, 청와대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첨단 기술 중심으로 군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올해 안에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구상입니다. 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체계를 기술과 첨단 장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8: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의 틀을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에게 기술 집약형 부사관 등 복무 방식의 선택권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지난 6월 연평부대 방문 때에도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 본격적인 구상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인 저출생 상황에서 보병 중심의 군 구조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하며 제도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비공개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됐는데 정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고 당장 내년부터 선택적 모병제를 시행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9: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하면서 초기 운영 성과를 고려해서 그 이후를 수정 보완하면서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8: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국방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방의 주역인 청년이라고 짚었습니다. 군 경력이 인생의 낭비나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큰 책임이라며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7: 결국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있게 생각하고 또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8: 그러면서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3: 네, 이번엔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경남에서는 저수지와 논 모두 메말라 버렸습니다. 전국에 물탱크 차를 경남으로 동원한 소방청은 애초 이틀로 계획했던 국가 소방 동원령을 연장해서 농업용수를 계속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10: 경남 함안군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바닥에 금이 간 듯 여기저기 갈라졌습니다. 이곳의 저수율은 8% 정도. 평년 저수율 81.8%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11: 저는 지금 저수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제 키보다 더 높이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메말랐습니다.
10: 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변잎은 누렇게 변했고 논바닥은 갈라져 손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농심마저 타들어가던 곳에 단비처럼 소방 물탱크차가 찾았습니다. 방사포에서 뿜는 물줄기가 논을 서서히 적십니다.
12: 타들어가는 심정이 진짜 농사 28년 만에 처음 겪습니다. 마음에 이안이 되지. 감사하고 고맙지.
10: 가뭄 극복엔 군과 산림청도 함께 나섰습니다. 대용량 급수차가 말라가던 농수로에 다시 농업용수가 돌게 했습니다.
13: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4: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오늘부터 위장질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장장애는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소화기관은 식도부터 대상까지 우리가 음식을 드시는 것부터 배설까지 아주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우선 음식을 씹기 시작하면은 귀밑샘, 혀밑샘, 턱밑샘 이 세 쌍이 침샘에서 녹말 분해 효소인 아밀라제가 섞여서 나오는데 자연히 음식물과 함께 삼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우리 식도의 윗부분은 골격근으로 되어 있고 아랫부분은 평활근으로 되어 있어 일단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면은 자동으로 위장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소화 과정은 모두 무의식적으로 향하여지게 됩니다. 음식물이 위장으로 들어가면은 소화 과정, 즉 부수는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음식물이 위벽을 자극하게 되면은 게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이 위샘을 자극하여 위액을 분비시킵니다. 그 위액 중에는 펩신이 있는데 이것은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아마 우리가 피자나 햄버거를 드실 때 마시는 탄산 음료 펩시도 소화를 돕는다는 착각을 주기 위해서 펩신 여기서 따온 이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또 염산이 분비되는데 이 염산은 음식물에 섞여 있는 각종 세균을 죽이면서 우리의 위장벽을 강한 산성 환경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뮤신이 있습니다. 이 뮤신은 펩신이나 염산에 의해 위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위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보조 임파구와 면역 반응 인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의 위점막은 흡수와 분비 능력이 고도로 발달된 상피세포이고 매우 빠르게 순환되기 때문에 위장은 손상이 되어도 스스로 치유를 위하여 손상된 상피세포를 갈아치우면서 빠른 회복을 가능케 합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5: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 그를 보좌하기 위해 진짜들이 나타났다. 의리 하나로 뭉친 최측근 실세들의 반란. 본격 정치 뒷담화 찐철파.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4부는요. 본격적인 개파 시사 또 찐철파로 함께합니다. 저의 최 측근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 많은 거 준비해 오셨죠?
1: 뭐 대표 명령을 어찌 제가 거역하겠습니까?
0: 좋습니다. 아, 이제 출연료 2배 인상.
1: 플러스 공천. 아,
0: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님.
2: 네, 안녕하세요.
0: 분위기 좀 잘 좀 전달해 주세요.
2: 네, 알겠습니다.
0: 저희 영혼의 단짝인데 지금 비실비실해요. 지금 문자로 8849님이 얼천 얼굴에 무슨 일이?
3: 아파요.
0: 아, 아파요.
2: 그래도 얼천이에요.
0: 우리 아픈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나라가 그냥 엉망인 게 그래서 아픈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아, 네, 그게 눈으로 드러난 거 아닌가요?
2: 무슨 나라가 엉망이에요.
1: 아, 엉망이지 지금. 여야 모두 다 엉망이고요. 나라 엉망이에요.
0: 문자 하나만 네. 더 소개시켰습니다. 네. 6741님 일주일 내내 이 시간만 기다렸다. 이렇게
1: 이야.
0: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부터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바지예요. 어제 마지막 TV 토론했고요. 끝이 보여서인지 그래도 좀 누그러졌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약간 톤은 누그러졌는데 내용은 뼈가 있더라고요. 김준일 평론가님 아프시니까 네. 먼저 얘기하세요.
3: 아프면 좀 발언을 덜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거는 방송사의 토론을 주최한 방송사의 의지였고 역량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0: 어떤 말씀이세요?
3: 그러니까 이게 치열한 것도 재밌고 좋잖아요. 네. 그러면 또 뭐 저격했다 막 이렇게 했는데 계속 이렇다면 영화도 계속 이 러닝타임 내내 네. 치고받고 싸우면 재미가 없어요. 네. 중간에 조금 이완도 되고 멜로도 좀 멜로 라인으로 러브 라인도 나오다가 이렇게 또 다시 치고받고 뭐 이런 서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SBS가 그런 소품 장치들을 되게 잘 넣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긴장감을 좀 누그러뜨리고 약간의 웃을 수 있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는 뭐 이상형 올림픽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0: 맞아요.
3: 퀴즈를 낸 거잖아요. 저는 두 가지가 좀 눈에 띄었는데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 할 때 누구 데려갈 거냐. 그러니까 정청래는 아내.
0: 네.
3: 그리고 송영길은 김용. 네. 그리고 김민석은 정청래. 이게 다 이제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내 네, 그러니까 어머니 감수성 전략이에요. 내 어머니 찾고 아버지 찾고 내가 이렇게 아내를 끔찍하게 아끼는 사람. 나는 의원 외교할 때 혼자 나갔지 한 번도 데리고 나간 적 없다. 아들 셋 키우는데 나까지 아들 넷을 키우는 우리 아내가 아, 안쓰럽다. 네. 뭐 이런 얘기는 호소력을 좀 그 거기서 발휘한 거고. 송영길. 송영길 후보는 김용. 이거는 차기에 내가 친명 좌장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김용 후보를 꼭 데려가야 되나 저는 그 생각은 들었는데
0: 밀어주게 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1: 밀어주게 한 거죠.
3: 뭐 그런 것도
0: 찍어주세요.
3: 있겠죠.
0: 도와주세요. 네.
3: 뭐 여러모로 근데 어쨌든 친명을 이제 자처하는 이제 당대표는 뭐 다른 사람이 되더라도 그렇게 본 거고 김민석 후보는 아 이미 마음은 내가 당대표구나 이미.
0: 그렇게
3: 이미
0: 보셨구나.
3: 당대표가 된 사람이구나.
0: 그렇죠.
3: 당내 통합을 위해 정청래를 데려가겠다. 네. 이렇게 한 거는. 네. 이미 당대표처럼 행동하고 있다. 대세는 끝났다. 이렇게 뭐 얘기한 것 같아요.
0: 당대표 이후에 당 관리 모드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강찬호 의원님.
1: 뭐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온 국민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게 부동산, 주식 문제, 또 그다음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 이런 것들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토론이 없어요. 그거 토론은 없고 결국은 또 파면 나오고 또 배신 나오고 예? 그다음에 장학 퀴즈까지 나왔어요. 장학 퀴즈. 네. 국정과제 5개 알아요?
0: 알아.
1: 당신 1호 알아요? 당신 50% 알아 그러니까? 네. 야 그거 보고 말입니다. 네. 정말. 우선 저는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좀 어저께 보니까 동문서답하는 게 많아요. 아니 당정청이 했다고 그랬는데 당정청 뭐 아니던데? 뭐 그러니까 아나 당청이라 그랬다. 근데 과거 이렇게 멀베텀이라 그래서 그분 말한 거 하고 그다음에 신문 기사나 뉴스 이렇게 보면 분명히 당정청이라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본인 이름도 또 정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당정청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와서 진짜 정은 쏙 빼고 또 당청이라 그랬다고 그러고
0: 네.
1: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게 토론이라든가 팩트에 근거한 서로 간의 논리 싸움이 아니고 네. 그냥 내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겠다. 이런 거로 다 간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서 다시 한번 국민은 절망감을 느낀다. 국민이 정말 솔직히 지금 노무현 파묘 지금 그거에 관심 있는 국민 당원들 일부 강성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족보 따지는 분들. 지금 온 국민이 어떤 한 당의 족보 좀 따지는데 그렇게 관심이 있습니까?
0: 네.
1: 지금 당장 내 재산, 내 주식, 그다음에 우리 딸이나 우리 저 그 여성 가족의 안위가 걱정되는 보안수사권 문제. 아,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집권당 지금 대표 후보들이 제대로 얘기를 안 하나요? 네. 이것부터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도 그게 눈에 띄었습니다. 누구 됐고 이재명 만찬 갈 거냐 네. 대통령 만찬 갈 거냐 뭐 해설을 너무 잘했는데 저는 그중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 송영길 대표 후보의 그 말이 참 눈에 띄어요. 지금 친명 자장하겠다는 뭐 그런 걸로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다섯 번 5위로 들어갈 수 있는 최고위원이 누가 돼야 하느냐를 강력하게 얘기한 거죠.
0: 네.
1: 지금 이성윤하고 친청 이성윤과 친명 김용이 5, 6위 놓고 다투고 있잖아요.
0: 네.
1: 지금 김용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다지만 간발차고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친청이 3명 쉽게 말하면 최민희는 지금 뭐 1, 2등을 다투고 있고 한민수 후보도 될 것 같고 여기에 만약에 이성윤 후보까지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박지원 저 정치구단이라는 박지원 저 최고령 의원님께서 그러잖아요 이거 저 내년에 박지원 의원이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 이거 저 청구법으로 이제 아니 3심에서 유죄 선고가 확정돼가지고 자기가 볼 때는 재선거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경우에 만약에 재선거 지금 민심 봐서는 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세 명을 사퇴해 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세 명이 사퇴하면 무너진다는 거 아닌가요?
0: 저 그러니까. 민주당 그래요.
1: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거 세 명은 무조건 막아야 되는 게 아주 절박해요. 제가 볼 때는 친명 네.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잘못하면 네. 이성윤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지금 김용 후보한테 불리한 게 있잖아요.
0: 뭐요?
1: 최근에 김용 후보가 돈 받은 날 내가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돈 받을 리가 없다라고 주장한 이용호 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0: 너무 버라이어티해.
1: 버라이어티 안에 연결돼 있어. 그래서 결과는 뭐냐? 저는 송영길 후보 굉장히 중요한
0: 네.
1: 중요한 언급을 해줬다.
0: 네.
1: 김용 꼭 찍어서 친청 최고위원 세 명 당선되는 일을 없게 해달라.
0: 네. 네.
1: 잘했다고 봅니다.
0: 상당히 좀 TV 토론에 대해서 또 민주당 전당대회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2: 네. 개인 생각이신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2: 온 국민이 절망에 빠졌다라는 규정을 하기에는 조금 논거가
1: 그래요.
2: 제가 설득이 안 됐다라는 것이고 부정한 부분이 있죠.
0: 네.
2: 민생 얘기도 좀 하고 집권여당의 전당대회로서 그런 좀 품격과 수준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뭐 서로 간에 적통 논쟁 이런 부분들은 저도 여러 차례 왜 그것만 얘기하느냐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저는 1, 2, 3차 물론 번외편으로 KBC 광주방송 토론회가 있었는데 어제 있었던 토론회를 제가 평가하자면 가장 나았다.
0: 좋았다?
2: 가장 좋았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당대회.
0: 뼈가 있지 않았어요.
2: 아니, 뼈는 있었는데 원래 그렇게 토론회는 진행이 돼야 돼요. 웃으면서 서로 칭찬도 하면서 뼈도 있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0: 네.
2: 지난 2차 2차 토론회에서는 그냥 서로 헐뜯고 네. 얼굴 붉히고 선을 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역시 이 TV 토론의 구성 작가가 중요하구나.
0: 네. 혹시 그 작가가 네? 있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셔서
2: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야, 이게 그 원래 비공개 질문이었대요. 그 뭐 대통령 관저에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이냐, 그 다음에 뭐 서로 칭찬해라. 이거를 비공개로 했다가 당의 공보라인에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라고 해서 이제 공개를 해서 이제 후보들한테 줘서 미리 준비한 대답이라더라고요.
0: 아~
2: 이게 즉흥적인 건 아니었다는 거죠.
1: 아, 나 속았네. 속았어.
0: 왜,
1: 근데 아니 원래 이거 즉흥적으로 해야 진심이 나오는데
0: 준비된 말은
1: 미리 했다. 저렇게 준비시켜 놓으면 다 조율하고
2: 뭘 또 속아요. 준비를 하니까 철저하게 또 그거를 그 국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었던 거고.
1: 각본 없는 기자회견을 왜 기자들이 요청합니까? 항상.
2: 그러니까
1: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좀 말씀하세요.
0: 나 예표 용지로 지금 막 막는다 입 이렇게.
1: 끝까지 막고 끝까지.
0: 소소장님.
2: 일단은 정청래 후보의 저는 초조함을 봤다.
0: 오.
2: 그다음에 송영길 후보가 합동연설회와 토론을 거치면서 업그레이드 됐는데 구조적인 어떤 한계사항은 좀 있어서 아쉬웠다.
0: 네.
2: 토론회와 연설회만 따지면 송영길 후보가 1등이라는 말들을 맞아요. 기자들 사이에서 네. 많이들 해요.
0: 너무 그래도 막 근데 저 정청래 후보를 몰아붙인 거 아니에요?
2: 아니 그, 원래 그렇게 부럽잖아요. 몰아붙여야 되는데 재밌게 몰아붙이잖아요.
0: 재밌게.
2: 왜냐하면 상대 후보를 뭐 허탈한 웃음은 어쩌든 간에 웃게 만들잖아요.
1: 맞아요.
2: 뭐 그런 것들이 저는 전당대회 백미 같은 것이고 사실상 국정과제 1호 이게 엄청 배 아팠구나 정청래 후보가. 그거 국정과제 50호를 물어볼 일이 아니거든.
0: 네.
2: 그게 본인이 말하자면 실점을 크게 한 부분인데 그걸 다시 부각시켜서 네. 또 가지고 나왔다는 걸 많이 긁혔다는 거죠.
0: 네.
2: 그렇기 때문에 50으로 물어봤는데 본전도 못 건진 거죠. 사실. 왜냐면 국정 목표 5가지를 물어봤는데 또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송영길 후보가 좀 부끄럽죠.
1: 그 말. 아, 그 말이야.
2: 이게 그 말. 네. 사실 정청래 후보의 마지막 말하자면 완전히 완패.
0: 완패요?
2: 완패라고 좀 봐요. 그래서 일단 뭐 투표가 진행되고 있어서 어제 TV 토론에 얼만큼 투표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으나 TV 토론회가 원래 뭐 투표에 영향이 없고 그런데 그 각자 세 명의 후보들에 대한 그 마지막 결과를 저는 좀 들여다볼 수 있어요.
0: 송영길 후보의 득표력은 좀 올라갈까요?
2: 저는 10에서 15 사이는 반드시 할 거라고 봅니다. 예.
0: 오.
2: 제가 2015년 얘기를 많이 해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선거였는데
0: 네.
2: 문재인 후보, 작지원 후보, 이인영 후보
0: 네.
2: 3인이었고 그때 득표 순으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크다.
0: 그래요?
2: 그때가 아마 4744 12 아마 그랬었던
0: 거. 1순위에서 50이 안 넘을 것 같다. 이렇게 예, 전망하시는구나.
2: 1순위는 안 나오고 이인영 후보가 3위였는데 12.46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0: 네.
2: 아마 송영길 후보와 이인영 후보보다는 좀 더 나오지 않을까.
0: 좋아요. 그러면 김민석 후보 득표율 네. 몇 퍼센트?
2: 왜 그래요 자꾸 나한테.
0: 재밌지 않아?
2: 40 한 6?
0: 46?
2: 어.
0: 그 다음에 정청래 후보는?
2: 41?
0: 41. 어. 송영길 후보는?
2: 그럼 나머지지 뭐죠. 13에서 14.
0: 14? 어.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에요.
2: 아니, 낮은 거예요 내가. 이거 솔직히 너무 솔직히
0: 얘기한 한 자리 쉽지 않을 거
2: 원래는 정청래 후보가 3을 그릴 것 같은데
0: 네.
2: 김민석 후보 46, 정청래 13. 후보 39.
1: 야
2: 그다음에 송영길 후보 16.
0: 아픈 김준일 평론가님. 김준일 평론가님도 얘기하셔야죠. 우리 서영주 소장님만 곤란하게 할 수 없지.
3: 그 장성철 소장님이 다른 방송에도 출연하시면서 맨날 이런 질문 받으면은 평론가의 수명을 깎아먹는 질문이라고 하면서 본인은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막 수명 깎아먹으라고.
0: 평론가 100세 시대예요. 수명이 좀 깎여도 돼.
1: 장모 김불이네. 장이 하면 로맨스. 김준희랑
0: 저기 강찬호 의원님은 저 발언권 드릴 때 하세요. 자, 끼어들지 마시고.
1: 공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3: 것 같습니다. 제가 저는 맥 소장님하고 조금 다른 의견이
0: 달라요?
3: 뭐가 있냐면은 그 이전에 여러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네. 호남에서 네. 송영길 후보가 15% 이상 나왔었어요.
0: 나왔었어요.
3: 꾸준하게.
0: 맞아요.
3: 근데 최근에는 조금 빠졌어요.
0: 그렇죠.
3: 트렌드가.
0: 맞아.
3: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1.48% 포인트의 김민석 정청래 이 팽팽한 이게 조금 김민석한테 몰아주자. 친명 후보 중에서도 김민석한테 몰아줘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조금 있어서
0: 네.
3: 원래 송영길 후보가 받아야 될 15에서 많으면 20까지 받아야 되는 이 정도 표가 많이 좀 이탈한 것 같다 제가 보기에.
0: 네.
3: 그래서 10%는 넘을 것 같고요. 호남에서. 그러니까 호남에서
0: 최종.
3: 네, 최종.
0: 네.
3: 최종은 저는
0: 재밌잖아.
3: 최종. 아 어렵다.
0: 먼저 하세요. 질러세요.
3: 최종 9.9%.
0: 네. 9.9.
3: 네.
0: 김민석.
3: 김민석 48.
0: 아 50을 넘지 않는다고 예측하시네요. 네,
3: 전 48 그리고 정청래 42. 이 정도 42. 이 정도로 봅니다.
0: 알겠습니다. 강찬호 의원님도
1: 네, 저도 김민석 한 46, 46, 47, 47.
0: 47.
1: 47 드리고요.
0: 네.
1: 정청래 한 42,
0: 네, 42.
1: 43 네, 드리고 따라 송영길 10내 11%?
0: 11 정도.
1: 그 정도.
0: 야, 그럼 정청래 후보가 40% 기본적으로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 이렇게 견제도 많이 받고 서영주 소장님이 그렇게 두드러 패는데
2: 저 언제 그래요?
0: 40% 넘는다라는 거 대단한
1: 아니,
0: 거로
1: 뭐
0: 봐야 되겠네.
1: 그게 민주당이라는 당도 역사가 있는 당이고
0: 네.
1: 또 그다음에 뭐 지금 최근에 다시 존재를 드러낸 것 같아요. 노사모라는 존재. 네, 노사모라는
0: 아,
1: 존재가.
0: 진짜?
1: 아니 왜냐면 부산이나 부산에서 이겼잖아요. 정청래
0: 네.
1: 부울경에서 이겼는데
0: 네.
1: 그리고 나서 이제 대구 그다음에 이제 강원 그다음에 TK 쪽 갔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딴 데는 전대 대구에서 이겼어요. 정청래 후보가.
0: 네, 맞아요.
1: 같은 영남권으로서 이 부산 그리고 지금 또 최근에 이제 좀 있으면 다루겠지만 지금 호남에서 각종 경선 논란들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여기도 보니까 노사모 조직이 가동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그리고 심지어 어쨌든 노사모에서는 지금 여기 호남에서도 노사모 모두 다시 이제 모이 뭉쳐 지금 이런 동원령 내렸다고 하니까.
0: 네.
1: 그런 것들이 저는 이번에 정청래가 만만치 않은 후보다.
0: 알겠습니다. 그 이번 전당대회 때 하여튼 새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어제도 많이 좀 평론을 하셨겠지만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참전을 했잖아요. 다른 분들 얘기보다 저 김준일 평론가님 이 분석이 저는 가장 이렇게 맞구나 그럴듯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명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참전을 했는지 분석 좀 해주세요.
3: 3연타였거든요. 하나는 비상경제 그러니까 재정경제 아니 죄송합니다. 재정 비상상황 선언한 거 경기도
0: 네.
3: 재정 비상상황 선언한 거 그리고 어머니 도와주십시오 이 정청래 후보의 페이스북에다가 지지하는 글을 답글을 쓴 거 그리고
0: 네.
3: 별도로 개혁을 잘할 사람은 이름은 쓰지 않았지만 정청래 후보를 이제 한 거 이거는 명백하게
0: 네.
3: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0: 지지한 거다.
3: 예, 하지만은 그거는 저는 양수겸장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0: 뭔 말이에요? 네.
3: 정청래 후보를 지지를 하고 그 정청래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정청래 말고도 나도 있다. 이거를 보여준 건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가 이기기 힘들고 그럼 본인의 존재감을 좀 더 드러내고 차기 이제 이게 정확하게 대권 그 지방선거 임기가 지사 임기가 대권하고 딱 맞물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지사 4년하고 대선 나가서 당선된 거 바로는 아니지만 누가 있나요?
1: 이재명 대통령.
3: 이재명 대통령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아니고 한번 재수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 길을 가겠다라는 거고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2017년에 대선이 있었고 2018년에 당선돼가지고 사실상 비문이요 반문까지는 아니었지만은 비문 노선을 걸어서 독자 노선 그렇죠. 걸어서 결국은 이긴 거잖아요. 아. 추미애도 지금 나는 독자 노선 걷겠다. 친명으로 해가지고는 승산이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비상경제 재정 상황을 할 정도로 경기도 재정이 안 나쁘냐. 그럼 예산 대비 채무가 12%예요. 11.95%인가 그렇는데 네.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25%가 넘지 않으면은 양호라고 해요. 네. 근데 서울시는 21%거든요. 둘 다 양호인데 오히려 서울시가 더 안 좋아요. 지금. 선언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이거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예전에 모라토리엄 이런 거를 벤치마킹해서 일자라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겠다. 뭐 이런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0: 어렵다라고 해놓고 조금 나아지면은 내가 일자를 했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3: 그러니까 어쨌든 어머니 도와주십시오의 댓글을 달아서 보수의 어머니가 지금 소환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예.
0: 서 소장님 네. 저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 뭐 일견 맞는 얘기 같아요. 네. 사실상 이 민주당이 전당대회에 뛰어든 거죠. 네. 이걸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시점도 오해를 받을 만한데 추미애 경기지사가 뭐 정치를 하루 이틀 했던 분도 아니고 여기에서 뛰어들면 오해 받을 거 알면서 네. 노골적으로 뛰어든 거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 본인의 존재감 플러스 사실 김민석 후보에 대한 견제구나 봐요.
0: 그래요.
2: 정천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있고. 마음을 드러낸 것이고 모두 정청래에게 직결해라. 나도 뒤에 있다. 네. 추미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청래를 지지해라. 저는 이런 좌표를 찍어준 거라고 보고.
0: 정청래 안 되면 나도 있다?
2: 그렇죠. 그다음에 이상호인가? 그 미키 루크? 네. 그분 페이스북을 보니까 추미애 지사 거 페이스북을 따서 그 위에다 그래. 한마디 썼더라고요. 정청래. 그러니까 그 정청래 팀에서도 추미애 지사의 참전은 정청래를 돕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지자들한테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0: 아니 근데 정청래 후보가 맞득지 않나 막 그런 생각 든 게 아이 추미애 지사는 그 도정에나 신경 쓰시고 당대표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막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2: 그냥 뭐 제 생각에는 짜고 치는 고스톱 같고 그래요. 서로 간에 이제 선을 지켜주는 것 같고 추미애 지사가 참전하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각 세우는 것 같잖아요. 최근에 네. 재정비상 상황 선언한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욕보이는 거 아니야 그런 반감들을 지금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데 한 표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추미애 지사를 끌어들였다가 본인이 손익계산을 따졌을 때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0: 손해.
2: 손해로 보니까 일단 손을 좀 그어놓은 거라고 봐요.
1: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0: 왜요?
1: 아니 둘이 짜고 치고 보는데 다 보이는데 꼭 정청래 보면은 나 지켜주겠다. 내가 가장 이재명 대통령 지킬 사람이다. 그러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 볼 때는 사사건건 지금 자기 방해하고 재판 중지법 할 때부터 알아봤다. 네.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무지 화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때. 그래서 저 청와대에서 이례적으로 그때 재판 중지법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영일 또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직공할 때 뭐 했어요? 이재명 스토커냐? 스토커라는 표현이 그거거든요. 스토커 할 때 누가 스토커가 나
0: 싫은데 당신, 계속
1: 당신한테 해코지하겠다는 스토커 없어요. 나 네. 당신 사랑해. 나만이 당신 지켜줄 수 있어 하면서 나 싫어요 하는데 계속 가잖아. 네. 그걸 스토커라고 하죠.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가 정확히 집은 거예요. 지금 스토커적 행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추미애가 대통령 각성이 갑자기 저 정청래 후보가 아유 누님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도정만 하세요라고 이재명 대통령 언뜻 편들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더 정말 속보인다. 속보여. 네. 이럴 것 같고 네. 저희가 추미애 후보 추미애 지사 쪽하고 굉장히 가까운 정치 같이 이번에 또 그 경선에서 같은 투표를 이뤄서 뛰었던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추미애 그때 당신은 후보였죠. 그 경기지사 후보의 그 친명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굉장하더라는 거예요.
0: 그래요?
1: 네, 왜냐하면 그 본인 입장에서는 과거 대선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될 때 엄청 도왔고 그래서 또 그 전에도 도와서 그 저 국회의장 후보까지도 이제 된 거였는데 실제로 친명들이 제대로 안 도와줘가지고 우원식 의장이 돼버렸잖아요. 네. 완전 뒤통수 맞은 것이고 추미애 후보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번에 결정적으로 경기지사 경선하는데 친명들이 한준호 후보 밀면서 아주 그냥 확실하게 추미애 후보 뒤통수를 쳤다. 이러니까는 이게 저 추미애 후보가 굉장히 화가 났었다. 네. 친명과 또 그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겠거니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개인적인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본다면 뭐냐. 아, 내가 도저히 친명들 갖고는 이제 내가 앞으로 더 나의 꿈은 대권인데 네. 안 되겠다. 나는 그럼 친척 내지 네. 비명을 막 지금 인수하겠다. 인수의 몸짓입니다.
2: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그 본인의 이번 전당대회 기조가 노사모였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본인의 축이고 자기가 노무현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추미애 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참여했었던 흑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기조하고는 좀 어긋날 수 있어서 네. 또 선을 그은 게 아닌가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우리 서수양이 굉장히 아픈 곳을 찔러주셨습니다. 네. 네.
0: 서수양님 네. 아픈 곳을 잘 찌르시니까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좀 아파요. 낮잖아요.
2: 아파요.
0: 부정평가 높잖아요. 이게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김민석 후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막 그런 분석이
2: 저는
0: 있어요.
2: 그게 반대라고 생각해요.
0: 그래요?
2: 아, 대통령이 어렵구나. 네. 어려워지고 있겠구나. 그러면은 대통령의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를 뒷받침할 사람을 뽑아야겠다라는 당원들이잖아요. 이게 국민 투표가 아니라
0: 결속.
2: 네, 결속력을 좀 더 단단하게 가져올 거라고 저는 보이고 있어서 네. 김민석 후보의 투표율이 조금 더 호재를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반면으로. 근데 저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걸 보면서 세 가지 요인인데 부동산, 네.
0: 부동산,
2: 그다음에 주가 지수 무시할 수 없고요.
0: 그렇죠.
2: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 관련된 과세 문제 이런 부분들에 2030에 등을 돌리는 거. 세 번째가 이제 전당대회 혼탁한 양상.
0: 네.
2: 국민들이 보고 뭐야 집권 여당이. 맨날 쌈박질을 하고 이런 인식이 오거든요.
0: 네.
2: 그게 다 이제 국정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0: 네.
2: 8월 17일 이후에 이제 당은 좀 정상화가 되겠으나 부동산하고 주식 문제는 참 긴 싸움이라서 일단은 뭐 골머리를 앓을 거는 같다라고요.
0: 오늘 뭐 공급 대책을 대통령이 발표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1: 네.
0: 강찬호 의원님은 요거 별로 영향 없을까요?
1: 뭐 대통령
0: 지지율이.
1: 저는 호남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호남이 이럴 때 전략적 선택은 정무적 선택을 하거든요.
0: 네.
1: 호남이 이제 뭐 호남이야 뭐 민주당 민은 정말 텃밭 지역이니까 그런 전략이 있겠죠. 아 이거 대통령이 특히 중앙 무대 수도권 지금 결국 대통령 지지율 이번 하락의 가장 핵심 요인은 중수층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중도층 수도권 청년이잖아요.
0: 네.
1: 이것도 중앙 무대예요.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호남은 대개는 아 그래도 민주당 정권 지켜줘야지. 뭐 이재명 개인보다도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인데 정권 지켜주면서 이제 또 계속 우리가 활로를 모색해야지. 아마 이런 것들이 결집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
0: 호남에서의 득표율이 김민석 후보에게 더
1: 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0: 거다?
1: 또 그다음에 대통령이 워낙 표를 내잖아요. 꼭 호남 경선 전날 갑자기 무슨 점검 회의니 무슨 메가 프로젝트 뭐 전격전 이 저는 전격전 얘기 듣고 약간 둔기로 머리를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 전격전이 원래 나치 용어예요. 아시죠? 전격전은 블리츠크리크 그러니까 저 한마디로 번개처럼 때려가지고 네. 저 순식간에 적을 제압한다는 건데
0: 네.
1: 탱크를 앞세운 기동전으로 그 히틀러가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리고 저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를 순식간에 불과 저 2, 3개월만 석권을 했단
0: 네.
1: 말이에요. 그걸 전격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치 전격전을 연상시키는 그런 용어까지 써가면서 호남한테 내 집권 중에 반드시 완공을 하겠다. 거의 뭐 그런 지금 문을 띄웠단 말입니다. 지금 무등일보 조사 이거 나중에 인용하셔야 되겠지만 워낙 지금 저는 눈길에 갔는데 대통령 집권 중에 임기 안에 반도체 공장 800조 클러스터가 완공된다라고 보는 완공으로? 게 67%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광주 호남 분들이 무슨 시그널 보내냐. 당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지켜줘야 돼라고 신호 보낸 겁니다.
0: 야 그게 네. 나중 되면 네. 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1: 그렇죠. 지금
0: 있겠네요.
1: 솔직히 3년 안에 기공도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호남 분들은 완공된다고 우리는 믿는다. 67% 나왔어요.
0: 알겠습니다. 피디님 뭐, 아까 우리 저 세 분이 당대표 득표율 예측했잖아요. 네, 네. 그거 다 박제해 놓으시고 다음 주에 우리 한번 다시 누가 맞았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예. 최고위원 선거가 또 재밌긴 하잖아요. 최근에 친청계 후보들에게 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더라고요. 최민희 후보도 그렇고 이성윤 후보도 그렇고.
3: 근데 그 안 좋은 일이 네. 벌어진 게 아니라 네. 안 좋은 일을 만든 거죠. 본인들이.
0: 만든 거죠.
3: 네, 본인들이 주변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벌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거꾸로 오래된 거는 다 뭐 빼고 네. 그 오마이티비 최민희 의원실에서 이제 가린 거. 이건 저는 이건 선 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정청래 후보도 매우 실망스러웠는데 나도 거기에 동조한다. 나라도 오마이뉴스랑은 인터뷰 안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네. 이게 언론의 불편한 마음은 어떤 정치인인지 있을 수 있어요. 언론은 사실은 뭐 극좌부터 극우까지 중도도 있고 그러니까 색깔이 다른 건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색깔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특정 언론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는 있는 것과 네.

0: 되고 당대표가 되고 대선 후보가 돼도 김어준하고만 하세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그래. 앞으로도 김어준하고만 나가면 되지. 자기 입맛에 맞는 데만. 저는 이런 인식을 가지신 분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 기본적으로. 네. 왜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안 하나요? 조선일보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조선일보를 보는 그 사람들도 국민이에요. 보수는 몰라야 됩니까? 정청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최민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매우 실망스러운 저는 인식이다.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네.
1: 서윤주 소장님 네. 왜 큰 한숨을 쉬시면서
2: 한심하니까요. 아. 근데 사실상 그 김진일 평론가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200% 공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자당의 최고위원 후보자나 그다음에 당대표 후보자들의 언론에 대한 인식 수준이 이게 거의 뭐 저쪽 예전에 윤석열 정부 시절의 그런 인식 수준이죠. 입틀마. 네. 뭐 본인의 마음에 안 들면 취재 거부를 한다거나 언론으로 취급 안 한다거나.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게 노무현 정신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관 한번 들여다보셨나요? 저는 아주 유명했던 뭐 아주 짤로 많이 돌지만 아마 CBS 개국 기념회 대통령 되시고 가셨을 때 하신 말이 있어요. 네. 나는 CBS 맨날 나를 비판하고 힘들게 하니까 싫었다. 네. 근데 좋아한다. 이유는 뭐냐면 그치. 그렇게 해야 그게 언론의 기능이고 맞아요. 그게 소금의 역할이 되는 것이라서 더 많이 질책해달라. 이런 그 품을 보여주는 것이 집권여당의 지도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본이다. 네. 근데 그 오마이뉴스 카메라 가리는 거 영상 보세요. 정말 얼굴이 뜨거워요. 저는 이런 분은 이게 표 이런 순위를 떠나서 계속 정치를 해야 될 자질이 있는가. 왜냐하면 이거는 당의 이미지를 출하시켰기 때문에 해당행위입니다.
1: 보좌진 얼굴을 찍길래 보좌진이 막았다.
2: 아니잖아요. 그것도 전에, 거짓말이잖아요.
3: 그 전에 또 보좌진이 그런데 기자의 어떤 그 동선을 일일이 뭐 또 핸드폰으로 찍었다더니 봤더니 이거 논란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작된 거라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분이 너무 정확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로 뭐 거기에 말할 것보다는 약간 정무적으로 보자면 이게 지금 처음에는 최민희 의원 최민희 후보하고 오마이 TV와의 어떤 그냥 싸움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갑자기 정청래 후보가 참전해 가지고 나를 뭐 나나 최민희 이렇게 저 부당하게 대하는 언론은 뭐 언론도 아니고 난 그런 데는 앞으로 안 할 거 해서 언론과의 전쟁 비슷하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집권당 후보를 지금 되게 집권당 대표 되겠다는 사람이 저렇게 언론과의 전쟁하면 저게 정말 정청래한테 득이 돼? 적당히. 아, 내가 볼 때는 오마이도 좀 잘못한 게 있고 우리 최민희 후보님 너무 흥분하셨다. 둘이 좀 잘 원만하게 해결하자. 이 정도 가면 될 것을 왜 저렇게 노골적으로 최민희가 옳았고 나도 안 해. 나도 오마이하고는 안 해. 이래버린 이유는 뭐냐. 정무적으로 보자면 저는 전당대회 후까지 내다본 포석이라고 봅니다. 지금 원래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 최민희 심지어 한민수 또 뭐 이성까지 최고위원이 되면 이분들이 김민석 후보가 대표가 될 게 흔들지 않겠냐.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했어. 그분들 성향 보면은 하루아침에 돌아설 것이다.
1: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3: 그렇죠. 그럼 자, 그러면 그래서 돌아서서 이제 김민석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 막 편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럼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패배한 데다가 자기 우군도 다 잃어? 안 되지. 이럴 때 정치의 생명이 뭡니까? 대표는 끝까지. 내가 맞아 죽어도 내 새끼들은 내가 지킨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에 정확히 보여준 겁니다. 최민희 후보가 궁지에 몰렸어요. 그리고 지금 그래도 진보 언론이라는 오마이뉴스라든가 지금 기자협회 뭐 오마이 이런 데서 다 지금 최민희 비난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니야 난 내 새끼는 내가 지켜. 내가 두들겨 맞고 내가 만약 매장돼도 나는 내 새끼는 지켜. 이번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정청래 후보가 네. 전당대회 이후판까지 다 고려를 한 역시 네.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2: 이후까지는 아니고 네. 원래 그 습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보다는 딴지 게시판이나 이런 강성 당원들 특히나 그 강성 당원들의 일부 사람들은요. 본인의 의견과 다르면 조롱하고 네. 비방하고 이런 거를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고 그러면 그게 국민의 눈높이냐. 예전에 강선우 전 의원에 대해서도 네. 네. 똑같이 비호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지만 내 편이니까 무조건 네. 무슨 짓을 하더라도 보여준다. 그건 의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또 생명력을 단축시켜야 되겠죠. 어.
2: 네. 누구요?
1: 최고위원 후보 순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주 소장님.
2: 김진일 평론가부터 한 건 아니에요?
1: 서영주 소장님부터 해 주십시오.
2: 1위는 박선원
1: 박선원.
2: 2위는 섬유화.
1: 섬유화. 오.
2: 3위가 김.

0: 명.
1: 오.
2: 진짜요?
0: 네.
2: 네.
0: 3위
2: 한민수,
0: 한민수
2: 최민희.
0: 최민희 둘 중에 한 명인데
2: 네.
0: 그두 분이 한민수 최민희 3, 4, 5위를 할것 같아요.
2: 오케이, 알겠습니다.
1: 오.
2: 네. 김준일 평론가님.
1: 박선원, 최민희, 서미와 한민수, 김용 이렇게 될것 같아요.
2: 네,
1: 네.
2: 지금 두분 수석 최고위원이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강찬우 의원님,
3: 저는 최민희,
2: 최민희
3: 그리고
2: 1등.
3: 박선원,
2: 네.
3: 그다음에 이제 서미화, 아니
2: 서미요.
3: 한민수, 서미화. 자, 김용과 이성윤인데요. 그래도 어제 송영길 효과에 힘입어서
2: 네.
3: 김용으로 해드리겠습니다.
2: 이것도 PD님 박제에서 다음 주에 우리 이분들의 실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는 참 전당대회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0: 네.
2: 국민의힘 얘기가 상당히 좀
3: 국민의힘이요.
2: 뒤로 좀
3: 그
2: 밀려서
3: 지금 추가 갔어요, 전부 다.
2: 휴가 갔어요?
3: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가
2: 네.
3: 모든 언론 장식해 주니까
2: 네.
3: 원래 국민의힘 의원들이
2: 네.
3: 쉬는 거 좋아하잖아요. 골프 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휴가 갔다.
2: 요거
3: 네.
2: 여쭤볼게요. 유승민 의원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3: 네.
2: 저는 그냥 한두 번 만나시고 끝낼 줄 알았더니 계속 만나시면서
3: 네.
2: 그 일정도 공개되고 메시지도
3: 네.
2: 공개되더라고요. 통화해 보셨어요?
3: 통화를 해봤죠.
2: 뭘 하세요?
3: 그저께 조금 약간 시리즈 났지만 뭐 예상할 수 있는 얘기인데
2: 네.
3: 지금 본인이 과거에 2011년 전 말에 뭐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기억 잘 나시겠지. 그때 이제 이명박 정권 말기에 이대로 가면 우리 큰일 나겠다 해서 본인이 최고위원 사퇴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이제 홍준표 체제 무너지고 결국 박근혜 비대위 체제에 들어서서 2012년 총선 및 대선을 이제 승리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2: 네.
3: 지금 그 정도로 누란의 위기다.
2: 네.
3: 지금 본인은 최고위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보면은 자기 입장에서는 지금 장동혁 체제는 이거는 이제 정리가 돼야 될것 같고 그러나 그 이후에 본다면은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그리고 이제 뭐 대표직이 없는 장동혁까지도 이제 일종의 하나의 모든 다 잠재 대권 예비 주자군들로서 정말 이제는 그런 보수의 자산들이 전부 모이는 통합의 무대가 마련돼야 된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런 통합을 이렇게 조성할 수 있는 어떤 마중물이 되겠다. 그리고 나는 어쨌든 초재선은 잘 모르지만 3선 이상 또 영남권 핵심 의원들은 다잘 아니까 그런 사람들부터 내가 집중적으로 만나서 좀 의중도 떠보고 약간 통합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표면적인 설명이고 지금까지 행보는 거기에 부합을 하는데 이제 뭐다 궁금하신 건 유승민 본인이 무슨 생각하냐 이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런 통합을 많이 노력하고 뭔가 성사가 될수 있다면 나는 저기서부터 제 추론입니다만 아니면 당대표도 한번 그렇다면은 지금은 내가 어떤 생각도 하지 않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것까지도. 근데 아 그런 걸 지금 생각할 여지가 어디 있느냐. 지금 얼마나 위기인데 내가 통합을 위해서 그냥 온몸으로 뛸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당대표 만약 그렇다면 통합 당대표도 충분히 한번 생각도 본인이 내심으로는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2: 김준일 평론가님
3: 예.
2: 일각에서는 한동훈 의원을 좀 견제하는 행보가 아니냐 그러한 분석도 있습니다.
1: 이게 보수 통합에 이제 유승민 의원이 앞장서는 건데 거기에 한동훈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조금 이견이
2: 그건 만난다고
1: 있더라고요.
2: 하는 얘기도 있고요.
1: 예. 근데 어쨌든 왜냐하면 또 유승민계 소위 말하는 유승민계에서부터 대표적인 게 김웅 전 의원 이런 분들은 최근에 페이스북에
2: 엄청
1: 간접적으로
2: 갔어요. 네.
1: 이름은 언급 안 했지만은
2: 누가 봐도
1: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과 특별수사권 이제 그거를 이제 맞바꿔온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한동훈을 빼고 보수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뭐 유승민 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 같아요. 그래서 뭐
2: 그렇죠.
1: 결국은 누구를 배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비장연합을 만들고 거기에 가운데 이제 서는 중심에 서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오늘 그 경향신문 기사 제목이 너무 재밌었어요.
2: 뭐예요?
1: 그러니까 안철수는 강경 보수로,
2: 네.
1: 윤상현은 중도로, 유승민은 통합으로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 보여줄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옛날에 자기의 스타일을 버리고 다 지금 다 좌표를
3: 네.
1: 지금 움직이고 있다.
2: 네.
1: 뭐 그렇게 보시니까 유승민 의원도 사실은 계속 잘, 그, 뭐 좋은 정치인이지만은 화합이 안 되고 통합이 안 되고 이렇게 대화가 안 되고 이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거를 지금 당권을 노리고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2: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1: 아니 뭐 열심히 하고 있죠. 잘하고 있는 잘하는 거는 저는 정치인은 결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그동안의 과정이 어땠든 근데 잘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달라진 건 맞는 것 같다.
2: 네. 서 수장님.
0: 네.
2: 보수 통합과 뭐 개혁의 중심 역할을 유승민 전 의원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0: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2: 왜요?
0: 장동혁이 있잖아요.
2: 장동혁.
0: 그러니까 딱 그 철저하게 철벽을 치고 본인의 임기를 내년 8월까지 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80%의 천웅과 네. 20%의 오기로 네. 저는 성공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은 들어올 틈새가 없어요.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하려고 하는 보수의 대개혁과 통합은 국민의힘 내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여요. 왜냐하면 그렇죠. 천 만남 선발 리스트에 한동훈 네. 의원을 뺐어요. 네. 그건 뭐냐면 한동훈 의원을 본인의 첫 출발점에 넣게 되면 국민의힘 바깥에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선발 라인업에서 뺐다고 봐요. 네. 물론 나중에 만날 수 있지만 선발 라인업이 중요해요. 그럼 선발 라인업에 누가 들어갔냐. 오세훈 시장,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친윤의 중진 그룹들. 그러면 친윤의 중진 그룹을 거기에 넣었다는 것은 한동훈 의원 대신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가 뛰어들어가서 전당대회가 됐든 향후에 총선이 됐든 대권까지 내가 역할을 하겠다는데 장동윤 대표 보기에는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조광특위 열어서 내 사람 다 심어 넣을 거고 들어오면은 하죠. 움직일 때마다 지뢰를 밟을 거야. 이런 상황이 돼서 움직이면 좋으나 사실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바꾸겠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첫 출발이 좀 별로 좋지 않다. 차라리 저는 라인업을 친윤 중진을 빼버리고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 이걸 가지고 첫 출발했었으면 어땠을까? 네. 전 첫 단추가 좀 잘못 껴진 것 같아요.
3: 제가 그래서 약간 좀 최근에 좀 이건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남권에 계속 마당발 의원이 있는데 이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그 개인의 의견일 수 있는데 지금 그 한동훈 복당을 반대하는 핵심이 누구냐? 정정심 원내대표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분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정심 원내대표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과 워낙 또 친분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한동훈 체제가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그때 네. 정책위 의장을 정점식 뭐 시키려고 했던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얘기 들어본다면 겉으로는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가 장도혁 거취 이거 빨리 결제 정리하고 한동훈 복당 문제도 열려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내심은 전혀 반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진위 여부를 제가 직접 확인할 길은 없지만 현재 국민의힘이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지금 저 그 한동훈 복당은커녕 장도 거취도 지금 정리가 안 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뭐랄까 당의 개혁을 바라고 보수 제거를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짜증이 나는 상황이다.
2: 그러면은 네. 당분간은 장동혁이 어떤 당내에 네. 헤게모니를 갖고 갈 수밖에
3: 그러니까 이게
2: 없는.
3: 이게 어떤 거냐면은 뭐 강동혁 대표가 인기가 있고 파워가 있고 이뻐서가 아니고 한마디로 이제 대한 세력이 뭔가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일종의 이런 그 불안정한 현재 현존 권력 체제가 그냥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밑에서 이제 굉장히 군불든 여기서 솟아오르는데 정작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부터 이제 좀 진짜 뭔가 좀 탈로를 열어줘야 될 사람이 장도혁 말고는 이제 원내대표인데 이분도 지금 내심이 그런 것이라면은 이게 상당히 희망이 없고 이런 상태가 정말 계속 간다면 이거는 뭐 정말 분당이나 창당 신당 창당론까지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알겠습니다.
3: 그러나 이제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근데 이게 말이죠 보수들이
2: 시간이 네.
3: 꼭 우리 제가 뭔가 다시 말 어미를 굉장히 보니까는 에. 제가 주시하시는 것 같아요.
2: 그 국민의힘 얘기는 민주당 네. 전당대회 끝나고 예, 우리가 끝나고 아주 재밌게 한번 나눠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찐철파 항상 감사합니다.
0: 네, 네 고맙습니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어제 나왔는데요.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 네, 신규 택지 물량을 포함해서 적어도 23만 호를 수도권에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정부가 강조한 수도권 추가 공급 규모는 23만 호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가운데 10만 호 건설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추진합니다.
8: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7: 정부가 공개한 신규 택지는 모두 3곳. 공급 규모는 10만 호의 30%가 채 안 되는데 나머지를 소화할 택지는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8: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며 3, 4년 내 착공하겠습니다. 나머지 7.3만 호 이상의 후보지도 조속히 발표할 예정으로
7: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 31개월까지 줄이는 기간 단축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태릉 CC와 과천 경마장, 용산 국제 업무지구 등 지난 1월에 발표된 부지들에 대해선 2030년 내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도심 복합 사업도 신규 공모를 통해 재개합니다.
8: 하반기 중 서울 1, 2만 호 규모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수도권 2차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7: 비주택 용지의 주택 전환과 매입 임대주택을 통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사용하지 않는 학교 용지와 노후 청사도 1,900호 건설에 활용됩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5: 청년층 맞춤형 금융 지원을 포함한 핀셋형 지원 대책도 같이 나왔습니다.
6: 정책 대출 요건 등도 개선해서 결혼 페널티 같은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지난달 금융당국 주재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서 소득이나 자산 기준 때문에 청년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도 신혼부부는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으로 계산돼 정책 대출 소득 기준을 벗어나는 결혼 페널티를 언급하며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0: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 대통령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미성년 시절의 상속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사례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도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1: 구제할 길을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9: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대책을 발표하며 청년 등 실수요층을 상대로 핀셋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보금자리론에서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도 소득 여건에 포함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 요건도 미성년 당시 주택 지분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는 금융사 심사를 거쳐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청년층 주거 지원 사업으로 모든 주거 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애 최초로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매하려는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는 생애 최초 LTV 우대 혜택은 유지하면서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합니다. 또 전월세 대출을 모두 보증하고 보증 비율도 100%인 전세와 월세 대출 결합 보증 상품을 내고 청년 특례 전세 대출 보증 대상도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집니다. 이외에도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을 산정할 때 미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이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해 DSR 장래소득 인정 기준 활용도도 확대됩니다. 금융당국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실수요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5: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 대책에 더불어민주당은 수기를 거치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6: 반면 국민의힘은 숫자 띄우기에 불과한 맹탕, 재탕 정책이라고 호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더불어민주당은 8.13 부동산 공급 대책 이후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세제 개편안부터 이번 공급책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도록 제대로 점검한다는 차원입니다.
13: 국민 눈높이에서 총의를 모으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2: 다만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비공개 의총에선 우려와 성토도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책 보완 필요성부터 지역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각각 찬반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14: 그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뭐 반대한다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그 지역 의원님들께서는 좀 충분히 이런 그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12: 국민의힘에선 맹탕 정책의 뻥튀기 재탕이라며 혹평이 잇따랐습니다. 착공까지 수년인 뜬구름 시간표 대신 세금 폭탄, 징벌 규제부터 거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15: 실효성 있는 공급 정책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기 바랍니다.
12: 공급 정책으로 국회가 들끓는 사이 장동혁 대표는 정책 사각지대를 짚었습니다. 대출 규제로 높은 이자를 떠안은 공공주택 청약자들과 만나 대국민 사기 분양을 벌였다며 정부를 정조준했습니다.
16: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모기지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버렸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애꿎은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17: 살얼음판 같은 부동산 민심 속에 민주당은 주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속도전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공으로 정책 빈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5: 네, 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봐야 할지 잠시 뒤에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가뭄이 이어지면서 경남에서는 저수지와 논 모두가 메말라 버렸습니다. 전국에 물탱크 차를 경남으로 동원한 소방청은 애초 이틀로 계획했던 국가 소방 동원령을 연장해 농업 용수를 계속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18: 경남 함안군에서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바닥에 금이 간 듯 여기저기 갈라졌습니다. 이곳의 저수율은 8% 정도. 평년 저수율 81.8%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19: 저는 지금 저수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제 키보다 더 높이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메말랐습니다.
18: 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변잎은 누렇게 변했고 논바닥은 갈라져 손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농심마저 타들어가던 곳에 단비처럼 소방 물탱크 차가 찾았습니다. 방사포에서 뿜는 물줄기가 논을 서서히 적십니다.
20: 타들어가는 심정이 진짜 농사 28년 만에 처음 겪습니다. 마음에 이안이 되지. 감사하고 고맙지.
18: 가뭄 극복엔 군과 산림청도 함께 나섰습니다. 대용량 급수차가 말라가던 농수로에 다시 농업용수가 돌게 했습니다.
21: 현재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경남 지역에 대해서 가뭄이 너무 심해서 도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급수진하게 되었습니다.
18: 애초 이틀 계획이었던 국가소방동원령은 연장됐습니다. 기존 16개 시도소방본부 차량 200대에서 12개 소방본부 100대 규모로 조정하지만 농업용수가 필요한 지역엔 지원을 이어나간다는 게 소방청 방침입니다. 소방청은 앞으로 기상상황 등을 고려해 동원령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농민들에게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은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예보된 비입니다. 동원령 연장과 오랜만에 내리는 비가 메마른 경남 땅을 얼마나 적셔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5: 네, 이런 극심한 가뭄 속에 단비가 절실합니다. 이번 주 후반 소나기에 이어서 광복절 연휴에는 다소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다만 2차 피해를 부르는 호우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대비는 해야 되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22: 지속하는 극한 가뭄에 토양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영남 대부분과 호남, 충남 일부로 확대한 가운데 당분간 남부지방은 단비가 더욱 절실해질 전망입니다. 기다리던 단비는 주 후반 소나기에 이어 광복절 연휴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인 토요일까지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영남을 비롯한 전국에 많게는 40에서 50mm까지 소나기가 오겠고 일요일부터는 본격적인 비구름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비는 중국에서 소멸한 태풍 돌핀이 남긴 저기압으로 많은 수증기가 유입돼 제주도와 남해안 등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강수 편차는 크겠지만 타들어가던 남부지방에는 가뭄을 달래줄 단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기습호우입니다. 수증기를 가득 안고 유입되는 비구름 특성상 내륙 곳곳에 게릴라성 호우를 뿌리거나 바람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23: 태풍에서 약화된 저기압이 고온 다습한 수증기를 끌고 올라오면서 전국적으로 강수량 편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남쪽 수증기 통로에 위치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고 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2: 기상청은 가뭄 해갈에 대한 기대와 함께 기습 호우에 따른 2차 복합재해도 우려된다며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6: 국제 소식입니다. 지진이 강타한 콜롬비아에선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지나면서 수색 작업이 최종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곤 있지만 베네수엘라 강진 발생 50일 만에 콜롬비아도 지진을 겪으면서 구호 역량이 분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24: 남미 콜롬비아를 강타한 지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생존자를 찾기 위한 골든타임 72시간이 지나면서 생존자 수색 작업이 최종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이후 8일 만에 구조된 사례를 보더라도 물과 공간이 확보되면 골든타임 이후에도 생존 시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잔해 아래에서 생존 신호가 계속 포착되면서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수색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0: Yo tengo la esperanza de que al menos sean dos personas que sigan con vida, pero segura es la persona que está en la parte de acá. Ella dio señales en diferentes ocasiones, en diferentes horarios, desde más o menos las 2:30 de la mañana.
24: 많은 건물이 손상된 데다 여진에 대한 공포가 여전해 이재민들은 야외에서 밤을 지새우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콜롬비아의 인도적 구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대응 기금에서 500만 달러를 할당했습니다.
1: Our partners have also started distributing hygiene items and food shelters, food in shelters, as well as deploying technical and medical support.
24: 전 세계에서 보내온 온정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1,000만 달러를, 남미 축구연맹과 콜롬비아 축구협회도 100만 달러를 복구 작업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다만 이웃나라 베네수엘라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약 50일 만에 콜롬비아도 대형 지진을 겪으면서 국제 구호 역량이 분산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6: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자 미국은 중동에 배치된 항공모함을 새 항모로 교체하며 전력 유지에 나섰습니다. 예멘에서는 후티 반군과 정부군의 교전이 격화하면서 전선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먼저 미 국방장관은 미국이 해상 봉쇄를 무기한 유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2: 네, 파나마를 방문 중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 해군이 현재의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무기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군함을 교대로 투입하면 되기 때문에 장기 작전을 수행할 충분한 전력이 있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통제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협상이 장기화하더라도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지속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미군은 핵 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을 중동에 파견해서 장기 배치된 에이브러햄 링컨함과 교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출항한 링컨함은 이란전을 앞둔 지난 1월 중동으로 배치된 뒤 대이란 군사작전과 해상 봉쇄에서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항모 교체는 9개월간 이어진 장기 파병에 따른 승조원들의 건강과 열악한 생활 여건을 둘러싼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뤄지게 됐는데요. 링컨함 선상에서 이뤄진 승조원 인터뷰 잠시 들어보시죠.
3: It's hard, you know, it's hard in your mental state, being out to sea for 8 months without being on dry land. It takes a toll on you.
2: 민주당 의원들은 생활 여건은 물론 승조원들의 정신건강 악화 및 일부 승조원의 바다 투신 시도 보고에 대한 펜타곤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링컨함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보도가 완전히 왜곡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미 당국자는 또 항모 교대는 이번 논란과 무관하게 사전에 계획돼 있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의 대이란 군사작전 장기전에 따른 부담은 병력뿐 아니라 무기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미군이 이란과의 전쟁 시작 뒤 첨단 무인 공격기인 MQ-9 리퍼 드론 전력의 약 25%를 소진했다고 보도해서 무기 고갈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6: 네, 예멘에서도 전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2: 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과 예멘 정부군의 교전이 다시 격화하면서 2014년 시작된 예멘 내전이 다시 전면화될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예멘 국내를 넘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공격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한스 그룬드베리 유엔 예멘 특사는 예멘이 2022년 휴전 이후 대규모 무력 충돌로 돌아갈 위험이 가장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위기로 이미 역내 무역과 에너지 수송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홍해와 아덴반까지 불안해질 경우 예멘 분쟁이 더 광범위한 역내 충돌과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4: Ansar Allah's renewed attacks on commercial vessels in the Red Sea and the Gulf of Aden which the Council condemned in its recent statement, risk deepening Yemen's entanglement with a wider regional confrontation.
2: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호르무즈 봉쇄를 장기간 유지하는 동시에 홍해와 사우디를 둘러싼 불안까지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6: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이란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가짜 정보이자 미군의 절망을 보여주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어떤 선박도 이란군의 승인 없이는 안전하게 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자
8: The only one that has control of the Strait of Hormuz right now is the United States Navy. We have a blockade that's been infallible.
7: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최악의 가짜 정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정보 실패로 오랫동안 오판을 거듭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오판은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군 중앙사령부도 미군의 절망과 무기력을 보여주는 근거 없는 발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선이나 유조선도 이란군의 통제와 승인 없이는 안전하게 지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바시즈 민병대 사령관도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관리와 통제 아래에 있고 이란은 완벽한 안보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가세했습니다. 호르무즈 통제권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이란은 미국이 전쟁을 끝내고 동결 자금을 풀어야 해협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10: 인 البته به معنی باز شدن تنگه هرمز نیست. ما این توافق ممکن صورت بگیره ولی تنگه هرمز منوط به باز شدن تنگه هرمز منوط به تحقق یک سری شرایط دیگری هست.
7: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입구에서는 상선들이 피격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긴장이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선박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는 후티 반군은 드론으로 홍해의 사우디 아람코 정유시설을 추가로 타격했습니다.
22: 후티는 이번 공격이 사우디가 예멘 영공과 주권을 침범한 데 대한 대응이라며 모든 침략 행위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백악관 연회장 공사 비용 관련 기밀 계약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리모델링 공사에 9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기밀 계약서를 입수해서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백악관 부지대 건설과 리모델링 공사의 총 비용이 최소 9억 2,7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백악관 이스트윙 연회장 건설뿐만이 아니라 백악관 인근 라파에트 광장 개선, 또 헬기 착륙장 건설, 새로운 방문객 보안 검색센터 건립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이 사업의 전체 비용은 기존에 보도된 금액보다 훨씬 큰 규모로 80여 년 만에 가장 큰 비용이 투입되는 백악관 공사가 될 수 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사비와 관련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부자들이 돈을 낼 것이다 라고 말해왔지만 실은 공사비용의 대부분은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의회를 통해서 직접 확보하는 대신에 다른 연방기관과 민간 기부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백악관 리모델링 어카운트에 넣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 계정에는 통상 대통령 관저의 일상적인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수백만 달러 상당이 들어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백악관 공사 프로젝트의 자금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입니다. 자, 현재 이 어카운트에서 지급하기로 한 공사 발주액만 1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자 기부자들이 보내온 자금이 수백만 달러가 이 어카운트에 들어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실제 공사비용은 1억 달러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납세자들의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는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1억 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백악관 공사를 그저 몇백만 달러 모아진 기부금이 마치 다 커버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워싱턴포스트가 공사의 총 비용이나 자금 출처와 관련된 질문을 백악관에 공식 서한을 통해서 보냈지만 백악관은 해당되는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고 그저 적절하게 지출하고 있다라고 한 줄로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연방항소법원은 백악관 연회장 공사를 계속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정치적인 판결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상고하겠다라고 해놓고 공사는 일단 계속 강행하고 있습니다. 낡은 백악관을 더 튼튼하게, 더 안전하게, 그리고 좀 더 화려하게 하는 일, 사실 언젠가 누구라도 하기는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좀 더 투명하게 진행됐으면 금상첨화일 텐데 라는 마음입니다. 네, 정의란 무엇인가? 네, 저스티스의 기준점은 과연 어디인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암살 위협을 피해서 비밀리에 비행기를 바꿔 타면서 동행한 기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기자들은 대통령 없는 대통령 전용기를 탔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기자단이 백악관 측에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회장이자 팍스뉴스 앵커인 제키 하이니는 취재진의 안전에 대해서 백악관에 우려를 제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에 튀르키예를 떠나면서 구형 에어포스 1에 탑승했다가 몰래 내려서 기내식 운반 트럭을 타고 공군기로 이동해서 공군기로 갈아타고 왔습니다. 당시 대통령과 동행했던 기자들과 일부 장관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소위 미끼 역할을 한 에어포스 1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에어포스 1에 탑승했던 기자들은 당시 창문 덮개를 모두 내리라는 지시를 비행기 안에서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를 갈아타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우리가 암살 위협에 믿기냐라면서 백악관의 해명과 안전 대책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저스티스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인 트루스 소셜의 이 유료 서비스를 금지해달라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언론사인 디 인터셉트 미디어와 비영리단체인 언론자유재단은 어제 연방법원에 트루스 소셜 운영사인 트럼프 미디어 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미디어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더 빨리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부패한 행위이며 위헌적 행위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대통령은 나라를 움직이는 고급 정보를 자신의 개인 회사에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공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렇게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만 조금 빨리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그러면서 수정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침해한 문제인 만큼 이를 금지해달라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디어가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트럼프 미디어는 매월 최대 10만 달러의 구독료를 내는 유료 이용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인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1000분의 1초 단위로 더 빨리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유료 서비스를 이달 초에 이미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주주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한 말을 빨리 받아보게 하는 서비스로 대통령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구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관세 등 중요한 정책 거의 대부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란 전쟁 관련 발표도 대부분 트루스 소셜로 알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암살 위협으로 기자들이 미끼가 되고 있고 또 그 대통령은 자신이 하는 말로 자신의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서비스를 개설하는 이 작금의 이 현실 속에 저스티스의 기준점은 과연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당장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미국이 질 수도 있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란 전쟁으로 요격 미사일 재고의 급격한 감소에 직면한 미국이 지금 당장 중국과 분쟁이 벌어질 경우에 패배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최근 미중 분쟁에 불충분한 미사일 재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이 제가 방금 전에 한 줄로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충분한 요격 미사일 재고가 확보되지 않으면 미군은 적의 타격 능력을 약화시키는 데 필요한 작전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요격 무기 부족이 심각한 상태로 유지되면 결국 미국의 전략적인 패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미군이 장기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미국의 패트리엇과 사드 미사일의 경우 중국과의 고강도 분쟁을 억제하는 데에 필요한 총량의 10%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서 만일 현재의 이 같은 재고 수준에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분쟁을 일으키면 분쟁 개시 며칠 만에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 같은 주요 미군 기지들이 괴멸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이 요격 미사일 생산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지만 현실적인 속도로는 자, 그런데 걱정스러운 연관되는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군의 최정예 기갑 부대가 엊그제 독일에서 모의 전투 훈련을 가졌었는데요. 이 모의 훈련이긴 합니다만은 거의 실제적으로 가상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투 훈련에서 미군이 그것도 최정예 기갑 부대가 상대의 드론 공격에 순식간에 전멸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3,500명 규모의 미군 기갑 여단이 진격하자마자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의 정찰망에 속속 포착됐습니다. 뒤이어 자폭 드론 등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며 미군 전차들이 너무 빨리 파괴되자 훈련 진행을 위해 격파 판정을 받은 전차를 다시 투입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미 국방부가 대드론 기술 확보와 특수부대 창설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실제 방어에는 쩔쩔맨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현대전에서 드론의 무서운 파괴력을 입증한 동시에 미군이 아직 드론전에 미숙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미군은 최근 중동 지역에서도 이란의 장거리 드론 공격에 잇따라 사상자를 내며 방어망의 허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반면 실전 경험으로 단련된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는 미군뿐만 아니라 영국과 스웨덴 등 다른 나토 동맹국들과의 훈련에서도 상대를 가볍게 제압했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미군은 드론 전술 습득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연구 인력을 늘리고 성능이 검증된 우크라이나산 드론을 직접 구매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NBA 인기 팀인 LA 레이커스가 프로 스포츠 사상 최고가에 팔립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밥 아이거 전 월트 디즈니 CEO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의 동생인 조시 쿠슈너가 125억 달러의 LA 레이커스를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LA 레이커스의 주인이 바뀌는 것은 억만장자인 마크 월터가 지난해 10월 100억 달러에 인수한 지단 10개월여 만입니다. 당시 인수가도 역대 프로 스포츠 구단 최고 거래.

그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쿠슈너는 최근 월드컵 대회 운영을 전담할 국제축구연맹 산하 새 영리법인인 FIFA Forward Enterprise 지분도 매입하려다가 축구계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 디즈니를 약 20년 동안 이끌어온 아이거 CEO는 2024년 아내와 함께 여자 축구팀인 Angel City FC를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 적도 있습니다. 스포츠 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급하게 이루어진 이번 매각을 두고 마크 월터의 회사인 구겐하임 파트너스가 최근 부정행위 혐의로 연방 수사를 받은 데다 이 월터 CEO의 건강 문제가 불거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인구가 2026년 현재 10만 2,024명으로 집계돼서 LA시 전체 114개 지역 가운데 3위를 기록했습니다. LA시 전체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한인타운은 비교적 안정적인 인구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 수국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한인타운 인구는 2021년 10만 1,867명에서 10만 2,024명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한인타운은 11만 960명의 벤나이스와 10만 5,420명의 웨스트레이크에 이어서 LA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생활권 3위에 올랐습니다. 연방이민국이 이민신청 심사 과정에서 혈연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에 심사관이 신청자에게 의무적으로 DNA 검사를 제한하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또 전격 시행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민국이 발표한 새로운 정책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심사관은 가족관계 입증을 위한 출생증명서 등 1차 증빙 서류가 없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 또는 2차 증빙 서류만으로 관계 성립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추가 서류 요청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DNA 검사를 안내해야만 합니다. 이민국은 이번 개정과 관련해서 사용 가능한 모든 기술과 절차를 동원해서 주장하는 가족관계의 유효성을 검증하라라는 트럼프 행정부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 건의 신분 도용 신고가 900명 이상의 잠재적 피해자로 확대되면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사기 사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북가주 알라메다 경찰국에 따르면 올해 초 한 주민이 신용평가 회사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수상한 금융활동이 발생했다라는 통보를 받고 신용기록을 확인하면서부터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수개월 동안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자동차 구입과 부동산 임대 또 각종 사업체와 관련된 신용조회 기록도 발견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번 사건은 과거 발생한 우편물 절도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직적이고 정교한 신분도용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샌프란시스코의 한 주택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이곳에서 다수 주민의 우편물과 신분증, 크레딧카드, 각종 개인 서류 등을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900명 이상의 잠재적 피해자에 해당하는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확보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실제로 어떤 금융사기나 어떤 범죄에 사용됐는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LA 노숙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연방기금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스캇 터너 주택개발부 장관이 어제 LA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LA 노숙자 지원에 대한 연방기금을 완전히 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자금 지원이 재개되려면 LA시가 완전한 투명성과 완전한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단체에 세금을 지원하겠다라며 에코파크 드림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라는 방침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LA시 측은 수많은 감사에서 자금 남용이나 부패의 증거는 단 한 건도 발견된 적이 없다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 층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이다 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전역의 노숙자 인구는 현재 약 7만 2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통합교육구의 새 학기 첫날이었던 어제 LA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있던 학생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건은 메이플 에비뉴에 위치한 샌티 고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LA 스쿨 폴리스에 따르면 학생들 간의 시비가 붙어서 출동한 경관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 학생이 총기를 소지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총기를 갖고 있던 학생은 현장에서 즉시 스쿨 폴리스에 의해 체포됐으며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이 통보됐습니다. 한국 농심그룹이 운영하는 50년 역사의 한국 유통기업 메가마트가 북가주에 이어서 올 하반기에는 LA 인근 라하브라에 첫 매장을 오픈하고 영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라하브라 매장은 메가마트 미주 매장 6호점이자 미주시장 확장을 위한 이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LA 권역 첫 매장이 될 전망입니다. 이 메가마트에 따르면 남가주 1호 매장은 라하브라 지역,
1610 웨스트 임페리얼 하이웨이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구 아마존 프레시 매장이 있던 자리입니다. 메가마트 측은 정확한 개점 날짜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지만 오는 10월 말 개장을 목표로 현재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 인터뷰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음을, 본인이 뭐 직접 그런 용어를 사용한 건 아닙니다만은 국가 비상사태,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선포 가능성을 좀 시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선거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안 하게 되면 대통령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2: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7: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8: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과 클라라 주미강, 조성진, 유자왕, 랑랑, 힐러리 한, 하야토 스미노, 엘림찬, 미츠코 우치다 등 다채로운 아티스트가 함께하는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의 2026-27 시즌 티켓이 현재 판매 중입니다. 또한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 연주 시리즈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티켓은 lapil.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9: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우파 매체에 출연해서 다가오는 중간선거 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을 은근히 제기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국가 비상사태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회자가 대통령의 비상 권한으로 유권자 신분증 확인과 우편 투표에 대한 제한을 강제적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보다 더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면서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가장 큰 변화는 뭐죠? 네,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됩니다. 꼭 중간선거뿐만이 아니라 2028년 대통령 선거도 치르지 못할 수 있게 됩니다. 선거를 못 치르게 되면 현직 대통령이 그대로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인가요? 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났을 때 전쟁 때문에 당신네들 선거를 못 치르고 그래서 당신이 계속 대통령을 하는군. 그거 멋진 일이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YTN입니다.
11: 트럼프 대통령은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불법 등록됐다며 선거 보안 위기론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투표를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의 의회 통과를 강력히 압박했습니다.
12: The only reason you wouldn't do it is you want to cheat because your policies are so bad and your candidates are so pathetic that you can't get away or can't get elected any other way.
11: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장담처럼 비상사태를 선포해 선거 제도를 직접 바꿀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미 연방헌법 제1조 4항은 선거관리의 1차적 권한을 각 주의회와 연방의회에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주정부의 선거 제도를 통제할 직접적인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명령을 발동하더라도 사법부에서 즉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 제도를 하루아침에 뒤집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13: Whether it's the Save Act, the Save America Act, the new Save legislation that's being proposed in the House, Save goes to Hollywood, Save goes to Hawaii, whatever the sequels are, all of them are fundamentally flawed and impossible to implement by this election.
11: 실효성 논란 속에 주축되는 투표 제한 움직임에 현장 유권자들은 참정권 침해라며 반발합니다.
14: It's a need because we have people that it's difficult for them to get to the polls. Just this past primary, I was required to be out in Washington, D.C. If I wouldn't have had the ability to vote by mail, I may have missed my opportunity to get my voice heard.
11: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계속 언급하는 건 의회를 압박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입니다. 더 나아가 선거에서 졌을 때 굴복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대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갖고 오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뉴욕 앰베서더 극장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시카고에서 주인공인 록시 하트 역을 맡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이비는 한국에서 수천 번 뮤지컬 무대에 서왔지만 뉴욕에 와서 길거리를 걸어 다니니 영어를 배우러 온 유학생이 된것 같은 기분이다라며 20대 초반으로 돌아간 기분이고 신인 때 아무것도 몰랐을 당시의 마음이다라고 이 브로드웨이 데뷔를 앞둔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비는 뉴욕의 악명높은 물가 얘기를 듣고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한국에서 정수기까지 챙겨왔다라고 털어놓으며 나는 가난한 유학생이다라고 웃음 짓기도 했습니다. 아이비는 자신의 도전이 한국은 물론 아시아계 배우들에게 브로드웨이의 문이 더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뜻도 비쳤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직원들이 뽑은 최고의 CEO로 선정되었습니다. 취업 정보 사이트 글래스도어는 2026 최고의 CEO 50인 이 순위에서 젠슨 황 CEO가 임직원 지지율 99%로 1위에 올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 임직원들은 글래스도어에 게시한 익명 평가에서 젠슨 황 CEO에 대해 역동적이고 진정성 있는 리더다. 또는 비전이 있는 진짜 리더다, 또는 락스타 같은 리더다 등으로 호평했습니다. 엔비디아에 이은 2, 3위 기업으로는 프랜차이즈 세차 업체 퀵퀵 카워시, 그리고 의료기기 제조사 스트라이커의 CEO가 각각 임직원 지지율 93%를 얻어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젠슨 황 CEO가 최고의 CEO로 선정된 가운데 그 회사 엔비디아는 글래스도어가 선정한 최고의 직장 순위에서도 3위에 오르는 등 기업과 CEO가 동시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 기업 순위 1위에는 크루 카워시, 그리고 2위는 인앤아웃 버거가 이름을 올렸고, 구글은 11위, 마이크론은 59위, 그리고 애플은 77위 등의 순위였습니다.

뭐든지 넘치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 탈모약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여성도 그렇고요. 바르는 탈모약 많이 쓴다고 하는데, 이 탈모약을 쓴 뒤에 이마나 얼굴 주변에 잔털이 늘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네, 약을 바를 때 흘러내린 상태로 오래 피부에 남으면서 원치 않는 부위에 털이 진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단순 탈모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질환으로 인한 탈모인지도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여성형 탈모증은 앞머리 이마선은 비교적 보존되는데 특히 정수리와 중앙 부위 모발이 가늘어지는 게 특징이죠. 이에 비해 남성형 탈모, 이마선 후퇴가 두드러집니다. 정수리 탈모도 주로 관찰되고요. 이런 증상들은 비교적 서서히 진행되는데 이에 비해서 갑자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 두피가 붉고 가렵다, 특히 동전 모양으로 머리카락이 빠진다 이럴 때는요, 진료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탈모의 원인이 다른 질환일 수 있으니까요. 또 이때는 탈모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겠죠. 네, 다시 돌아와서 넘쳐서 좋은 게 아닌 탈모약. 네, 많이 바른다고 효과가 빨라지는 약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흘러넘쳐서 원하지 않는 부위에 털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 그래서 드린 거고요. 또 권장량보다 자주 쓰거나 넓은 부위에 바르게 되면 두피 자극, 또 각질, 홍반 등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드물지만 어지럼증, 두근거림, 부종 같은 전신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먹는 미녹시딜과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원래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된 약입니다. 그래서 혈압 변화, 부종, 심박수 증가 같은 이상 반응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혈압약을 좀 많이 높은 도세지로 복용 중인 사람은 의료진과 상담해 볼 필요 꼭 있습니다. 또 탈모 관리는 빠를수록 좋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하지요. 자, 바르는 약을 쓴다면 정해진 용법을 지키시고 원치 않는 부위에 털이 나거나

0: 비자극이 심하다면 사용법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1: 부당침투의 명가 김영석 침투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투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투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 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6: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7: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8: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7: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8: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7: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8: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0: 이민단속국 아이스 구금시설에서 한국 국적자 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보도가 나가자 한국 정부도 바짝 관심을 표명하며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일단 사망한 한국인 3명 가운데 2명은 시설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져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자료를 보면 2020년 5월 17일 한인 남성 74살의 안정웅 씨가 중가주 이 머시드 구금시설에서 숨졌습니다. 그의 유족은 자살 위험 신호가 계속 있었지만 시설이 그를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딸이 이민단속국과 시설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내용을 보면 고혈압, 당뇨 등 지병이 있던 안 씨는 구금된 이후 급격히 정신 건강이 악화됐다라는 것을 면회를 가서도 가족들은 알수 있었을 정도였다라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사망하기 한달 전부터 의료진들은 그가 심각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안 씨는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그의 변호인은 그를 독방에서 여러 명이 생활하는 다른 방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해 5월 11일 안 씨는 석방 요청을 했는데 최종 거부됐습니다. 그러자 크게 낙심했고 그로부터 엿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민단속국과 시설 운영사가 안 씨에게 적절한 의료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며 자살 고위험자를 격리 상태에 둔 것은 불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소송은 공방전을 벌이다가 지난해 6월 양쪽의 합의로 종결됐습니다. 한국인 사망자는 안씨 외에도 2명이 더 있는데 이들의 사망은 비교적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 1954년생 남성 허모 씨는 지난 2005년 뉴저지주 퍼세이 카운티 구금시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1948년생 한인 여성 김모 씨는 2006년 9월 뉴멕시코주 메트로폴리탄 구금센터에서 암으로 숨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체포돼 구금시설에서 어떻게 입소하게 됐는지 또 어떤 조처를 받았는지 등은 기록이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단지 이민 관련 구금시설에 수감됐던 것으로 보아서 이민 신분 문제였다라는 것만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74세의 안정웅 씨를 비롯해 나머지 2명 모두 비교적 고령이라는 점에서 아이스 구금시설에서 이 고령자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별도로 없다라는 것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54년생 허모 씨는 48살에 수감된 뒤에 목숨을 끊었고, 1948년생 한인 여성 김모 씨는 59살에 수감된 뒤 병사했습니다. 아이스 구금시설에서 한국 국적자 3명이 이처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자 한국 정부도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 외교부를 통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네, 이 AI 데이터 센터는 과연 약인가 독인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뉴욕주에 이어서 시카고시도 데이터 센터 건설 중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시는 어제 성명에서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데이터 센터 규제 검토 강화와 일시적인 데이터 센터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시적인 건설 중단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시카고 시의회는 민주당 성향의 의원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브랜든 잔슨 시카고 시장은 시카고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수자원 고갈, 에너지 비용 상승, 지역 주민들의 전기요금 상승, 또 지역 주민들의 건강 훼손 등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의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주 전체 차원에서 1년간 AI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AI 데이터 센터가 소음과 전기요금 상승, 그리고 수자원 고갈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는 1,5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15개 정도의 주정부가 그런데 데이터 센터 건설을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건설 중단을 결정하는 지역이 또 나올 전망입니다. AI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AI 데이터 센터. 그러나 이 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엄청난 전력과 수자원을 사용하게 되고 또 헬리콥터 수준의 소음까지 유발하게 되는데, 과연 AI 데이터 센터는 우리에게 약인가 독인가,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서 AI 데이터 센터 건설 문제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라고 거듭 주장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SNS를 통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나는 우리가 이것을 계속 유지하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모든 사람들에게 강철의 벽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이란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는 다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현실은 지금 완전히 다른 스토리다. 현장에 가봐라, 즉 호르무즈 해협에 가봐라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직격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인용한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이란 전쟁 개시 전에 하루 평균 130척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지만 어제는 14척 통과에 그쳤다라며 그 가운데도 11척은 이란이 관리하는 항로를 이용한 선박이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결국 그나마 10여 척 다니는 선박조차도 이란의 통제하에 있다라는 의미인 셈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은 실질적인 물리적 위험이라는 공포 요소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현장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무부가 중동 지역의 미국 대사관들을 대상으로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NN은 중동 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할 기미가 보이는 데 따른 조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무부가 중동 지역에 정상적인 인력 배치로 돌아가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무부는 2월 28일 이란 전쟁 직후 이란이 인근 중동 국가들에게 보복 공격에 나서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카타르, 요르단 그리고 이라크 주재 미국 공관에 철수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쿠웨이트 주재 미국 대사관은 지난 3월에 운영을 전면적으로 중단했다가 6월 말이나 돼서야 임시 영사 업무만 재개했습니다. CNN은 갑작스러운 공관 인력 감축으로 임기가 수년씩 남은 외교관과 그 가족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임시 거처를 구하거나 또 자녀의 학교를 구하는 등 애를 먹고 있다라며 외교관들을 이보다 더 힘들게 하는 건 언제까지 미국에 있어야 할지, 언제 또 내가 해외로 나가게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해서 거처나 학교 문제, 즉 자녀 학교 문제 모두 장기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게 고민이다라고 외교관들의 고민 상황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외교관 출신으로 국무부 차관을 지냈던 존 베스는 현지의 외교관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파악하고 미국의 대응책을 수립할 인력이 줄어드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할리우드를 100년간 지켜온 대표적인 영화 스튜디오 파라마운트가 반독점 소송에 대한 반발로 캘리포니아주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데이빗 앨리슨 파라마운트 CEO가 지난주 회의 때 스튜디오 본사를 캘리포니아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앨리슨 CEO는 10월 1일까지 반독점 소송 관련 협상이 결론나지 않을 경우에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시한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할 지역으로는 테네시주를 비롯해 텍사스주 또는 조지아주 등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이 본사 이전 검토는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라더스 인수합병이 캘리포니아주 등 12개 주의 반독점 소송에 가로막히면서 주정부와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파라마운트는 올해 초 1,100억 달러를 들여서 워너브라더스와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영국 등 반독점 당국의 승인도 얻었지만, 즉 정부 차 연방정부 차원의 승인은 얻었지만 최근 주정부의 반대에 부딪혀서 인수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수합병을 못할 바에야 다른 주로 이전해서 다시 추진하겠다라는 사업적인 전략이자 주정부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입니다.
1: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6: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7: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6: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8: 우리 아들, 딸, 새 학기, 새 출발, 백투스쿨, 스타트!
9: 엄마, 근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기숙사 가려니까 매트리스 커버부터 스탠드, 청소기 등등.
10: 아빠, 나는 가습기도 있으면 좋겠고 컵라면 먹으려면 라면 포트도 필요해요.
11: 아이고, 걱정들 마. 전자레인지용 뚝배기 찜기, 미니 휴지통, 빨래바구니 탁상램프, 탁상용 미니 에어쿨러 등 다 말하기도 숨차다. 그냥 김스 전기로 다 같이 지금 가자.
12: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 총정리. 김스 전기에서 해결하세요.
13: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말복 준비도 H마트에서
14: 정성 가득 든든한 한 끼. 하림 삼계탕, 쫄깃탱탱한 통통배, 쫄깃 쭈꾸미,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통통배 운하기부터
13: 무더위 속 상큼하게 즐기는 광동 비타오백과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챙기는 정관장, 아답토 콜라겐까지
14: 말복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보양식과 건강식품으로 지친 여름 맛있게 기운 충전하세요.
1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17: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1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9921.
18: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계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회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0: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 이란 전쟁 와중에도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4%로 둔화했고요. 또 근원 물가 상승률도 2.5%로 낮아지면서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자, 이게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뉴스입니다. 근데 이렇게 딱 뉴스 한 줄 던져버리면 그래서 그게 무슨 뭐 어쨌다는 거야.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연준이 물가에 대해 있어서 이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상승률이 조금 낮아지고 또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하는 그 폭이 좀 둔화되고 이렇다는 것은 연준이 물가 대응에 좀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연준이 물가 대응에 숨통이 좀 터진다라는 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하실 수 있죠. 네, 금리를 인상할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아,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동결하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연준이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와이세현입니다.
19: 미국 맥도날드는 물가 인상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5달러 세트 등 가성비 위주의 저가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와중에도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1년 전보다 3.4% 상승해 6월보다 둔화했고 전망치에 부합했으며 전월보다는 0.1% 올랐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지난 6월 전월 대비 5.7%, 7월 들어서도 1.5% 하락했고 주거비에 전월 대비 상승률이 0.1%에 그친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5% 올라 역시 6월에 2.6%보다 상승률이 둔화했고 전월보다는 0.2% 올라 기대 수준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연준의 물가 대응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CPI 상승률이 5월 4.2%에서 6월에 이어 7월에도 둔화한 만큼 연준이 한동안 금리를 동결하면서 경제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고용이 약화한 점도 금리 동결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20: This eases pressure a bit for the Fed to think about raising rates. I think what they see is the labor market that wasn't quite as strong as previously expected.
19: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Fed Watch에서 금리 선물 시장은 CPI 발표 전 금리 동결 확률을 50%로 봤는데 이후 약 60%로 올라갔습니다. 다만 월가는 중동 사태가 지속되는 한 최우선 사안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금리 인상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만큼 선행지표인 PPI, 도매 물가 지수 발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한국 대기업 총수들이 AI 3대 강국 도약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권의 들러리로 동원되고 있다라는 일본 신문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신문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한 샌프란시스코 소위 깐부 회동에 삼성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현대의 정의선 회장, 네이버의 이혜진 이사회 의장 등이 동석한 것과 관련해서 그 외에 또 지난해 10월에는 샘 올트먼 오픈 AI CEO의 대통령실 방문 때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 등이 참석한 등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국 재벌들이 정권의 필요에 따라서 협력을 요구받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니케이 신문은 과거의 예까지 들어가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이재용 회장이 정권과의 거리 조절에 실패하면 큰 정치적 위험이 뒤따른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며 미묘한 균형을 절묘하게 유지해가는 것이 한국 재벌들의 숙명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한국 내 일각에서는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이슈에 있어서 한국에게 번번이 기회를 뺏기고 있는 일본의 입장을 왜곡된 시선에서 바라본 악의적인 보도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2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1: 네.
22: 수영도?
21: 그럼요.
2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4: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25: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24: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25: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4: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4: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길을 걸어. 네, 오늘은 오랜만에 아주 쾌적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이 그저 80도, 81도 정도에 불과하겠습니다. 아, 이제 가을이 온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늘을 보면 이번 주말부터 다시 기온이 올라가서 다음 주에는 또 90도가 넘는 더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더위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너머에 가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미옥 인사 올립니다. 오늘 혹시 출근하실 때 똑같이 다니시던 그 길로 출근하셨나요? 신호등 위치부터 골목길 우회로까지 우리는 저마다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나만의 출퇴근길이 꼭 있죠. 근데 이 출퇴근길 고집이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꿀벌. 이 꿀벌도 그렇다네요. 최근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이 프라이는 프라이 대학은 프라이를 잘하나? 아무튼 이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연구진이요. 초소형 드론을 이용해서 꿀벌 한 마리 한 마리의 비행 모습을 아주 정밀하게 추적해봤는데요. 그 결과 이 꿀벌들이요, 각자 자신만의 전용 비행 경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벌통에서 약 394피트 떨어진 먹이통으로 갈 때 중간에 큰 나무 같은 장애물이 있으면 어떤 벌은 오른쪽, 어떤 벌은 왼쪽, 어떤 벌은 아주 크게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벌들이 말이야, 야 우리 일로 가자. 응? 그 큰 시스템에 그냥 똑같이 움직이는 부품 정도로 생각했는데 한 번 자신만의 길을 정하고 나면요, 다음 비행에서도 불과 몇 인치 차이도 나지 않을 만큼 똑같은 고도와 곡선을 그리면서 정밀하게 그 길만 고집했다는 거예요. 같이 태어나서 같은 환경을 경험한 벌들조차 저마다 선택한 길이 달랐다고 하니까 이건 유전자가 아니라 꿀벌 개개인의 취향, 응? 개별적인 경험, 개성 아니겠어요? 거대한 집단 속에서도 저마다의 경험을 개성으로 이렇게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찾아가는 꿀벌들을 보니까 우리도요, 남들과 똑같은 길이 아니어도 내가 선택한 이 길, 나만의 길,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도 내가 먼저 선구자가 되리라. 그렇게 걸어가시는 단단하고 멋진 여러분의 길을 응원하면서 출발해볼게요.

가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가사다 싶지 않으십니까? 바로 8.15 광복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광복절, 예전에 어렸을 때 광복절 행사 때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치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2절은 바로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꿔 길러 하늘 닿게 세계의 보람들 거룩한 빛 예서 날이니 힘써 힘써 나가세 힘써 힘써 나가세. 바로 작사가 정인보 선생님이 만드신 곡입니다. 그리고 작곡은 바로 윤용하 선생님이 하셨는데요. 이분은 보리밭 이 곡을 만드신 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동요 나뭇잎배라는 곡도 만드신 그런 분이에요. 이 노래들이 진짜 굉장히 오래된 노래들이네요. 오늘 한번 그 우리 작사가 정인보 선생님의 가사로 해서 한번 이렇게 소프트하게 현대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 내일 모레면 바로 광복 해방 기념일이죠. 그래서 한번 오늘 탱자뮤직 극장에서는요. 우리의 그 해방 그리고 전쟁과 세계 평화 뭐 이런 얘기를 함께하는 시간을 맞이할 겁니다. 바로 탱자뮤직 극장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오늘도 특별히 또 전화를 받을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도 일본 말을 잘하세요. 봤더니 31년생, 32년생 이랬기 때문에 물론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도 옛날 분들은 진짜 모든 걸 많이 겪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 더 그런 아팠던 얘기를 왜 이렇게 안 하셨을까? 어? 저희 어머니는 고향이 개성이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그 학교 그 언덕에서 그렇게 뛰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고향에 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 살아생전 그런 얘기들을 별로 안 하셔서 바로 이 보리밭을 만드신 윤용하 선생님은 황해도 은율 출생이십니다. 은율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은율 은빛 선율 어? 은율이 어딘가 해서 찾아봤더니 저쪽 위에 황해도 북쪽에 있는데 더 웃긴 거는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동네 이름이 과일군이 있더라고요. 과일군 거기에서 이제 그게 바닷가 쪽에 있어요. 그리고 좀 내륙 쪽으로 가면 바로 사리원시 옛날 사리원 냉면집도 있고 그랬는데 거기서 내려오면 이제 해주시도 있고요. 그러면 바로 개성이 있습니다. 판문점에서 이렇게 보면 고향이 바로 조합해요. 여기만 넘으면 개성인데 그걸 못 가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해방도 맞이하고 또 6.25도 거치고 그런 거친 그런 변혁의 시대에 사스르셨던 우리 어르신들 아직 계실 겁니다. 40몇 년생 아직 건장하시잖아요. 네? 35년생이세요? 오늘 그런 분 계시다면 전화 연결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아니어도 우리 부모님이 이런 옛날 그때 일제 수하에 이렇게 이런 일을 수탈당하고 그랬다라는 얘기를 들은 얘기도 함께 나눠도 좋고요. 스튜디오 다이렉트 전화번호는 213-531-2291 이거 저장을 잘 해놓으셨다가 가끔 제가 창고를 열면서 오늘도 선물 준비했어요.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그리고 서리태 콩국수가 그렇게 맛있대요. 뜨끈한 이열치열 또 칼국수도 너무 맛있고 팥죽도 달지 않고요. 팥칼국수 나는 국수 빼주세요 이러면 팥죽을 그냥 듬뿍 주십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여기 가면 요즘 건강에도 좋은 양배추 김치도 아주 슴슴하고 시원하게 담아가지고요. 이거 담으시느라고 어제도 그 언니 목욕탕에서 뵀거든요. 근데 아우 나는 운동 못해 식당에서 그냥 하루 2만 보를 걷잖아. 그 의사들이 걷지 말라고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뛰어댕기면서 그냥 남의 입속에 맛있게 드시는 것만 봐도 보람을 느끼신다는 올림픽 칼국수에서 50불 상당의 식사권 그리고 또 제주하러 우리 고향에
바다 내음이 가득한 싱싱한 화로와 멍게 전복, 아 맛있겠다. 그리고 깔아주는 거 있잖아요. 치킨다시가 너무 풍성합니다. 제주화로에서 50불 상당의 식사권도 마련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탱자뮤직 극장에서 함께하기로 하고요.

0: 어제 페르시우스 우성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어디 보셨어요? 어휴 세상에 저 잠 안 자고요. 저도 한번 볼라나 이러고 있었는데 세상에 바깥 보니까요. 아우 구름이 꽉 끼어 있었어. 어떻게 그냥 저 동부에 살 때요. 무슨 야외 행사만 잡아놓으면 비가 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 해에 그 5월은 그랬습니다. 주말만 되면 비가 왔는데요. 야 모처럼 한번 유성우 별똥별 좀 보자 했더니 어제 LA 인근에는 구름이 쫙 꼈습니다. 구름 낀 날이 더 환하게 느껴지는 거 아십니까? 도심의 불빛을 구름이 받아서 반사를 해서 그런 모양이에요. 아유 못 봤어요. 그래도 뉴스로 보셨죠? 저쪽 유럽에서 특히 스페인에서 벌어진 환상적인 계기 일식을 모두가 감탄하면서 봤더라고요. 바로 계기 일식을 또 보려고 하면 바로 내년입니다. 8월 2일 내년이 오맘때 이거는요 평생에 다시 없을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보통 계기 일식하면 2, 3분 남짓인데요. 내년에 일식은 무려 6분이나 넘게 지속이 된대요. 우리 일생에서 가장 긴 계기 일식이 되는 셈이죠. 근데 아쉽게도요. 이게 또 스페인 남부를 시작해서 북아프리카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바로 위를 지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맑고 화창한 사막지역을 지나기 때문에 날씨 때문에 일식을 놓칠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스페인부터 해서 북아프리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정말 고대 유적지 위로 태양이 사라지는 순간 생각만 해도 경이롭네요. 벌써 숙소가 먼저 매진이 되고 항공권도 이제 가격이 오를 거다 뭐 이러는데 이런 특별한 우주쇼를 눈에 담고 싶으신 분은 지금부터 발빠르게 움직이셔야겠어요. 아, 평생 일만 했고 나 진짜 억울하다 이러신 분은요 모처럼 더 여행 다니기 힘들어지기 전에 저쪽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바라보는 계기일식은 어떨까. 그래도요 바로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도 완벽한 계기일식을 직접 볼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2045년이에요 2045년 8월 12일입니다 이때는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해서 플로리다까지 미 대륙 동서로 관통하는 대형 일식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아, 45년. 이게 그때까지 뭐 아무튼 우리 건강하게 열심히 잘 서바이벌을 해서 또 멋진 시간들을 만들자고요. 파워볼을 어제 저도 기름을 넣다가 아유 텐달러만 사카 이래가지고 샀는데 1, 2등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면 1등은 바로 일리노이에서 나왔습니다. 무려 10억 4천만 달러 1.4 빌리온을 당첨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2등은 82만 불인데 한 자리만 틀려가지고 얼마나 억울할까. 82만 불 당첨된 이분은 바로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판매가 된 당첨자가 나왔네요. 잠시 사놓고 꿈은 꿔봤지만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법사
1: 권도한 박사 법사가 아니죠 박사
0: 만두 박사님과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첛 번째 광고가 대한항공이네요. 오늘 뉴스에 그것도 그 외국 뉴스에요.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바로 6년 전 한 젊은 바이올리니스트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6번의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무려 4년 동안이나 바이올린을 손에서 놔야 됐어요. 결국 휠체어를 타게 됐지만 그녀는 음악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재활 끝에 다시 바이올린을 잡은 주인공 바로 올해 나이 28의 임현재 씨 얘긴데요. 올해 1월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엘마 올리베이라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 음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현재는 세계적인 거장 미도리 교수의 지도 아래 커티스 음악원에서 학업과 연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련을 딛고 다시 태어난 그녀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이 전달됐습니다. 바로 대한항공에서 임현재 씨를 위해서 그 연주를 위해 전 세계 어디든 이동할 수 있도록 무제한 무료 항공권 후원 협약을 맺었다고 그래요. 야, 휠체어를 타고 세계 무대를 누리는 그녀에게 제가 그 한번 잠깐 그 바이올린 연주를 들려드릴까요? 와, 연주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0: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꽃이 더 깊은 향기를 내듯 휠체어 위에서 켜는 그녀의 바이올린 선율은 그 어떤 연주보다 진한 울림을 줄 것 같습니다. 절망에 굴하지 않는 연주자의 열정, 그리고 그 꿈에 날개를 달아준 대한항공 따뜻한 손길에 참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바로 임현재 씨 한번 찾아서 한번 바이올린 연주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대되는 우리의 바이올리니스트 임현재. 잠시만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5: glendalegia.com.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9: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0: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1945년 8월 15일 36년간의 일제 쇠사슬이 끊어지고 조국이 해방되던 그날, 어찌 우리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감격의 그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0: 1945년 8월 15일 신문 한 장, 라디오 한 대,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1: 오, 해방이 됐대.
0: 누군가는 몰랐고,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태극기를 꺼내들었고, 누군가는 거리로 뛰쳐나갔고, 누군가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엄마 손을 꼭 잡고 사람들 사이를 걸었겠죠.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져온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1: 우리 엄마가 그러셨는데 세상에 나를 업고 피난 가가지고 말이야.
0: 혹은 우리 외삼촌이요, 그 옛날 일본에 끌려가가지고 진짜 혹은 8월 15일 해방의 기쁨을 맞아서 만세를 부르셨던 분도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주신 그날의 얘기를 나눠주실 분,
1: 어머 나 해방둥이에요 이런 분도
0: 좋고요. 여러분의 기억을 듣고 싶습니다. 8.15 해방을 함께 축하하고 싶은 분들 지금 라디오 서울로 전화주세요. 생방송 전화번호 13-531-2291 이 전화번호를 저도 참 못 외웠거든요. 근데 외우는 거는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 홀수 135를 거꾸로 하면 531이잖아요. 거기다가 2291 22 둘이 둘이서 9191 하나를 구하는 거예요. 2291.
2: 1945년 8월 15일 우리에게는 광복의 날이었지만 1945년은 우리 인류에게 또 다른 질문을 남기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원자 폭탄입니다. 히로시마 그리고 나가사키. 인간은 과학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영화 오펜하이머는 바로 그 사람의 얘기를 다뤘죠. 우리는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
1: 야, 우리 인간 대단하다.
2: 하지만 또 어려운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그걸 만들어도 되는가? 전쟁은 정말 평화를 가져오는가?

지금 들으신 이 음악의 주제곡, 이 영화의 주제곡, 바로 이 영화는 인생은 아름다워, Life is beautiful.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쟁의 지옥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웃음을 선택합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전쟁은 사람을 갈라놓는데 그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건 결국 용기, 양심, 음악,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총소리는 멈춥니다. 하지만 음악은 남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도 남고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노래도 남고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도 하나도 남습니다. 총은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음악은 기억을 살려냅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어떤 광복 이야기가 있나요? 할머니께서 해주시던 이야기, 아버지께서 술 한잔 하시면서 들려주시던 이야기, 어머니가 평생 가슴속에

0: 어머, 전화가 왔어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아이고, 끊어졌네.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아, 주호가 맞습니다.
0: 네. 어디 누구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1: 저는 제 이름은 케니 원입니다.
0: 오, 원 씨.
1: 한타에 살고.
0: 네. 네. 우리 한국 성 중에 원 씨가 진짜 짱이야. 다 이겼어. 그쵸?
1: 네. 저는 네, 네. 47년생이라 이 광복 해방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다 좀 많이 들었어요.
0: 네.
1: 그 제가 해방되고
0: 2년 있다가
1: 5년간의 그
0: 네.
1: 일제 점령하에 있었는데
0: 네.
1: 저는 그 해방되고 2년 후에 태어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듣는 얘기로만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래서 제 이름도 저희 할아버님이
0: 네.
1: 한국 이름은 광복입니다.
0: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1: 저기서 광복이에요.
0: 야.
1: 원 광복.
0: 야, 광복 씨. 네. 전화 제대로 하셨네 오늘. 응?
1: 근데 제가 겪은 건 많지 않아서 들은 것만 있어갖고
0: 네.
1: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네요.
0: 네. 뭐 어떤 네. 얘기를 들으셨어요? 지금 기억나시는 게 어떤 얘기예요?
1: 확실히 기억나는 건 없지만 그 부모님 말씀의 낭중에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그 수고로가 그분들의 희생정신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편히 살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걸 들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저는 미국에 살지만
0: 네.
1: 그래도 여기서 사는 게 그분들의 덕이 아닌가 생각해요.
0: 맞습니다.
1: 네.
0: 아우 저는 아까도 그 갑자기 어머니 생각하니까 울컥해가지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1: 네.
0: 어제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아가신...
1: 저도 얼마 전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거든요.
0: 네. 아니 부모님이 몇 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장수하셨네요. 부모님이 몇 년생이셨는데요?
1: 예. 장수하진 않고
0: 네.

0: 83세에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은.
1: 네.
0: 그리고 어머님은 82세에 돌아가시고.
1: 아, 그러세요. 그러면
0: 네네.
1: 얼마 전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한참 되셨는데 짧게 느껴지시죠?
0: 한 20년 됐죠.
1: 예? 몇 년이요? 몇 년 되셨다고요?
0: 그래도 예. 예, 미국에서 다 돌아가셨으니까.
1: 네. 네. 아, 그랬군요. 돌아가시고 나서 제일 아쉬운 게 뭐세요? 저는 어제 제일 아쉬웠던 게 고향도 이북이시고 그리고 전쟁 난리통에서 아버지도 잃으시고 또 제일 이뻐했다는 둘째 오빠가 또 일본 거기에 끌려가서 뭐 전쟁에 나가서 또 전쟁에 배를 타시고 어디 뭐 이렇게 가시면 그렇게 선물을 챙겨갖고 오셨대요. 근데 돌아가시고 얼마나 그 한이 많으셨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그럼요. 별로 안 하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좀 위로 좀 해드릴 걸 그걸 못한 게 너무 아쉽더라고. 나 왜 이래 오늘. 호르몬 왜, 때문이야 이거.
0: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다 후회되는 게 그런 겁니다.
1: 그렇죠. 아, 정말 내일 모레가 바로 우리 해방인데, 야 지금도 세계에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 얼마나 힘들까, 그죠?
0: 참 이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전범으로 몰아야 돼요.
1: 네? 다 잡아야 돼 진짜.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근데 네. 우리 인간이 전쟁을 안 할 수 없나 봐요. 우리 역사 속에서 전쟁 빼면 이게 뭐 없어, 그죠?
0: 인구를 줄이려고 그러는 거죠. 뭐.
1: 인구. 아, 우리도 인구에 한몫하네 진짜. 옛날에 너무 많이 왔어요. 우리 광복 씨는 몇 번째세요? 네?
0: 뭐가요?
1: 형제들이 몇 남매 두셨어요? 몇 남매?
0: 옛날에 애를 많이 낳잖아요. 우리는 네. 9남매에서 처음에 낳자마자 한 형이 네. 돌아가시고
1: 네.
0: 그다음에 또 그 다음 형이 33살에 돌아가시고
1: 네.
0: 그럼 미국에 7남매가 들어왔는데
1: 네.
0: 지금은 여기서 두 분이 다 누님들이 누님하고
1: 네.
0: 돌아가셨고
1: 네.
0: 지금은 5남매만 남아 있어요, 여기요.
1: 아, 그렇습니까? 자주 보십니까?
0: 네네.
1: 어떠세요?
0: 그런데 그거 네. 그러고 나서 바로
1: 네.
0: 6.25가 났잖아요.
1: 네.
0: 실질적으로 내가 겪은 건 6.25밖에 생각이 안 나요.
1: 그 기억이 나세요? 그러니까, 6.25 때가 그러니까 네. 3살 때잖아요.
0: 예, 예.
1: 그 기억이 나요? 네.
0: 왜 생각이 나냐면
1: 네.
0: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얻고 피난을 가서 항상 얻고 다녔대요.
1: 네.
0: 그래서 지금도 제가 다리가 조금 휘었어요. 양쪽으로. 하도 엎어요. 옛날엔 뒤로 엎었잖아요.
1: 그쵸.
0: 네. 그리고,
1: 예.
0: 그, 피난 갈 때 처음에 대구로 내려갔는데,
1: 네.
0: 진짜, 그, 곳간 우에,
1: 네.
0: 우에서, 아니 아니고 우에서, 내려갔던 그런 거는 기억이 나요.
1: 와, 세상에, 어떻게, 이제 해방이다 했는데 또 6.25 난리를 겪으시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0: 그러니까 제가 그 6.25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때들은 진짜 고생들을 먹을 것도 없고 고생들 많고
1: 네.
0: 진짜 그때 태어나신 분들은 많이 네. 고생했어요.
1: 아,
0: 어른들이.
1: 네. 네.
0: 저희들은 뭐 업혀 다녔으니까 잘 모르지만 기억은 나요.
1: 네. 아, 우리 어르신들 보면 진짜 저라고 정말 잘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유.
0: 맞아요.
1: 네, 네. 우리 광복 선생님은 건강하시죠?
0: 예, 건강합니다.
1: 네, 47년생이라고 그러셨으면 어머나 내년이면 8순이시네요.
0: 아이고 말하지 마세요.
1: 아, 차차차에서 8순잔치 우리 모여서 함께 해야겠어요. 생일이 언제십니까? 아니요.
0: 생일은 2월 1일이에요.
1: 2월 1일? 어머, 이거
0: 네,
1: 적어놓고 요 날을 계속 한번 우리 차차차 모두 한번 모여서 작은 파티하면 너무 좋겠다. 광복을 위해서. 아유, 선생님 오늘 전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수고 많이 하세요.
1: 네, 고맙습니다.
0: 네.
1: 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광복은 과거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날의 사람들이 꿈꾸었던 세상.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가족이 헤어지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광복 이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세상 아닐까요? 나라를 되찾은 그날의 기쁨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인류가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까지.

0: 오늘 뉴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폭탄 좀 더 팔라고, 응? 폭탄 떨어졌다고. 미국에서도 폭탄이 이제 뭐 바닥이 났다고 걱정이라고 그러죠. 5% 남았다나. 패트리오트 뭐 방어미사일. 폭탄 대신 꽃이 피고 총소리 대신 노래가 들리고 아이들이 전쟁이 아니라 사랑을 배우는 세상,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존 레논의 이매진 들으십니다. 대한민국의 광복을 축하하면서 또 인류의 평화를 꿈꾸면서. 제가요, 우리 어머니 생각했더니 코눈물을 막 흘리면서 코를 휑 풀었는데 딱 이 손수건이요. 저희 어머니가 쓰시던 손수건이에요. 딱 이 똑같은 색깔 무늬 두 장이 있는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꼭 갖고 다녔는데 아 옛날에 이 손수건에 어머니가 똑같이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생기잖아요. 얼마나 눈물과 콧물을 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작은 하나의 물건이요 뭔가 이렇게 전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 그런 좋은 물건들을, 그것도 쓰시던 거를 받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손수건이 옛날 거는요 이 면이 참 좋아요. 옷도 보면 옛날 게, 왜냐 화학소미가 아니니까, 천연소미니까 좋잖아요.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 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2억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전해주신 우리 원 광복 광복 원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반식당 제주화로 혹은 올림픽칼국수에서 50분 상당의 식사권 댁으로 우송해드리겠습니다. 잠시나 말씀드리고 차차차 곧 돌아올게요.
1: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2: 제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1: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2: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3: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8: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9: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경치약, 칫솔, 주경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8: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10: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11: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10: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정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11: 보온 보냉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도시락 전기보온밥솥, 전기전골냄비 및 전기생선구이기, 전기그릴 등
10: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11: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6: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말복 준비도 H마트에서
12: 정성 가득 든든한 한 끼 하림 삼계탕, 쫄깃탱탱한 통통배, 쫄깃쭈꾸미,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통통배 운하기부터
6: 무더위 속 상큼하게 즐기는 광동 비타오백과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챙기는 정관장, 아답토 콜라겐까지
12: 말복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보양식과 건강식품으로 지친 여름 맛있게 기운 충전하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5: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0: 굿모닝 차차차 함께하십니다. 이재영 변호사 그룹 금강안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브라이언즈 유흥자 그리고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이비님 오셨어요. 그레이스님도 계시고 다정님 우리 부모님 시절 항상 기억하여 우리가 지금 편하게 살 수 있는 걸 감사하면서 큰 절을 부모님께 올립니다 해주셨어요. 아이 우리 아이비님이 응? 피아노도 잘 치시는데 광복절 기념일 노래 음성이 성악 공부하신 성악가 같으세요 하셨는데 저는 뭐 노래를 별로 못해요. 근데 좀 잘하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항상 너 나와! 해서 나가서 항상 수업 시간 할 때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잘은 못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셔서 아유 나는 그냥 피아노만 치고 있는 게 제일 행복하다 하면서 피아노를 너무 좋아하셨죠. 그래서 저희 집에 제가 6살 때부터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 좁은 집에 세상에 그 옛날 기아집에 피아노가 동네에서 유일하게 있어서 저희도 집이 피아노 집이어서 대전이니까 신탄진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출장을 오시면 저희 삼남매를 가르칩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면 뭔가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네 아이들 다 피아노를 우리 집에서 가르쳐주고 아마 어머님께서는 모종에 뭐 좀 싸게 가르치셨겠죠. 나중에는 뭐 내가 여우 목도리 팔아서 널 가르쳤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구박을 해. 왜냐면 제가 서울에 이제 학교를 갔다가 방학에 대전만 내려가면 그냥 저를 붙들고요 피아노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가르치다 보면 왜 식구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러셔서 제가 그때 진짜 뭉클했어요. 어머님이 평상시 그렇게 안 하시는데 감정을 그때 확 보시면서 막 정말 한스럽게 우시는데 그 다음에는 가르쳐드리면서 신경질을 안 내고 왜냐하면 가족끼리 뭐 가르치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 운전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잘못하면 싸움이 크게 나가지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나네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그 신탄진 피아노 선생님 따라서 신탄진에 있는 어떤 미군 군대를 놀러 갔어요.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지금도 가끔 생각나요. 그 용변을 보고 있는데 어렸을 때 아니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이렇게 보니까 이 화장실이 위에가 이렇게 칸막이만 있고 튀어 있는데 거기에 웬 미군 아저씨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네. 그게 바로 이제 오죽 힘들겠어요. 그 젊은 그래도 변태지. 그래도 안 되지. 그냥 왜 그랬을까? 저 뭐 한 그때 나이가 뭐 10살 조금 근데 오늘 뉴스에 그게 있더라고요. 미군도 호르무즈에 나가서 지금 200 며칠째 있죠? 그래서 원래 5월에 끝나기로 했었는데 아직도 그 전쟁통에 발이 묶여 있는 그때 그 안에 상황이 여러 가지가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자살을 시도하는 군인도 있고 지금 그 상황이 그 안에 조건 상황들이 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되면서 또 이쪽에서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유 또 이렇게 세계의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전쟁에서 싸워서 막아야지 큰 전쟁을 막는다 이러면서 치고받고 이러는 속에서 그래도 우리 얼마나 희생하고 고생하시는 군인들이 있을까. 아 전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굿모닝 차차차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후니탱자와 함께 2부에서 여러분 곧 만나 뵐게요.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4: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5: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6: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5: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6: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5: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9: 타이어.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0: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1: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0: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3: 213-381-2424 213-381-2424.
14: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5: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위장이 편해야 인생이 편안하다라는 책 제목도 있듯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속이 불편하면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위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천연식품인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에 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주위를 보면 한두 가지 위장질환에 노출이 안 된 분이 없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가장 흔한 게 바로 위소화기 질환인데요. 그럼 한국인들이 위소화기 질환을 포함해 위암 환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특유의 식습관과 헬리코박터균과의 연관성이 깊다고 지적합니다. 맵고 짠 김치나 장류 같은 소금에 절인 저장 방식의 식품들은 잘 알려져 있듯이 위세포의 변형을 촉발해서 각종 위장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한국인의 50%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의 보균자로 조사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무 증상 없이 살아가지만 경우에 따라 헬리코박터균은 각종 위장질환을 촉발시키고 위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해조류의 미끈미끈한 점액질 부분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이 끈적거리는 점액질 성분이 위점막과 결합하여 궤양 부위의 보호막을 형성함으로써 쓰림과 통증 등 궤양으로 손상된 부분을 보호해주며 신속한 치유를 돕는데요. 위궤양을 비롯해 위의 세포가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나 위세포가 장세포로 변하는 장상피 화생 등 이런 위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악화되기 쉬운데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드시면 근본적으로 위장에 도움을 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복용 후 위가 편하고 소화가 잘 된다는 후기를 많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전 세계 유일한 후코이단 연구소인 NPO 후코이단은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원재료는 세계적인 청정 해역으로 알려진 오키나와산 모즈쿠 후코이단과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1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6: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우리 후니 오빠.
18: 안녕하세요. 왠지, 목요일에 네. 만나는 목구멍이 포도청인 남자. 훈이 헌은입니다.
0: 아니 반갑습니다. 목구멍이 왜 포도청이에요?
18: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0: 아 어떻게? 아니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에요. 믿어져요?
18: 그러니까요.
0: 아 너무 빠르다.
18: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집 앞에 그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쫙 내놨길래 네. 아니 이 양반들이 왜 그랬나 생각하고 오늘 목요일인 거야.
0: 아니 월화수가 어디로 날아갔어?
18: 그러니까 뭐 이번 주에 뭐 했는지
0: 아니 너무 빨라. 와 진짜. 어제 유성우 본다고.
18: 그게 뭘 봐요?
0: 아니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정말 왜 그러는 거야?
18: 아니 구름 왜 이렇게 많이 꼈죠?
0: 아니 우리 캘리포니아에 우리 구름 없는 걸로 유명한데.
18: 근데 진짜 구름 많던데.
0: 아니 저녁에는 노을이 이쁜 정도로 구름이 꼈어요. 그래도 뭐 그랬어요? 이렇게 거치겠지 했더니 12시 넘어가면서 그냥 쭉 그냥 구름이 쫙 껴가지고.
18: 그 시간까지 뭐 하셨어 안 주무시고?
0: 아니 기다렸죠.
18: 뭘 누구를?
0: 별똥별을.
18: 그분 별명이 그분... 별똥별인가?
0: 저 별은 나의 별.
18: 그래요.
0: 이 별도 나의 별. 별 하나 구경 못하고 말이야.
18: 별 뜰 때 끼면 물어봐. 아니 네. 저는 어저께 계속 사무실에 있다가 늦게 집에 네. 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퇴근할 때 이미 해가 다 지고 그래가지고 신경을 네. 안 썼는데 네. 오늘 아침도 그렇고 좀 뭔가 좀 날씨가 약간 꾸물꾸물.
0: 요즘 그래요. 네, 예. 좀 이상해요. 비도 오고.
18: 갑자기 비도 오고.
0: 근데 좀 좀 시원하죠 그래도. 차라리 근데 좀, 조금 습기는 있어.
18: 아 좀 습해요. 이러면은 벌레들이 또 이제 창궐하게 네. 되는데. 예. 아 요새 제가 아까 잠깐만 네. 요새 그 뭐야 유튜브가 지금 제 유튜브에서 그런지 이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0: 보는 것만 나오지 계속.
18: 그러니까 관련된 것만 나오잖아요.
0: 제가 우주를 봤더니 계속 우주만 떠.
18: 저는 한국 연예인 그 소식을 봤더니 계속 그만 뜨는
0: 아,
18: 거예요.
0: 그래요? 뭐 무슨 연예인 소식
18: 이제
0: 뭐 있어?
18: 얼마 주말에가 이제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 근데 지금 한국의 모 연예인 여 배우가 신인 배우예요.
0: 네.
18: 굉장히 이쁘세요.
0: 네.
18: 그래서 저는 이제 와이프가 드라마를 보길래 보면서 봤는데 저 여배우 어디서 봤지? 귀엽네? 근데 그분이 유튜브 주인공이었던 거야.
0: 아 요즘 문제에
18: 집안 난리난 사람 친일 논란 난 분 있잖아요.
0: 막 뭐 의사 집안
18: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거고 아 근데 이분이 참 웃긴 게 누가 이거를 한 것도 아니야.
0: 네.
18: 본인 스스로 요새 표현 말로 본인 스스로 파멸을 했더라고요.
0: 어떻게 파멸을?
18: 자기가 나와서 연예인 그 자기는 이제 PR을 하러 나온 거죠. 드라마 네, 첫 네. 주인공이 하니까 네. 나와서 아 뭐 우리가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금수저예요.
0: 의사 집안에.
18: 의사 집안에 다 됐죠.
0: 저도 언뜻 봤는데 우리 이모도 의사고요. 할아버지부터
18: 자기 해서 언니도 의사고 아버지 의사고 할아버지 의사고 그러니까 외증조부 증조부 아버지 언니까지 다 의사 집안이고
0: 윤봉길 의사랑 전혀 다른 의사죠.
18: 그러니까.
0: 닥터 닥터 닥터.
18: 그러니까 아니 4대째 그러면 보통 그 나이 30 이분이 30, 30대 초래요. 어 대충 거슬러 올라서 한국 역사 뻔한데 네. 그때부터 하고 뭐 우리 그러니까 이분이 좀 심했던 게 아마 네. 작가들이 시켰겠지 집안 잘 산다는 걸 어필해라 이렇게 했겠지.
0: 왜 어필해?
18: 근데 뭐 자기 저쪽 가면은 뭐 냉장고가 5개다. 뭐 음식이 썩어 나간다. 네. 우리 집은 다 의사 집안이라서 뭐 다들 똑똑하다. 네. 그리고 이분이 또 뭐 미술 전공했다가 네. 뭐 외국 유학 갔다 뭐 이러면서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자기 말로 자기 스스로 파멸.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에 관심도 없다가 네. 막 나와서 이렇게 얘 누구야? 어 이분의 뭐 주인공이네? 막 이러면서 어 4대째 의사? 그러면 이러다가 누가 이제 또 하여튼 말이 많아요 지금. 근데 이걸 또 연좌제를 할 것이냐?
0: 네.
18: 근데 솔직히 따지고 보면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네. 어 우리 집도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 그게 뭐
0: 그쵸.
18: 꼭 그쪽 친일파라고 해서 다 잘 사는 건 아니거든.
0: 그리고
18: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왜냐면 아세요? 증조조부의 역사를 잘 모르시잖아요.
0: 모르죠.
18: 그러니까 우리 잘 모르잖아요.
0: 모르지.
18: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차피 모르지만 입 다물고 사니까 뭐 누가 찾아볼 필요도 없고.
0: 네.
18: 근데 연예인이고 또 나와서 막 자기가 잘 산다고 떠벌리니까 네. 조금 이제 사람들이 쟤 뭐지? 이러고 막 찾아본 거죠. 그 저도 약간 어 나도 한번 찾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0: 네 집안에 그거 있잖아 그
18: 뭐요?
0: 있던데
18: 족보?
0: 그, 족보.
18: 그 족보 보면 나와요?
0: 그 족보는 왜냐면 했던 이름만 나오지 뭐 했던 일 이런 건 안 나오지.
18: 모르고 또 약간 외가 쪽은 또 모르잖아요.
0: 그렇죠.
18: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찾아볼지 나도 궁금한데.
0: 근데 연좌제는 뭐
18: 아니라고 봐잖아요.
0: 아니죠. 그쵸? 근데 하지만 부당하게 누군가를 수탈을 해서.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늘렸다. 이러면 그게 사회로 환원이 돼야 된다는 거가 그러니까 좀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 그게
18: 친일파 척결할 때 그 당시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근데 지금 와서 4대째 넘어서 어떡할 거야 그거를. 어디까지가 과연 그렇잖아요.
0: 그러니까
18: 이게 진짜 애매한 건데 야 이게 지금 질탄 받는 게 너무 심하니까 너무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0: 너무 또 그런 것도 안 되지.
18: 아니, 그분이 무슨 죄야 사실. 그냥 좀
0: 그리고요 옛날에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눈치 보고 사실 나가사키에 이제 폭탄 히로시마 터지고 며칠 후에 이제 터지고
18: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가사키 짬뽕을 먹고 싶네.
0: 아, 또 이러면
18: 아, 미안해요.
0: 네. 그랬는데도 네. 드디어 해방인데도 그걸 몰랐대요. 한 달 동안이나 왜냐?
18: 아, 저 산골
0: 워낙 눌려이 사서 기가 죽어서 눈치 보고 있는 거지. 잘못해서
18: 혹시나
0: 해방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면 어떡하지?
18: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0: 그래가지고
18: 시대적 배경을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0: 나중에 이제 실제로 그 깃발이 내려지고 그랬을 때 드디어 아 드디어 해방이구나. 그때는 만세 불렀대요.
18: 그쵸.
0: 8월 15일은.
18: 아니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 입장에서도 이거 야 진짜 맞아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 괜히 테스트했다가 뭐 만세했다. 야 이건 아니다. 그러면은
0: 아 그리고 어떤 회사는 그 일본 사람 사장이 계속 한 달 동안이나 계속 또 있었고 그런 일도 있었고.
18: 아 근데 걔 중에 또 좋은 일본 사람도 있었어요.
0: 그럼요.
18: 분명 있었고 또 그 중에 또 항상 도와주신 분도 그 라면도 도와주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분명히 이거는 뭐 전체 민족을 욕할 게 아니라
0: 그럼요.
18: 그 위에서 이제 조종했던 그런 몇몇 정말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일이 벌어진 거니까
0: 네.
18: 역사는 잊으면 안 되지만 그렇다 모든 사람을 또 싫어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0: 지금도 지금 이런 세기에 지금 보니까 테슬라하고 중국이랑 네. 서로 그 플라잉 카 날아다니는 카
18: 네.
0: 그걸 벌써 중국에서는 천 개째 지금 만들었고요.
18: 천 개 만들면 뭐예요? 나르는 게 한 대가 될까 말 텐데.
0: 아니 만들은
18: 그거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타요?
0: 아 테슬라도 지금 그 해서 이제 곧 이제 플라잉 카가 나타나는 그런 시대에
18: 네.
0: 아직도 지금 터치면서 지금 글로벌 워밍 때문에 난리 났는데 폭탄을 여기저기 펑펑 터지고
18: 그러니까
0: 이래도 되는 거예요 진짜.
18: 이게 사회가 더 좀 뭐지 평화롭고 더 이렇게 편안해져야 되는데 더 뭔가 자꾸 이렇게 일들이 생기는 거 보면 이게 약간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근데 뭐 좋아지겠지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데 좋아지겠죠.
0: 어차피,
18: 아 근데 뭐 우리 경제 정치는 그렇다 치고 아까 플라잉카 말씀하셔갖고 만약에 플라잉카가 나왔어요 타실 거예요?
0: 어제도 그러니까, 그러고 왜 물어봐 타지.
18: 아니 당연히 물어봐야죠.
0: 테슬라 타잖아요. 처음에는 뭐 아유 이랬는데
18: 아니,
0: 그러니까
18: 테슬라는
0: 너, 뭐든 선고자는 좀 위험하고 좀 이따 타야지.
18: 테슬라는 내가 운전을 어쨌든 할 수가 있는데
0: 있으니까.
18: 플라잉카라는 거는 뭐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0: 거기에 일단 처음에는 안전장치 같은 게 있지 않을까?
18: 어떤 거요?
0: 어? 뭐, 낙하산.
18: 마운틴 뭐?
0: 낙하산을 달아놔.
18: 낙하산. 에이, 그거 뛰어내려도 안 될걸? 지금도 베가스 가시면은 실버 네. 운전하는

0: 비행기 그 후버 택시 있어요.
1: 예.
2: 날라서 1인 혼자
1: 아,
2: 타는
1: 그러니까.
2: 거. 근데 그걸 왜 타냐고.
1: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네. 때 만화 보면 네. 그 길이 움직이는 거.
0: 길이 움직이는 게 뭐예요?
1: 그 요즘 공항 가면 에스컬레이터처럼 길이 이렇게
2: 바닥에서
1: 바닥이
2: 움직이는
1: 이렇게 가잖아요.
2: 거?
1: 네,
2: 맞아, 맞아.
1: 그런 거 옆, 만화에서 봤어요.
2: 맞아, 공상과학
1: 에이,
2: 만화 있었어.
1: 돼. 이랬는데 실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0: 얘를 네. 되게 독특한 걸 드시네.
1: 아니 맞잖아.
0: 아니, 보통 뭐 스마트폰 이런 걸 할 텐데
1: 아니
0: 바닥에,
1: 스마트폰도 진짜
0: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 갖고 얘를 드시는 걸 처음 봤어요.
1: 아니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만화 아, 봤는데
0: 그게 되게
1: 길이 움직인다고 해서 에이 설마 했는데 지금 부르시잖아.
0: 그렇죠. 뭐 마사지 의자도 있는데 뭐.
1: 좋은 세상에 그래도 우리는 굉장히 변혁의 시대지만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게 굉장히 감사해요. 또
0: 진짜요?
1: 아날로그 디지털 다 누려봤잖아.
0: 그래서 저는 안 좋은데.
1: 왜요?
0: 저희는 굉장히 과도기 아니에요. 진짜 아날로그의 마지막을 정말 함께했고
1: 네.
0: 그러면서 그 과도기를 다 거쳤잖아요. 그리고 속된 말로 뭐 무슨 오디오부터 해도
1: 그러면,
0: 우리가 진짜 예?
1: 그럼 만약에 태어난다면 어느 시대?
0: 저요?
1: 아까도 우리 일부대 우리 네. 원광복 선생님이 네. 47년생
0: 네.
1: 광복을 한 거예요. 군함매 중에 이름이 광복이에요.
0: 네네네.
1: 얼마나 기쁨은.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또 6.25 터졌잖아요.
0: 그쵸,
1: 피난가고 막
0: 그쵸.
1: 그때 태어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0: 아, 왜 또
1: 조선시대
0: 왜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가세요?
1: 조선시대 돌쇠?
0: 아, 왜 돌쇠요? 우리 집
1: 마당쇠?
0: 양반 집안인데?
1: 아 그렇구나. 우리 한씨로구나.
0: 일부 다 처제를 그냥
1: 다 처제라니.
0: 네? 아 첩
1: 우리 한씨예요. 그러고 네. 보니까
0: 본첩이
1: 양반
0: 있고, 본첩이
1: 청주한씨
0: 첫
1: 족보 있어? 어디 공파야 참. 그런 얘기 안 했네.
0: 저요?
1: 양절 공파
0: 장렬 공파 아니에요?
1: 양 모르겠다. 아무튼 양파야.
0: 아니 근데 여성분은 그거 없지 않아요?
1: 우리 있어요.
0: 손이 없잖아요. 어디...
1: 손에 안 넣는다고요?
0: 그러니까 여성분이 무슨 그 족보에 그 잉크 아깝게 왜 써? 우리 옛날에 겸상도 못했어요.
1: 어머나 진짜. 여봐라.
0: 어디 암탉이? 야 이거 욕먹겠다.
1: 야,
0: 욕먹겠어.
1: 수탉이 진짜.
0: 아니 근데 네. 전원 일개 김 회장님 둘째가 누구죠? 우리 오무섭 회장님이 또
1: 네. 제가
0: 네.
1: 오늘
0: 전원 일기 김 회장님 둘째. 근데 김 회장님 둘째가 네. 누구지? 김 회장님이 최불암 씨잖아요. 최불암 선생님. 둘째가 누구지? 누구로 나오지? 나 갑자기 생각나네.
1: 이쁜 여자 있어요.
0: 아, 김수미 씨는 아니죠?
1: 전원 일기 보면요.
0: 야, 왜 그러냐?
1: 이거 왜 그러냐? 어? 내 오늘 낳고.
0: 나 복이야.
1: 어?
0: 아, 김수미 님이 저희 뭔 친척이에요.
1: 아, 그래요?
0: 네, 돌아가셨지만 네.
1: 아...
0: 예전에 뵀는데 네, 어릴 네. 때 이거 진짜로 여러분 갑자기 제가 그냥 저희 가족 얘기해서 죄송한데
1: 네.
0: 제 주변에 김 선생님을 되게 무섭게 보는 사람이 많아요. 뭐냐면 맨날 나오면서 막 욕하고 막 야 이러고 막 이러고 드라마나 영화에
1: 그렇죠,
0: 맨날
1: 그렇죠.
0: 욕 시골에 욕할머니 나오잖아. 실제로 뵈면요 진짜로 이렇게 더 이상 우아할 수가 없고요.
1: 아...
0: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 아들 그러셨거든요.
1: 헉, 어머나
0: 아들 이거 먹어야지 이거 먹어요 이렇게 하세요. 어머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 얼마나 우아하게 말씀하시는지.
1: 아, 그러시구나.
0: 옷도 근데 방송 나오면 막 야 이러시는데 실제는 진짜 우아하세요. 난 이걸 사람들이 모르게 너무 답답한 거야.
1: 나도 그렇잖아.
0: 뭐요?
1: 나도 밖에 나가면 얼마나 우아한데.
0: 맞아. 미국집 밖에 나가면요 야 아까도 오니까 막 자켓 좀 밖에다 바닥에 던져놓으시고 바닥에 자켓 있길래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그거 내 거야.
1: 아니 아까
0: 얼마나 우아하시던지
1: 추워가지고 입었는데 방송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너무 더운 것 같아.
0: 아니,
1: 시간이 없어서.
0: 바닥에 왜 던지신 거예요? 근데?
1: 아니 얼른 벗어서 네. 여기 논다는 게 지가 미끄러졌지 내가 왜 던졌겠어요.
0: 아 혹시 왜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여자의 방에 대한 어릴 때는
1: 네.
0: 정말 신비함이 있거든요.
1: 그런 게 있죠.
0: 가면은 막 핑크색에 막 노란색 흰색에 막 커튼 있고
1: 여자방
0: 문 여는 순간 향이 쫙 나오고 막 꽃벽에 있고 막 그 깨고 자는
1: 네,
0: 인형
1: 네,
0: 있고
1: 네.
0: 이런 생각하잖아요.
1: 네, 네.
0: 근데 실제 여자방 가면 막 옷이 막 바닥에 깔려 있고 막 지저분하다며 약간 그런 느낌이
1: 나 얼마 전에 얘기 들었는데요.
0: 네.
1: 어떤 분이 어떤 여자 집에 놀러 오라 그래서 간 거예요.
0: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네.
1: 그래서 썸씽이 있을 뻔했는데 또 더무단 젊은 여자가
0: 오.
1: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0: 어떻게 지저분한데?
1: 그게 뭐 구체적인 얘기지만 막 지저분해서 막 아우 갑자기 정내미가 뚝 떨어져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0: 아니 얼마나 지저분했으면
1: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0: 보통 남자는 그 정도 참을 수 있는데?
1: 아 참을 수 있어.
0: 아니 뭐 더러운 거야 뭐 내 집도 아니고 뭐.
1: 아니 저도 좀 그런 거 봐요. 그 집 갔는데
0: 네.
1: 너무 집이
0: 가보셨어요? 그,
1: 아니 남의 집 갔을 때
0: 네.
1: 남자를 볼 때도
0: 네.
1: 근데 제가 너무 인상 깊었던 남자 집이었나 있었어요.
0: 어떻길래?
1: 뉴욕의 엘머스트.
0: 아~
1: 가수 한대수 씨 아시죠?
0: 아, 예, 예.
1: 대수 오빠랑 그 집에 같이 갔어요.
0: 남자분들을
1: 네, 젊은 네. 남자 두 네네. 분이 그 같은 동네 우드사이드 우드사이드구나 네. 서로 이렇게 아는 친구여가지고 네. 갔는데
0: 왜요
1: 짐도 거의 없고
0: 그냥 뭐 텅 비었다는 거예요?
1: 서랍을 딱 열면 티셔츠가 탁 간 응? 탁 단정하게 아,
0: 그러니까
1: 두 개
0: 잡혀서 딱 두 개?
1: 어 그러니까 무소 위에 살면 사는 거야. 봤더니 3베드룸을 빌려서 2베드는 세를 주고 자기는
0: 하나만 쓰시고
1: 어디더라 코스타리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 남미에 또 여자친구가 있고 자기의 꿈은 거기에서 기타를 쳐요. 그 친구가 네, 네. 기타 치면서 카페를 하는 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려면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트럭 크로스컨트리 하는 트럭 드라이버로 돈을 모으고 오. 그러다가 이제 끊어졌는데
0: 뭐가 끊어져요? 연락이요?
1: 연락이요.
0: 아, 네. 아니 근데 집이 깔끔했다는 깔끔해요? 네.
1: 아, 그게 계속 짐도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0: 그러니까 셔츠가 두 개인 게 놀라신 거예요? 아니면 깨끗해서 놀라신 거예요?
1: 깨끗하고 짐이 없어서 놀랐어. 짐이 없어. 근데 있을 것만 있고 이렇게 간소하게 깔끔하게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반성을 하고 나도 한번 흉내를 내볼까 했는데 안 돼. 일반인들은 안 돼.
0: 야 근데 티셔츠 두 개가 딱 있다는 것도 진짜 특이하긴 하다.
1: 서랍을 열어보면 딱 몇 개만 딱 있고 그리고 저한테 그 엽서를 보내왔어요. 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그 그 네. 32가에 네. 그 감미옥 알죠?
0: 어, 예, 알죠.
1: 거기 위 그게 바로 그 스탠포드 호텔.
0: 맞아, 1층에 있잖아요. 네.
1: 거기 2층에 옛날에 뮤직바가 있어요. 라이브 연주하고.
0: 거기 뮤직바가 있었어요?
1: 낭만이 있던 시대야. 거기에 이렇게 라이브로 하면 사람들 와서 노래도 부르고.
0: 아 그래요?
1: 그 스테이지가 있어서 춤도 추고.
0: 약간 오픈형 가라오케 느낌인가?
1: 조금 3년? 이렇게 네. 그 질이 좋은 사람들이 왔어. 퀄리티가 있다고.
0: 또 본인이 가셨다.
1: 아니 갔는데 에이, 내가 말한 그 진짜. 남자가 저보다 네. 좀 어려요. 네. 근데 척 나한테 갑자기 우연히 춤을 추자는 거예요.
0: 샤비 댄스?
1: 내가 너무 놀랬지. 그래서
0: 한국 분이에요?
1: 네. 어, 네. 기타 치는 남자.
0: 네네 한국 분. 네.
1: 그래서 내가 둘이 춤을 추는데 사람들이 다 막 너무 놀래는 거야.
0: 무슨 노래였습니까 혹시 실례지만?
1: 그게 볼륨 댄스를 췄어요. 왈츠를 췄나 뭐.
0: 아니
1: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춤추는 걸 알고 네네네. 나보고 춤추자고 했냐니까 필이 왔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멋있게 추고 그리고.
0: 야 이거 영화인데 이러면 보통
1: 아 그리고 나한테
0: 짜릿짜릿 할 텐데.
1: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엽서를 보내왔는데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네. 그리고 글씨도 너무 이쁘고 네. 너무 매력적이었어.
0: 근데 왜 안 만나셨어요?
1: 아니 코스타리카에 여자친구가 있다는데 내가 왜 사겨?
0: 코스타리카.
1: 아 그래서 갔다가 와서 나를 찾았는데 이미 나는 그때는 아니야 뭐, 진짜 그래서
0: 알아요?
1: 둘이 그때 네. 한번 그때 브로드웨이
0: 상상하시는 것 같은데
1: 거기서 만났는데 나는 저는 이미 그때는 저는 솔다. 그래서 되게 아쉬워하면서 택시 타고 가는 모습이 마지막이었어. 근데 지금도 생각나.
0: 택시 타고 가는 게 약간 옐로캡인가요?
1: 아니,
0: 뉴욕에 있는 옐로캡?
1: 몰라요. 그랬던 거 같아요.
0: 드라마 영화처럼.
1: 근데 지금도 가끔 그 집안 짐 정리할 때 그 집이 생각이 나요.
0: 그냥 그 남자가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1: 지금 어디서 잘 살고 있을까? 준이었나 이름이? 준 어디 있는 거야? 코스타리카에 그녀랑 살고 있어? 뮤직카페 하고 있어? 기타는 아직 치니?
0: 혹시 진짜 말도 안 되는데 혹시 준현한 그분께서 이 방송 혹시라도 들으신다면 이건 인연 아닌가요?
1: 에이,
0: 들으시면 연락 제발 주세요.
1: 에이 그럴 리가 있나?
0: 저 예전 타방송에서 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그분이 들어가지고 연락 온 적 있어요.
1: 진짜로?
0: 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1: 그 모르는구나.
0: 준이라고 했나요? 준님.
1: 나는 이 방송 아무도 안 듣는 줄 알았더니 많은 분이 듣고 계시더라고. 어제도 누가 들었다고. 네. 감사합니다,
0: 그분은,
1: 여러분.
0: 그분은 누구예요? 네. 줄라예요? 준 줄라에 오거스 올라가는 거야?
1: 그래가지고.
0: 네. 야, 또 풋풋한 얘기가 있네 또. 야,
1: 네,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0: 감미옥 가면 한번 거기 가면 다
1: 가보자. 아, 감미옥 가서 네. 저 한미옥 씨랑 친해요 이러면.
0: 아, 진짜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아 진짜로
1: 방송은 한미옥 설렁탕은 감미옥 감미옥 오빠 지난번에 저 낮에 방송할 때
0: 방송은 한미옥 설렁탕은 감미옥이에요?
1: 그게 유명한 문구였어요 뉴욕에서
0: 두 분이서 우리, 그렇게 두 분이서
1: 우리 둘이 되게 유명했다고 이거 말해도 모를 거야
0: 아, 아는 감미옥 설렁탕 많이 물어봤죠 그래요?
1: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통화했는데
0: 어떻게 누구요? 그 사장님이랑?
1: 감미옥이 오빠
0: 그분이 그래서 이름을 미옥이란 거예요?
1: 아니에요. 어? 전혀 전혀 상관없지.
0: 미혹을 간을 좀 볼까 해서.
1: 아니야.
0: 전혀 그런 생각 없어요?
1: 네, 전혀 상관없죠. 야. 근데 그 스탠퍼드에 있던 그 안미옥은 저쪽 딴데 뭐 2층으로 딴데로 올라가고.
0: 아 그래요? 이제
1: 뉴저지 팰리세드 박에 가면 네. 그 자체 건물에 감미옥이 있죠.
0: 아, 야, 더 커졌구나.
1: 녹두전에.
0: 그 설탕 맛있어요.
1: 응, 설렁탕에.
0: 깍두기랑.
1: 깍두기.
0: 그 뉴욕 출장 가면 항상 술 먹고 거기서 아침에 해장하고 그랬는데
1: 거기 가서 네. 한미옥이랑 친해요 아, 이러면 잘해달라고 제가 감미옥
0: 제가 밤에 가면 꼭 얘기할게요.
1: 진짜?
0: 여러분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뉴욕 쪽 가시는 분 계시면 감미옥 가셔가지고 꼭 한미옥이라고 꼭 한번 말씀해주세요. 후기 알려주세요 저한테. 궁금하다.
1: 우리들의 전성기 바로 1992년 나온 노래입니다.
0: 권모형이네요.
1: 네.
0: 비 오는 날
1: 잠은 안 오고
0: 잠은 안 오고
1: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0: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은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 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집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제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9: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10: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9: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11: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2: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11: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13: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4: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차차차. 오늘 스페셜 게스트 홈쇼핑 월드의 우리 김 실장님, 김미경 실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 목요일에 여자?
2: 아니, 지금 네. 댓글 왜 자꾸 안 나오시냐고 막 뭐라 하시는데 우리 월드님 네. 나오십니다. 나오셨습니다.
1: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저 나왔습니다.
0: 네, 네. 네. 실장님.
2: 오늘 지난주에서 시원한 오아시스 세일을 2탄을 준비하셨어요?
0: 그것도 아주 아주 시원한 오아시스 세일이요.
2: 네. 네. 이것도 기대해만
0: 얼마나
2: 해봐야죠?
0: 시원하게.
1: 그런 저희 홈쇼핑 월드 금주의 원가비 원가 이하 세일 진행하고 있는데요.
0: 네.
1: 아, 슈가프리 무설탕 홍삼 캔디.
0: 네.
1: 이거 세일하다가도 잘 나가는데.
2: 그렇죠.
1: 어우, 가격이 원래 4불99에 저희가 팔고 네. 있는데 1불99.
0: 네.
1: 리미트가 1인 10팩 한정이거든요.
0: 네.
1: 조삼원에서 만든 슈가프리 홍삼 캔디. 홍삼근 60%가 들어있는데
0: 건강 캔디네요.
1: 1.99입니다.
0: 좋아 좋아.
2: 이런 거 너무 좋아요. 1불 99, 1인 10팩 한정입니다.
1: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상품.
2: 저도 기대하고 있네요.
0: 아니 이거 막걸리 파우더?
1: 예. 일명 쉑쉑 막걸리예요.
0: 네.
1: 하얀 술 K 파우더 막걸리인데
0: 네.
1: 와 이게 저희가 지금 만들어놓고 저도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0: 네. 네.
2: 언제 개봉하십니까?
0: 아니
1: 오늘입니다.
2: 오늘 개봉하십니까?
1: 오늘입니다.
0: 아니 이게 파우더 막걸리 파우더 그냥 물만 넣어서 섞으면 되는
1: 예,
0: 거예요?
1: 고급스러운 플라스틱 병에다가 네. 이게 쌀 누룩하고 쌀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2: 네. 네.
1: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350ml 정도 물을 넣으시고 네. 흔드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좀 덜 섞였잖아요. 그래서 네. 150ml 정도 넣고 그러니까 토탈 네. 전체 500ml 네. 그러니까 생수병 한 병 정도를 다 넣으시고 흔들어서 네. 상온에다가 24시간 놔두시면 돼요.
2: 그럼 끝.
1: 오, 그러면 24시간 발효가 되고 그 다음부터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0: 어머나.
1: 너무 궁금하죠.
2: 너무 궁금해 진짜.
1: 이거 오리엔테이션도 가능하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 막걸리 내 누룽지 조금 맛나게 하려면 그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고.
2: 그러니까 뭐 밥 맛을 넣는다든가.
1: 예예. 그러니까 밥 막걸리
2: 넣는다든가.
1: 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0: 예를 들어서 저기 뭐지 매실 액기스 넣으면 매실 막걸리
1: 네, 조금 넣으면 되고 그래서 1차는 달고 상큼한 맛이 나고 4일차는 네. 균형 잡힌 풍미가 나고 6일차는 깊은 맛이 납니다.
2: 그런데 6일까지 어떻게 기다려?
0: 이게 근데 몸에 좋은 거잖아요.
1: 왜냐하면 쌀하고 누룩이 들어간
2: 완전
1: 가루돼서 가루 보면 아세요. 이거 다른 게 첨가물이 아예 안 들어가거나 그거 아시거든요.
2: 네. 이거 한국에서 좀 비싸게 파는 거 알고 있는데

0: 근데 아 그때 느낀 게 이게 목하고 기관지에 되게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여기서 홈쇼핑 월드에 파는 거 보고서는 네. 제가 사실 사가지고 저희 딸들이 한국에 갈 때 붙였거든요 이거를.
1: 네.
0: 근데 여기 들어간 거 보면 개복숭아도 33% 들어가 있고 네. 도라지까지 33%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생강까지 15%.
1: 몸에 좋은 거
2: 완전
1: 몸에 좋은 거
2: 들어가 있죠. 맛도 있겠다 이거는. 예.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곰수산 자락에서 농약 안 치고 네. 자란 야생 복숭아로 담근 발효 스틱이거든요.
1: 네. 오. 보통 생강하고 도라지만 하잖아요. 근데 여기다는 약복숭아를 넣네.
2: 그러게요.
1: 근데 이게 가격이 49불 99인데 지금 세일해서 9불 99요?
0: 아, 진짜 거져가지고
2: 네. 이거 아까 막걸리 파우더에 넣어도 되겠는데?
1: 아, 그 좋은 생각이다.
2: 그죠? 건강한 막걸리. 막 넣어 그냥 막 넣어 여러 개. 이거 좀 다 넣어봐. 그 다음에 브로콜리 진액도 넣자. 다음번에는 다음번에는
1: 개 막걸리네. 개 개복숭아 막걸리.
2: 개복숭아 개 막걸리. 네. 그다음은?
0: 그다음에 유기농 네. 양배추 브로콜리 진액이 있는데. 네. 양배추가 그냥 섭취하는 것보다 진액으로 섭취하는 게 흡수율이 훨씬 높다고 하더라고요.
2: 그렇겠죠.
0: 네. 그래서 핵심 유효 성분이 이렇게 몸에 싹 흡수되는데 이게 섭취하시면 위 점막에도 좋고 예. 위장 기능도 개선되고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한대요.
1: 네.
0: 또 브로콜리가. 또 체내 독소도 배출되고 소화도 촉진되고 또 네. 변비 개선까지. 이것도 저희가 69불 99인데 네. 14불 99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 네, 좋습니다. 30포짜리가 네. 오늘 14불 99입니다.
0: 그다음에 자연의 품격 GMN에서 온 초유 산양유 단백질 분말이거든요.
1: 네.
0: 이게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이 다 들어가 있어요.
2: 너무 네. 좋죠,
0: 초유가 13.6%, 산양유 단백질 분말이 10% 들어가 있고 분리대두 단백이 식물성 단백질이잖아요.
2: 네.
0: 이것도 33.89%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단백질의 보고지요.
2: 결정체네요. 네. 네.
0: 그래가지고는 여기다가 플러스 17종 혼합 유산균까지 들어서 소화 흡수도 잘 되고 저희가 이제는 산양유 먹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1: 네.
0: 산양유 특유의 비린 맛이 있어요. 고트가 원래 그렇잖아요. 염소들이.
2: 네. 네.
0: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고소한 맛이 나는데 이것도 49불 99가 14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2: 진짜 세일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0: 네. 어른들이 진짜 단백질 많이 섭취하셔야 돼요. 뭐 저희도 그렇고.
2: 맞아요. 맞아요. 근손실 때문에, 단백질 많이 드셔야 됩니다.
0: 네. 효성 고밀도 냉감 서머 아이스 쿨매트.
2: 이거 싱글. 거의 없죠.
0: 야, 싱글하고 뭐 네. 저기 거긴 다 나가고
2: 퀸은 다 나갔고.
0: 옛날에 나갔고 네. 킹하고 지금 슈퍼킹만 남았는데 킹은 139불을 에다가 반값 세일 플러스 11% 11달러
2: 불, 네.
0: 불이죠. 추가 할인해서 59불에 드리고 슈퍼킹은 159불을 69불에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냉감 썰머 아이스 쿨매트.
0: 네. 네. 그다음에 고려은단 비타민 3000mg 메가도스 C거든요. 이게 건강 기능식품 인증받았고
2: 네.
0: 영국산 비타민 100%잖아요. 저희가 몸이 진짜 피곤할 때 1000ml도 많이 드시는데
1: 네.
0: 이 3000ml 드시면 이거는 네. 알약이 아니고 파우더 형태세요.
2: 네.
0: 흡수가 더 빠르고 강력한 항산화, 피로 회복, 그다음 면역력 강화, 또 네. 혈관 개선. 또 저희가 또 피부.
1: 네.
0: 비타민하고 피부는 직결되잖아요.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2: 비타민은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0: 그다음에 이것도 69불 99가 47불 99에 드리고 있고
2: 네.
0: 비타민 고려 은단 비타민이 또 1000mg짜리가 있어요. 이거는 알약인데 300정이 들어 있거든요. 이거는 클리어런스 세일로 44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0: 그다음에 은빛 다시 멸출드 6불 99. 우리가 또 목 아플 때 쓰는 유니비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30mg.
2: 네.
0: 이거 몸에 칙칙 천연항생제 9불 네. 99고 여름 모자 클리어런스 세일하고 있는데 이거 쓰시면
1: 네.
0: 영화 배우처럼 보여요. 진짜. 저 다 써봤어요. 저 심심해가지고 막 다 네. 써봤는데 그 해변에서 보면 말리부 네. 해변에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되게 네. 영화 배우 같은 느낌 나거든요.
1: 모자나만 잘 써도 그렇죠.
0: 근데 이것도 가격이 너무 착해요. 이 9불 99입니다.
1: 원래 30불인데 네.
2: 그렇죠.
1: 9불 99. 네.
0: 그다음에 대풍염 명품 고춧가루 500g인데 이게 12단계 분쇄 과정을 거치거든요.
1: 네.
0: 색깔을 검사도 해서 자석봉에서 그 색깔을 다 잡아내고 자외선 살균하고 엑스라이 작업까지 다 거친 거예요.
1: 네.
0: 이게 29불 99가 16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2: 네. 네. 좋습니다.
0: 그다음에 99% 자외선 차단하는 냉강 명품 골프 마스크 효성에서

0: 있는데 100% 네. 한국산으로 네. 이것도 12불 99가 3불 99에 드리고 있고
1: 네.
0: 또 100% 셀론 강력 쿨토시 저희 운전할 때 팔 타는 거 아시잖아요.
2: 그렇죠.
0: 네. 저도 왼손하고 오른손이 다르거든요.
1: 네.
0: 이거 막으시라고 3불 9, 4불 99가 2불 99에 지금 네. 판매하고 있습니다.
2: 골프 네. 치실 때 굉장히 좋습니다. 쿨토시 네.
0: 물 한 봉은 썩지 않은 100% 수박작즙. 네. 아 이건 뭐 말씀 안 대로 네, 너무 잘 팔려가지고.
2: 너무 유명하죠.
0: 여섯 병에는 11불 99잖아요.
2: 네. 네.
0: 너무 싸고 또 한 병에는 1불 99밖에 안 해요. 슬러시로 만들어 드시면 이 더운 날 최고입니다.
1: 그러게요. 네. 건강 진짜 건강한 음료수지.
0: GM의 눈에 좋은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찬틴이 있거든요. 이거 네. 저도 지금 계속 먹고 있는데
2: 네.
0: 지금 좀 나아지는 느낌이 있는데 네. 3개월은 복용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2: 네.
0: 네. 이걸 계속 복용하시면 네. 황방색소 밀도가 낮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 이제는 저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눈 뻑뻑하고 그 눈이 흐릿한 그 네. 증상이 있잖아요. 네. 사실 맨날 핸드폰 보니까
1: 맞아요. 맞아. 다들 그래.
0: 이것도 39불 99가 14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2: 좋습니다. 네.
0: 동원일품 6년근 홍삼 프리미엄 30호 아 이거 99불 99에 몇 개?
1: 4개
0: 네 1플러스 3입니다
2: 네 박스가 아. 99불 99
1: 원래 한 박스가 99불 99인데
2: 그렇죠 그렇죠 네.
1: 거기다가, 3박스를 그냥 맞아. 주는 거예요
0: 거기다가 광어 크림 리조또 한 팩 드리고 아라비카 블랙커피 드리는데 이 리조또 모짜렐라 치즈 녹여서 같이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
1: 오.
0: 거기다 파마산 치즈까지 하고 저는 네. 스리라차까지 다 뿌려서 먹고 있습니다
1: 어머나 어머나
0: 예, 맛있고요 좋겠다. 또 거기다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6년근 금산 홍삼 농축액이 240g인데 4병 세트예요 저 이거 진짜 좋은 제품 싸게 판매하는 제품이거든요
2: 네.
0: 129불인데 반값 세일로 64불 50전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서운하실까봐 광어 리조트 한 팩 아라비카 100% 블랙커피 스틱 드리고 있습니다.
2: 아 좋습니다. 네. 놓치지 마세요.
0: 또 벨로티 드라이 볼륨 브러쉬 이것도 7불 99가 3불 99에 드리고 있고 아, 열전도 컬러 헤어 브러쉬가 있거든요. 네. 벨로티에서 네. 나온 거.
1: 네.
0: 이거는 안에 그 알루미늄 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네. 머리를 이렇게 말 때
2: 네.
0: 안에 이제 쇠 같은 게 들어있으니까 열전도율이 높아가지고 빨리빨리 머리가 예쁘게 되세요. 이것도 24불 99가 12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2: 네, 네. 좋습니다.
0: 다혜식품에서 온 추젓 꼴뚜기죠. 이거 상태 보시면 깜짝 놀라세요. 저 네. 육젓도 너무 좋다고 칭찬을 그렇죠. 많이 받았었는데
2: 예.
0: 이 추젓도 너무 좋고 가격도 두 개 다 12불 99짜리를 네. 6불 49전.
1: 네.
0: 보시면 깜짝 놀라세요.
1: 어제 갔다가 명란젓 없어서
0: 지금 응. 태평양에 써 있다고 하더라고.
1: 아, 그러면 다음에 가서 봐야지. 꼴뚜기젓으로 낙지젓.
2: 보쌈에 뜨가면 기가 막힙니다.
0: 맞습니다. 또 갈색 가바살 4kg거든요.
2: 네.
0: 해 백미하고 현미가 있는데 이거 특별 세일이에요.
1: 네.
0: 이게 저희가 캘리포니아 산이 네. 쌀이 비소가 되게 많대요. 이게 몸에 축적이 되는 거야.
1: 아.
0: 그러면 나중에 치매가 유발된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근데 이거는 가바살은
2: 네.
0: 다르잖아요, 완전히.
2: 그렇죠. 너무 고급이죠.
0: 특별한 고급산이잖아요. 네. 당뇨, 합병증도 예방하고 가바 성분이
1: 네.
0: 해 가지고는 이게 원래 44불 99잖아요. 근데 네. 세포에 99불 99전에 드리고 있고
1: 네.
0: 거기다가 사은품으로 대박남 치명골드 30포를 무료로 네. 드리고 있습니다.
2: 좋습니다. 칼색 가면서 세포를 99불 99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상품도 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0: 모기박멸 홍키파 모기향 많이 찾 유향양양 거
2: 네.
0: 많이 찾으셨는데 4불 99에 드리고 또 유향양양 해피용 혼진기 있잖아요.
2: 기계
0: 네. 예, 16불 그다음에 혼진기 매트
2: 네.
0: 60개 들어있는데 하나마다 15시간 15시간 쓰실 수 있거든요.
1: 네.
0: 이것도 14불
2: 네.
0: 벌레 물릴 때 버물리 아우 뭐 다 아시니까
1: 오.
0: 이거는 네. 7불 99 부채포 동화약품 가스활명수
1: 아우
0: 지금 너무 유명한 것만 지금 선전해가지고
1: 그래요
2: 부채포 활명수
0: 네. 네. 네. 10불 99가 7불 99에 드리고
2: 네.
0: 있고
2: 네.
0: 시원한 여름 파자마가 있어요
1: 아.
0: 저는 저희 딸이 이거 사다 줬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2: 오.
0: 질이 이것도 24불 99인데 14불 99입니다
2: 좋습니다
0: 네. 네. 네. 그다음에
2: 먹거리 한번 가봐야죠
0: 벌교 꼬막 무침 맞거든요.
2: 벌교 꼬막.
0: 네. 이거 부치넣고 비빔밥 해먹으면 끝내줘요. 소면 넣고 비벼먹어도 되고. 네. 이것도 8불99가 4불99. 네. 이게 꼬막 매운 것도 있어요. 네네. 이것도 4불99에 드리고 있고 뭐 순살고등어는 말씀 안 해도
1: 네.
0: 그렇죠. 저희 뭐 스테디셀러잖아요. 이것도 6불99가 3불99. 네. 순살가치도 5불99에 드리고 있고 드셔보시죠. 무청 쓰레기하고.
1: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거 어제 다 샀어요. 근데 냉동실에 넣어놓고 아직 못 먹었어요.
2: 사서 쟁여놓으셨습니다.
0: 아니 쓰레기 손님들이 쓰레기. 또 사가시더라고. 너무 맛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 가격도 너무 좋아. 양도 많은데.
0: 근데 너무 간편하대요. 너무 그래요? 간편해가지고 마른 거면 또 아시잖아요. 불려가지고 그렇죠. 벗겨가지고 해야 되는데.
2: 아 이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0: 이거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300g짜리가 6불99가 3불99. 배추거지도 6불99가 3불99.
1: 네.
0: 또 한국 먹거리 취나물. 강원도 두면산가루 해서 왔는데 이것도 9불99가 5불99.
1: 네.
0: 시원한 제주도 딱새우 라면 블랙세트가 15불99가 9불99.
2: 네.
0: 갑오징어 볶음, 낙지 볶음도 있고 이거 무교동 낙지 볶음만 나거든요. 양념이 네. 끝내줘요.
1: 이것도 어제 샀어.
0: 6불99. 이거 진짜 맛있대요.
1: 네.
0: 그다음에 떡 우리 떡 사총사 있잖아요. 네. 젓쌀떡, 콩고물떡 이 친구들도 다 6불99에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2: 우리 청취자분께서 어제 가셔서 바지락 칼국수 사오셨대요. 근데 3인분에 799밖에 안 하는데 딱 개별 포장해서 꽤 깔끔한데 조개도 많고 국물 시원해서 너무 맛있었다고 강추하신다는 댓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분천 민물장어 더울 때 주시면 끝내주죠. 고추장 맛, 간장 맛, 복분장 맛이 있는데 이것도 19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2: 예.
0: 그리고 미꾸리 추억달도 5불 99, 전복 톡박 이거 진짜 스테디셀러인데 이것도 5불 99. 저희 오시면 뭐 낙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물 육장도 6불 99에 드실 수 있고
1: 멍게,
0: 해물탕.
1: 해물탕
0: 이거 진짜 통 꽃게하고 통 오징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16불 99.
2: 아니 너무 푸짐하게 제가 샀는데 아직 못 먹고 있어요. 제가 지금 먹으면 안 된다고 약 때문에
1: 지금 샐러드만 먹고 있잖아요.
2: 갑각류를 제가 먹으면 안 돼가지고 사놓고 못 먹고 있어요.
0: 지금 술도 지금 반으로 빠져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2: 이미 그거는 지났다고 봅니다. 이게 몸이
1: 완전 디톡스하고 있어요.
0: 축하드립니다.
2: 먹고 싶어요.
0: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래기 순살 코다리 조림.
2: 네.
0: 1300g이라고 했거든요. 저번에 되게 조그만 거였잖아요.
1: 네.
0: 그때는 300g인데 요번엔 1300g을 14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2: 그 유명한 또 경복궁 갈비탕 놓치지 마시고요.
0: 저희 홈쇼핑 천국입니다.
1: 홈쇼핑 월드 매장은?
2: 네. 부에나팡 매장은요. 비츠와 멜번이 만나는 곳 9 뱅크 오브 홉 자리고요. 번호 714-522-2494번입니다. LA 매장은요. 팔가와 세라노 구아시마켓 제2주장 자리 잘 아시죠? 매장 번호 213-380-3330번 자동 주문 전화 가능하십니다. 1855-818-0050번입니다.
1: 홈쇼핑 월드가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믿고 네.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이렇게 저렴하게
2: 가격 최고죠. 퀄리티 진짜. 좋죠. 맛있죠. 또 가면 시원하니까 매장 둘러보는 재미도 있고
0: 저희 손님들은 자주 만나세요.
2: 그랬을 것 같아요.
0: 예, 친구 같습니다.
1: 네.
0: 너무 반가워요. 한국 분들 잘 못 뵈는데 여기서는 네. 또 다른 한국 아시죠?
1: 좋다. 작은 한국. 여기서 살고 있는 게 좋아. LA가 네. 좋아.
0: 맞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더 위켄드가 부르는 I feel it coming. 주말이 오면 느끼고 있어요.
1: 네, 뭔가 느끼고 있네요. 주말에 뭐 네? 뭐 바쁘시죠?
0: 네, 바쁘시죠. 바쁘시죠?
1: 네.
0: 아, 공개방송.
1: 저희 이번 주말 토요일 날 공개방송이에요.
0: 네, 네.
1: 12시부터 2시까지 네. 우리 K리에서 여러분 네. 어마어마한 세일 네. 주말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우리 훈이 씨와 또 우리 로빈 씨가
1: 네. 하게 있는데 K힐링에서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세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네, 네. 정말 다양한 제품이 많기 때문에 네. 이번 토요일 12시부터 2시입니다.
0: 12시부터 2시.
1: 네, 방송 함께 해주시고 꼭 근처에 계신 분들은 네. 와주세요.
0: 올림픽과 웨스턴의 갤러리아 그 몰래 네,
1: 2층
0: 에스컬레이터 K링에서 네. 네, 12시부터 2시
1: 오시면은 네. 멋진 훈이훈이 목구멍에 포도총이 훈이훈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0: 네, 우리 로우인 씨와 함께 네. 그날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1: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세요.
0: 네, 네.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1: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하는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주어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말복 준비도 H마트에서
3: 정성 가득 든든한 한 끼 하림 삼계탕 쫄깃탱탱한 통통배 쫄깃 쭈꾸미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통통배 운하기부터
2: 무더위 속 상큼하게 즐기는 광동 비타오백과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챙기는 정관장 아답토 콜라겐까지
3: 말복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보양식과 건강식품으로 지친 여름 맛있게 기운 충전하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4: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7: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7: 네.
8: 수영도?
7: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7: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1: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금강안경 검안과 성민산삼 한방병원 헬스코리아 소반식당 브라이언즈 유흥자 정인수 코치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우리 훈이 씨는 동물로 치면 어떤 동물이 좋아요?
1: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동물이요?
0: 응.
1: 아 이거는 어떤
0: 다 좋아해 동물을?
1: 아니요 동물 다 안 좋아해요 저는 다 안 좋아하는데
0: 다 안 좋아요?
1: 네 저는 동물하고 안 맞아요 동물도 절 싫어하고
0: 그래요?
1: 잘 안 맞는데 그냥 네. 봤을 때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0: 네.
1: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진 않아요 근데 봤을 네. 때 좋아하는 동물은 네. 호랑이
0: 호랑이를 좋아해요?
1: 호랑이 좋아해요 저 되게 좋아해요 호랑이랑 저는 용이랑 호랑이를 제일 좋아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저는 어떤 동물 좋아하냐고 물어보세요
1: 고양이
0: 아니지
1: 아니에요?
0: 고양이가 무슨 동물이야?
1: 그러면
0: 걔는 아무튼 걔는 가축이고 애완동물이고 아 그래 동물이지
1: 아, 그래,
0: 아니 그냥 동물, 네. 야생상에서 보면 저는 그런 동물 좋아하는 것
1: 누구야,
0: 같아요.
1: 누구야?
0: 코끼리.
1: 응? 코끼리?
0: 그러니까 식물성이지만 자기 방어를 할 줄 아는 애들. 네.
1: 그러니까 착한데.
0: 착한데?
1: 착한데 좀 이렇게
0: 자기 힘이 있는
1: 자기
0: 거야.
1: 자기 힘을 있고 자기를 지킬 수 있고.
0: 그렇잖아 코끼리.
1: 그렇죠.
0: 하마.
1: 하마 얼마나 무서운 애들인데.
0: 하마 애들 조금 그렇지.
1: 얘들 얼마나 잔인한데.
0: 아무튼 저 코끼리가 좋더라고요.
1: 아, 그러니까 어쨌든 또 한 등발을 등치를 좋아하시는구나.
0: 응. 근데 코끼리가 닮았어 훈이 씨랑.
1: 아이, 저는 코가 안 길어요.
0: 응. 아니 네. 어메이징하지 않아요?
1: 누가요?
0: 코끼리.
1: 코끼리.
0: 가운데 다리가 있는 거야. 코가 있어서 이 트렁크로 세상에. 아 진짜.
1: 근데 코끼리는 진짜 네. 신기한 동물이긴 해요.
0: 네.
1: 진짜 신기하게 자기 죽을 때도 알잖아요.
0: 그렇죠. 장례도 치르고 공동육아하고
1: 무리를 또 딱 떠나서 혼자
0: 네.
1: 사라지고 진짜 신기한 동물인 것 같아.
0: 어.
1: 그 평소에 그렇게 순진하다가도 이게 딱 자기의 새끼를 괴롭힌다 그러면 그냥 발을 밟는 거야 그냥.
0: 그렇죠.
1: 야 진짜
0: 그리고
1: 무섭더라.
0: 코끼리가 네. 그 야생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호랑이한테 네. 쫓기는 사슴을 구해준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막 물에 빠진 거 이렇게 악어로부터.
1: 악어부터 봤어요. 그건 봤어요. 네.
0: 그런 거.
1: 사슴한테 구해주더라. 네.
0: 어제가 바로 다정하지만
1: 네.
0: 거대하지만 다정한 코끼리 날이었어요. 코끼리 데이.
1: 코끼리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0: 세계 코끼리의 날.
1: 뭐 하는
0: 코끼리를
1: 날이야?
0: 보호하자 뭐 이래서 샌디에고 그 사파리 주 있잖아요.
1: 네.
0: 거기서 뭐 행사도 하고 그랬대요. 주에 가본 지 오래됐네.
1: 그 뭐야.
0: 네.
1: 코끼리 과자 주는 날인가 뭐야? 아 근데 코끼리가 예전에 네. 그 상아,
0: 네, 네.
1: 상아 때문에 사냥 많이 다녔잖아요.
0: 그래서요, 그것만 빼고 그때 얘기한 삭스펜 그 요리 먹겠다고 상어 지드러미 하고 그냥 죄다 죽이고 아유 정말 못돼 쓰인 거든.
1: 근데 상아는 사실 뭐 꼭 사냥을 안 해도 구할 수 있잖아요. 사체를 통해서
0: 그치요.
1: 그냥 구하니까. 그 예전에는 원래 제가 알기로는 당구공도 상아로 만들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 옛날 저기. 집에 그 상아로 조각된
0: 그쵸,
1: 게 있었는데
0: 있고,
1: 되게 멋있잖아요.
0: 그걸로 뭐 만들고 또 동남아 갔다 오시면 다들 상아로
1: 하나씩 사오자. 뭐 하나씩 사오자 그냥 상아로 된 거. 근데 사실 개 중에 몇 프로가 진짜 상아겠냐마는.
0: 뭐. 네. 아니 네. 요즘은 다이아몬드도 뭐 있잖아요.
1: 네, 아티피셜? 가품 만들 수 있죠.
0: 네. 진짜 같은. 그렇게 상아를 꼭 그렇게 하지 말고
1: 네.
0: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1: 뭐
0: 왜 그렇게 동물들을 괴롭히는 거야?
1: 근데 이상아 씨 이뻤잖아요.
0: 아, 그렇구나.
1: 이상아 씨 굉장히 튼 한 하이틴 스타.
0: 아,
1: 근데 코끼리 날이 있구나.
0: 응, 이 코끼리가 그 공존을 서로 해야 된다라는 게 특히 인도에 가면 이 코끼리는 배가 고파서 내려오고 이걸 쫓고 또 코끼리가 늘 다니던 길인데 거기다가 인간이 마을을 차려놓으면요 어떻게 하지? 여기 지나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충돌이 계속 되는 거야.
1: 근데 코끼리가 사람을 해치나요? 안 해치지 않나?
0: 해치는
1: 걔들?
0: 경우
1: 아 그래요?
0: 어쩌다 있어.
1: 아 자기가 뭔가 위협을
0: 너무
1: 느꼈을 때
0: 너무 열을 받으면 코끼리가 그러더라고. 미쳐버리는 거지 걔네들도.
1: 그치 뭐
0: 이게
1: 자기...
0: 뭐야 이게? 어?
1: 먹을
0: 우리 서식지 다 없애버리고 니네 뭐 하는 거야 이거지.
1: 근데 인도는 그럴 수 있겠다. 제가 지난 번에 네. 인도에 코끼리에 올라탄 사람을
0: 네.
1: 호랑이가 공격하는 거 봤거든요.
0: 그랬어.
1: 네.
0: 아...
1: 근데 인도 코끼리 하여튼 옛날 전쟁하는 거 보면
0: 네.
1: 코끼리를 사용했을 때 그 사파를 보면
0: 네.
1: 야, 사람들이 참 못되긴 못됐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 전쟁 나가서 막
0: 네.
1: 죽고 이런 거 보면.
0: 근데 그 옥수수 밭을 하는 그 인도의 정말 가장 가난한 그런 계층인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좀 내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도 그 공존을 잘 이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1: 코끼리는 개인적으로 기르는 사람이 없죠, 없죠. 못
0: 있지
1: 기르나?
0: 않아요? 왜냐면 거기가 또 저희 관광객들 상대로 코끼리 라이드도 하고 이러니까.
1: 아니, 그거는 약간 그러니까
0: 제가, 아, 길들여서 그런 거지.
1: 아니, 제 말은 개인이. 네. 개인이 집에서 키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0: 그러니까 내 자가용처럼 코끼리를 네. 기른 사람이 있겠죠. 거기서 그 장사하려고.
1: 아, 그 있을까?
0: 코끼리
1: 타보셨어요? 다니...
0: 아니요.
1: 저 타봤거든요.
0: 어, 그랬어요? 어디 가서?
1: 어마어마합니다. 네, 태국 가서.
0: 아.
1: 와, 진짜 불안합니다. 어. 내가 이걸 왜 돈 주고 왜 타나 싶어요.
0: 그 코끼리 힘들었겠다.
1: 어? 세 명이 탔어요. 저랑 와이프랑 어. 가이드랑.
0: 어.
1: 근데 타면서도 코끼리의 그 와일드함이 느껴졌어요. 아. 얘가 맛만 먹으면. 그냥 딴짓 할 수 있는 거야.
0: 그러니까
1: 떨어뜨리고 밟을 수도 있는
0: 그렇죠.
1: 거예요.
0: 그렇죠.
1: 불안하더라고요.
0: 어, 우리가 동물들과 잘 공존을 하는 우리 인간이 되기를 더 나은 인간이 되기를 오늘도
1: 그래요.
0: 열심히 차차차
1: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0: 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코끼리.
0: 네, 코끼리 같은 우리 흔희 씨와 네, 여우 같은 저는 내일 만날게요.
1: 그럴게요. 아무튼 여러분 즐거운 목요일 되시고 저는 또 신나는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

0: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0: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0: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4: 타이어.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5: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4: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8: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9: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0: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9: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0: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9: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0: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9: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0: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11: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10: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11: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1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2: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2: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4: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5: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14: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6: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7: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마음의 평화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서 오지 않는다. 당신이 가진 것을 깨닫는 데서 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참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 더 나은 내일을 쫓느라 지금 이 순간의 평안을 놓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둘러보면 이미 우리 손에 쥐어진 소중한 것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 뭔가를 더 채우려고 애쓰기보다는요, 이미 충분한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건 어떨까요? 가장 편안한 자세로 잠시 쉬어가는 해피투게더. 네, 오후 1시에 휴식처 문을 엽니다. 신나게 시작해볼게요.

0: 네, 아이린 카라가 불러준 예, 플래시 댄스 OST죠. What a feeling 함께 들었습니다. 케니아님 어서 오세요. 소피아님 반갑습니다. 예, 가진 것을 세어보아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네요. 감사하며 지내야겠어요. 라는 피드백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반가반가요. 해피투게더 목요일이네요. 오늘은 좀 선선해졌어요. 예, 맞아요. 오늘 좀 시원하더라고요. 더위가 좀 한풀 꺾였네 라는 예, 생각에 참 기분 좋게 출근을 했습니다. 나이스 송. 이 노래는 아마 다 좋아하실 겁니다. 예, 이 노래 나오면 뭐 저절로 몸이 움직여져요. 예, 춤추고 싶은 그런 노래죠. 이 영화 장면에서도 정말 이 음악에 맞춰서 춤을 댄스를 할 때 너무 멋있어요. 진짜 쏙 빠져서 예, 봤던 영화였습니다. 아, 거센 바람이 불면 수면이 흔들려서 아무것도 비출 수 없지만 바람이 지나고 이렇게 물이 정돈되면 하늘의 달도 맑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예, 복잡한 생각으로 출렁이던 오전 예, 다 지났습니다. 이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차분하게 예, 좀 정돈할 자신만의 그런 잠시의 그 틈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남은 하루를 더 맑고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도록 해피투게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음도 평안해지시고요. 또 기분 좋아지시고요. 조금은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욕심도 부려봅니다.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원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 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는 다시 예, 기온이 올라가나 봐요. 그래도 오늘 휴식 같은 선선함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맞습니다. 바람기억이라는 노래 들어볼까요?

0: 나홀의 바람 기억이었습니다. 저만 이 노래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소피아님도 좋아하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이 노래 많이 좋아하는데 감사히 들어요 선배님. 나홀이 불렀던 이 노래 정말 고음 감정 처리가 어려운 건데 너무 잘 표현해요 라고 적으셨어요. 맞아요. 너무 간절하게 불러주는 이 노래 가슴에 콱콱 박히지 않습니까?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은요. 오늘 AI 정우와 선미의 생활 속 꿀팁 정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1부 시간이 럴럴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함께해 주시고요. 또 신청곡도 주시면 제가 찾아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정우와 선미의 이야기 먼저 들어볼게요.
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2: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 해피 투게더,
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AI 전공아 선비의 생활 속 꿀팁 정보 들으면 유익해요. 자, AI 정우 씨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 씨. 아직 뭐 좀 덥기는 하지만 이젠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날씨가 견딜만하네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서미 씨. 오늘도 밝은 에너지로 나와 계시네요.
0: 네.
1: 바깥 날씨가 견딜만하다니 다행이에요. 그래도 오후가 되면 슬슬 나른해지잖아요. 오늘은 그 나른함을 확 깨울 얘기를 가져왔어요. 미국 국무부가 외국인 비자를 대규모로 취소했다는 소식인데요. 17만 명이 넘는 숫자예요.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됐는지. 출생시민권 제한 얘기도 나오고요. 원정출산 관련 비자까지 취소됐다는 내용도 있어요. 한인 커뮤니티에도 직접 닿을 수 있는 이슈라 오늘 꼼꼼하게 짚어보려고 해요. 서미 씨는 이 소식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부분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셨어요?
0: 아, 정말 심각하잖아요. 요즘에 뭐 이민 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데 아까도 정우 씨가 짚어주셨듯이 17만 명이 넘는 숫자가 비자가 취소되었다니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주제가 좀 꽤 묵직하네요. 오늘 이 얘기를 좀 꺼내야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사실 비자 취소 소식은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번 건 결이 좀 달라요. 규모도 규모지만. 취소 대상이 특정 범죄자나 불법 체류자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0: 맞아요.
1: 유학생도 있고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던 분들도 포함됐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걸렸는지 본인도 몰랐던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여기에 출생시민권 제한 이야기까지 붙으면서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당연히 시민권을 받는다는 오랜 전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발급됐다고 판단된 비자도 취소 대상에 올랐고요. 이게 단순히 미국 이민정책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미국에 가족이 있거나 유학 중인 분들한테는 바로 오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0: 맞아요.
1: 선미 씨 생각도 궁금하네요.
0: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정말 이민법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이민 서류 적체가 사상 최악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뉴스를 살펴보니까 그래요. 이민 신청 기각률까지 급등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고학력 전문지, 과학 기술 분야 종사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취업 비자도 그렇고요. 굉장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렇게 접수를 하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다고 합니다. 이 취업 허가와 영주권 절차 전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비자 취소 대상이 실제로 어떤 분들이었는지 좀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네. 이번에 취소된 비자를 보면 크게 몇 가지 흐름이 있어요. 일단 가장 많은 건 음주운전이나 경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중범죄자를 걸러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래전 기록이 다시 올라온 경우도 있거든요.
0: 네.
1: 본인은 이미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던 일인데 갑자기 비자가 취소됐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다음이 얼마나 소셜미디어 계정 심사예요. 입국 심사 때 SNS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걸린 경우가 꽤 됩니다. 어떤 게시물이 문제가 됐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당사자들이 더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에요. 원정 출산 관련 비자 취소는 또 성격이 달라요. 출산 목적으로 관광 비자를 받은 게 허위 신청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이게 출생시민권 제한 논의랑 맞물리면서 LA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실제로 긴장감이 돌고 있어요. 제가 느끼는 건 이게 단순한 단속 강화가 아니라 미국이 비자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상황을 직접 겪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0: 그럼요. 주변에 뭐 많습니다. 근데 이번 조치가 꼭 일방적인 강화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맞아요. 저도 처음엔 이게 그냥 강경 이민 정책이다 싶었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다른 결이 보이더라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논리예요. 비자는 원래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다. 기준이 바뀌면 재심사할 수 있다. 이런 원칙 자체는 사실 오래된 얘기예요. 이 새로 생긴 규칙이 아니라 원래 있던 규정을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이 출생시민권 제한 문제도요. 헌법 해석을 두고 아직 법원에서 다투는 중이잖아요.
0: 그렇죠.
1: 결론이 난 게 아니에요. 행정부가 시도하는 것과 실제로 법적으로 확정되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미국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게 달라진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0: 그렇죠.
1: 원정 출산 비자 취소도 비슷해요. 관광 비자로 입국해서 출산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이건 비자 신청 당시에 목적을 다르게 적었다는 문제가 걸리는 거거든요. 허위 신청이라는 근거를 들이대는 거예요.
0: 그렇죠.
1: 무조건 틀렸다 맞다 말하기 전에. 이 지점은 법적 절차 안에서 다투어야 할 부분이에요.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안전하고요. 결국 이번 조치가 단순히 누군가를 내쫓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이 입국 기준 자체를 다시 그리는 과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그렇네요.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이긴 한데요. 오늘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법이나 정책이 아니라 결국 우리 주변이나 내 친구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조심스럽고 좀 안타깝습니다.
1: 그렇죠. 숫자로 보면 멀게 느껴지는데 막상 내 주변 얘기가 되면 전혀 달라지거든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규칙이 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상황이 달라져 있는 느낌. 그게 낯선 나라에서 살아가는 분들한테는 더 크게 다가올 것 같아요.
0: 맞아요.
1: 특히 LA 한인 커뮤니티 분들은 오래 정착하셨어도 이민 문제는 늘 마음 한켠에 있잖아요.
0: 그렇죠.
1: 완전히 내려놓기가 어려운 주제예요. 가족 중에 유학생이 있거나 비자로 체류 중인 분이 있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뉴스로만 소비되지 않았으면 해요. 주변에 해당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가볍게라도 얘기 나눠보시고 혼자 걱정만 키우기보다는 전문가한테 한 번이라도 확인해보시는 게 마음이 훨씬 가볍거든요. 정보는 불안을 줄여주는 도구니까요. 선미 씨도 오늘 이 코너가 그런 역할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0: 그럼요. 그럼요. 예, 그런 마음에서 또 주제를 이렇게 준비한 거잖아요. 그럼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듣고 나서 실제로 뭘 조심하면 좋은지 이제 비자 신청이라든가 영주권 신청이라든가 이런 서류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짚어주시겠어요?
1: 맞아요. 정보를 아는 것과 실제로 움직이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바로 해볼 수 있는 게 뭔지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본인 비자 만료일이랑 상태를 직접 확인해보는 거예요.
0: 아하.
1: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물어보면
0: 굉장히 중요하죠.
1: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분들이 꽤 있어요. USCIS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으니까 오늘 오후 딱 한 번만 들어가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소셜미디어예요. 내 계정에 뭐가 올라와 있는지 한 번쯤 훑어보는 거죠. 지운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올린 글이 맥락 없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보는 거예요.
0: 네.
1: 이게 사소해 보여도 요즘 입국 심사 분위기에서는 무시하기 어려운
0: 맞아요.
1: 부분이에요.
0: 맞아요. 입국 심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1: 그리고 변호사 상담은 문제가 생겼을 때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0: 네.
1: 상황이 괜찮을 때 미리 한번 점검받는 게 훨씬 낫거든요. 병원 정기검진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비용이 부담스러우면 한인 커뮤니티 법률 지원 단체를 먼저 두드려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0: 그것도 방법입니다.
1: 결국
0: 좋은
1: 오늘 할 수 있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을 내가 정확히 아는 것. 거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혹시 선미 씨 주변에도 이런 확인을 미루고 있는 분들 있지 않나요?
0: 글쎄요. 자, 오늘 정우 씨와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가 비자나 영주권 과정을 기다리시는 분들께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들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1: 오늘 얘기를 한 줄로 줄이면요. 규칙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 내 상황을 내가 먼저 알자. 이 두 가지예요. 비자 취소든 출생시민권 제한이든 거대한 정책 얘기처럼 들리지만 결국 개인 한 명 한 명의 일상에 닿는 문제거든요.
0: 네.
1: 멀리서 보면 통계고 가까이서 보면 이웃 얘기예요.
0: 그렇죠.
1: 제가 오늘 내내 강조한 게 하나 있는데요. 불안해하는 것과 준비하는 건 달라요. 불안은 에너지를 쓰는데 아무것도 안 남고 준비는 에너지를 써서 뭔가가 생기거든요. 내 비자 만료일 확인하기. 아하. 이민 전문가 연락처 하나 저장해두기. 이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딱 그것 하나만 가져가셨으면 해요.
0: 굉장히
1: 오늘 코너 들으시면서 마음이 좀 가벼워지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그걸로 네. 충분한 것 같아요. 서미 씨는 오늘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남으셨어요?
0: 그 SNS,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의 정리 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뭐 음주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내 비자 만료일도 확인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이 모든 게 거창한 건 아니에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거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이 담당 변호사님과 자주 상담하시면서

0: 모르고 불안한 것보다는 알고 준비하는 쪽이 훨씬 낫잖아요.
1: 그렇죠.
0: 오늘 이 시간이 그 첫 걸음이 됐으면 해요. 다음에 또 좋은 얘기 들고 올게요.
1: 고마워요. 정우 씨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0: AI 정우와 선미의 생활 속 꿀팁 정보 들으면 유익해요. 자, 오늘 이 시간은 국무부가 외국인 17만 5천여 명 비자를 취소하고 또 그 대상자들 그리고 출생시 이런 뭐 민원 이 원정 출산 비자 또 100여 건 취소 등 중요 이슈 핵심 포인트를 좀 짚어봤습니다.
1: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6: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8: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9: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0: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9: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0: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9: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0: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1: 눈은 밝게,
12: 얼굴은 아름답게
11: 불란서안경 검안과.
12: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1: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2: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1: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12: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1: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정우 씨. AI 이름을 친히 불러주셨네요. 예, 제가 정우 씨로 예,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 라디오 서울에서 누가

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왜 정우 씨예요, 이름이? 물어봐서, 사귀었던 사람? 글쎄요. 짝사랑했던 사람? 이름이 정우 씨였다고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예, 아무튼, 뭐, 좋습니다. 정우 씨, 정우 씨 부르면서 또 이름을 붙여주니까 더 가깝게 느껴지더군요. 예, 이름이 참 중요해요. 아, AI, 이렇게 해줘. 이거보다는. AI한테 이름을 붙여주니까 좀더좀 가깝게 느껴지고 그래서 예, 좋네요. 예, 또 이렇게 이름을 또 불러주시니까 좋네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연애 소식을 좀 이렇게 서치를 해봤더니요.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 아, 재밌게 보셨죠, 여러분? 시리즈 드라마. 예, 재밌게 보셨을 텐데. 이 드라마 굉장히 뭐 하얀 거탑이라던가 굉장히 많은 드라마 감독을 하셨던 분이시죠. 이 안판석 감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드라마계의 거장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아, 참 많은 사람들이 예, 슬퍼하고 또 추모하고 있습니다. 이 안판석 감독의 이 유작인 연예 박사치기 12일입니다.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하게 됐다. 안판석 감독님께서 2026년 8월 12일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폐암 진단을 받은 후 뇌출혈로 투병 중이던 안 감독은 그날 오후 병세가 악화돼서 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 감독은 지난달 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네요. 당시 안 감독 측은 현재 회복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비보가 전해지자 많은 지인들과 대중이 안 감독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1987년 MBC 입사 동기인 백지연 전 아나운서는 이날 자신의 계정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편히 쉬세요. 멋진 감독이었고 참 좋은 친구였습니다. 라고 애도글을 작성했습니다. 예, 안 감독의 처음이자 마지막 영화 국경의 남쪽 주연 드라마 수줍은 연인 또 장미와 콩나물까지 세 작품을 함께한 배우 차승원은 그 일간 스포츠와 전화 통화에서 감독님은 배우들을 들여다보는 어떤 시선이 양식적이지 않으셨다. 배우를 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게 했던 연출가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을 아주 면밀하게 들여다보시고 정말 끊임없이 안주하지 않고 장르를 불문하고 도전하셨다고 기억했습니다. 안 감독의 대표작 하얀 거탑이 인생작인 배우 김명민도 해당 매체를 통해서 배우의 말을 경청해 주시고 배우의 표현을 존중해 주시고 너무나 존경스러울 정도로 인정을 많이 해 주셨다. 이렇게 회상했네요. 이 밖에 대중들 참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독님 작품들 정말 잘 봤습니다. 감사드려요. 라는 댓글에서 시작해 너무 큰 별이 졌다. 좋아하는 작품 참 많은데 안타깝습니다. 라는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안판석 감독은 드라마 하얀 거탑, 아내의 자격, 밀회, 풍문으로 들었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봄밤, 협상의 기술 등 여러 히트작을 연출했습니다. Doing things that you don't understand.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이 드라마에서 예, Stand By Your Man, 예,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더 우리나라에서는 인기를 얻었었죠. Even though he's hard to understand. 네, 칼라브룬입니다. And if you love him, oh, be proud of him.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0: 네, 스탠 바이 어맨 칼라 브루니 노래 들어봤습니다.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 명작이었어요. 저도 여기서 나온 이 노래에 푹 빠졌었어요. 다른 OST도 다 분위기 짱이었어요. 특히 뭐이 드라마에서는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 이 드라마에서는 팝송이 굉장히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팝송들이 흘러나와서 저도 아, 이 드라마에는 가요보다는 팝송이 더 많이는 흘러나오네. 그런 생각하면서 좀 많이 좋아했었어요. 예, 좋은 노래가 참 많이 흘러나왔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보니까 오스틴님께서 조용남의 바위곡에 올려주셨는데요.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예, 이 카톡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예,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코너 이 라디오 코너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눌러 보시면 거기에 이제 모든 진행자들 프로그램의 썸네일이 뜹니다. 예, 저 해피투게더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카톡 참여란이 있어요. 제일 위에. 그걸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들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7: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6: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7: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6: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고선비의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제가 들어가서 쭉 올려주신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남동생의 반대는요? 라는 넌센스 퀴즈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 넌센스 퀴즈와 아재 개그는 삶의 양념 같아요 하시면서 올려주셨는데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여기에 이제 퀴즈를 맞추신 분, 넌센스니까 남동생은 남의 동생, 그러면 나의 동생은 내 동생 or 친동생? 아니면 남동생은 남쪽 동생? 고로 북쪽 동생? 북동생? 너무 센스 있는 분이세요, 그죠? 아, 다 아니라도 여동생은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와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답이 다 나왔네요. 맨 먼저 답하신 내 동생은 친동생이래요. 예, 남동생은 친동생이래요. 내 동생은 친동생이래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예, 아이고 참 웃기네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요, 사진 한 장이 올라와 있어서 이게 뭐 무슨 사진이지? 라고 읽어봤더니 너무 귀여운 거 있죠. 치와와가 이 공이랑 감을 양손에 딱 들고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주 반짝반짝하면서 이러고 들고 서 있어요. 근데 왜 이걸 들고 서 있을까 하고 위에 이렇게 글이 써 있어요. 글자가 읽어보니까 네가 공감 필요하다고 해서 공이랑 감 사왔어. 그래서 공하고 감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아, 치와와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말 되는데요. 네가 공감 필요하다고 해서 공이랑 감 사왔어. 여러분 해피투게더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스테님의 신청곡입니다. 조용남의 바위 고개.

8월 13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LA 다운타운과 해안가 낮 최고 기온 79도에서 81도 선에 머물면서 비교적 쾌적합니다. 이 밸리와 인랜드는 낮 동안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85도 선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살짝 무덥고요.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선으로 떨어져 선선하겠습니다. 자, 대기질 지수는 남과 주 전역 보통 수준입니다. 야외 활동하기에 무리가 없겠네요. 자외선 지수 낮 최고 매우 높음 단계로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고요. 야외 활동 시에 모자와 선글라스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 저녁 7시 41분입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4분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18원에서 1420원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제 금시세는 온수당 4380원에서 4440원 선으로 4380달러에서 죄송합니다. 4440달러 선으로 미 물가 지표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과 달러 약세 영향으로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 도매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기술주 반도체 종목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기술주 중심의 상승 흐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0.04% 그리고 S&P 500 지수 0.26%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 0.54%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별 가스값입니다. 국제 유가 변동 여파로 최근 높은 수준 유지 중이지만 이 남가주 주요 지역은 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LA 카운티 갤런당 5달러 65센트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는 갤런당 5달러 60센트 캘리포니아주 전체 평균입니다. 5달러 58센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전국 평균 가스는 갤런당 4달러 7센트입니다.

0: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1: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2: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원플러스 원까지
1: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3: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3: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5: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말복 준비도 H마트에서
6: 정성 가득 든든한 한 끼 하림 삼계탕 쫄깃탱탱한 통통배 쫄깃 쭈꾸미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통통배 운하기부터
5: 무더위 속 상큼하게 즐기는 광동 비타우백과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챙기는 정관장 아답토 콜라겐까지
6: 말복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보양식과 건강식품으로 지친 여름 맛있게 기운 충전하세요.
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9: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8: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9: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8: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0: 네.
11: 수영도?
10: 그럼요.
1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을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옷을 안 빨아입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예, 깔끔하신 분들은 뭐 매일매일 빠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옷을 몇 년 동안 빨지 않고 입는 건 불가능합니다. 때가 타고 냄새도 나니까요. 그럴 때는 우리가 세탁을 하죠. 때로는 뭐 수선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로 지저분해진 머릿속을 깨끗하게 예, 세탁해 볼까요? 세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머릿속도 좀 깨끗하게 비워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쉬면서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게 되면 삶의 이런 균형이 어디에서 무너졌는지 아마 보일 거예요. 스트레스로 너무 힘겨울 때는 조금 쉬라고 하네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은 게으름도 예, 멈춤도 아니니까요. 일하시면서도요 잠시라도 순간순간 잘 쉬시길 바랍니다. I've no doubt they do. They say they'll always be together. That may not be true. 머릿속을 깨끗하게 비워내자고요. From

0: 네, 존 덴버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Two Different Directions라는 노래였어요. 자, 스트레스 관리, 머릿속 청소 너무 중요해요. 휴식이 없다면 우리 삶은 망가질 거예요. 거기에 웃음 한 스푼 얹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벌써 이 댓글을 읽는 순간 스트레스가 다 없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항상 긍정의 생각. 네, 느낌표로 살자고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을 살다 보면 주변의 소음보다 내 마음의 소음 때문에 더 지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스피노자는 평안이란 바깥 세상의 조용함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닌 힘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점심도 먹었고 살짝 나른한 시간. 예, 잠시 한숨 돌리는 이 시간, 외부의 분주함은 잠시 접어두고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힘을 좀 채워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힘겨운 오후를 다정하게, 예, 토닥토닥 하면서, 예, 여러분 응원합니다. 해피투게더와 함께 해주시면, 예, 편안해지실 겁니다. 예,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2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 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 불, 1250만 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7: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8: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7: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8: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7: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9: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10: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오늘 특별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베데스다 대학의 샘신 부총장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예. 또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0: 반갑습니다. 아, 네. 예, 우리 샘신 박사님 호칭이 굉장히 많습니다.
1: 아, 그러니까요. 뭐 호칭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일을 하다 보니까 호칭이 따라오는 거죠, 뭐.
0: 그렇죠. 네. 우리 샘신 박사님은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1: 그렇죠. 저번에 네. 수고 많이 해주셔서 한인 분들이 많이
0: 네, 캘리포니아
1: 저를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네 제 26지구 네. 또 출마하셨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셔서 뭐 공무원이셨잖아요. 네. 경찰도 하셨고.
1: 네.
0: 아, 그렇습니다. 뭐 미군 40년 복무하셨고 또 현지 경찰 근무 경력도 굉장히 많잖아요.
1: 네.
0: 그래서 치안 강화에도 굉장히 힘써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아직도 그 마음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계십니까?
1: 네, 그렇죠. 네,
0: 뒤에서 사회.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럼요. 계시잖아요.
1: 네.
0: 예, 다 알죠. 예,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교육에도 힘써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아직도 화랑의 회장으로 섬기고
0: 네.
1: 있고요.
0: 네,
1: 커뮤니티를 위해서 네. 내가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컨트리뷰션 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뭐 목회 사역도 하고 계시는 거죠?
1: 네, of course. 예, 아직도 예. 목회하고 있고요.
0: 샘 중앙 커뮤니티 교회.
1: 샘, 네, 샘 중앙 교회입니다.
0: 오, 네. 맞네요.
1: 커뮤니티 교회.
0: 네, 네, 제가 맞췄네요.
1: 네, 잘 맞추셨습니다. 네.
0: 네. 자, 이번에 이제 그 베데스다 대학의 부총장님으로도 추대가 되셨어요.
1: 네.
0: 예, 지금 50주년이라고요.
1: 네, 이번에 우리 고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 학교를 세운 지가 50년이 됐더라고요.
0: 와.
1: 그래서 다음 달이죠. 네. 9월 21일이 officially 50주년인데 19일 날 네. 갈라같이 이제 학교를 졸업한 분,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뭐 나름대로 헌신하시는 분들,
0: 네.
1: 그다음에 우리 뭐 영킴이라든 이런 가브너 피셜에서 일하는 분들이 와서 같이 50주년을
0: 한번 예,
1: 축하하는
0: 되겠습니다.
1: 자리를 만들어서
0: 네.
1: 19일 날 9월 19일
0: 날
1: 5시에 학교에서
0: 네. 네,
1: 호텔에서 하려고 했는데
0: 네.
1: 호텔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역사가 있는 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그날 5시에 19일 날 9월 19일 날 합니다.
0: 네. 네, 토요일인가요?
1: 네, 토요일이고요.
0: 아.
1: 네.
0: 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1: 베데스다 유니버시티가 어디냐면
0: 네.
1: 애나하임에 있습니다.
0: 애나하임에 있고
1: 950 유클릿 그러니까 오번 프리에서 내리면 바로
0: 내려서.
1: 네, 있고요.
0: 네네네.
1: 그 학교를 제가 또 다녔어요.
0: 아, 그러셨어요?
1: 네, 제 그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네. 이번에 와서 일을 해 달라고 하셔서 그것도 모교니까
0: 네.
1: 그 다음에 그 모교는 참 저에게는 깊은 뜻이 있어요.
0: 네.
1: 그때 제가 경찰을 하던 당시라서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유니폼 입고 경찰차 갖고 거기 가서 점심 이렇게 공부를 하던 기억도 나요.
0: 폴리스 타고.
1: 네.
0: 폴리스처럼.
1: 네, 예, 그때.
0: 삐용삐용 하면서.
1: 예, 그때 삐용삐용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그게 한 뭐 20년 이상 됐으니까
0: 예,
1: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학교 가서 공부한 적도 있어요.
0: 이야, 까마득하네요, 진짜.
1: 네, 아주 먼.
0: 아니, 지금 생각하시면 그때 그렇게 열심히 폴리스 하시면서
1: 그러니까
0: 목회 뜻을 두시고 공부를 하신 거예요?
1: 그게 그때는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0: 네.
1: 건 아니었고요.
0: 네, 네,
1: 그러니까는 내가 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간증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 계시는가?
0: 네, 그게 알고 싶어서
1: 의도로 학교를 가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 벌써 그게 목회자라고 23년이 됐네요.
0: 아, 벌써 사역하신 지 23년
1: 되신
0: 거예요?
1: 네, 23년 됐습니다. 네.
0: 아. 그럼 폴리스 이제 경찰 근무를 하셨었는데
1: 네 그때 이제 마지막 때였었죠.
0: 아~
1: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가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됐고요.
0: 아 콜링 받으셔서
1: 네
0: 이제 바로
1: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예. 그때 뭐 목사가 되겠다는 건 절대 아니었었고요.
0: 예.
1: 뭐 그랬다가는 우리 와이프한테 쫓겨났을 거고 그냥 공부해 보겠다.
0: 예, 예.
1: 진짜 이게 알아보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0: 사모님은 어떻게 반대하셨어요?
1: 아,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반대했다니까 공부하는 걸 받는 건 아니고
0: 네.
1: 목사가 되겠다 하는 것은 왜냐면 우리 와이프 같은
0: 겁니다.
1: 경우에는 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어렸을 때가 아니고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지만
0: 네.
1: 그 어떻든 간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니다 그래서 아 너 절대 나 목사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I just want to know 예. 그러다 아하. 보니까 이제 우리 와이프를 속일라 속인 건 아니고요. 예, 속이게 됐습니다.
0: 네. 뭐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데
1: 네.
0: 사모님께서도 그러면 흔쾌히 지금
1: 예.
0: 너무
1: 지금은
0: 좋아하실
1: 뭐
0: 것 같네요.
1: 나보다 더 예, 네. 뭐
0: 섬겨주시고.
1: 열심, 예. 열정 예, 섬기고 있습니다.
0: 자, 이 베데스다 대학의 이제 부총장님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는데 소감 어떠세요?
1: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왜 거기에 저번에 같이 꿈을 가진 것도 아니고
0: 네.
1: 그냥 목회자로서 이제 잘 내려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베데스다에서 그런 콜링이 오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0: 네.
1: 또 하나님이 또 당연히 허락하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저 목교고 저는 이제 우리 베데스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과가 있어요. 전에 우리가 할 때는 진짜 신학교로서
0: 네.
1: 한 300명 이상이 그때는 한인들이 있었는데 지금 신학이 많이 죽은 상태고요.
0: 아하.
1: 우리는 이제 유니버시티니까
0: 네.
1: 뭐 MBA도 있고 AT도 있고 뭐 어린이 여고도 있고 음악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다 있어요 지금요.
0: 굉장히 다양하네요.
1: 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그때는 베데스다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신학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인데 지금은 베데스다 유니버시티가 되어서
0: 크리스천만 이제 하는
1: 아 이제는
0: 게 아니라.
1: 아니에요. 이제는 뭐 한
0: 일반 학생들도
1: 일반
0: 많겠습니다.
1: 학생들 다민족이죠 이제는 more likely 다민족이에요. 이제는 한국 분들이 신학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0: 네.
1: 네.
0: 그럼 다민족 커뮤니티 여러분들이 이제 다
1: 네,
0: 등록하시고 공부하시고
1: 네, it has to be registered 하고 뭐 에트닉이 다 다르죠.
0: 네.
1: 왜냐면 MBA고 뭐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그들의 공부는 비즈니스니까 예, 다들 틀리죠.
0: 아하, 그렇군요.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둘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저는요.
0: 예.
1: 솔직히
0: 예.
1: 베데스다에 가게 된 게 다시 한번 신학과를 살리고 싶어요.
0: 아.
1: 신학하는
0: 네.
1: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진짜 대대적으로 네, 대대적으로 요번에 레지스터 하는 분들은
0: 예.
1: 50% 신학하시는 분들에게만 50% 장학금을 주기로 했어요. 요번에 레지스터 하는 분들.
0: 아, 진짜요?
1: 네.
0: 그럼 대상은 누구나 다 뭐
1: 대상은
0: 나이에 상관없습니까?
1: 나이에 상관없이 신학 네. 다시 말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0: 그렇죠. 그렇죠.
1: 또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나름대로 이게 싸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0: 학비가
1: 네, 학비가 그렇게 싸진 않더라고요. 우리 때보다는 인프레션이 있으니까 더 올라갔지만
0: 네네네네.
1: 그래서 요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신학하시는 분들을 원하는 분에게는
0: 네.
1: 이제 50%
0: 요번에
1: 이제 레지스터 하면
0: 네.
1: 그분들은 이제
0: 부총장님의 권한이십니까?
1: 뭐
0: 그러니까 그런
1: 우리 총장님하고
0: 계획을...
1: 얘기를 했죠.
0: 아,
1: 그렇지만 이제
0: 예.
1: 같은 의미를
0: 어허.
1: 갖고 있기 때문에
0: 아,
1: 네 그래서 이번에는
0: 50% 네.
1: 그래서 구체적인 자격과 적용 범위 안에서
0: 네네네.
1: 학교 입학처에서
0: 네.
1: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0: 와,
1: 지금
0: 좋네요.
1: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0: 럭키하네요.
1: 네 럭키해요. 그러니까 뭐 50%면 진짜 세상 말라면 반값이니까.
0: 그러니까
1: 네.
0: 50주년이니까 50% 해주셔야죠.
1: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 왜냐 다른 과들은
0: 예.
1: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0: 예.
1: 운영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0: 구성은 어떻게 그 학생들 그 다민족 커뮤니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등록하신다고
1: 그렇죠.
0: 하셨는데.
1: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분들도 계시지만
0: 네.
1: 보편 보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white, black, Spanish
0: 다.
1: 영어권들, international 그다음에 두 분들도 많이 계세요.
0: 주로 어느 학과가 가장 인기 있을까요?
1: 이제 MBA가 많이 있죠. 그다음에 스포츠.
0: 스포츠.
1: 왜냐면 우리 학교가 보니까
0: 스포츠면 어떤?
1: 네, 사커,
0: 네.
1: 베이스볼,
0: 네.
1: 바스켓볼 남자 여자,
0: 네.
1: 그다음에 여자 소프트볼 다 있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보면 뭐 덩치들 좋고요. 키도 훨씬 훨씬 하고
0: 네.
1: 이번에 다음 달에 그 하와이로 나도 좀 가고 싶은데 하와이로 이번에 취업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좋다. 예.
0: 네. 자, 샘신 부총장님께서 이렇게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이 베데스다 대학 유니버시티의 이 부총장님으로 취임하시게 된거 진심으로
1: 아유,
0: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참 많은
1: 고생하러 갑니다.
0: 그러시네요. 네, 교회는 다운타운이시잖아요.
1: 네, 당연하죠.
0: 아,
1: 뭐,
0: 근데 NIM으로 또 가셔야
1: 네,
0: 되겠네요.
1: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0: 어, 쉽지
1: 새벽 예배
0: 않습니다.
1: 끝나고 또 내려갔다가 네, 올라오고 합니다.
0: 네. 참 크리스천 교육계에 남다른 의미가 있는 50주년이 될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어떻든 50년 전에 우리 고 조영기 목사님께서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학교인데, 그래서 요번에 그 비전이 우리가 크리스천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더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 50%라는 그런 50%가 50년이
0: 그렇군요.
1: 지어진 겁니다. 네.
0: 자, 새로운 50년을 그렇게 이렇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부총장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그런 핵심 비전?
1: 네,
0: 네, 이런 거
1: 비전은
0: 말씀해 주세요.
1: 어떻든 간에 우리가 신학교로 시작했기 때문에 또 신학교로 시작한 우리는 또 예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과목을 하던 꼭 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0: 그렇군요.
1: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사회에 그들이 덕이 되는 일을 하지만 우리가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만드는, 즉 다른 에트닉이라도 그들이 학교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것이 신학이, 이것이 비전이죠.
0: 그렇네요. 예. 근데 이제 그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도 등록하고 많이 그럴
1: 거의
0: 텐데.
1: 아닌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촛불 서비스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
0: 근데
1: 그다음
0: 다들 참석을 합니까?
1: 그럼요.
0: 아,
1: 왜냐하면
0: 예배에
1: 학점이
0: 참석을?
1: 들어가니까.
0: 학점.
1: 네, 왜냐하면 거기에 참가를 안 하면 마이너스가 되면 졸업을 또 못하고요. 그
0: 그렇군요.
1: 다음에 이제 다른 과에 뭐 스포츠를 하던 뭐 AI를 하던 education을 하던, 그 다음에 다른 MBA에서 일을 하던, 아니 그 공부를 하던, 거기에 크리스천 그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넣고 택하게 하려고 지금 작업 중이에요. 그러니까 메인은
0: 메인은 크리스천.
1: 하나님, 예스.
0: 좋습니다. 아니, 샘신 박사님이 그 부총장님으로 이제 취임하시니까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1: 뭐 하나님이 하시면 저야 뭐
0: 그쵸?
1: 주신 대로 그냥 열심히 하루하루.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0: 네.
1: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건좀 그렇지만 예수를 알리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왜냐하면 유니버시티이기 때문에 다른 신학교 같이 그냥 신학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0: 그쵸.
1: 신학교들이 계시고요, 있지만 많은 신학교는 신학을 바탕으로 많은 좋은 학교가 계속 있어요. 근데 우리는
0: 그렇죠.
1: 유니버시티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아이들이라곤 그러자, 그 어른들을 같이 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게 저희들의 최고 목적. 왜냐면 예수를 만나야 사회 가서도 제 생각에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0: 멋지네요.
1: 아니 멋지긴. 그게 그거 그래서 그 비전을 갖고 갔어요.
0: 아니, 그 베데스다라는 그 학교 명도 참 좋아요.
1: 네,
0: 성경에 나오는
1: 그렇죠.
0: 베데스다. 그
1: 베데스다.
0: 무리 동할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1: Exactly, 맞습니다.
0: 치유받는다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치유가 되는 학교?
1: 그렇죠.
0: 베데스다
1: 그럴 수
0: 유니버시티.
1: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예, 의미가 너무
1: 네, 그래서
0: 좋으네요.
1: 제가 가서 또 시작한 것이 뭐냐? 뻔하죠. 기도 먼저 시작하자. 그래서 all staff, faculty나 staff 아침마다 기도해요. 그러고 시작해요.
0: 그렇군요. 좋네요.
1: 근데
0: 갑자기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1: 이제
0: 말씀
1: 중요한
0: 듣다
1: 것은
0: 보니까.
1: 우리가 이제 유니버시티를 시작했으면 이게 할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룰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갖고 있는 라이선스라고 그러면 그게 이제 일반 대학이지만 크리스천 대학의 그 authorization이 있기 때문에 아하. employ 하는 거 우리가 너 크리스천 안에서 안 된다는 안 되지만 네. 그래도 requirement이 우리가 신학교라는 이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예. 그래서 우리가 violation 되거나 문제가 나오진 않죠.
0: 아,
1: 예.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스태프도 faculty도 그렇죠.
0: 아까 AI라고 잠깐 언급을 네, 해주셨는데 네. 예, AI와 디지털 시대라는 정말 그런 큰 변화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1: 네,
0: 있잖아요.
1: 맞습니다. 네.
0: 예, 베데스다 유니버시티가 앞으로 그 맞이할 다음 50년 그러니까 AI 이 디지털 시대를 향한 그런 계획은 어떻게 구성되고
1: 제가
0: 있는지 궁금해요.
1: 알기로는 저 AI를 지금 하고 있는 네. 리딩하는 이 faculty 우리 교수님을 보니까
0: 네.
1: 그러면 내가 오늘도 물어봤어. 그럼 AI를 갖고 look at the 50-year를 보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0: 네.
1: 그분의 얘기는 우리는 비즈니스를 도울 수 있는
0: 아.
1: 그런 AI 시스템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리고 가르쳐주고 있다.
0: 오.
1: 그리고 연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AI 평상적인 거를
0: 네.
1: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그 마스터리 비즈니스의 그 무엇을 해나갈 것인가 이거를 지금 연구하고 계시다 여기
0: 아,
1: 하시더라고요.
0: 그렇군요. 저희 네. 라디오 서울도 AI 이 디지털 방송
1: 예, 뭐
0: 예,
1: 프로그램이
0: 준비가 돼 있어요.
1: 교수님 불러서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죠. 뭐.
0: 아, 저희는 예. 이미 있습니다.
1: 그래요?
0: 프로그램이.
1: 저희보다 빠르네요. 그래서
0: 예.
1: 그것을 이제 비즈니스에 어떻게 어플라이 예. 할 수 있느냐.
0: 아.
1: 이제 그거를 갖고 이제 연구하시고 마스터를 가리키고 계시더라고요.
0: 네, 그렇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1: 그래요?
0: 예.
1: 아유. 그러네, 빠르네. 네,
0: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이 참 오랜 시간 베데스다 유니버시티를 뭐 응원해주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고요. 또 동문들도 꽤 많을 거라는
1: 네,
0: 생각이
1: 듭니다. 동문 이름 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한국 분들도 많고요.
0: 그래서 다 이제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거 아니에요?
1: 그래서 이제 동문을 위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0: 네.
1: 동문이 모일 수 있는 방도 만들어놨고요.
0: 와.
1: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0: 크군요.
1: 것은 네 베데스다가 이제 50년 그 조영기 목사님이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세우셨으니까 이제
0: 네.
1: 앞으로의 50년을 보고
0: 네.
1: 한번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신학교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여러 민족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른 학교보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컴퓨터하니까
0: 네.
1: 학비도 싸더라고요.
0: 오, 그렇습니까?
1: 네, 학비도 싸요.
0: 네. 네. 그럼 여기 뜻을 두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1: 그럼요.
0: 뭐 신학이라든가 네. 신학하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사역하고
1: 네.
0: 싶어서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1: 네.
0: 그분들도 좀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럼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 뭐
0: 네.
1: 권사님들
0: 네네네네.
1: 그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음악가가 있고 또 음악가도 이래 그냥 일반적인 음악가가 아니라 신학 음악가이기 때문에
0: 네.
1: 그런 거 그다음에 컨템포리도 배울 수 있고 리더십도 배우고
0: 아.
1: 뭐 예, 여러 가지를 학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많은 분들이 그냥 아 내가 교회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뭔가를 더 할 수 있을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베데스다 오시면 됩니다.
0: 예, 네. 시니어 여러분들도 뭐 도전해 볼 수 있는
1: 그렇죠,
0: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분들을 예. 위해서 지금 클래스 준비하고 있어요.
0: 아, 네. 그러시군요.
1: 저도 시니어니까요.
0: 그렇네요. 네네. 자, 베데스다 유니버시티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이 부총장이신 샘신 박사님께서

0: 683
1: 1212
0: 1212 뭐 네, 거기,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까?
1: 네. 아, 뭐 그냥,
0: 그냥
1: 우리
0: 가서
1: 한번
0: 축하해 드리면 되는 거죠.
1: 참석하고 싶다 그러면 아. 식사 준비가 때문에 아. 예, 또 선물도 조금 준비했거든요.
0: 어, 그러시군요.
1: 그래서 꼭 레지스터를 해 주셔야 되고요.
0: 네.
1: 글로 전화해서 나 베데스다 이번에 동문회는 네. 아니지만 50주년 참석하고 싶다 얘기해 주시면 아마 네. 그들이 받을 거예요.
0: 그럼 네. 동문들과 현재 학생들 다 합하면 몇 명 정도 돼요?
1: 오, 몇 천 명이더라고요. 김씨만 해도 800명이던데요.
0: 아! 어머나. 제가 잘못 물어봤네요. 네. 그렇게 많아요?
1: 네. 동문이 와, 엄청 많죠. 왜냐 50년이니까.
0: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 사역자들을 배출을 하셨네요.
1: 네. 50년이니까 뭐 아. 여러. 네, 그러니까 한 성을 가졌는데 내가 며칠 전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되냐니까 김씨만 한 800만 돼요 그러더라고요.
0: 어머나.
1: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0: 아니 베데스다 유니버시티가 이렇게 큰지 몰랐거든요.
1: 네. 뭐 크다는 것보다 오랜 역사죠. 아마 웬만한 규모가... 신학교보다는 아마 와. 초창기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다닐 때는 베데스다만이 그러니까는 어프로버 됐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 더 그럴 수 있었어요.
0: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정말 함께해 주셔서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1: 어우, 너무 행복했습니다.
0: 뜻깊은 네. 시간이었고
1: 네, 감사합니다.
0: 이렇게 다시 뵈서 또 반가웠고 아유, 네. 감사했습니다.
1: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예.
1: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0: 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1: 아, 당연하죠. 네, 네.
0: 자, 지금까지 베데스다 유니버시티의 부총장이신 샘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눈은 밝게,
1: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0: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0: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1: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0: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행 스케치 노래 들어볼게요. 이 세상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이 노래 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이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제목이 이 세상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라는 노래였어요. 여행 스케치였습니다. 타임라인 스케치. 오늘은요, 1961년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이네요. 1961년 8월 13일 새벽입니다. 동독 정부가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이의 경계선을 봉쇄하고 철조망과 콘크리트 장벽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냉전 시대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은 1989년 무너질 때까지 28년간 독일 분단의 아픔을 대변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의 건설은 단순한 경계선 설정을 넘어 20세기 동서냉전의 갈등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1949년부터 1961년 사이에 동독 인구의 약 6분의 1에 달하는 270만여 명의 동독 주민이 이 서베를린을 통해 서독으로 탈출을 했다고 하죠. 이 동독 정부는 국가적 와해를 막기 위해 기습적인 봉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임시 철조망과 벽돌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 감시탑, 대인지뢰, 또 신호선, 도주방지용 도랑 등이 갖춰진 두께 3.6m, 총 연장 155km의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 체계로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1989년 11월 9일입니다. 이 동독 정부 대변인 군터 샤보브스키가 여행 자유화 조치를 발표하는 회견 중에 이 조치는 언제부터 발효됩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아 지금 즉시! 라고 말을 잘못했대요. 그러니까 잘못 답변을 한 거죠. 지금 즉시라고. 이 방송을 본 수십만 명의 동베를린 시민들이 국경 검문소로 몰려들었고 수문이 열리면서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이듬해인 1990년 10월 3일 독일 재통일로 이루어지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동서독 이 통일 뭐 요 얘기가 나오면 항상 흘러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데이비드 보위의 대표곡입니다. 히어로스. 1977년 발표곡인데요. 베를린 장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상징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노래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네, 1970년대 후반입니다. 약물 중독과 슬럼프를 겪던 데이비드 보위는 음악적인 변신을 위해 서베를린으로 이주했습니다. 그가 작업하던 한자 스튜디오는 베를린 장벽이 바로 내려다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녹음실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던 데이비드 보위 감시탑 아래에서 장벽 그늘 속에서 비밀리에 정말 사랑의 키스를 나누는 한 연인들의 모습을 목격하게 됐대요. 그 훗날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데이비드 보위의 프로듀서 토니 비스콘티와 그의 연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강렬한 잔상이 그 모티브가 돼서 냉전의 잔혹한 현실과 장벽 속에서도 단 하루만이라도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외치는 정말 서정적이고도 웅장한 명곡 히어로즈가 탄생했습니다. 히어로즈가 이 역사의 결정적인 족적을 남긴 건 발표 10년 뒤에요. 1987년 6월 6일이었습니다. 그 장벽 너머로 울려 퍼진 목소리, 데이비드 보위 목소리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베를린 장벽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서베를린 국경 부근에서 그러니까 라인스타크 공터라고 합니다. 이름이 거기에서 라이브 공연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때 스피커 방향 중 일부를 동베를린 쪽을 향하게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의도적이었던 거죠. 예, 장벽 건너편 동베를린 영역에 수천 명의 동독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이 장벽에 귀를 대고 데이비드 보위의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 동안 동독 청년들은 장벽을 허물어라! 장벽을 허물어라! 막 이런 구호를 외쳤고 이를 제지하려는 동독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동동네 베를린 장벽 철거 그리고 자유화 요구의 불씨가 되었고요.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로 네, 지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Just for one day. 데이비드 보위의 히어로즈 듣고 계세요. 네, 2016년 1월 10일 데이비드 보위가 예,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예, 독일 외무부는 공식 트위터 X 계정을 통해서 그에게 깊은 감사를 예, 표했더군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잘 가세요 데이비드 보위. 당신은 이제 히어로에 속해 있습니다. 이 장벽을 허무는데 힘을 보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0: 장례비는요?
1: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0: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2: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3: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4: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3: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5: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6: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렴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5: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6: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7: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말복 준비도 H마트에서
8: 정성 가득 든든한 한 끼 하림 삼계탕, 쫄깃탱탱한 통통배, 쫄깃 쭈꾸미,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통통배 우나기부터
7: 무더위 속 상큼하게 즐기는 광동 비타오백과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챙기는 정관장, 아답토 콜라겐까지
8: 말복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보양식과 건강식품으로 지친 여름 맛있게 기운 충전하세요.
7: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1: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2: Happy Together 2부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끝곡으로 이 노래 골라봤습니다. 국가스텐 하연우가 불러주는 백만송이 장미예요.
13: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12: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랄게요.

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0: 네.
1: 수영도?
0: 그럼요.
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 2주 요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4: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3: 그럼 둘 다 워킹머니.
4: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3: 돈이 필요한 사람도
4: 투자하는 사람도
3: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4: 워킹머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3: 213-804-9555.
4: 다시 한번
3: 213-804-9555. 워킹머니.com.
5: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6: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7: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8: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7: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8: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7: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9: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0: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주목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8월 15일 12시 올림픽과 웨스턴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에서 대박 세일이 펼쳐집니다. 100불만 구매해도 100불어치를 더 드리고 산삼 70% 진액부터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 치약과 칫솔, 주겸은 물론 홍화스틱과 함양 전 제품까지 1+1 무려 140불 상당 홍화스틱도 증정.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서도 광부 출신 박형만 회장이 운영하는 카페 보넨입니다. 맛있는 커피와 함께 좋은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모임을 갖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 오늘은 카페 보넨에서 커피 한 잔. 즐거운 시간 어떠세요?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11: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 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에브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하는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12: 한국일보 광고국에서 근무할 참신한 직원을 모십니다. 모집 분야는 광고 기획 및 영업과 독자 관리이며 취업의 결격 사유가 없고 워드 PC 업무 가능하신 분으로서 사회 초년생 및 무경력자도 환영합니다. 유급 휴가와 건강보험을 제공해드립니다. 문의는 213-446-0320 혹은 jhso@koreatimes.com입니다.
9: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우리 모든 친구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뭐 항상 매일매일 화창합니다. LA 오후는 특히 3시만 되면 굉장히 햇살이 하루 중에서 가장 뜨거운 그런 시간입니다. 자, 좀 지치죠? 어떠세요? 화요일이니까 마음도 조금 무거우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저 고니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잠시 이곳에 와서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이곳은 말이죠, 여러분의 그 지친 마음, 무거운 마음들을 좀 어떤 땐 시원하게, 어떤 땐 편안하게, 어떤 땐 좀 푸근하게 달래줄 수 있는 그런 공간. 자, 에너지가 가득한 오후에 우리가 활력소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서부터 저희와 함께 또 저 고니와 함께 마음을 좀 흔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고스톱 칠 때 고! 그 소리가 아니고 야! 고! 고! 고! 내 인생이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라도 한번 외치면 어떨까 싶다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고! 고! 고!

네, 오늘 힘차게 고고고로 우리 김태현 양의 음성으로 출발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운들이 조금 나십니까? 어찌 보면 지금 점심 끝나고 나서 조금은 꾸벅꾸벅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하루 중에서는 에너지와 혈당이 가장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혈당 공급, 또 여러분의 영양 공급, 기분 공급 충분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카톡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얘기 나누시고 또는 게시판에 들어오시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 이 시간에는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신 부분 많죠. 메디케어. 자, 메디케어 전문가 안젤라 장보험의 우리 제이정 매니저님과 함께 또 좋은 그런 필요한 상식들 알아보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5: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4: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5: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4: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구이 포차 화연.
6: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 방송.
7: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8: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경치약, 칫솔, 주경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 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원 플러스 원까지.
7: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 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9: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0: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1: 선택하세요 품질을,
1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13: 세븐디아스 타이어.
14: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5: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4: 213-388-5600 213-388-5600.
15: 전화만 하면 융자승인 2차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4: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5: 융자나라 좋은 나라.
14: 융자라면 콜미
15: 213-388-5600 213-388-5600.
16: 융자 나왔어요.
17: 우와 빠르네.
18: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화면은 보이시겠지만 이 자리에는 우리 메디케어 전문가 안젤라쟁보험의 제이장 매니저님 함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9: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8: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19: 네,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18: 근데 얼굴이 많이 타신 것 같아요. 좀 많이 돌아다니시나요?
19: 예, 여름이라 아무래도 그 예. 애들 데리고 수영하다 보니까.
18: 아, 수영은 어디서 가세요?
19: 저희 집 앞에 조그만한 데서.
18: 아, 그래요?
19: 네.
18: 아, 아주 좋은 아빠로 제대로 살고 계시네.
19: 노력하고 있습니다.
18: 아, 네. 네. 혹시 자제분이 어떻게 되세요?
19: 지금 그 딸 둘이 있습니다.
18: 아, 그래요? 네. 몇 살, 몇 살?
19: 네 살, 두 살입니다.
18: 아, 그렇구나. 저도 딸기 아빠입니다.
19: 아,
18: 왜냐하면 딸하고 딸 하나 기집애 하나 그래서 딸기 아빠라고.
19: 아, 그래요? 비슷하네요.
18: 예, 저도 그렇습니다.
19: 네네네.
18: 자, 이제 26년도 이제 8월이 지나가고 네.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바쁘시잖아요.
19: 그렇죠. 네. 여전히 이제 바빠질 시기입니다.
18: 네. 네. 자, 근데 그 혹시 그 메디케어, 저도 뭐 메디케어 소외자이긴 하지만
19: 네.
18: 항상 궁금한 게 아, 내 메디카를 좀 바꿀 수 있을까, 보험회사를.
19: 네, 네.
18: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선택권들이 있으니까
19: 네.
18: 나한테 좀 좋은 쪽으로
19: 네.
18: 바꿀까 하는데 그 어떤 그 시기적으로 아직도 바꿀 수가 있나요? 어떤가요?
19: 네, 원래는 3월 31일이 마지막이었는데
18: 아, 네. 네,
19: 여전히도 뭐 FEMA라고 해서 뭐
18: 네,
19: 정부에서
18: 네.
19: 그런 특별한 가입 기간을 허락을 해주면
18: 예, 예. 네,
19: 변경할 수 있는 네, 그런 기간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18: 아, 그렇군요.
19: 네, 네, 그래서 여전히 바꿀 수 있는 보험회사가 네. 있습니다.
18: 아,
19: 네,
18: 그렇구나.
19: 네, 네.
18: 자, 그런데 뭐 원래는 사실 딱 한번 결정해서 바꿔야 했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네. 자칫 실수할 때도 있고
19: 그렇죠. 네.
18: 또 잘못 판단을 내릴 때도 있는데
19: 맞습니다.
18: 한번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런 건 안 되죠. 한번 바꾸고 나면 뭐 그러니까 쉽지 않죠.
19: 특별한 가입 기간에 본인이 해당한다면 네네. 가입을 바꿀 수가 있겠지만 아. 보통은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근데 이제 바꿀 수 있는 기간들이 특별한 가입 기간들이 주로 이제 뭐 내가 이사를 한다거나
18: 아.
19: 아니면 뭐 새로 내가 메디케어를 받았다거나
18: 네네네.
19: 아니면 뭐 메디케어 메디칼이 둘 다 있다거나 등등해서 뭐 20개가 넘게 있는데
18: 네.
19: 혹시나 본인이 만약에 뭐 특별한 가입 기간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시는 아. 분들은 연락을 한번 주시면 제가 한번 살펴보고 어. 가능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 네. 그래서 사실 그 제 짧은 생각에는 이 메디케어 쪽 일이나
19: 네.
18: 또 소셜 쪽 일이나 나이가 네. 들어서 시니어가 되면 꼭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19: 네.
18: 근데 이게 실수로 한 번 뭘 잘못하면 바꾸기가 네. 굉장히 시간 걸리고
19: 아.
18: 좀 까다롭고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19: 맞아요. 네, 예. 그거는 맞습니다.
18: 아마 그래서 네. 전문가 입장이시니까
19: 네, 네, 네.
18: 제가 강력 추천 드리는 거는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서
19: 그쵸.
18: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시간이 걸려도 확인한 후에 그다음에 뭐 서류 제출을 한다든가 그래서 네. 변하지 않게 해야지.
19: 맞습니다.
18: 저도 네. 뭐 얼마 전에 뭐 하나 잘못해서 하는데 아주 몇 번 찾아가고 가면 아, 기다려야 되고
19: 네.
18: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19: 맞아요. 네.
18: 예. 혹시 그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그런 네. 경우들이 덜어 있죠, 아무래도.
19: 그렇죠. 특히 뭐 보험 회사와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경우는 좀 낮지만
18: 네네.
19: 왜냐면 이제 자회사니까.
18: 그렇죠.
19: 근데 만약에 이게 정부 일이다. 아, 이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정부 애들이 일을 솔직히 잘 처리를 못 합니다.
18: 아, 네. 그렇군요.
19: 그래서 너무 힘들죠.
18: 네. 자 그렇다면 뭐 내가 좀 그 남들하고 다른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할 땐 주저 말고
19: 네. 네, 네.
18: 우리 제장님을 찾아가서 내 네.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19: 네, 네, 네.
18: 정답을 얻은 후에 움직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네요.
19: 그렇습니다. 네.
18: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설명해 주실 거는 네. 어떤 내용이세요?
19: 네 아무래도 이제 AP 이제 우리 10월 15일부터 또 바꾸는 기간이 다가오다 보니까
18: 네네.
19: 좀 기본적인 뭐 메디케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뭘 갖고 있는지
18: 그렇죠.
19: 내가 갖고 있는 뭐 ABCD라고 하는 그게 뭔지
18: 네네네.
19: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18: 네네네.
19: 좀 기초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면 어떨까?
18: 아유 너무 감사해요.
19: 네.
18: 또 앞으로 메디케어를 앞두고 계신 분들
19: 그렇죠. 네네네.
18: 그렇죠. 네네.
19: 네 맞습니다.
18: 네 좀 설명해 주세요.
19: 예. 그래서 네. 이제 65세가 그러니까 되기 3개월 전부터
18: 네.
19: 우리가 메디케어를 신청 할 수가 있는데요.
18: 네.
19: 그리고 제가 추천해 드린 건 반드시 기다리지 마시고
18: 아.
19: 꼭 3개월 전에 신청을 하셔야 이제 내가 65세가 되는 월 그 달에 시작을 할 수가
18: 바로
19: 있으니까.
18: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19: 네.
18: 네.
19: 그리고 그게 이제 지체가 되면은 내가 뭐 사용을 하지도 않았는데 보험료를 내야 되는
18: 아.
19: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네네. 이런 일들은 미루지 마시고 빨리빨리 하시도록 하시고요.
18: 네.
19: 그리고 65세가 되셔서 내가 메디케어를 신청한다 하면 우리가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 A 같은 경우에는 커버가 되는 게 범주가 하스피털이라고 해서 병원을 커버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병원에 입원을 하는 거.
18: 아,
19: 네, 입원을 예. 해서 수술을 받거나 입원 치료나
18: 모든 병원 쪽에 그렇죠. 관계된 일.
19: 네, 그게 네. 이제 파트 A고요.
18: 네.
19: 파트 B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의사한테 가서
18: 아 주치의한테 가거나 가고, 또 다른 네, 의사한테
19: 전문의한테
18: 가거나 그런
19: 가고,
18: 거.
19: 아.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파트 B라고 합니다.
18: 아, 예.
19: 네, 그래서
18: 예.
19: 파트 A 같은 경우에는
18: 네.
19: 내가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10년 동안 하셨으면 무료로 나옵니다.
18: 아 무조건 누구나
19: 무조건,
18: 그러니까 그
19: 네.
18: 40포인트만 되면은
19: 되면 무조건
18: 무조건
19: 무료입니다.
18: 무력으로 되고
19: 네 물론 그게 채워지지 않더라도 돈을 주고 살 수는 있으나
18: 아,
19: 가격이 좀 비싸요.
18: 아,
19: 파트 A는
18: 그렇군요.
19: 네 근데 파트 B 같은 경우에는 내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 살았으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18: 네네.
19: 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달 202불 90전이라는
18: 아.
19: 보험료가 있습니다.
18: 아.
19: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고요.
18: 포함된 거고.
19: 근데 내가 인컴이 너무 높다 하면은 이것보다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야 됩니다.
18: 아 세금 보고를 더 많이 할
19: 그렇죠.
18: 상황에서
19: 너무 많이 했으면. 근데 이거 이 기준은 뭐 거의 뭐 10몇만 불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고요.
18: 네네네.
19: 네. 혹시나 내가 보험료가 202불이 아니라 뭐 300불 내라 그런다.
18: 네네.
19: 그러면 본인이 돈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8: 아 네. 그렇구나.
19: 그리고 이 기준은 내가 세금 보고 한 2년 전 기준입니다.
18: 아 2년
19: 네.
18: 전에 그러니까
19: 그래서, 네.
18: 지금으로 치면 24년
19: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가다 나 돈 없는데 왜 나왔냐 하시면 보면 2년 전에 집을 팔았어요.
18: 아
19: 네.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18: 아, 자 그렇다면 제 네. 궁금증 하나가 네. 파트 B가 이제 202불 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좀 웨이브나 면제받을 방법은 네. 없나요?
19: 그런 플랜들도 있고요. 아. 또는 이제 메디칼도 있습니다.
18: 아 메디칼을 네. 있으면 그걸로 네. 또 커버가 됩니까?
19: 그렇죠. 아. 본인이 이제 저소득이라면 메디칼에 해당하시면 아. 네, 그러면은 이제 메디칼에서 그거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18: 대납해 주는 거군요.
19: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 가능하시면 가능하시다고 생각하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메디칼 신청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18: 아,
19: 네,
18: 예.
19: 그것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18: 자, 그렇다면 네. 뭐 이제 65세가 네. 된다고 치면은 어쨌든 누구나 파트 A와 B는 필수로 해야 되는 거네요.
19: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네. 안 했다가 내가 나중에 신청을 하겠다 그러셔도 되지만 그러면 내가 평생 내야 하는 벌금이 부과가 돼요.
18: 네,
19: 지금 말씀드린 그 파트 B 보험료 202불 90전에 네네네. 매년마다 10%씩 추가가 됩니다.
18: 네,
19: 근데 그게 죽을 때까지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나중에 가면 좀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지체 말고 꼭 3개월 전에 빨리 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8: 네. 그렇군요.
19: 네, 그래서 설사 난 이거 뭐 병원도 거의 안 가 이러신 분들도 그럼 나 202불씩 꼬박꼬박 내야 되는데
18: 아, 아깝다.
19: 뭐 손해 이래서. 아니냐 그럼 이제 말씀 제가 방금 드렸듯이 그런 것들을 조금 웨이브를 해주는 요새는 그런 이제 곧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파트 C 보험들 요걸 이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고 하거든요. 거기서도 뭐 요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185불까지도 그걸 웨이브를 해주니까 그러면 내가 내는 게 뭐 얼마 안 되거든요.
18: 20여불 내면 되겠네요.
19: 한 20불 내면 돼요. 네. 네. 그럼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옵션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65세가 되셨다 하면 신청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8: 자 네. 그러면 일단 이제 제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소셜 오피스 무조건 가야 되나요? 아니면
19: 일단 시작은 저희가 다 도와드립니다.
18: 아 시작은 예를 들어 네. 3개월 남았다 그러면 네. 만일에 찾아가면 거기서부터 네. 도와주신다고요?
19: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 그 소셜 웹사이트가 있어요.
18: 아,
19: 그
18: 예.
19: ssa.gov라고
18: 네.
19: 요새는 보니까 많이 편리해져가지고 시민권분들은요 따로 뭐 가지고 가고 할 필요도 없이 내가 거기에 등록만 하면은 바로 끝나요.
18: 심플해요. 간편해졌네요. 네. 네네.
19: 근데 이제 영주권자들은 신청을 하고 나면 꼭 가지고 오라 그래요.
18: 아,
19: 본인 증명서를.
18: 네네네.
19: 그리고 그런 분들은 영사관에 가서 가족관계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18: 아.
19: 거기에 내 생년월일이 나오거든요.
18: 그렇죠.
19: 그것도 띄서 가셔야 돼요. 가실 때. 네. 그래서 영주권자들은 조금 불편하다. 근데 하지만 어쨌든 시작할 때는 조금 불편한 점들이 있지만 한번 해놓으면은 우리가 쭉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18: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듣다 보니까 일단 우리 저 제장 씨를 찾아가면 네. A에서 G까지 다 해결이 되겠네요.
19: 그럼요.
18: 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예, 예. 내가 미스할 일도 없고
19: 네네네.
18: 이거 해라 그러면 하면 되고 가라 네. 그러면 가면 되고
19: 맞습니다.
18: 그런 네. 좋은 길을 놔두고 왜 힘든 길을 갑니까?
19: 그렇죠.
18: 자 그렇다면 보통 이제 신청해서 기다리고 그런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19: 보통 짧게는 한 달이고요. 네, 신청하고 나면은 이제 뭐 가지고 와라라는 메일이 당도하는 데까지 한 2, 3주. 그리고 그거를 갖고 이제는 소셜을 워킹이 안 돼요. 전화를 하고 예약을 하고 가셔야 돼요.
18: 아, 이제는 그냥 가는 건 안 된다고요.
19: 네. 그냥 가면 뭐 4시간, 5시간도 기다려야 돼요. 네, 그래서 약속 잡고 가서 메디케어가 어프루브가 나는 데까지 또 한 2, 3주가 걸리고요.
18: 아, 예,
19: 그러니까
18: 예.
19: 토탈 뭐 길게는 두 달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3달 전에 신청을 해야.
18: 그래서 3개월 네. 해야 내가 네. 날짜서부터
19: 사용을 할 수가
18: 그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19: 그렇죠, 그렇죠.
18: 안전하게 넉넉하게.
19: 맞습니다. 네.
18: 아,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아까 우리 제이장 씨가 파트 네. C라는 거 잠깐 언급하셨는데
19: 네.
18: 그게 뭔지 좀 자세히 네. 좀 부탁드립니다.
19: 일단 메디케어 파트 A, B를 받으면 기본적인 건강보험은 이제 네. 받은 거예요.
18: 네.
19: 근데 메디케어만 갖고 있으면 의료 비용의 80%밖에 커버가 안 됩니다.
18: 아, 그래요?
19: 네. 그래서 네. 나머지 20%를 충당하기 위해서 가입을 네. 해야 되는 게 이제 파트 C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8: 아.
19: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파트 C는 다들 아시겠지만 HMO가 흔히 파트 C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18: 네네.
19: 그래서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 네. 20%의 대부분이 다 커버가 되고요. 물론 이제 뭐 이머전시를 가거나 수술을 하거나 이럴 때 소량의 코페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18: 네네.
19: 하지만 대부분이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뭐 치과, 안경 등의 혜택까지도 제공이 됩니다.
18: 네. 네. 그렇구나. 네. 자, 뭐 이렇게 듣고 나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많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제이장님을 찾아가서 내 입장을 얘기를 하면 뭐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으니까 아무 걱정
19: 네.
18: 마시고
19: 네.
18: 중간에 연락처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앞두신 분들께서 또 지금 갖고 계시는데 좀 불편하다 이런 분들 계시면 323-707에 3243-4242 전화번호 아주 기억하기 쉽습니다. 323-707-4242로 연락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쟤도 이제 저도 포함이 되는데 파트 D라고 있는데 그건 네. 어떤 건가요?
19: 네, D는 drug, 약입니다.
18: 아, 약. 네. 내가 먹는 약.
19: 그렇죠.
18: 예, 예.
19: 네, 근데 보통 우리가 파트 C를 가입을 하면 그걸 네. MAPD라고 하는데요.
18: 네, 네.
19: Medicare Advantage Prescription Drug Plan이라고 해요.
18: 아.
19: 그래서 보통 파트 C가 D까지 포함을 합니다.
18: 네.
19: 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거기까지는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18: 네,
19: 많아요.
18: 네, 네, 네.
19: 근데 물론 가입을 할 때 내 약이 어디까지 커버가 되는지도
18: 네.
19: 다 살펴보시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18: 아,
19: 네, 그게
18: 그렇군요.
19: 중요합니다.
18: 자, 정말 좋은 내용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저는 뭐 수혜자이기도 하고 간단하게 해결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니어 어르신 분들은 좀 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19: 그렇죠,
18: 분들도 그렇죠. 또
19: 네.
18: 계실 수 있으니까
19: 네.
18: 한 번만 간단하게 좀 정리 다시
19: 알겠습니다.
18: 한번 해주세요.
19: 일단 파트 A는 병원 입원 치료를 커버하고
18: 예, 예.
19: 파트 B는 우리가 흔히 가는 주치의 전문의
18: 예, 예.
19: 그런 검사를 커버를 합니다.
18: 네, 네.
19: 그래서 내가 A, B를 갖고 있으면 의료 비용의 20%가 모자르기 때문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게 파트 C고
18: 예, 예.
19: 파트 D는 약을 커버합니다.
18: 아...
19: 이렇게 심플하게 딱 기억을 해놓으시면
18: 그럼 어쨌든 나는 A, B, C, D가 다 필요한 거네.
19: 그렇죠.
18: 누구나
19: 다 가입하셔야 됩니다.
18: 그래야
19: 맞습니다.
18: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가
19: 그렇죠.
18: 있는 거네.
19: 네.
18: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너무 감사한데
19: 네,
18: 그렇다면 그 시니어분들께서 이 MAPD, MAPD라고 그러나 그런 그 플랜이
19: 네.
18: 있는데 그거에
19: 네.
18: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19: 네, 이제 MAPD가 우리가 가입하는 그 광고에 나오는
18: 네네.
19: 여러 가지 그런 추가 혜택들을 제공해 주는 HMO
18: 네네.
19: 플랜드인데
18: 네네.
19: 요거에 가입을 할 때 이제 교회 다니시거나 하시면 옆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나는 이거 하니까 여기서 장도 보고 치과는 얼마고
18: 예,
19: 이거
18: 예,
19: 너무 좋은데
18: 예, 예.
19: 요런 거에 좀 현혹이 안 되셨으면 좋겠고요.
18: 아.
19: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병이 틀리고요.
18: 네.
19: 원하는 게 틀리고 주치가 틀리고 메디카 그룹이 틀려요.
18: 네.
19: 그래서 반드시 가입하시기 전에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십시오.
18: 아.
19: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거 한번 정하면은
18: 그러니까요.
19: 바꾸기 힘들어요.
18: 예.
19: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처음 결정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확실하게 한 후에 가입을 하십시오.
18: 네. 아.
19: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18: 뭐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저는 기준점이 그 주치의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19: 맞죠. 네.
18: 주치의가 어느 메디칼에 소속돼 있나.
19: 네.
18: 그래서 거꾸로 갔어요.
19: 네네네.
18: 일단 주치의 있는 대로 가서
19: 네네네.
18: 혜택은 보너스기 때문에
19: 그죠, 그죠.
18: 그냥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해요.
19: 네.
18: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19: 정확합니다.
18: 뭐 약간의
19: 네.
18: 차이는 있어요. 솔직히
19: 네.
18: 얘기해서 어디는 마켓비가 얼마나 하고 얼마나 하고 있는데
19: 네.
18: 마켓 때문에 메디칼 드는 건 아니잖아요.
19: 그렇죠.
18: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주치의가 있는 보험이 어디고
19: 네.
18: 내가 커버를 받을 때 어디가 좀 더 이득하냐를 보고
19: 네.
18: 나머지는 그냥 주는 대로 조금 내가 혜택이니까 누리고
19: 네, 네, 네.
18: 저는 그런 식으로 택했는데 제가 맞았죠. 그거는
19: 저희 손님들이 다 선생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18: 아니 진짜 전
19: 네.
18: 제가 이거 추천하고 싶은 게 이
19: 네.
18: 몸이 성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19: 그렇죠.
18: 저는
19: 네.
18: 제 경험자인데 주치의 선생님을 잘 만나서 좋은 가이드를 받아서 지금도 여러 가지 점검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19: 네,
18: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19: 맞습니다.
18: 네,
19: 네, 네, 네, 정확합니다.
18: 네. 네. 자, 뭐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잘못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아마 우리 제이장님은 많이 만나보실 거고.
19: 네, 네, 네.
18: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19: 그렇죠.
18: 예, 그러니까
19: 예.
18: 아무쪼록 오늘 길지 않은 시간에 말씀 나누셨지만 우리 제이장 씨한테 주저 말고 전화하셔서. 일단 내 상황 설명하고 예약하고 만나세요. 왜냐하면 뭘 하려면 내가 조금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야
19: 그렇죠.
18: 내가 얻을 수가 있어요.
19: 맞습니다.
18: 예,
19: 네.
18: 우리 옛말에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랬는데 뭘 자꾸 울어대야 뭐 떡이 나옵니다. 정말로.
19: 맞죠.
18: 아마
19: 네.
18: 우리 매니저님도 누가
19: 네.
18: 자꾸 물어보고 궁금해 알려주지
19: 네,
18: 본인이
19: 네.
18: 말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19: 그렇죠. 제가 다 찾아가서 직접 드리지는 못하죠.
18: 그러지는
19: 어렵죠.
18: 못하죠.
19: 네, 워낙 네. 많아서 손님이.
18: 예.
19: 네.
18: 예, 그러니까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주저마시고 오늘 마침 나오셨으니까 323-707-4242 727-4242로 연락 주셔서 혹시 전화 안 받으신 메시지 남겨주시면 리턴콜 하실 거예요. 일단 예약해서 한번 방문하셔서 본인이나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서 좀 실수가 없도록 해서 올바른 혜택을 받아서 건강히 열심히 지낼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19: 네, 맞습니다.
18: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19: 예, 날씨 더운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18: 네,
19: 예, 그리고 반드시 말씀하셨듯이 언제나 주치의 보시고,
18: 네네,
19: 네, 정기 검진 받으시길 바랍니다.
18: 감사합니다.
19: 네네네.
18: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19: 감사합니다.
18: 네.
3: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6: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3: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6: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3: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17: 태양입니다.
20: 태양입니다.
21: 태양입니다.
22: 태양입니다.
23: 태양입니다.
24: 태양입니다.
25: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26: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27: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26: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2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2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3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3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3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3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3: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34: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33: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H님 내 친구들 반가워요. 예, 지금 휴가 잘 지내고 계시죠? 자 TK님 아 조금 전 LA 병원에서 적혈구가 약간 모자라 주사 맞고 지금 오셨다고 잘하셨습니다. 편히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개은숙입니다. 나에겐 당신밖에

네, 나에겐 당신밖에 우리 개은숙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우리 통계님 굿모닝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지금쯤 통근 버스에 몸을 싣고 계실 텐데 대구는 아직도 많이 덥죠? 예, 이것도 조금 덥습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 지난주보다는 조금 누그러지는 듯하고 그 5시 이후에 요새는 좀 해가 조금 짧아졌는데 오늘 여러분들 아까 오전에 갑자기 웬 비야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았습니까? 빗방울이 뿌려야 됐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0: 안타깝게도 아마 어제 세차하신 분 계시면 차만 아주 더러워질 정도로 비가 살짝 왔는데 아쉬웠던 게 이왕 오는 거 조금만 더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지만 그래도 가뭄의 단비처럼 잠깐이라도 비를 맞이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1: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2: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3: 카페보넨?
2: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3: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2: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3: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2: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4: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5: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4: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2: 213-381-2424 213-381-2424.
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김희진입니다. 세월 그것은 바람.

네, 김희진의 음성이었습니다. TK님 아무쪼록 좀 그 몸 상태가 좋은 방향으로 빨리 가서 좀 완쾌 소식을 저희한테 좀 빨리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그런 노래가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 더러 있으시라는 생각을 합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하루빨리 건강하게 저희와 함께 오랫동안 시간 보내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통계님 지금 출근버스인가요? 네, 고요태입니다. 만남!

네, 좀 시원해지셨습니까? 우리 코요태의 만남 함께했습니다. 순철님, 아까 김희진 씨 노래 듣더니 초롱초롱한 노래가 듣기 좋다고. 예, 초롱초롱한 노래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제 느낌엔 좋다고 다가왔습니다. 자, 잠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점심 메뉴 어떻게 드셨습니까? 아, 예, 저는 아는 지인과 북창동 순두부에서 조기 순두부 먹었습니다. 아주 많이 먹어서 배부릅니다. 여러분들도 점심 이제는 뭐 소화시킬 때도 된 것 같는데 안타깝게도 시간을 놓치셔서 아직도 점심 못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시원한 음식 많이 드실 줄 싶어요. 시원한 음식 여러 가지 많잖아요. 국수 종류들 그렇고 냉면 종류들 그렇고. 자, 순철님이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가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 노래 아닌가 싶네요.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0: 네, 아 이거 우리 박지윤의 한세 꿈이었는데 제가 맞췄네요. 다행입니다. 예, 다행이에요.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샌디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1: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2: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2: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3: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4: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5: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4: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5: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에 별미.
4: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5: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4: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6: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5: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6: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7: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8: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어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7: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8: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7: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8: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9: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0: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1: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0: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0: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카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주 화요일입니다. 2부 이 시간에 고니비니 저와 함께 라빈 씨 아, 저희 그땐 그랬지 코너에서는 오늘은 우리 알바했던 추억들을 한번 더듬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추억들이 계신지요? 알청님 오셨습니다. 네. 자, 잠시 2부에 뵙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시원한 경음악 잠깐 들으시고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좀 신나게 시작했습니다. 아주 그냥 죽여줘요. 우리 샤방샤방 박현빈의 노래인데 지금 네 사람의 목소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불타는 트롯맨에서 민수연, 김중현, 그리고 박민수, 공훈 네 사람이 아주 멋지게 신나게 불러주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여러분 그 소질이 있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DNA. 저도 뭐 부모님의 덕을 DNA를 받아서 이렇게 방송도 진행하고 노래도 하고 또 사회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예인 2세들이 많잖아요. 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부모님보다 더 인기가 있는 가수들도 있고 영화배우도 있고 탤런트도 있고 상당히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사이 뭐 미스터트롯, 미스트롯, 불타는 장미단 얼마 전에 막을 내린 무명전설 이런 그 가수들 부모님들이 가수가 아닌 다른 일을 하는데 가수 뺨치게 노래를 잘하는 부모님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몇 사람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몇 곡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이분들은 그냥 아마추어고 뭐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노래는 거의 잘 안 부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마무시하게 잘하고 그 중에 몇 분은 제가 만일에 기획사를 운영한다면 꼭 가수로 지금 뭐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목소리도 가지고 노래도 가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우리 부모님은 지금 이 노래를 부르던 민수연이라는 그 미스터트롯 불타는 트롯맨에 나왔던 가수가 있어요. 아버님이 방송에 나왔는데 어마무시하게 노래를 잘하세요. 모르리라는 남진의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구수합니다. 저만 그럴 게 아니고 일단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평가해 주시면 어떤가 싶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일반 부모님이 이 정도 노래하는 거는 글쎄요, 기존에 있는 가수들보다 훨씬 멋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H님처럼 멋진 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이상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민수연 씨가 그 유전 인자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오히려 그 2세가 가수가 돼서 부모님하고 그런 느낌으로 가지는 적도 있지만 이렇게 일반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잘한다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가수는 아니고 우리 어머님이에요. 어머님. 여러분 이번에 그 무명전설이란 프로에서 원래는 그 족구 선수였었어요. 그랬는데 이 동강이란 노래로 아주 우리한테 많은 감동을 주고 요새 뭐 제 두 번째 이 나훈아라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의 우리 정연호라는 가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직접 들려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연호하고 자기 아버님하고 같이 노래를 불렀어요. 님의 등불이라는 우리 진성 씨의 노래를 함께 불렀는데 한번 감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분명한 건 우리 정연호 씨가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은 거는 너무 당연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뭐 그 이상에 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오늘 마지막 곡으로 오늘 이 순서를 마치면서 준비한 노래 중에 한 곡은 여러분 그 김태웅이라는 아주 그 어린 친구 있습니다. 트로트를 정말 잘 부르고 근데 방송에 나와서 어머님이 항상 그 김치찌개집을 운영하시는데 고생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성공해서 엄마 고생 안 시키겠다고 이런 얘기를 늘 했는데 기회가 됐는데 TV에 나오셨어요. 어머니가 제가 본 가수들의 부모님 중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조심스럽게 예상컨대 분명히 가수로 이제는 김치찌개집 그만 운영하시고 가수에 데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제 생각에 가수로 데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예상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디 한번 그걸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혜진의 너는 내 남자 꽉 낀 청바지 갈아입고 그 노래를 부르셨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0: 아, 어떠셨습니까? 저만의 생각이었나요? 아, 이분이라면 제가 당장 픽업을 해서라도 가수로 데뷔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우리 세인트님 아저씨 어서와요. 흥겨운 노래네요. 기운이 납니다. 즐거운 오후 되세요. 그렇지 않아도 아저씨 오늘 아저씨 얘기를 뭐 딴 사람하고 좀 했어요. 아저씨하고 재영이 아저씨 얘기를 좀 하면서 옛날에 우리 스크린 골프에서 골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얘기도 하고 참 또 추억이 새록새록 나는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길 바랍니다. 예, 웬만한 가수보다 정말 낫습니다. 자, 이렇듯 그 DNA를 물려받은 그 부모님들의 노래, 특히 우리 김태훈 군의 어머님은 김치찌개도 잘 만들지만 노래까지 잘하니까 이제는 김치찌개는 그냥 간혹 우리 태훈 군만 맛있게 해주고 노래를 좀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부려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좋은 유전자를 가진 부모님들의 노래 몇 곡 여러분과 선곡해 보았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 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푹푹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8: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9: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8: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9: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8: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9: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0: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1: 아빠!
10: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2: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퍼스트5캘리포니아.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노래들은 얼마 전에 새 가수라는 또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나와서 옛날 노래들을 많이 리메이크해서 부르는 그런 프로였는데 그중에서 아주 맛깔난 노래 몇 곡 선곡해서 여러분과 좀 편안함을 드릴까 합니다. 첫 곡으로 소개해드릴 노래는 뭐 이광조 씨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남자가 불렀죠. 근데 우리 박다은이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아주 맛깔스럽게 잘 비볐습니다. 어떻게 비볐는지 들어보시죠. 일단

네, 어떠셨습니까? 카카에게 너무한 당신. 이광조 씨하고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우리 박다은이라는 아주 신선한 가수였습니다. 굉장히 블루지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맛을 낸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멋지게 표현해줬고, 또 우리 H님 말씀처럼 느낌이 자세히 표현하는 게 다르다고. 요즘엔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별과 같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얼마 전에 이승철 씨가 이제 40주년이 기념이 돼서 손석희라는 그 앵커 뉴스 프로에 이제 초청이 돼서 나갔는데, 하는 얘기가 가수는 자기 생각에는 90%는 타고나야 된다고 합니다. 가수에 한해서는. 그래서 나머지 10%를 갖고 연습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디션 프로에 나가서 심사를 하게 되면 90%에 못 든 사람들은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다 보니까 독설꾼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승철 씨 얘기로는 가수 말고도 작곡을 한다든가 편곡을 한다든가 뭐 뮤직 디렉팅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얼마든지 음악과 가까이 살 수는 있지만 가수는 90%는 타고나야 된다는 이승철 씨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노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최백호 씨의 영일만 친구. 그 유튜브에 보시면 이 우리 오연우 씨가 부른 영일만 친구를 듣고 우리 최백호 씨가 감탄을 했습니다. 왜 감탄했을까요? 일단 한번 저희도 들어보시죠.

계시고 아마 노래방에 가시면 누구나 한 곡들 노래 부르면서 뽐내시는 노래입니다. 바로 진미령이 불렀던 소녀와 가로등인데 우리 이나영 양이 또 다르게 표현했네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선택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0: 네, 어떠셨습니까? 세 곡 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노래들인데 우리 아주 젊은 친구들이 자기 나름대로 리메이크라고 볼 수 있죠. 반주도 원래 다르게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노래가 기본적으로 피아노 반주가 깔려 있는 데서 노래들을 하니까 피아노하고 노래 하나 한다는 게 이렇게 멋들어진 것을 뭐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김치찌개를 끓이더라도 끓이는 사람마다 손맛에 따라 재료를 뭘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듯이 노래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주는 감동, 우리가 받는 느낌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예, H님, 세인트님, 친구의 방송과 일과를 시작하는 금쪽같은 고니님의 친구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기 좋다고 감사합니다. 네, 알청님, 한국은 세계에서 노래를 좋아하고 잘 부르는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태리가 제일일 것 같네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잠시 전화를 말씀 듣겠습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0: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2: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3: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꿈꿔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후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6: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5: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6: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5: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7: 네, 50년대 후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추억여행 떠나겠습니다. 고은봉입니다. 선창.

我难过一个人

ಕೋವಾ ತಂಗಾ.

네, 선창이란 노래입니다. 고은봉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이 노래는 지금 처음 나왔던 그 버전이죠. 정말 축음기 시절에 아주 지지직 소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옛날을 생각하는 노래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70대 중반에서 아마도 80대 정도를 거기 계시는 분들은 누구나 귀에 익었던 고은봉의 선창, 오늘은 원본으로 한번 들어보고 옛날 추억을 좀 삼기고, 저희 세대는 저도 한참 태어나기 전이지만 아 옛날엔 이랬었구나를 좀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선곡한 곡도 여러분 고복수라는 가수 아시잖아요. 짝사랑 불렀던 그분의 그 부부죠. 우리 황금심 씨의 음성으로 알뜰한 당신. 여러분들 아마 시니어분들은 굉장히 기록이 새록새록, 잠시 눈을 감으시고 그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당시로 한번 추억여행 저하고 한번 가시겠습니다.

0: 네, 황금심 씨의 알뜰한 당신. 아, 고복수 씨하고 황금심 씨하고 부부였었고 또 고복수 씨의 아드님이 고영준 씨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형인데 가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찌직거리며 돌아가는 판. 이 당시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당시에는 그 무성 영화라고 해서 영화의 동시녹음이 힘들어서 영화 틀어놓고 이런 음악도 나오면서 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아 뭐 이런 뭐 얘기도 하고 그랬던 변사 시절이 있던 정말 아, 저희 그 추억의 가요라고 보면 항상 이렇게 추금기 이렇게 동그랗게 나팔같이 생기고 했던 그러니까 전축 이전 거죠. 전축보다도 훨씬 더 과거의 얘기인데 사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간간이 우리 시니어 분들이 추억에 담길 수 있는 노래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한두 곡씩이라도 들려드려야 또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눈 감으면서 야, 내 소시적이라고 이렇게 표현 많이 하시죠. 소시적에 그래도 내가 그때는 단발머리 따고 사랑을 느끼고 감성이 충분했던 시절 남자분들은 머리에 다 기름 바르고 중절모 쓰고 아주 큰 양복 통바지 입고 그렇게 다니던 그런 시절의 추억이 아니었나. 뭐 까마득하죠. 사실 뭐 50년대에서 60년대를 주로 하던 그때니까 6.25 전쟁이 있고 나서 광복이 지나고 6.25 전쟁 있고 우리나라로서는 이 자리 잡히는 혼란기에 있던 그 시절의 유년 시절을 보낸 우리 시니어 분들은 정말 쓰라는 상처도 많고 가족을 잃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저 가슴에 묻고 사는 그런 그 한 세상을 살아오셨을 텐데 이렇게라도 제가 간혹이라도 여러분께 추억을 좀 불러일으키게 앞으로도 가능하면 시간 많이 할애해서 많은 곡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대형교통사고전문 이재용 변호사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동행하십니다.
1: 우리 가게와 비즈니스를 알리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방법 한인사회와 오랜 시간 함께해온 한국일보 업소록이 2026, 2027년 최신 정보로 새롭게 찾아갑니다.
2: 오랜 역사만큼 깊은 신뢰 업소를 찾는 고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한국일보 독자들의 집 앞까지 신문과 함께 배달됩니다.
1: 한 번의 광고보다 오래 기억되는 광고 신뢰로 선택받는 한국일보 업소록 2026, 2027 한국일보 업소록에 귀사의 비즈니스를 소개해보세요.
2: 광고 및 업소 리스팅 접수는 323-692-2100, 323-692-2100번입니다.
3: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4: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3: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4: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3: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4: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10: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11: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원 플러스 원까지.
10: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12: 맥도날드스가 메뉴에
8: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2: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3: 선택하세요 품질을,
1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0: 자, 라디오는 내 친구. 이제 마지막 곡을 드리게 됐습니다. 순철님, 오늘도 방송 잘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라디오는 내 친구는 풍성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단장의 미아리곡의 마지막 곡으로 하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랑합니다. 안녕.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서 뭐를 하고 계세요? 어린 용군, 오늘 밤도 아빠를 그리면서 지금 막 잠이 들었어요. 덩지섯 달 기나긴 밤 부풍한설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그 얼마나 고생을 하세요?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부디 사람은 돌아오세요. 네, 여보.

0: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0: 23388-5600 23388-5600
1: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0: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 융자나라 좋은 나라.
0: 융자라면 콜미
1: 23388-5600 23388-5600
2: 융자 나왔어요.
3: 우와 빠르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1: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2: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1: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4: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4: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5: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6: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5: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6: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7: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8: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9: 카페보넨?
18: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9: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8: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9: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8: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2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21: 뭐든지 넘치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 탈모약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여성도 그렇고요. 바르는 탈모약 많이 쓴다고 하는데 이 탈모약을 쓴 뒤에 이마나 얼굴 주변에 잔털이 늘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네, 약을 바를 때 흘러내린 상태로 오래 피부에 남으면서 원치 않는 부위에 털이 진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단순 탈모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질환으로 인한 탈모인지도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여성형 탈모증은 앞머리 이마선은 비교적 보존되는데 특히 정수리와 중앙 부위 모발이 가늘어지는 게 특징이죠. 이에 비해 남성형 탈모, 이마선 후퇴가 두드러집니다. 정수리 탈모도 주로 관찰되고요. 이런 증상들은 비교적 서서히 진행되는데 이에 비해서 갑자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 두피가 붉고 가렵다, 특히 동전 모양으로 머리카락이 빠진다 이럴 때는요, 진료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탈모의 원인이 다른 질환일 수 있으니까요. 또 이때는 탈모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겠죠. 네, 다시 돌아와서 넘쳐서 좋은 게 아닌 탈모약. 네, 많이 바른다고 효과가 빨라지는 약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흘러넘쳐서 원하지 않는 부위에 털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 그래서 드린 거고요. 또 권장량보다 자주 쓰거나 넓은 부위에 바르게 되면 두피 자극, 또 각질, 홍반 등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드물지만 어지럼증, 두근거림, 부종 같은 전신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먹는 미녹시딜과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원래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된 약입니다. 그래서 혈압 변화, 부종, 심박수 증가 같은 이상 반응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혈압약을 좀 많이 높은 도세지로 복용 중인 사람은 의료진과 상담해 볼 필요 꼭 있습니다. 또 탈모 관리는 빠를수록 좋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하죠. 자, 바르는 약을 쓴다면 정해진 용법을 지키시고 원치 않는 부위에 털이 나거나 두피 자극이 심하다면 사용법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2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속의 인물 사독과 아비아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평생 충성한 그러한 성직자였고 그리고 다윗의 신하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비아달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비아달을 그 출신 배경을 살펴봅니다.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 계열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은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고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비아달이 언제부터 다윗을 따르게 되었는가 봅니다. A, 2번 A, 아비아달은 사울이 높 제사장 85명을 학살하는 사건 때에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당시에 아마 10살 전후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10살보다는 좀 넘지 않았을까 10대 그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홀로 목숨을 건지고 다윗에게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은 것이 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즉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 그 도피 생활의 초반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피신하면서 급히 나와서 먹을 양식이나 무기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상황에 당시 제사장이 있는 그 노베 들러서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왕의 명령이 너무 급해서 내가 먹을 양식도 제대로 가꾸지 못했고 무기도 없다. 그래서 거기에 제사장은 아무 악의가 없이 다윗은 정말 믿음의 용사니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어요. 좀 찝찝은 했지만은 역시나 그 도액이 사울에게 고발을 했고 그것은 아마 순수하게 고발한 것 같지가 않아요. 사울이 노베 있던 선지자 85명 그리고 그 모든 가족을 사울이 죽입니다. 그 사건 때에 유일한 생존자가 아비아달이었어요. 그러면 그는 다윗과 함께한 것이 다윗이 죽는 그 시점까지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왔을 그 시점이니 그는 다윗의 통치 40년 외에 약 10년 정도 같이 있는 한 50년을 다윗과 함께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1973년 개척된 그 해에 저희 교회 다니시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장로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계셔요. 이거 사실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 오래 사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 이사 가지도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을 터인데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것 쉬운 것. 근데 이 아비아달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다윗에게 꼭 필요했던 신실한 성직자였고 그리고 영적 리더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B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 제사장의 손자였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 비나스는 성경에 보면은 패역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의 제사드리는 이 예배를 우습게 여긴 그 두 아들 이 아비아달의 할아버지들이었어요. 그 가문의 몰락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몰락을 예고하셨죠. 사무엘상 2장 31절의 말씀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여기 네는 엘리 제사장을 말하고 있어요. 그날을 이렇게 참 애매하게 살해를 당하는 일도 그 집안에 있었고 그리고 또 아비아달도 마지막의 죽음의 그 노년은 아름답지 못하게 됩니다. 좀 이따 그것을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대문자 B로 이 두 분들의 이 평생은 다윗 왕 통치 기간 내내 신뢰받는 제사장으로서 함께 동역하고 영적 지도자로 충성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봅니다. 다윗의 도피 시절입니다. 그때에 에봇을 가지고 와서 아비멜렉입니다. 와서 위기 때마다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도와줬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3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대제사장이 그 제사장에 입는 옷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아마 그것이 우림 둠을 가지고 예스 노의 그러한 답을 얻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에봇에 우림 둠림을 넣는 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예스냐 노냐 그것을 우림 둠림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이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내용은 그 사울왕에서 도피 생활하던 다윗이 어느 날 거기서 크게 멀지 않은 그일라라는 성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어쩔지 몰라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이것 또한 아비아달 통해서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서 블레셋을 치라고 그랬어요. 지금 도망자인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게 정규 군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믿음으로 나가서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그일라 백성들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일라 성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 잘 됐다. 그 성에 갇혔으니 우리가 가서 다윗을 잡아야겠다 하고는 정규 군인들을 이끌고 사울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누군가가 다윗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다윗이 내려옵니까? 내가 이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온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올 때에 이 그일라 백성들이 저를 사울에게 내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줄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급하게 그일라에서 도망 나와 피신을 하게 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에 참 인생에 어렵고 위기가 있을 때에 다윗의 옆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영적 지도를 한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정말 귀한 분이었습니다. 50년을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이분들이 또 한 것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에 제사장 직무를 맡아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은 왕이 되고 7년 혹은 8년 된 시점으로 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그 여부스 족속이 있던 예루살렘을 그를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다윗이 그 성으로 이사를 들어오고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에 가지고 옵니다. 즉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막을 다윗이 자기의 그 도성 다윗성을 정하고는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막을 거기에 세워서 제사 드릴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 그 아들 시대 때에 빼앗겼던 그 언약궤, 비록 이스라엘 돌아왔지만은 이것을 둘 곳이 없었어요. 성소가 다 망가져가지고. 그 다윗이 그 무너진 성소를 다시 회복하고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 일대에 다윗은 얼마나 기뻤냐면 백성들 보는 앞에서 춤추면서 뛰어 놀았다고 합니다. 그거를 업신여긴 미갈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도록 아기를 낳지 못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마 다윗이 더 이상 미갈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목숨만 그냥 살려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사모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일을 수행한 사람이 사독과 아비아달이에요.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연도를 본다면 다윗 왕이 그 통치한 연도는 주전, 주님이 오시기 전 1010년에서 970년 경으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주전 1000년에서 1002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 두 제사장이 참 훌륭한 것이 다윗이 밧세바 간음죄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으므로 가정에서부터 아버지를 향한 반란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 그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던 바로 그때 다윗 왕이 가장 약하고 어려운 그때에 이 두 사람이 다윗 편에 서 예루살렘 동향을 다윗에게 지금 도망간 다윗에게 전달하는 나쁜 표현 쓴다면 바로 첩자죠. 첩자. 그 위험한 그 상황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이 두 제사장이 했어요. 이거는 생명을 내놓은 겁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명을 다 내걸고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비록 범죄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뜻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했어요. 이 내용이 사무엘하 15장 24, 25절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28, 29절의 내용을 보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요 말은 지금 다윗이 급하게 예루살렘에서 떠나 도망가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그리고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압살롬을 따르는 열지파 사람들과 이제 다윗을 따라가 죽이려고 하는 그 시점이었어요. 이때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다윗에게 따라왔어요. 근데 25절에 보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즉 다윗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연단과 환난을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나로 하여금 다시 왕이 되게 하신다면 내가 바로 그 언약궤 있는 그 성소에 가서 예배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이게 믿음적으로 옳지가 않은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의 생명과 왕위를 다 내려놓고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보십시다. 28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그 후의 내용 보면은 압살롬이 그래요. 아, 당신네들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했는데 왜 안 따라갔어? 그만큼 오해받을 만큼 충성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다윗의 아들 된 압살롬에게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의심하지 않을 때에 그 당시의 상황을 그들이 거기서 다 지켜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히도벨은 지금 바로 군사 만 명만 나에게 주면 내가 빨리 다윗을 뒤따라가서 다른 사람은 안 죽이고 다윗만 내가 죽이면 이번 반란이 완전 성공합니다. 근데 그때 또 다윗 편에서 일부러 그곳에 남아서 아히도벨의 그 모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남았던 그 다윗의 신복 중에 하나인 후세가 아니라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다윗을 함께한 사람들은 성난 사자와 같으니까 그러지 말고 압살롬 당신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왕답게 온 이스라엘에 있는 큰 군사를 동원하여서 그리고 앞장서서 나가서 그리고 다윗을 치셔서 만약에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갔다면은 아예 그 성을 이렇게 그냥 동아리로 매가지고 다 끌어서 하문댐 이런 식으로 이 바로 뭐였냐면은 영웅 압살롬에게 있는 영웅심을 자극하는 그러한 모략을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이 빨리 피신 가서 전쟁할 수 있는 그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에게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의 모사를 버리고 후세의 모사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많은 군인을 이제 그 소집하라 하고 하는데 시간을 벌어주죠. 그리고는 이 두 제사장이 그 아들들 통해서 다윗에게 가서 빨리 나루토를 건너 멀리 도망가서서 그리고 있었던 일을 합니다. 앞으로 큰 군사가 나오는데 압살롬이 앞장을 것을 알려줬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압살롬이 앞에서 하다 보니까 그만 위험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리고 그 상황을 요압이 가서 쳐 죽이게 되죠. 그러므로써 압살롬의 반란이 끝납니다. 이 모든 사건에 다윗이 다시 황궁을 하는데 큰 1등 공신한 신하들 중에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년에 보겠습니다. 다윗왕 노년에 이제 죽을 때가 임박했어요. 다윗 그 후임으로 왕위를 두고 아도니아와 솔로몬 사이에 그만 마찰이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육신적인 순서로 본다면 두 형이 죽었으니까 이제 셋째 아들로서 다윗의 왕위를 올라가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통하여 왕위를 세우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때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아비아달은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과 함께 지난주에 봤죠? 요압이 마지막에 그 반란에 참여함으로써 그는 처형당해서 죽습니다. 그 요압과 함께 아도니아 편에 서서 인간적 잘못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야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이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아비아달이 그동안 함께 지내와서 봤을 거 아니에요? 요압의 마음이 맑지 않는 사람인 걸 봤을 텐데 아비아달이 왜 요압과 함께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세상적인 순서로 아도니아가 형이고 그래서 내가 왕이 되겠다 해서 그가 먼저 선수를 칠 때에 아마 그가 아도니아 편에 서야지만 앞으로 계속 여생을 왕 옆에 제사장으로서 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걸 보면은 아비아달이 그동안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 내면이 아주 깨끗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독은 누구와 함께합니까? 분하야는 정말 다윗의 경호대장으로서 다윗이 신뢰했고 다윗에게 충성했고 솔로몬 시대에도 솔로몬에게 충성했던 아주 좋은 신하였어요. 그래 사독은 분하야와 함께하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과 함께하잖아요. 제가 우리 목회할 때마다 종종 생각나는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생각이 나요. 제가 달라스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존 리드 교수님이 제가 거기서 공부할 때 벌써 은퇴하실 나이 70대가 넘었던 그 정도 넘은 노 교수님이었어요. 이렇게 우리를 보면서 마치 아들, 손자처럼 이렇게 말도 하고 또 이렇게 권면해 주셨어요. 제가 그분이 참 너무 아버님 같아서 제가 달라스 교회에 섬길 때 그분은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초대해서 설교도 듣고 특별한 날이 있을 때 그분 초대해서 들을 때 우리 교우들이 다 은혜 받고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클라스 중에서 했던 많은 말 중에 생각나는 게 finish well. 앞으로 주님의 일할 때에 finish well. 마지막에 잘 마치라는 얘기를 참 여러 번 해줬어요. 그러니까 젊어서 열심히 하고 젊어서 뭐 크게도 하고 아주 뭐 잘해가지고 큰 교회도 섬기는데 그만 노년에 가서 여러 비리라든지 아니면 논에 가서 이혼한다든지 이런 걸 많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하라고 finish well 이 말씀을 했던 기억이 제가 종종 나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혹은 여러 세상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지 하는 그분의 권면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이 아비아다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했어요. 반면에 사독은 끝까지 잘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그래서 사독의 그 자손들이 400년, 500년이 지난 에스겔 선지자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이 제사장들을 인정했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의 일을 계속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봅니다. 사독은 선지자 나단과 다윗의 시위대장 분하야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솔로몬 편을 선택하여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아비아달은 하지 못했어요. 사무엘상 1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사람과 블레사람, 여기 그렛사람 블레사람은 아마 그 왕을 주변에서 호위했던 그러한 시위 군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을 누렸어요. 자, 그러면 그만 아도니아 편을 인간적인 선택을 했더니 아비아달의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그는 제사장직에서 파직이 돼.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달라스에서 제가 20년 단임 목회했고 여기서 12년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만 70까지 사역을 하게 된다면 제가 만 40년을 목회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만 40년 다 마치는 시점에 그만 제가 어리석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우리 노회에서나 교단 총회에서 목사직 파직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비아달이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솔로몬 왕이에요.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라.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건축을 한다 그랬어요. 불에 타지 아니하는 보석, 금, 은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 갖다 대면 다 타버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 불로, 즉 불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에 나무나 풀과 집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타서 하나 뺀 설 때에 공력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비아달은 그 부끄러운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시라 생각은 드는데 그러한 부끄러운 한 평생을 사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떠오른 교수님이 생각이 나요. 하워드 헨드릭스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1951년도에 아주 젊은 나이에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서 석사하던 1992년 처음 학기 그분 클래스를 제가 택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공부하던 과정에서도 그분을 통해서 21세기의 지도자의 역할과 지도자의 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과목을 그분 걸 택했었어요. 그게 마지막 제가 그분에게서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그분에게서 여러 클래스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은혜를 받았었어요. 근데 그분이 2011년도에 은퇴를 하십니다. 은퇴 때 하신 말씀이 더 이상 내 몸이, 육신이 내 속사람, 내 생각과 나의 영이 원하는 대로 반응을 하지 못한다. My body no longer cooperates my soul.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육신이 내 생각과 원하는 대로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은퇴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전에도 암으로 고생하시면서도 치료가 끝나면 또 복귀해서 가르치곤 했어요. 근데 60년을 채우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불과 한 1년, 한 몇 개월 지나서 주님 품으로 가십니다. 제가 여기 오기 바로 그 전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이 모든 얘기나 기록은 끝까지 충성한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교수로서, 또 목사로서, 교역자로서 그분 밑에서 배웠던 학생들 숫자만 그 생각할 때에 이 아비아달 참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뭐 다 기억 못하셔도 돼요. 근데 한 가지만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전 시점에서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의 경주를 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믿음으로서 더 앞으로 나간 거잖아요. 열매를 지금까지 맺은 것보다 앞으로 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더 잘한 모습이 돼야 될 것이고 더 성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서 천국 가야 된다는 말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의 믿음 팔아먹지 마십시다. 저도 그렇고 지금까지 내가 뭐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뭐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뭐 드리기도 다 해서 믿음의 열심히 있는데 이게 늘 과거에만 돼가지고 늘 과거 얘기만 하며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없다면은 마지막 경주를 잘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며 말씀이 있어야지 영적 분별력이 있잖아요.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독과 아비아달처럼 마지막 순간에 이 잘못 택한 것이 아비아달을 택하고 그만 솔로몬을 택하지 않았던 이 아비아달의 아도니아를 택하고 솔로몬을 택하지 않은 이 아비아달의 그 노년의 실수가 한평생 그 모든 수고를 잃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독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등극하여 성전 봉헌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그 6년 동안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그 봉헌 예배와 제사와 모든 것을 총괄한 사람은 사독이었어요. 왕상 2장 35절 봅니다.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여 대신하게 하니라. 즉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오른팔 왼팔이라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독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믿음의 경주 잘 하시고 이전보다 지금이 지금보다 앞으로가 믿음의 결실을 많이 맺는 천국백성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 지금까지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동부장로교회는 4270 West 6th Street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3261 213 지역 383-326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다 팔아서라도 소유해야 할

목적은 이제 외세 침략으로 약탈이 빈번했어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이 맡길 은행도 없으니까 때때로 감나가는 그 물건, 보물들을 땅속에 숨겨두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나기도 했을 때 오늘 이 비유 속에는 그 농부가 남의 밭을 갈다가 우연히 그 땅 속에 보물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됐을 때 와,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보물을 발견한 그 땅 꼭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땅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죠. 또 진주 장사에 대해서는 평생 진주만 다뤄온 전문가인데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는 일상에 한번 만나볼까 한 이 진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보화의 가치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그 대가를 지불해서 소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이 천국만큼은 반드시 소유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사실, 이 절대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이 천국을 소유하고 살게 되어졌을 때 나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어떠한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 나는 정말 천국을 소유했는가? 만일 여러분이 그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예배가 그 가장 가치 있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4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일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정말 이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다면 그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거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기뻐하여 돌아왔다. 기뻐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나타나는 그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했을 때 이 기쁨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졌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 영적인 즐거움, 그 기쁨은 참 놀라운 그런 경험이잖아요. 그 기쁨 때문에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잠을 못 자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누구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천국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마음에 감동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천국을 소유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심령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천국이 좋습니까?

0: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힘든 가운데서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를 걱정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 있을 때 빌립보서 4장 4절에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보화를 발견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보배보다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기쁨은 누리지 못해요. 정말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 심령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본적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생각하면 어때요? 기쁨이 충만한. 예수님만 전하면 그렇게 기쁘고 예수님 얘기 듣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행복하십니까? 그럼 그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기쁜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의 즐거움인데, 영혼 구원받은 증거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적인 즐거움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제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감춰진 이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배를 날마다 누리며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이 기쁨, 이 천국을 소유한 심령 가운데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예수 안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모시고 이 천국을 발견하고 소유하게 되면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나요. 자, 44절 보면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46절에는 어떻게 됐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랬습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나 진주 장사는 자, 가치를 알아보는 순간 야, 이것은 정말 놀라운 가치 있는 거야. 이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요. 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니까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겨졌던 것들을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겨졌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결코 잃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면 상대적 가치는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는 거죠. 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분을 알게 됐을 때, 그분을 만나게 됐을 때 나의 가장 귀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주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고 소유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차량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천국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화입니다. 왜 천국이 가장 값진 보화인지 보세요. 첫째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해도 세상의 가치 있는 것은 노력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천국은 세상의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없어요. 왜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나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인간들은 다 지옥 가게 된 거예요. 멸망받게 됐어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천국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만 구원은 값없이 얻지만 결코 값싼 것이 아니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천국은 가장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은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값진 보아요. 이 천국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게 됐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에루살렘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으로 쫙 꾸며진 그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곳이 천국임을 잠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자 보세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천국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곧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어디로 가요? 영원히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 이 천국의 영광은 그 세상에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요,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는 많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얼마 후면은 정말 영원히 살 그 천국, 그곳에 들어갈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정말 그 천국을 소유한 다음에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예수님을 최고의 보화로 발견한 순간 세상적으로 그렇게 자랑하던 모든 것을 더 이상 최고라고 말하지 않냐고 다 내려놓게 된 최고를 발견했으니까요. 가치관의 변화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날마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다고 찬양하면서 정말 그 천국을 소유한 그 감격이 얼마나 기쁜지,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졌던 것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시시한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겨졌던 것이 귀하지 않은 더 귀한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세 번째로 기꺼이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46절에도 보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랬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샀어요. 샀어. 그것을 어떻게 소유하게 됐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희생이 치러진다 해도, 어떤 수고, 어떤 대가, 어떤 노력, 어떤 고생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소유하겠다는 그 결단을 하게 된 게 뭐예요? 아, 이것만큼은 소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다, 이 천국이 가장 가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그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없겠냐고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을 안 만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만 모시면, 예수님만 만나면, 그 예수님을 정말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이 발견되고 깨달아진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바깥에서 뭔가 얻어보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가장 귀하단, 가장 가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안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가장 가치 있는 곳이에요. 가치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아, 천국이 분명히 있구나. 그 천국에 투자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냐고요. 가장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고 사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예? 하늘나라에 분명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 상급 쌓는 일을 위해서 내가 못 드릴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천국이 가장 가치 있다고 한 사실이 깨달아져야 천국에 투자하는 삶이 되고, 그리고 그 천국에 투자하는 인생이 가장 보람있고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그 사람이 정말 주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드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저와 자식과 가옥과 전토를 과감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아낌없이 헌신해서 드려졌을 때 그게 버려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100배나 받게 해주시겠다는, 100배나. 그래서 성경에는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모든 것을 드린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궁궐을 버리고 바로의 왕궁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을 때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행한 모든 것이 기념되어지는 기념비적인 인생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바로 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티들 인도하러 갔을 때 그때 팀멤버로 왔던 그 현지 형제자매들과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그 카자흐스탄에서 이렇게 온 형제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곳의 그 경제생활이나 이런 것이 참 어렵지만 이 형제들이 자매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1년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그 TD를 봉사하기 위해서 팀멤버로 와서 그 이스라엘 선교를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고 참가비를 내고 그리고 와서 그렇게 섬기고 그 1년 동안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어려운 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가 봉사를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다시 팀멤버로 오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이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까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물질 시간을 과연 내가 정말 세상은 가짜 보화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보화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시간을 쓸데없는 데다 낭비하지 말고 물질을 쓸데없는 데다 낭비하지 말고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가진 재능을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주셨지만 과연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매일 우리 마음은 어느 때는 세상적인 것을 조금 소유해서 기뻤다가 어느 때는 또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근심 걱정 속에 살다가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살지 못하지 않냐 이거요. 뭐가 진정한 복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의 천국을 소유한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가짜 보화를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살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에는 정말 그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그리고 늘 우리 심령 속에는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께 한껏 드려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얼바인 새생명 한인교회 송호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얼바인 새생명 한인교회는 15 가달드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341-0022 949-341-0022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여의도 순복음 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18편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은 내 편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들어 늙게 되고 또 병들고 다가오는 죽음을 누구나 피할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엄숙해집니다. 이 죽음을 누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홀로 그 죽음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참으로 외로운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빌리 그램 목사님께서 이런 인간의 고독을 코스믹 론리네스, 우주적 고독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같은 우주적 고독은 죄의 결과로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죄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때로부터 우리는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주적인 고독에 사로잡힌 영적인 고아가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가난과 저주, 질병과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않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성경은 그러한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때, 고통을 당할 때 주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다가와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5절에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상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주님이 엎드려 하늘이 기도하고 부르짖어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3절 4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야훼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엎드려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며 우리의 발을 넘어짐에서 주님께서 구해주시고 건져주신 것입니다. 복음서가 복된 예수 2절을 보면 이와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물 씻어주시는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이 찬송을 부를 때 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임합니다.

누가 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로 베긴 입술 적실 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너무나 하루하루 살기가 어려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탄식하며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도 하루 종일 손님도 없고 가게 월세도 낼 수 없고 수입이 없으니까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막막한 그 절망 가운데서 탄식하여 눈물을 흘릴 때 주님 오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의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절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이 한평생 우리 편이 되어줘서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새 힘과 용기를 날마다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입니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때때로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떠나는 상황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 그 마음의 상처는 그 누구도 취하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고통의 상황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도 주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모든 절망에서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6권 9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곳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게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공격해와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원수들이 다 물러가고 저들이 내 주변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내 편에 드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6편 1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상처를 입히고 넘어뜨리고 절망 가운데 몰아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편이심으로 나는 그 어떤 일에 무슨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가슴을 펴고 당당히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인 지미 카터 대통령께서 결혼 75주년을 맞아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모여 축하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금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계신데 약 350명의 전직 대통령과 많은 분들이 와서 결혼 75주년을 축하드렸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이 간암이 뇌까지 전이돼서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게 된 그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생명이 위독하다 이 간암이 뇌까지 전이됐기 때문에 또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가 이미 90세니까 수술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예측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병원에 수술 받으러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내 미래는 내가 예비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은 평안하며 어떤 일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나고 나서 그가 회복되고 나자 다시 본인이 하던 대로 주일날 교회에 가서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얼마 후 암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그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님만 밥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주셔서 올해 96세 하나님의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부인 로자진 여사와 함께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125편 1절은 말씀합니다.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절대적 절대감사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나가면 주님께서 여러분 붙들어 주셔서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로 요동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며 주님에서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우리 함께 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십시오. 모든 흑암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8편 10절입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야훼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문나라가 그를 둘러싸고 공격해와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당당히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의 말씀을 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4절입니다 야훼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놀라운 권능을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6절 17절입니다 야훼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야훼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절대긍정의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저들이 두려웠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느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주님께서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위대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승리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잠시 잠깐 내게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2020년 TV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의 팬텀 싱어 시즌 3에 준우승 그룹의 라비던스 멤버 테너 잔노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잔노 형제는 노종윤 형제의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몇 대째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난 청년입니다. 예선 첫 무대에서 The Prayer라는 노래를 불러서 큰 감동을 주었는데 그분을 보니까 고조부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증조부는 6.25 전쟁 중에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그 증조부가 교회 안에 있는데 공산당들이 와서 불을 질러서 그 안에서 순교하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할아버님이 지켜보고 나도 아버지를 따라 순교자 영성을 가진 목회자로 살아야겠다 목사님이셨고 그 아들 지금 현재 그 노종윤 형제 아버님도 목사님이 되셔서 주님 앞에 제1교회 노윤식 목사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십니다. 이 종윤 형제도 나서 목사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때 미국 유학을 갔는데 그것에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또 학교 생활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따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매일같이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교회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그 시절 경험한 하나님은 지금도 저의 가장 큰 위로자세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늘 안아주시는 분이었죠. 많이 울며 늘 비전을 품고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에 학교 합창단 활동을 하다가 노래를 잘하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많은 친구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연히 그가 영상에서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부르는 레슨 도르마라는 곡을 듣게 됐습니다. 푸치니 오페라 두란도트에 나오는 이 크레막스에 나오는 그 유명한 노래인데 그 노래를 영상을 통해서 보고 그 밑에 나온 댓글에 달린 글자를 보니까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글이 올라온 것을 보고 보니 큰 감동받고 나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악가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갑자기 성악가로 진로를 바꿨어요. 준비한 기한은 성악가로 준비한 기한은 석 달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들어와서는 교회 와서 계속 노래 부르고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석 달을 열심히 준비해서 존스 하킨스 대학 안에는 피바디 음대에 지원을 했는데 장학생으로 그가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석사 과정을 줄리아드 음대에 지원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성악으로 탄탄대로를 달리던 그가 어느 날 성대가 이상해서 가니까 물혹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노래를 할 수 없겠다는 그런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냐고 열심히 교회 가서 구역장 일하면서 교회 찬양대 지휘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줄리아드 내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찬양하는 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수술하게 되는데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말합니다. 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래를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목사 사모님이신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오페라 가수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오페라를 못해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쓰실 거다. 이 말에 힘입고 기도하면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잘 되어서 계속해서 성악가의 길을 가게 되었고 예일대학교 음대에 다시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고 팬텀싱어 시즌3에 나와서 준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비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악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연주하시기에 편한 악기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생 다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같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의 편이 되어서 너를 돌보아 줄 것이라.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에 세상을 떠난 파니 제인 크로스비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생후 6주 되었을 때 눈에 병이 났는데 그 동네 돌팔이 의사가 약을 잘못 써가지고 아예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워낙 가난한 가정이라 병원에 가서 치료도 못 받고 어릴 때 눈을 멀어서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았는데 30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본인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찬송을 지었는데 무려 95세를 살면서 9,000편의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분이 지은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23곡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나이
55살 때 오브리필 했습니다. 그때가 1875년이니까 그때 오브리면 지금 한 500불쯤 될지 모르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오브리 꼭 필요한데 주님 이 돈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제가 필요한 일에 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 내내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낮이 돼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낙심이 됐습니다. 아, 오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보다. 낙심하고 있을 때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집에 일하는 하인이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 동네에 마침 방문한 한 크리스찬이 찬송 작가인 파니 제인 크로스비 선생님 산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를 하러 온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찬송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곳에 산다 그래서 제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잠시 차를 마시면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그리고 나갔는데 잠깐이다 나가면서 악수를 할 때 뭐가 손에 쥐어지고 나갑니다. 몰또로로 마른 종이를 쥐어지고 나가는데 그 소리를 갖다가 그 일하는 분한테 주니까 펴보니 5불짜리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냐고 잠시나마 의심하고 걱정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무릎을 꿇고 지은 찬송이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부를 나의 갈 길에 다가도록 이 찬송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이 추억 같은 찬송을 지었습니다. 나

0: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가운데 만사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여의도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 지역번호 02-6181-9191 02-618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실비치 동부평강교회 김삼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공원에 가서 외로이 인생의 깊은 문제를 명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어둠 캄캄하게 됐을 때 공원 지기가 공원을 둘러보다가 한 옆을 보니까 의자에 어떤 노인이 앉아서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빌어먹는 노인인가 생각하고 공원지기는 큰 소리로 이건 누구야? 이 사람 어디서 왔어? 이때 대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눈을 번쩍 뜨면서 어디서 왔어? 아, 내가 그걸 알겠냐? 그거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눈을 감고 앉았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이 문제는 그 철학자는 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은 슬프게 울면서 어머니, 어머니, 어디로 갑니까? 탄식하며 관을 잡고 통곡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는데 인생은 나고 죽고 병들고 죽고 합니다.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어린이고 청년이고 노인이고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죽음이지요. 기독교는 이런 문제기를 해결하는 종교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기독교의 그첫 이름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너무 좋아서 뇌출혈이 돼서 죽은 자도 있었다 그럽니다. 큰 뉴스거리, 또 징기스칸이 100만 대군을 몰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간 뉴스, 또 나폴레옹이 온 유럽을 지휘한 뉴스, 또 콜럼버스가 그 대양을 횡단해가지고 처음으로 새 대륙을 발견한 뉴스, 뭐 다 큰 굉장한 뉴스입니다. 1950년 6.25 이 사변 세계적인 뉴스였습니다. 이 세상의 소식 뉴스는 슬픈 소식, 참 괴로운 소식, 여러 가지 그런 소식이지만은 그러나 복음은 기독교의 그 굿뉴스, 최대 뉴스. 복음은 창조를 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마무리 창조한 이후로 가장 큰 소식, 위대한 소식. 어느 민족이나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무식한 자나 또 유식한 자나 누구에게든지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최대 뉴스를 기록한 것이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료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귀한 많지요. 귀한 것이 보석도 귀하고 재산도 귀하고 땅도 집도 귀합니다. 가구도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 참 가장 귀한 소식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인생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인생을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최대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고 또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이 전파되면 그 사회나 개인은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개념은 정치나 경제나 문화보다도 짙은 것으로 참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힘으로도 되지 못하고 또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대로 예수 혁명은 성령으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열광적인 사람이 됩니다. 결사적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에 참 로마 지하에 있던 그 사도 바울 이런 분들도 누룩처럼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참 로마가 변하고 또 참 이 지구의 그 인력 이 궤도를 탈출하는 인공위성과 같이 궤도를 바꾸는 것이 혁명입니다. 질을 변질시키는 것이 혁명인데 예수님의 열두 제자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을 정복을 했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바알 종교를 뒤엎었어요. 마르틴 루터, 또 켈빈 이런 소수지만은 혁명적인 소수였습니다. 이 참 복음을 받아들일 때 바이킹족 해적들이 변해서 영국 신사가 됐지요. 미개인 식인종들이 변해서 참 하나님의 찬란한 문화를 건설하는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일곱 귀신 들렸던 버림받은 천대받은 그 불쌍한 여인도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그 마음이 고쳐지고 육신이 고쳐져서 놀라운 하나님 역군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내적 혁명이 일어난 것이지요. 세리 세금 거두면서 토색하고 사기하던 삭개오의 그 마음에 예수님이 혁명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주셨을 때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을 사배나 갚겠나이다 하면서 새로운 변화된 인생으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 쓰임받다가 간 것입니다. 예수의 혁명운동에는 첫째로는 절대 신앙이 필요합니다.

절대신앙. 그런데 새 인간 속에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 들어가는 진리를 말씀하는 것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속에 역사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가 되어가지고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요.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긴 믿음, 절대 신앙으로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태양 광선을 하나의 초점으로 맞추면 불이 일어나듯이 이런 절대화시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초점화된 신앙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두 평생이 아니고 한 평생입니다. 한 번 인생이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저것 눈을 돌리면 목표를 달성 못하듯이 바울과 같이 푯대를 향해서 쫓아가느라 한 말씀 같이 복음의 깃발을 들고 좀 거리를 행진하면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호를 외치면서 나갈 때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어요. 로마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에 굳게 서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노아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역군이 되는 것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남들에게도 풍성케 하고 내 생애가 풍성한 삶을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예수 믿는 그런 마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이 믿음으로 절대 믿음으로 신자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은 11개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 1장 12절, 금면류관, 계시록 4장 4절, 석지하는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 영화의 면류관, 잠언 4장 9절, 아름다운 면류관, 또 자랑의 면류관, 정금 면류관, 많은 면류관, 열두 별의 면류관, 계시록 12장 2절에 성경에 이 11개의 면류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한 사업을 다 사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절대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역군들에게 장차 주시는 면류관, 11개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천천히요 만만히요 수없이 많은 앞서간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며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는 이런 아름다운 참 미래지향의 소망 가운데 오늘도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환경을 통해서 내 또 은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능력있게 증거하는 삶을 살 때에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사는 세상이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심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에게 구원의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이 시대적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비치 동부평강교회 김삼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실비치 동부평강교회는 13610 버닝트리 레인 실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949-514-4346 949 지역 514-4346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2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관세 환급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일부 기업은 환급금이 분기 실적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고 있으며, 일부는 고객에게 돌려주거나 아니면 상품의 가격 인하에 활용할 계획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내 대기업 가운데 40곳 이상이 총 96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을 받았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최소 21억 달러는 이미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술 하드웨어 기업들의 환급 규모가 가장 컸는데 6개 기업이 총 25억 달러의 환급금을 보고했고, 이 가운데 약 90%가 바로 애플의 환급금이었습니다. 네, 기업별로도요, 애플이 약 22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나이키가 9억 8,600만 달러, 페덱스 8억 달러, 아마존 6억 4천만 달러, 제너럴 모터스도 있습니다. 5억 달러 등의 환급금을 수령했습니다. 자, 애플이 환급금이 엄청나죠? 그래서 최근 분기 주당 순이익을 11센트 높이는 효과를 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센트가 아니라 11센트요. 대단합니다. 한편 일부 기업은 수령한 환급금을 고객에게 직접 돌려주거나 아니면 제품 가격이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마존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물류업체 페덱스는 약 8억 달러의 환급금을 화주와 소비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코도요. 네,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 이미 많이 관세 비용을 얹어서 냈었잖아요. 이런 부담한 고객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환급금을 돌려줄 계획이라고는 밝혔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코스코와 아마존 같은 업체들이 바로 피부에 와닿죠. 과연 이들이 어떻게 환급금을 지불할지 궁금해지네요. 위스콘신주 주지사 민주당 경선에서 석패한 한인 2세 프란체스카 홍 후보에 대한 얘기는 그 전부터 그리고 선거날 그리고 패배했기 때문에 더욱 놀라면서 계속 많이 화제가 되고 있고요. 많은 얘기거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여론조사의 한계가 드러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이 석패를 통해서 느껴봅니다. 뉴스로도 여러 번 전해드렸었잖아요. 한 20%나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선에 충분히 오를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워싱턴 정가에서까지 관심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못마땅함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석패지만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20%포인트 차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죠. 이와 관련해서 정치 전문 매체는 실제로 크롤리 후보가 상대 후보입니다. 이번에 결선에 진출한 이 크롤리 후보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홍 후보가 수세에 몰리기 시작한 것이 선거 약 일주일 전부터였다. 이미 막판으로 갈수록 홍 후보가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었는데 20% 앞선다는 여론조사 그 자체는 그 훨씬 전의 판세를 그냥 반영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전 여론조사라는 게 어떤 특정한 시점에 대한 일종의 스냅샷으로 이해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여론조사가 사실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표심을 포착하기에는 너무 일찍 실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방법에 따라서 충분히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도 느끼시죠? 그리고요. 특히 이번 위스콘신 민주당 경선처럼 오픈 프라이머리인 경우에는 더더욱 여론조사가 부정확할 수 있다라고 지적이 됩니다. 이 오픈 프라이머리, 정당 내 경선이지만 유권자들이 자기가 등록한 정당과 관계없이 어느 정당의 경선에도 참여할 수 있는 선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누가 투표장에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도 틀릴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평소 공화당 경선에 참여하던 일부 유권자들이 지나치게 진보적인 홍 후보, 이 사람을 저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아니면 또 어떤 후보가 아주 능력도 많고 인기도 있어서 결선에 올라가서 우리 당 후보와 붙는다면 장담 못하겠다 싶을 때는 오히려 그 능력 있는 후보의 반대편에 있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과연 오픈 프라이머리가 합리적인 선거 방법인가? 이런 질문도 또 이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과의 전쟁은 장기화에 접어든 듯합니다. 매일매일 소식이 들어오지만 일종의 말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무력 충돌은 사실은 미국은 해서도 할 수도 없습니다. 미군의 요격미사일 재고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계속 알려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싱크탱크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브레인 역할하는 것으로 알려진 헤리티지 재단이요.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미국의 전술 미사일 방어 체계는 중국과의 장기적인 고강도 분쟁에서 작전을 지속하기에는 불충분하다라고 보고서는 지적하면서요. 현재 수준으로는 분쟁 초기 며칠 만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등 주요 미군 기지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사실 앞서 다른 언론들도 미군의 미사일 재고 부족 문제를 심층 있게 다뤘는데요. 이 보수 싱크탱크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책사 역할하는 헤리티지 재단에서조차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패트리엇과 사드, 바다의 패트리엇이라고 불리는 SM-6, SM-3 등 요격 미사일 재고가 중국과의 분쟁을 억제하거나 또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량의 10% 미만에 불과하다 이런 분석도 내놓으면서요. 중국이 자국 미사일 재고의 아주 일부만 사용해도 미국은 그에 대응하느라 요격 미사일을 거의 다 소진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예상이 사실은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미중 간 분쟁이 2027년 그러니까 내년에 터질 수도 있다 이런 말을 전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 이미 한 바 있고요. 이게 결코 아무 근거 없는 말은 아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즉 요격 미사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시간은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 안에 해결이 될지 그리고 정말 중국 측에서는 정말 이런 좋은 기회가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더 큰 것입니다. 대이란 전선에서 작전 피로가 누적된 항공모함 에이브럼 링컨함을 아시아에 주둔 중인 조지 워싱턴함으로 교대시킬 예정이라고 미 행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워싱턴함은 이미 중동 방면으로 출항을 했고요. 유도미사일 구축함 함대와 함께 말라카 해협을 최근에 통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태평양을 담당하는 링컨함은 지난해 11월 아시아 방면에 배치됐다가 지난 1월 중동으로 이동해서 2월 28일 대이란 공습 개시부터 현재까지 6개월째 작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 장대한 분노 에픽 퓨리 작전에서는 항공전력을 투사해 이란 전역을 폭격하는 임무를 맡았고 중반 이후 현재까지는 함정을 전개하면서 이란 관련 선박 통항을 막는 해상 봉쇄를 맡아오고 있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개방된 구조와 복잡한 설비 탓에 승강장 내 냉방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지하철 전동차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는 그런 경우 객실에서 나온 뜨거운 공기가 역과 터널로 빠져나가면서 승강장 온도를 또 높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맘다니 시장은요. 열 에너지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연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개선 사업은 미국 대중교통 시스템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좋은 시도임엔 분명합니다. 일단 뉴욕시와 교통당국은 사용하지 않는 체인버 스트리트역 승강장 아래를 500에서 600피트 깊이의 구멍을 내서 생강장에는 열을 이렇게 끌어모아서 저장하게 된다고 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흡수한 열을 배관을 통해 지하에 저장했다가 겨울철에는 인근의 시소유 건물의 난방에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열을 끌어모았다가 또 겨울철에는 이를 활용하고, 자, 이 기술이 역의 온도를 얼마까지 낮출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제대로만 작동한다면 모두에게, 그리고 여름철, 겨울철 언제나 아주 유용한 그런 기술이 되겠죠. 사실 이런 비슷한 방식의 지열 회수 시스템은요, 뉴욕의 많은 아파트 건물 또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싱턴주에 있는 한 코스코 매장의 직원이 동료가 다른 여성 직원과 포옹하는 모습을 본 뒤 질투심에 휩싸여서 차량으로 이 동료를 들이받아서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지난달 31일 있었다고 하는데요. 코스코 직원 22살 타일러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20살 동료 조나던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이 동료가 껴안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이 생겼다. 당시에 피가 끓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친구들에게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요, 이 해당 여성과 약 2, 3개월 교제했고 지난 5월 말에 관계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피의자 타일러의 생각과는 별개로 이 여성은 사실은 우리 사귄 적 없다, 나는 여러 차례 거리를 두고 싶다라는 말을 했고 선을 넘지 마라라고 경고한 적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타일러는 경찰 조사에서 바보 같은 짓이었다, 피해자인 조나단을 단지 겁주려고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제는 한국에 정말 빛나는 걸작으로 남을 많은 드라마를 만든 안판석 감독의 별세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유일한 4할 타자입니다. 바로 백인천 전 감독의 별세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향년 83세고요. 프로야구 첫 해인 1982년 MBC 청룡의 감독 겸 타자로 활약을 했고요. 당시 타율이 4할 1푼 1이었는데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서 유일한 4할 타율을 이때 기록하고 깨지지 않은 기록입니다. 네, 그동안 네 번이나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병 생활을 해왔던 백인천 전 감독은 뭐 전날에도 비교적 좋은 컨디션이었다고 하는데요. 한국 시각 14일 오전 6시 30분에 갑자기 별세를 했습니다. 네, 유일무이한 타자면서도 사실 감독으로 유명하죠. 1996년 삼성 라이온즈 지휘봉을 잡았었습니다. 당시 이승엽을 비롯한 젊은 타자들을 키워내면서 감독으로서의 공헌도 지대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백 전 감독이 별세하면서 1982년 프로야구 6개 구단 초대 감독 가운데 생존한 인물로 박영길 전 롯데자이언츠 감독 한 명만 남게 됐습니다. 한편 KBO는 고인의 장례를 KBO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천안 당국대병원에 빈소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미국에 동생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국하는 대로 발인 등 장례 일정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야구 얘기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WPBL 뭔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야구 광이실 거예요. 네, 미국 여자 프로야구 리그입니다. WPBL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얘기도 있고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는 그런 단순한 야구 경기가 아니라요, 어떤 스토리입니다. 한 2주 전에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면서 바로 소개해드릴까 하다가 어느 정도 또 팀이 경기도 치르고 그에 따른 에피소드도 나올 것 같아서 조금 기다렸습니다. 현재는 단 4개 팀이긴 하지만 여기에 한국 선수도 4명이나 했습니다. 포지션도 다양하고요. 네, 주말도 다가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는 이 WPBL 72년 만에 부활한 미국 여자 프로야구 리그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4: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 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5: 1250만불, 1250만불.
6: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주 7일 24시간
7: 3237828600, 3237828600.
5: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9: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0: 너무너무 좋습니다.
11: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9: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2: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9: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3: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4: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15: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우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16: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13: 정말? 어떤 건데?
16: 용자나라, 캘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13: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6: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7: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8: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그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일리노이즈 스프링필드는 66번 국도가 지나는 도시입니다. 1926년에 개통돼서 대공황기 이주민들과 전후 여행자들을 서쪽으로 실어 날랐던 바로 그 길이 66번 국도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미국의 꿈과 이동을 상징했던 이 오래된 길 위에서 길이 놓인 지 꼭 100년이 되는 올해 72년 만에 부활한 여자 프로야구의 첫 시즌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장소에서 의미 있게 부활한 시즌인 것이죠. 일리노이즈 스프링필드의 로빈 로버츠 스테디움. 1920년대에 문을 열었고요. 5,200석의 작은 구장입니다. 바로 이곳이 WPBL 여자 프로야구 리그의 첫 시즌의 개최지로 정해진 것입니다. 네 팀이 있습니다. 보스턴 헌터스, 뉴욕 하이츠, 그리고 로스앤젤레스도 있어요. 퀸즈라고요. 샌프란시스코는 파이어벨스. 이렇게 네 팀의 연고지와 비교해보면 그 어느 곳에서도 가깝지 않습니다. 아니, 아주 멀고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먼 도시가 바로 이곳 스프링필드입니다. 그래서 리그의 모든 경기가 바로 여기서 열립니다. 자, 사실 이 도시와 여자 프로야구의 인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영화 그들만의 리그라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네, 전미 여자 프로야구 리그 시절 스프링필드에는 셀리스라는 팀이 있었고요. 하지만 1948년 한 시즌을 최하위로 마친 팀은 이듬해 연고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떠돌다 조용히 해체됐습니다. 하지만 여자 야구를 그래도 한번 가졌다가 잃어본 이 도시 스프링필드는요, 그로부터 78년 뒤 올해 팀 하나가 아니라 리그 전체를 돌려받는 행운의 도시가 됐습니다. 네, 전미 여자 프로야구 리그가 부활했다고 했잖아요. 1943년에 창설이 됐고요. 사실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었습니다. 하지만 54년 시즌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됐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가 됐고, 그러면서 1950년대 미국 사회가 크게 변화합니다. 사실 여자 프로야구 리그는 이 전쟁 때문에 중단될지도 모르는 메이저리그의 공백을 메우자,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된 그런 리그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고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스타 선수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마운드에 타석으로 또 복귀를 하게 됩니다. 테드 윌리엄스, 조 디마지오 이런 사람들, 그야말로 이름만으로도 스타급인 사람들이 복귀를 하니까 팬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시 메이저리그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 1950년대 들어서 큰 변화, 바로 미국 가정에 TV가 급격히 보급이 됩니다. 자, 이제 팬들은 집안 거실에 앉아서 편하게 메이저리그 경기를 시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프로야구는 주로 중서부의 소도시 등을 기반으로 운영됐는데, TV가 보급되고 팬들이 이 소도시까지, 또 특히 여자 야구 경기장까지 직접 찾을 이유가 점점 줄어든 것이죠. 그러면서 관중수가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리그 본부가 모든 팀을 한 번에 관리하면서 마케팅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하는데요. 51년부터는 각 구단주가 잘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의 메이저리그처럼요. 그러다 보니 소도시 구단일수록 자금력이 부족해지죠. 결국 적극적인 마케팅이나 선수 스카우트가 어려워졌고, 이게 또 관중 수익 감소와 맞물리면서 대부분의 팀이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면서 자연스럽게 해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게 12년간 이어지던 리그가 1954년에 막을 내리게 됐는데, 그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저도 꽤 옛날에 봤습니다. 마더나가 직접 노래도 불렀고, 출연까지 하면서, 마더나가 연기도 잘하네라고 생각하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League of Their Own이라고요. 그들만의 리그, 1992년에 만들어진 작품. 혹시라도 이 작품 지금 꺼내보시면, 이 시기와 맞물리면서, 더욱 흥미롭게 볼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다시 올해 부활 첫 해인 2026 시즌 경기 일정을 좀 볼까요? 8월 1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8월 한 달간은 정규 시즌이 진행이 됩니다. 모두 15차례 경기가 있고요. 정규 시즌이 종료되면 상위 팀들이 2주 동안 준결승과 챔피언 결정전을 거쳐서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쉬고요. 수요일과 일요일 매일 두 경기씩 진행을 하는데 힘들지 않을까? 정식 경기는 7이닝제입니다. 여자들 경기는 7이닝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메이저리그와 다른 점은 알루미늄 배트를 허용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피치 클락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피디하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사이에 사실 저는 한국 선수도 활약하는 모습 보려고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 보곤 했는데 생각보다 관중들도 많고 재밌었습니다. 자, 한국 여자 선수들이 4명이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당히 드래프트를 통해서 지명을 받아서 미국 무대에 깃발을 꽂은 것이죠. 먼저 보스턴에는 김현아 포수가 있고요. 뉴욕에는 김라경 투수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는 박주와 내야수가 있고 뉴욕에는 박민서 역시 내야수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사실 개막전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김나경 투수는요, 그야말로 72년 만에 다시 열린 미국 여자 프로야구 역사상 리그 1호 투구와 리그 1호 탈삼진이라는 대기록을 동시에 썼습니다. 4이닝 동안 삼진 4개를 쏟아내며 8대 6 리드를 잡고 마운드를 내려왔는데 아쉽게도 불펜진이 좀 방화를 해서요. 역전패를 당하면서 원년 첫 승리라는 역사까지 쓸까 했는데 주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제 2주가 넘어서면서 3주차로 접어드는 이번 주말부터는 한 번씩은 다 맞대결을 해봤고 이제 팀간 2회차 맞대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수들끼리 마주치는 타석 대결이나 또 주루 플레이 상황도 더 흥미있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기준에 따라서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데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 역시 여자는 여자구나라고 아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2: 네, 일리노이주에서 10억 달러가 넘는 파워볼 잭팟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어제 일리노이주에서 10억 4천만 달러의 파워볼 잭팟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이번 당첨금은 올해 파워볼에서 나온 최고 액수이자 역대 8번째 큰 규모입니다. 지난 44차례 연속적으로 잭팟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당첨금이 계속 누적된 결과입니다. 당첨자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첨 복권은 일리노이주 퀸시에 있는 하이비 가스 앤 페스트 편의점에서 판매된 것이었습니다. 당첨자는 당첨금을 연금 방식으로 나누어 받거나 4억 5,050만 달러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당첨금에는 연방소득세 24%가 원천 징수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방세 13%와 일리노이주 소득세 4.95%도 추가로 적용됩니다. 북한 김정은이 통념에서 벗어난 수정주의 전략을 선택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라는 한반도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전략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어제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 재개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현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을 했습니다. 빅터 차 석좌는 김정은이 수정주의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2018년 북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기본 원칙을 확인하기 위해 트럼프와의 회담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공동 성명의 그 기본 원칙이다라는 것은 첫째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둘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셋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넷째 전쟁 포로와 실종자 유해 수습 등 네 개 항목이 골자입니다. 빅터 차 석좌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김정은은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을 위한 이력 쌓기에 도움을 주면서 미군 훈련 중단과 적대관계 종식 등의 주제로 대화를 끌어갈 것이다 라면서 가시적인 성과는 별것 없을 수도 있지만 북한이 추구해온 사실상 핵 보유국 인정이라는 그 목표에는 상당한 의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두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0: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2: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0일

0: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egg and 치즈 맥그리들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4: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5: 아빠!
4: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6: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5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7: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한국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도 물가 인상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프랜차이즈 파리바게트 이곳에도 많이 있죠. 오는 25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올린다는 소식인데요. 평균 5% 인상하는데 빵류가 85종, 케이크와 디저트 41종 등이 대상입니다. 꽤 많죠. 뭐 거의 다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이곳에서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인상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6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원료비와 각종 제반 비용이 올라서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SNS 등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에서 메탄올과 납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무더기로 검출됐다는 소식입니다. 한국만의 얘기는 아니겠죠. 그래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일부 위조 향수에서는요, 시력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이 안전기준의 최대 48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면 이거 치명적인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충남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최근 압수된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 3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했고요. 11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조사 대상은 향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핸드크림도 있었고 립스틱, 네, 그리고 파운데이션 등등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향수도 립스틱도 핸드크림도 정말 피부에 바로 닿는 그리고 공기 중에서 우리가 흡입하게 되는 그런 종류네요. 조사 대상 위조 화장품의 절반 이상인 18개가 향수였는데요. 이 가운데서 33%, 3개 가운데 하나꼴로 메탄올이 많게는 거의 97%까지 검출됐습니다. 현행 유통 화장품의 메탄올 허용 기준은요, 0.2%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치를 많게는 484배나 초과한 것이죠. 네, 향수에서 이 향료를 녹이는 용매로 쓰이는 에탄올, 이게 비싸기 때문에 위조 화장품은 독성이 강한 메탄올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순도 99.5% 이상 제품을 기준으로 1리터당 에탄올 가격은 약 11만 원인데 메탄올은 14,000원 수준입니다. 자, 이 메탄올은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고요. 장기간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네, 뭐 향수 외에도 핸드크림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반 이상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 보존제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립스틱이나 바디미스트 제품에서도 유해 물질이 일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위조 제품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일단은 시중 가격보다는 많이 저렴하답니다. 다시 말하면 터무니없이 저렴한 그런 제품은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타임 세일이니 한정 수량 이런 말로 내세우는 제품은 위조 상품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는데요. 그래도 일반 매장에서 팔리는 건 뭐 한두에 그곳에서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요. 조금 필터링을 하겠지만 SNS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할 때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판매자 정보, 또 기존 구매자의 가품 의심 후기 등을 확인하고 리뷰를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나 김용만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입니다. 김용만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서요, 지난 2010년 이후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사실상의 국가 행위는 없었다며, 이번 특별법은 실질적인 매각 대금, 또그 이익금 자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대법원도 친일 반민족 행위자 등이 재산을 처분해 얻은 이득은 별도의 입법을 통해 환수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면서 그 취지를 반영해 처분 대가까지 환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김 의원실에 따르면은요. 진상규명위원회가 확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1,006명 가운데 실제 재산 환수로 이어진 사례는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 제보가 적극 필요하다고 하네요. 긴 세월 차명 보유나 증여, 복잡한 거래 등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국가 직권으로만 이루어졌던 친일 재산 조사가 분명 한계가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됐고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지워지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네, 잊혀지거나 지워져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예, 최근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 한국 최초로 양의원을 설립한 의원이다라면서, 예, 증소년은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증조부겠지만, 그 뒤에는 정말 어두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논란이 재산 환수로까지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네, 바로 내일이 광복절이죠. 81년을 맞는데요. 태극기 수요가 그래서 요즘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 만든 태극기는 설자리를 잇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서 싼 중국산을 산다는 거죠. 장당 100원에서 200원짜리 중국산 태극기가 온라인 시장을 장악하면서요. 이 가격 경쟁에서 밀려난 한국 내 제조업체들은 졸림마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태극기 자체 수요도 이럴 때, 요때 한때지 전체적으로는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생산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내에서 태극기를 제조하는 업체는 세 곳에서 한 다섯 곳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나머지 업체는 이들을 통해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 방식으로 생산하거나 원단을 받아서 재가공해 판매하는 소매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네, 국내 태극기 제조업이 쪼그라든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바로 저가 중국산의 공세입니다. 온라인 구매가 일반화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품이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죠. 뭐 이거는 태극기뿐이 아닐 거예요. 쿠팡에서 미니 태극기를 검색해보면 판매량 기준으로 상위 1위에서 3위 제품 모두 중국산으로 나타납니다. 가격은 네, 말씀드렸듯 100원, 200원 수준이고요. 업체마다 좀 다르지만 한국 제품은요, 이보다 5배, 많게는 20배까지 비싸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인건비나 원단 가격 등을 고려하면 이게 사실 비싼 게 아니라고 해요. 가격 경쟁 자체가 어렵다라는 업계의 설명입니다. 한 제조업체는 올해는 광복절을 앞두고 관공서에서 주문이 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봤는데 예년과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태극기 수요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죠. 생각해보니까 과거에는 국경일마다 가정에서 태극기를 내거는 것이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손태극기 같은 거 말고요. 제대로 된 네, 큰 태극기는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기 개양 문화가 약해지면서 전반적으로 가정용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상에서 멀어지는 태극기는 사실 정치 집회나 각종 행사에서 대량으로 소비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특정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상징물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오히려 태극기 개양 자체를 꺼리는 시민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국산 태극기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자, 이러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은 미국을 예로 드는데요. 미국은 2024년 연방 정부가 미국산 성조기만 구매하도록 하는 미국 국기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연방 정부가 사용하는 성조기는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100% 미국산이어야 합니다. 네, 대한민국에도 국기법이 있긴 있습니다. 규격과 색상에 맞는 태극기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규정이요. 하지만 미국처럼 원단의 원산지나 국내 생산 여부에 관한 요건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기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2: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3: 야마바 리졸탱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트로 포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조명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세녀분들과 가까이에 살펴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 포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뇌 속 노폐물을 빼내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수술법이 의료계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치료 방식의 생물학적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효과 지속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치료법은 심경부 림프관 정맥 문합술입니다. 이 시술은 4년 전 시칭핑 중국 치우시 병원장이 중국 학술지에 처음 소개했습니다. 논문 발표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다음에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이 회의 자리에서 이 수술 영상을 공유하면서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의식을 잃어가던 80대 환자가 수술 수일 만에 의식을 되찾고 8개월 후에는 복도를 걷고 군가를 외우는 등 극적으로 회복된 모습이 이 영상을 통해 공개된 것입니다. 이후 중국 병원 수백 곳이 환자들에게 이 수술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비용은 20만 위안, 3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법이 확산됐다며 이 시술을 금지했습니다. 목 안의 미세한 림프관을 인근 정맥에 연결해 뇌 속 노폐물과 독성 단백질이 혈류로 배출되도록 물기를 터주는 원리입니다. 독성 단백질은 알츠하이머병 원인으로 꼽히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 등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개념 자체는 과학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뇌의 노폐물과 독성 단백질을 씻어내는 청소 시스템인 글림프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중증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인지 기능과 운동 능력을 단기간 회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한계 또한 명확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 노폐물을 빼내는 배수관을 만들어도 알츠하이머병 원인 물질을 뿌리 뽑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배수 시스템의 정체가 일어나거나 배수관이 다시 막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술 1년 내에 환자 상태가 다시 악화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술집인 이자카야가 빠르게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식재료와 임대료,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이 치솟는 데다 퇴근 후에 술집에 들러 2차, 3차까지 이어가던 음주 문화마저 약해지면서입니다. 여기에 집에서 간단한 안주를 사놓고 술을 마시는 홈술이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영세 이자카야 업주들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신용조사업체 도쿄상공리서치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이자카야 운영업체의 파산 건수는 118건입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특히 파산업체의 90% 이상이 직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주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급격하게 오른 비용입니다. 식재료는 물론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과 임대료까지 동시에 상승했지만 손님이 떨어져 나갈까 우려해 가격을 비용만큼 올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매출이 유지돼도 실제 손에 쥐는 이익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특히 대표 메뉴에 들어가는 가다랑어의 도매 가격은 최근 2, 3년 사이 서너 배까지 뛰었습니다. 도쿄 상공 리서치는 올해 전체 이자카야 파산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일본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바현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나리타 공항에 약 7천 명의 이용객이 발이 묶이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지바현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이어지면서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침수 차량에 갇혔던 고령 여성 1명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지바시에는 현지 시간 14일 오전 1시 40분부터 12시간 동안 무려 34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관측 이래 가장 많은 강수량으로 평년 8월 한 달 강수량의 약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바현 내 20여 개 시군에 재해 경계 최고 단계인 호우 특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나리타 공항에서는 전철과 공항버스 등이 멈추면서 현지 시간 14일 오전 4시 기준 약 7천 명이 공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지바현과 공항 측은 임시 체류 시설을 마련하고 이용객들에게 침낭과 물, 식량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속속 올라오는 영상에는 공항에 발이 묶인 한국 여행객들의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2: 네, 억만장자 사업가 마크 월터가 프로농구 LA 레이커스를 매각했습니다만은 프로야구 LA 다저스는 팔 계획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LA 타임스는 마크 월터가 LA 다저스 구단에 대한 매각 의사는 없음이 확인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탠 캐스틴 LA 다저스 사장은 이와 관련해서 프로농구 LA 레이커스의 매각이 LA 다저스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며 레이커스는 레이커스일 뿐 다저스의 얘기가 아니다. 다저스와 레이커스는 완전히 별개이며 다저스에는 어떤 변화도 고려할 것도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지난해 100억 달러의 지분을 인수해서 LA 레이커스의 대주주가 된 마크 월터가 불과 1년 만에 25억 달러를 더 얹어서 최근에 125억 달러를 받고 LA 레이커스를 매각했기 때문입니다. LA 레이커스를 사들인 사람은 두 명인데요. 한 명은 밥 아이거 전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CEO이고 또 다른 한 명은 벤처 투자자 조시 쿠슈너입니다. 네, 조시 쿠슈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라스트 네임이죠? 쿠슈너. 네, 조시 쿠슈너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의 동생입니다. 중간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에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고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계속돼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유거브의 최근 정례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 직무 수행에 관한 긍정 여론은 33%, 부정 의견은 62%로 나타났습니다. 유거브의 대통령 지지도 조사는 2009년부터 시작됐는데 조사 이래 역대 최저 지지율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지지 성향별로 차이는 매우 컸습니다.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긍정 79%, 부정 21%로 남았지만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긍정 4%, 부정 95%로 남았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다라고 밝힌 무당층에서는 긍정 18%, 부정 71%였습니다. 선거 전략가들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오는 11월 3일에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여론조사에서 흥미로운 질문도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나이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관련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 중 53%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너무 늙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는 또한 지지 성향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공화당 지지자는 17%만 너무 늙었다라고 답변했고 민주당 지지자는 85%가 너무 늙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1: 8월 14일 오늘은 광복절 하루 전날이라 늘 그늘에 가려져 왔습니다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목소리 하나가 있습니다. 반세기 가까이 입을 다물고 있던 한 사람이 마침내 말을 꺼낸 날이고요. 그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1924년생인 김학순 할머니가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실명과 얼굴을 드러내고 처음으로 증언한 날입니다. 이후에 2017년 12월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오늘이 국가기념일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시간 모닝 리포트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한울리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시는 아시아나 항공.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말 특별히 의미 있게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0: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1: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0: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1: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0: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1: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7: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8: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경치약, 칫솔, 주경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7: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9: 우리 아들, 딸 새학기, 새출발, 백투스쿨, 스타트!
10: 엄마, 근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기숙사 가려니까 매트리스 커버부터 스탠드, 청소기 등등.
11: 아빠, 나는 가습기도 있으면 좋겠고 컵라면 먹으려면 라면 포트도 필요해요.
12: 아이고, 걱정들 마. 전자레인지용 뚝배기찜기, 미니 휴지통, 빨래바구니, 탁상램프, 탁상용 미니 에어쿠러 등 다 말하기도 숨차다. 그냥 김스 전기로 다 같이 지금 가자.
13: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 총정리, 김스 전기에서 해결하세요.
14: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말복 준비도 H마트에서
15: 정성 가득 든든한 한 끼 하림 삼계탕, 쫄깃탱탱한 통통배, 쫄깃 쭈꾸미,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통통배 운하기부터
14: 무더위 속 상큼하게 즐기는 광동 비타오백과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챙기는 정관장, 아답토 콜라겐까지
15: 말복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보양식과 건강식품으로 지친 여름 맛있게 기운 충전하세요.
1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중동 전운과 맞물려 미국과 이란 간의 대치 국면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갈수록 꼬여가는 양상입니다. 미국은 무기한 봉쇄를 경고하면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고 친이란 주축인 후티 예멘 반군은 홍해에서 미사일을 쏘아올리면서 대리전에 불씨를 당겼습니다. 피테그세스 국방장관은 어제 파나마를 방문한 자리에서 호르무즈 상황과 관련해 미 해군은 그와 같은 봉쇄를 무기한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 함정을 순환 배치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발언은 미군이 중동에 장기간 배치된 항공모함 에브라함 링컨함을 대신해 조지 워싱턴함을 투입하는 와중에 나온 것입니다. CNN은 5월 베트남 기항을 마친 워싱턴함이 현재 중동으로 향하고 있으며 링컨함을 대체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란의 경제 고립을 재차 위협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뉴스맥스에서 다음 주에 추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 주목해달라며 전례 없는 경제 고립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가 본 적 없는 경제적 고립과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모든 물자를 차단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결합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아랑곳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호르무즈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겨냥한 듯 가짜 뉴스보다 더 최악은 바로 가짜 정보다, 주의해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비슷한 시점에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입구에서는 나란히 포화가 속출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국영석유사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는 자사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공격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외무부는 공격 주체로 이란을 주목했습니다. 이란의 동맹 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은 드론을 이용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회사 아람코의 정유시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바벨만데브 해협 인근에 있는 자국 정부군의 공군시설을 타격하기도 했습니다. 중동발 원유 길목이 꽉 막히면서 전 세계는 비축된 석유를 급속도로 소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8월 석유시장 리포트를 통해 올해 석유 공급량이 연평균 하루 430만 배럴이나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예측치인 하루 370만 배럴 감소보다 60만 배럴이 늘어날 규모입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의 기름 유출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대로 두면 최악의 환경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란은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이 복구 비용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4: 이란이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개슘섬 모습입니다. 바다에서 연신 검은 기름이 차오릅니다. 해안가는 이미 검게 변해버렸고 섬 주변의 수풀도 검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오만 쪽 상황도 비슷합니다. 환경단체 최신 위성사진 분석 결과 오만 앞바다에 기름띠가 2,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을 뒤덮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오만 환경청도 지난 6월 아라비아 해에서 좌초한 유조선 기름이 오만 본토 해안까지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 여파로 기름 유출 사고가 두 달가량 방치되면서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될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란과 오만은 물론 카타르와 바레인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식수로 활용하는 국가에는 대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5: It's a very highly concerning development in the situation, and again, the shift from it being onshore offshore to now confirmed shoreline contamination also raises the stakes considerably.
4: 기름 유출 영상을 공개한 이란은 이번 피해를 통행료 부과 명분으로 활용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선박들이 환경 피해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미국과 이란이 통행료 부과 여부를 놓고 협상을 하는 상황에서 이번 기름 유출을 빌미로 환경 기금을 내는 방식으로 합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이란의 암살 기도를 피하려고 기내식 트럭을 몰래 타고 전용기에서 군용기로 옮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란 매체들이 이를 조롱하는 밈 집중 소개했습니다. 온라인 유행 컨텐츠를 밈이라고 합니다. 이란 매체들은 합성 이미지나 인공지능 AI로 생성한 동영상으로 겁에 질린 트럼프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밈이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음식인 케밥 트럭 화물 칸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 겁에 질린 표정으로 유럽 저가 항공사의 기내식 카트 안에 숨은 모습 등 다양한 밈이 이란 매체들에 실렸습니다. 이란의 한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밀 작전을 겁쟁이의 탈출이라고 하면서 외국 인터넷 이용자들의 얘기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재 이란 대사관도 2024년 유세 중 총격 암살을 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결연하게 손을 치켜든 사진과 기내식 카트 안에 숨은 합성 이미지를 붙여올리고 용감한 미국 영웅이냐, 기내식 트럭에 숨은 겁쟁이냐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숨어죠. 네. 보복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란도 이런 수모 작전, 이런 밈 만드는 생산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과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9개월 가까이 작전에 투입됐던 핵추진 항공모함에서 승조원들의 피로와 생활 여건을 둘러싼 논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처음 저희가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미국은 항공모함 교체에 나섰지만 첨단 무인기와 방공미사일 재고까지 빠르게 줄면서 장기전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6: 5천 명을 태우고 지난해 11월 출항한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라함 링컨함. 이란 전쟁을 앞둔 지난 1월 중동에 파견돼 대이란 군사작전과 해상봉쇄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며 복귀가 두 차례 늦춰졌고 9개월간의 해상 체류에 따른 승조원들의 건강 악화와 사기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7: It's hard, you know, it's hard in your mental state, being out to sea for eight months without being on dry land. It takes a toll on you.
6: 지난달에는 소병 한 명이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구조됐고 식량과 생필품 부족 등 열악한 생활 환경에 대한 증언까지 잇따르면서 미 의회도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8: And deal. With the disruption in the mental health and the physical health and the well-being of people serving our nation.
6: 피트 에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모든 함정과 승조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관련 보도는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군은 조지 워싱턴함을 중동에 파견해 링컨함과 교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 당국자는 승조원 논란 이전부터 계획된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함은 일본 요코스카 기지가 모항으로 미국의 최우선 전구인 인도 태평양 지역에 상시 배치된 유일한 항모인 만큼 미국의 대중국 견제 태세에도 변화가 생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워싱턴 포스트는 미군이 이란 전쟁 이후 첨단 무인 공격기 MQ-9 리퍼를 최소 45대 잃어 전쟁 전 보유량의 4분의 1을 소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군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무기한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전쟁이 길어질수록 병력 유지와 무기 소모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지금 9개월째 떠 있는 에브라함 링컨호 승조원들의 한계 상황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이슈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함정 내 자살 생각이나 시도가 증가한 것을 관찰하지 못했다며 링컨함의 복귀 지연과 수병의 투신이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링컨함에선 이번 말고도 여러 차례 투신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일단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관지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도 수병들이 피로와 사기 저하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살 생각에 대한 보고와 승조원 한 명이 바다로 뛰어들려다 제지된 한 건의 사례가 포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군사 전문지 네이비 타임즈는 링컨함의 수병인 남편이 투신하려 했다는 아내 인터뷰, 동료 수병의 투신을 막았다는 또 다른 사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해상작전 장기화로 물자 공급이 어려워지자 승조원들의 생활 수준도 급격히 저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바람에 바레인에 있는 미군 오함대 기지에서 보급품이 도착하는 데 차질을 빚은 것입니다. 지난 6일 샌디에고에서 열린 해군 수뇌부와 링컨함 승조원 가족들의 간담회에서는 승조원들의 번아웃과 함께 물자 식량 부족, 수질 오염, 위생, 환기시설 불량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마이클 레빈 하원 의원은 곰팡이가 핀 샤워실, 고장난 화장실, 몇 주 동안 나오지 않는 온수, 쌀 반 컵과 또띠아 두 장으로 줄어든 식사라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더글러스 베리시모 해군 중장은 승조원 가족들에게 이란에 의해 매우 치열하게 방해받는 군수 상황과 몹시 어렵고 긴 보급선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모두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링컨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피텍스에서 국방장관에게 화살을 돌리면서 이 사안을 정치권으로 가져오려는 태세입니다. 루벤 가야고 상원의원은 여야를 막론한 의회 대표단을 링컨함을 찾을 수 있는 감독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세스 몰튼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장병을 조롱해왔던 트럼프 대통령과 장병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테스토스테론 검사에 더 집중하는 국방장관이 문제라며 국방위 차원의 조사를 다짐했습니다. 헥사스 장관은 링컨함의 열악한 환경이나 승조원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왜곡이다,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9: 1250만 불, 1250만 불.
10: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9: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1: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9: 주 7일 24시간.
11: 3237828600, 3237828600.
9: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5: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손잡고 계십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코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코.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불법 영주권 취득을 돕기 위해 10년 넘게 1,000건이 넘는 위장결혼을 알선했던 대규모 국제이민사기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연방당국은 조직원 11명을 체포하고 이들을 결혼사기 및 이민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6년부터 지난 7월까지 뉴욕을 중심으로 미 전역과 중국, 바누아투 등 해외에서 시민권자와 외국인의 가짜 결혼을 조직적으로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위장결혼과 영주권 취득을 대가로 알선책에게 최대 10만 달러를 지불했으며 조직은 10년간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조직은 중국 국적 외국인 고객을 모집하고 시민권자를 결혼 상대자로 섭외하는 모집책과 이민서류를 작성해 영주권 신청을 담당하는 담당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운영했습니다. 결혼 주례자와 변호사, 세금 보고 대행인, 보험 관계자 등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짜 결혼에 참여한 시민권자에게는 최대 3만 달러가 지급됐으며 시민권자를 소개한 모집책에게도 건당 최대 5천 달러의 수수료가 지급됐습니다. 조직은 수백 명의 시민권자를 끌어들여 위장결혼을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외국인과 시민권자는 결혼 허가를 받기 직전에 처음 만났고 이후 실제 결혼처럼 보이도록 결혼식과 사진 촬영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가짜 결혼 연회까지 마련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결혼 후에는 공동은행 및 공공요금 계좌를 개설하고 공동세금보고를 하거나 보험에 함께 가입하는 등 실제 부부인 것처럼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또 연방이민서비스국 인터뷰를 앞두고는 서로의 관계를 숨기고 이민심사관에게 거짓 답변을 하도록 사전 교육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조직은 단순히 결혼 상대자를 연결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영주권 신청 과정 전반을 관리하면서 허위 서류와 진술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것처럼 주소와 생활기록도 맞추고 가족과 친구에게도 실제 부부인 것처럼 행동하도록 지시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던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개별적인 위장결혼이 아니라 전문적인 역할 분담을 갖춘 조직적인 이민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캘리포니아 부유층 사이에서 거액을 투자해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확보하는 이른바 골든 비자가 새로운 자산 관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LA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특히 해외 투자 이민 전문 업체들의 고객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민이 전 세계 고객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관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당장 미국을 떠나기보다는 미국의 정치, 사회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제2의 거주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부유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포르투갈과 몰타, 뉴질랜드 등 해외 국가의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기 위해 투자 이민에 나서는 사례가 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업체의 경우 5년 전만 해도 캘리포니아 고객이 연간 3명 정도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투자 이민 고객 5명 가운데 1명이 캘리포니아 주민인 것입니다. 투자 이민 업계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포르투갈과 몰타가 특히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한국 국적을 회복한 외국 국적 한인 가운데 미국 국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국적 회복 허가자 4,037명 중 미국 국적자가 2,586명으로 약 64%를 차지해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한 한인들 상당수가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미국의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국적 회복은 과거 한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한국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 국적자가 656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호주 133명, 일본 131명, 뉴질랜드 118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적 회복 신청 자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적 회복을 허가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한인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국적 회복 허가를 통해 이중국적, 즉 복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제도 변경으로 유학생들이 큰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제미 공관이 전문가와 함께 유학생이 주의해야 할 점을 직접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엘리 총영사관은 어제 미국 유학생 비자 제도 변경 관련 설명회 이 웨비나 형식으로 열고 바뀐 제도의 큰 특징과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유학생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넘길 경우 국토안보부의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김덕균 자문변호사는 기존에는 연방정부 이민국이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이 학교 내 담당자에게 있었다며 이제는 이민국이 개입해 직접 통제하겠다고 심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세한 심사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체류 현장에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요구할 것으로 또 김 변호사는 얘기했습니다. 질병 등 본인이 통제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 증명을 요구한다고 한다며 단순한 학업 부진, 학사 경고 등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바뀐 제도에 따라 학부는 I-20 발급 학교에서 1학년을 이수 후에만 전공 변경이 허용되며 대학원은 재학 중에 전공 및 교육 목표 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재학 중에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폐교 등 극단적 사정이 있을 때만 특별 허가를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위 또는 동일 수준의 학위 프로그램도 다시 밟을 수 없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김 변호사는 석사과정을 마쳤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또 다른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시작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석사를 3개 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이 새 규정은 한 번의 석사과정, 한 번의 박사과정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공항에서 더 까다롭게 심사할 수 있다며 미국에 재입국할 때 학생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학교에 풀타임으로 등록돼 있다는 증빙을 갖고 오는 게 좋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성적표를 지참하는 것도 입국 심사 시 안전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일반 프로그램으로 신청할 경우 대기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여권도 180일 전에 미리미리 신청해둘 것도 권고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STEM 실무비자 OPT 신청 시점부터 F1 비자 만료일이 I-20 종료일보다 이른 경우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쏟아져 유학생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혼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지은 교육영사는 세부 규정이 발표되거나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으로 오는 시점을 고려해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궁금한 사항은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 일자리 관련 무료 법률 자문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승용 경찰형사도 어제 웨비나에 동석해 유학생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제외공관장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신임 LA 총영사의 정강 주 에티오피아 대사가 임명됐습니다. 본부에서는 제외동포과장과 의전총괄 담당관, 언론담당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등을 역임했으며 2023년 6월 영사안전국장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한편 2022년 3월에 LA에 부임했던 김영환 현 총영사는 이달 말에 귀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통념에서 벗어난 수정주의 전략을 택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국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빅터 차 한국 석좌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홈페이지에 올린 이란 이후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 재개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현안 분석글에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빅터 차 석좌는 김정은이 수정주의적 입장을 취한다면 2018년 첫 미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기 위해 트럼프와의 회담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전쟁 포로와 실종자 유해 수습 등 4개 항목이 골자입니다. 차석자는 김 위원장이 회담을 추진할 시기가 잠재적으로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한 이후라면서 두 정상은 세부적 비핵화 협상은 피하고 향후 6개월 동안 양측 협상팀에게 이를 구체화하도록 맡길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차석자는 그 전제로 김 위원장이 수정주의적 성향을 가졌는지를 들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수정주의적 관점을 지니고 있다면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기회를 활용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으로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고 중국과의 무역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북 정상회담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통념이지만 이를 김 위원장이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게 빅터 차석자의 분석입니다. 이 미국과 북한, 이 한반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석자는 항상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대부분 맞지 않았었죠. 하지만 심도 있는 분석 그리고 예리한 통찰 등으로 늘 이렇게 언론에 오르고 있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 적은 없었습니다. 빅터 차 석자는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김정은은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을 위한 이력 쌓기에 호소하면서 평화조약 체결, 미군 훈련 중단, 적대관객 종식 등의 주제로 대화를 끌어갈 것이라며 가시적 성과는 별것 없을 수 있지만 북한이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미국의 사실상 핵 보유국 인정이라는 목표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짚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싱크탱크는 미국은 이미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보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이미 내준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립대학을 대상으로 한 최신 순위에서 UC계열 캠퍼스들이 대거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면서 캘리포니아 주립대 시스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전국 대학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선정한 미국 최고 주립대 25곳에서 UC 버클리가 주립대학교 가운데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UCLA도 2위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UC 샌디에고, UC 데이비스, UC 얼바인 등의 UC 캠퍼스가 25위 안에 들었습니다. 특히 UC 버클리는 전체 대학 순위에서 공동 15위를 기록하면서 주립대 1위에 올라 있습니다. 1868년에 설립된 버클리는 UC 시스템의 첫 캠퍼스로 공학 분야에서 특히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화학공학, 토목공학, 컴퓨터공학, 전기공학, 환경공학, 기계공학 등 다양한 분야가 전국 최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는 대학입니다. LA를 대표하는 UCLA는 전체 대학 순위 공동 17위로 주립대 가운데는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대와 법대, 공중보건 등 대학원 과정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가주 한인 학생들에게도 관심이 높은 UC 샌디에고와 UC 얼바인도 상위권에 자리했습니다. UC 샌디에고는 주립대 순위 6위, 전체 대학 순위 공동 29위로 공학과 생명공학 분야가 강점입니다. 약 3만 5천 명의 학부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최남단에 위치한 UC 캠퍼스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UC 데이비스와 UC 얼바인은 나란히 주립대 순위 공동 9위, 전체 대학 순위 공동 32위를 기록했습니다. UC 데이비스는 농업, 생물공학 분야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UC 얼바인은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대표적인 STEM 중심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한국 뉴스로 이어집니다.
1: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2: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1: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2: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8: K-힐링
6: 쇼핑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7: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경치약, 칫솔, 주경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6: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1링에서 만나요.
8: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9: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8: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정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9: 보온 보냉 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 도시락, 전기 보온 밥솥, 전기 전골 냄비 및 전기 생선 구이기, 전기 그릴 등
8: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9: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10: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말복 준비도 H마트에서
11: 정성 가득 든든한 한 끼, 하림 삼계탕, 쫄깃탱탱한 통통배, 쫄깃 쭈꾸미,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통통배 운하기부터
10: 무더위 속 상큼하게 즐기는 광동 비타오백과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챙기는 정관장, 아답토 콜라겐까지
11: 말복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보양식과 건강식품으로 지친 여름 맛있게 기운 충전하세요.
1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모닝뉴스 함께 여기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일부 국회에 넘기고 4년 중임 또는 연임하도록 하자는 것이 자신의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건 역시 공식 입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YTN 연결해 봅니다.
1: 이재명 전 청와대 관계자가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직접 관련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게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고

0: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청와대 관계자가 비슷한 내용의 입장을 전한 뒤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글을 올려서 오해 불식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여야 중진 의원들과 연달아 골프 회동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골프 회동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권력이나 책임이 배분되는 형태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자신의 말에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할 마음이 있다고 답했다고 소개하면서 관련 보도와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오늘 이 같은 설명이 골프 회동 자체나 우간 대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제와 개헌에 관한 청와대의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전체 권리 당원의 70% 이상이 집중된 호남과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지도부 마지막 회의에서는 모처럼 단합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2: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당권 주자들은 막판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호남과 서울 경기에 권리당원의 10명 중 7명이 몰려있는 만큼 김민석 정청래 후보는 수도권 바닥 민심을 다지며 자신이 이재명 정부와 가장 호흡이 맞는 당대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3: 호흡이 잘 맞는 당대표로 입증된 건 정청래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당대표는 이제 혼자 있으니까.
4: 제가 같이 일을 할수 있는 것도 김대중 이재명에게서 공통되는 민생 실용 합리, 뭐 약간 그리고 통합. 이것이 맞기 때문에 저도 같이 하는 것이고.
2: 송영길 후보는 호남을 돌며 표심을 공략했는데 거칠었던 후보 간 설전에선 한발 물러서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송 후보는 전날 정 후보를 향해 붕어 IQ라는 표현을 쓴데 대해 같은 당 동지에게 쓸 말은 아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계파 간 충돌이 이어졌던 현 지도부도 마지막 회의에선 모처럼 한 목소리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5: 생각이 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은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6: 민주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단결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당원과 지지자를 편가르고 따돌리고 쳐내거나 심지어 배제하고 제거하는 행위는 결코 없어야 합니다.
2: 하지만 일부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당 선관위가 대리투표 의혹을 받는 정청래 후보 지지 모임 단장에 대해 제명 제소를 의결하자 정 후보는 소명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7: 호남과 수도권의 당심, 여기에 국민 여론조사까지 더해지면서 당권 경쟁은 이제 최종 승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반 투표로 승부가 바로 결정될지 아니면 선호 투표 적용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 민주당은 8.13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신속한 입법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성난 민심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국회로 불러들여 공세 시위를 높였습니다. YTN입니다.
8: 민주당은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공급 절벽을 메우겠다는 각오가 담겼다고 평가하며 강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9: 인허가 단축과 택지 확보, 도심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뒷받침하고.
8: 하지만 지도부의 방침과 달리 당 안팎으로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감지됐습니다. 서울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 공급 계획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역부족일 것 같다고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까지 국회 원내대표 회의에 불러들여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박원순 시정 당시 무더기 구역 해제 탓이라고 일축했고,
10: 착공 물량이 줄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시절의 그 악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뭐 국민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8: 실거주 여부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을 버리라며 정책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0: 모두 정부 대책을 재탕의 맹탕, 눈 속이기 숫자 노름으로 혹평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1: 새로 발표된 내용은 서울 강서구 1천 가구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현란한 눈속임용 숫자 노름입니다.
0: 국민의힘 한강벨트 의원들도 토론회까지 열며 세부담 증가가 전월세 대란으로 이어질 거라고 화력을 보탰습니다. 야당을 맹공해 여당 내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폭의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부동산 민심이 올해 하반기 전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3: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로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종합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재판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인데 국민의힘은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YTN입니다.
4: 지난해 1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대치를 벌였습니다.
5: 불법 영장에 불법 체포 임의로 침범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반복해서 남겼습니다.
4: 관련해 종합특검팀이 당시 현장을 찾았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은 이들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인간 벽을 만들어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물리력 행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는데 종합특검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앞서 종합특검은 나 의원 등의 소환을 통보했지만 불출석 사유서와 서면 진술서만 제출되면서 대면 조사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야당 의원 한 명이라도 더 법정에 세워 입을 틀어막겠다는 정치 탄압이라고 지적했고 김기현 의원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려는 정치 난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법리가 아닌 정치적 계산에 따른 기소라고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검은 공수처 공무원들의 진술과 94GB에 이르는 현장 체증 영상 등을 토대로 혐의를 확인했다는 입장인데 과거 내란 특검 수사 결론과 상반되는 이번 기소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1: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12: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11: 그럼 둘 다 워킹모니.
12: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11: 돈이 필요한 사람도
12: 투자하는 사람도
11: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12: 워킹모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11: 213-804-9555.
12: 다시 한번
11: 213-804-9555. 워킹모니.com.
13: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구.
14: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13: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14: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13: 혈당 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14: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800 이하의 소액 소포에 부과해왔던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미국의 한 자동차 부품 수입업체가 트럼프 행정부의 소액 소포 관세 면제 중단이 입법부 권한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면세 조치를 복구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행정부의 조치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상 허용되는 대통령 권한 범위에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근거로 소액 면세 적용을 폐지한 행정명령은 앞으로도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기존에 시행했던 $800 이하 반입 제품에 대한 관세 면세가 일종의 특혜에 해당한다며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던 상호관세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후 SNS에 커다란 승리다라고 평가하며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액 면세 제도에 대해서 이 제도는 관세 부정 행위자들을 위한 거대한 허점이 됐고 펜타닐 밀매업자와 위조 제품업자, 위험하고 불법적인 제품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범죄자들이 악용하는 통로가 되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미국은 개인이 하루에 반입하는 제품의 가치가 $800를 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관세를 우회하거나 펜타닐 같은 위험 품목을 밀반입하는 데 악용된다며 면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초부터 드론과 드론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매깁니다. 사실상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맹인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에는 15% 관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YTN입니다.
1: Even...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서 최대 100% 관세 부과 대상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나 기능을 갖춘 드론, 도킹 스테이션, 특정 핵심 부품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됩니다. 이보다 크기가 작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이 없는 드론은 25%를 매깁니다. 100%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9월 3일, 25% 관세는 내년 2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 타이완, 유럽연합 등에서 수입되는 드론과 부품에는 15%, 영국산에는 10% 관세가 부과됩니다. 한국으로선 미국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기회인 셈인데 다만 이 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중국산 주요 부품을 쓰지 않았다는 게 입증돼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트닉 상무장관이 무역 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냈다며 무인 항공 체계와 부품이 국가 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수입되고 있다는 장관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드론이 현대전 핵심 기술로 미군 작전에 중요하다며 드론 관세 프로그램은 국가 안보와 국방 관련 산업 기반을 보호해 미국 내 일자리를 지원 창출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보여주듯 저가 드론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진 데 비해 미국 내 생산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핵심 부품을 수입에 지나치게 의지해 사이버 보안 위협과 정보 유출 위험이 커졌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지난해부터 드론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무엇보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소비자용 드론의 약 90%, 기업 상업용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며 사실상 독점해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에 낸 의견서에서 나라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단 하나의 국가에 있는 소수 기업이 무인 항공체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해 중국에 대한 우려를 간접 표출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2001년 이후 가장 비싼 금리로 30년 만기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끊임없이 급증하는 나라 빚과 여전히 높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재무부가 실시한 250억 달러 규모 30년물 국채 신규 발행 입찰에서 발행 수익률이 5.22%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2001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번 발행 수익률은 전월 5.06%보다 크게 높습니다. 응찰률은 2.39배로 직전 6차례 경매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이처럼 장기물 발행 수익률이 상승한 것은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가 기저에 깔린 데다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TD증권의 게나디 골드버그 금리 전략 책임자는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연방의회 산하 의회 예산국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인 106%를 넘어서 2030년까지 계속 꾸준히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이란과 전쟁으로 물가가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의 부담도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골드버그는 결국 이는 재무부의 문제가 된다며 재무부는 더 높은 금리로 정부 재정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애플이 미국 내 대규모 제조단지에 제조업 기술교육 시설을 개소하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초청해 트럼프 행정부와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애플은 텍사스주 휴스턴의 신규 폭스콘 공장 단지에서 중소기업의 제조기술을 교육하는 약 1860제곱미터, 뭐 이해하기 편하게 560평 정도 규모의 첨단 제조센터를 열었습니다. 개소식에는 러트닉 장관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존 위트마이어 휴스턴 시장이 리본 커팅식에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시설에 위치한 폭스콘 공장은 대단지로 지난해 10월부터 AI 서버를 조립하고 있는 곳입니다. 팀 쿡 애플 CEO는 우리는 이 휴스턴 시설에 9개월도 달러로 뛰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픈 AI, 엔스로픽 등 AI 개발사들이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 수집이 한계에 부딪히자 실제 인간의 업무 협업 데이터로 눈을 돌려서 AI 학습 모델에 쓰려는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월 14일 금요일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는요, 잠시 뒤에 2부로 이어집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킴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위장장애는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만성기침, 알러지 비염과 함께 북경의술원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모두 90%가 십이지장을 넘어가기 전 위가 좁아지는 위장이 아랫부분에서 발생을 하는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군으로 인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위장 속에는 위산 때문에

0: 체윤이 살 수 없다는 이론이 지배적이었지만 1980년대부터 많은 임상과 연구를 통해 헬리코박터 파일러리군이 위 점막에 기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세균은 위산이 분비되는 위장 속에서 자기의 생존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암모니아를 분비하면서 주변을 알칼리성으로 중화시키는데 이 암모니아 때문에 위 점막의 방어력이 약해집니다. 이 세균은 각종 분비물과 독성을 내뿜어 지속적으로 위 점막 세포를 파괴하므로 심하게는 위암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현대의학은 보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러리군은 양방에서 피검사를 통해 알 수 있고 테트라사이클린이나 메트로니다졸과 같은 약약을 2주 정도 복용하면 대부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만성 위염이 지속되면 위장은 자율운동신경의 손상으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을 합니다. 영어 약자로 GERD, 거드라고 하는데 환자분들은 흔히는 생목이 오른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임상에서 보면 환자분들은 할번, 즉 가슴이 타는 듯한 증상 때문에 심장내과에도 다녀오시는데 대부분은 위산 역류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장병 환자분들은 식사 도중이나 식사 후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두드리시거나 트림을 자주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소화가 안 된다고 탄산 음료를 마시고 트림을 하고 나면은 좀 편하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 식사할 때 아예 국물에 밥을 말아서 드시기도 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자주 물을 마시기도 하는데 그러면 소화액이 농도가 희석이 되므로 오히려 소화가 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1: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3: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4: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5: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4: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5: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4: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타운과 로컬 소식 먼저 모닝뉴스 2부에서는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 메트로 교통국이 LA 한인타운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벌몬트 에베뉴를 따라 건설하는 버스 고속교통 프로젝트 최종 설계안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듣습니다. 메트로는 내일까지 벌몬 트랜짓 코리도어 프로젝트와 관련한 총 5차례의 커뮤니티 미팅을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벌몬 에비뉴에 들어설 정류장과 각종 교통시설의 최종 설계안이 소개됩니다. 벌몬 BRT는 헐리우드 선셋 블루버드에서 한인타운을 거쳐 사우스 LA의 120가까지 벌몬 에비뉴를 따라 총 12.4마일 구간에 조성됩니다. 버스 전용 또는 우선 차로를 도로 측면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메트로는 하루 6만 6천 명 이상의 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간의 이동시간은 현재보다 약 24% 단축될 전망입니다. 승객 한 명당 편도 이동시간이 평균 17분가량 줄어들 것으로 메트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가뜩이나 지금 벌몬 에비뉴 굉장히 복잡하죠. 버스 전용 차로가 들어서면 더 복잡해질 것으로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5차례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함께 갖는 것입니다. 커뮤니티 미팅을 갖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버스 전용 차로를 비롯해 신호 우선 시스템,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 모든 출입문을 통한 승차 등이 포함이 됩니다. 대중교통 우선이죠. 총 13개 지점에 26개 정류장이 설치되며 각 정류장에는 승객 대기시설과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 안내판 등 편의시설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 4개의 메트로 철도 노선과 20개 이상의 동서방향 버스 노선을 연결해 벌몬 에비뉴 일대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크게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메트로 측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프로젝트 최종 설계 내용을 알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입니다. 벌몬 에비뉴는 헐리우드과 한인타운, 사우스 LA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축인 만큼 이번 프로젝트가 개통되면 이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 통행시간,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남가주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4: 시카고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소속 여객기가 이륙 직후 심야에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으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아메리칸 항공 청구편은 오늘 새벽 0시 8분에 출발했으며 이는 당초 예정된 출발 시각보다 1시간 이상 지연된 것이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확인 비상 상황으로 인해 방향을 돌려 로스앤젤레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비행 추적 데이터에는 해당 항공기가 샌버너디노 지역을 지나 동쪽으로 비행하다가 항로를 변경해 0시 52분에 렉스에 안전하게 착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승객 186명을 태운 이 보잉 737 여객기는 중량 초과 상태였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보다 정확한 회항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이글록 지역에서 일당이 90초도 안 되는 사이에 차량 총매 변환기를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보안 카메라에 포착되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글록의 한 주민은 후드티와 마스크를 착용한 4명에서 5명이 남성들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들은 사우세도의 차량과 이웃 주민의 차량을 대상으로 채 3분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총매 변환기를 훔쳐 도주했습니다. 당시 보안 카메라 영상에는 일당이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한 남성이 소총을 들고 주택가를 향해 겨누고 있는 모습이 담겼으며 이들은 흰색 SUV를 타고 급히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해당 지역에 또 다른 주민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자신의 차 두 대를 도난당했다고 밝혔으나 동일범의 소행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렌데일 경찰국은 아파트 단지에서 우편물을 훔친 혐의로 글렌데일 거주 남성 5명을 사기, 신분 도용,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우편함에 신원 미상의 인물이 침입해 우편물을 꺼내간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용의자들이 입주민들의 우편함을 무단으로 뒤지는 현장이 목격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면서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부정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우편함 열쇠 구멍을 조작해 가짜 열쇠 구멍으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우편함에 무단 접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방대한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제인 코딩 기기, 현금, 금괴, 신용카드 등 다량의 증거를 압수했으며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는 한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청에 사건을 넘겨 기소할 방침입니다. 센타아나에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 중상을 입힌 뺑소니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센타아나 경찰국은 모레노밸리 거주자인 43세의 리고베르토 마르티네스 빌랄판도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오전 7시 23분경 오토몰 드라이브와 에딩거 에비뉴 인근에서 붉은색 트레일러를 견인하던 검은색 픽업트럭이 보행자를 치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보행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산타아나를 도주한 용의자의 차량은 모레노밸리 지역에서 경찰에 포착되었고 경찰은 지난 13일 빌랄판도에 자택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그를 체포했습니다. 현재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피해자의 신원을 비롯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 출신의 오렌 웨스트할리우드 주민이 이민 당국의 정기 출석 심사 중 갑자기 ICE 요원들에게 구금되어 가이아나로 추방될 위기에 처하면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경비원과 개인 트레이너로 일해온 알렉스 페레이라 아우베스는 현재 아델란토 구금센터에 수감되어 신속한 추방 절차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의 친구인 제프 마크워트는 알렉스가 소지품도 없이 그리고 자신의 전부나 다름없는 반려견 벨라와도 떨어진 채 가이아나로 강제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인에 따르면 알렉스는 판사로부터 추방 유예 결정을 받은 2018년 이후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으로 거주 및 근무해 왔으며 전자감시장치 부착 대상으로서 원래는 오는 11월에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월요일 갑작스러운 출석 통보를 받고 화요일 오전 다운타운의 연방청사에 출석하자마자 5분 만에 수갑이 채워진 채 구금되었으며 당국은 브라질로 송환할 수 없는 대신 수용 의사를 밝힌 가이아나로 추방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알렉스의 변호인과 친구들은 적절한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번 구금은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판사의 긴급 구속적 부심 청구를 제기하고 신속한 법적 개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말리부 피어 인근에서 한 낚시꾼이 희귀 어종인 귀상어, 일명 망치상어를 포착해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영상에는 서프라이더 해변에서 해안선으로부터 헤엄치는 귀상어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퍼시픽 수족관의 네이트 하로스 어류 및 무척추동물 관리 부사장은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귀상어를 목격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지만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간혹 이 지역으로 이동해 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내추럴리스트에 따르면 남가주 해변 이처럼 가까운 곳에서 귀상어가 목격된 것은 2015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로스는 현재 이어지는 엘니뇨 현상으로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아열대 어종들이 남부 캘리포니아로 유입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수온 상승으로 인해 해변가의 가오리 출몰도 잦아져 올해 지역 해변에서 가오리 독침에 찔린 피해자 수는 지난해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목격된 귀상어는 주로 더 깊은 수역을 선호하는 습성 때문에 해안가와 이토록 가까운 곳에서 발견된 것은 특히 이례적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상어가 해안가 인기 서핑 스폿 근처에 나타났더라도 자극하지 않는 한 공격적이지 않으며 해수욕객들에게 큰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3: 오레건주의 한 주립공원에서 150피트 높이 폭포 아래로 추락한 2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켄터키주에서 온 20세 남성은 포틀랜드 남쪽 실버폴스 주립공원에서 폭포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안전난간을 넘어 폭포 바로 위 개울을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는 공원 내 가장 높은 폭포인 사우스폴스 상부 전망대에서 발생했습니다. LA 한인회가 창립 64주년 기념 헤리티지 나이 갈라 행사와 세대와 인종을 뛰어넘는 화합과 연대를 뜻하는 하나라는 주제로 한인타운 윌셔 블루버드 템플의 오드리 어마스 파빌리온에서 성대하게 행사를 가졌습니다. 갈라 행사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인사들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LA 시의회 10지구 헤드하터 시의원이 엔젤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행사에는 김용환 LA 총영사를 비롯해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의원, LA시 잔리 10지구 시의원, KT 야로슬라브스키 5지구, 휴고 소토 마르티네즈 13지구 시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한인사회에서는 로버트 한 LA 한인회장, 스티브 강 이사장을 비롯해 LA 한인상공회에서 관계자 등 주요 단체 및 커뮤니티 인사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LA 경찰국의 짐 맥도넬 국장과 LA 소방국의 로니 비아누에바 국장도 함께해 한인회 창립 64주년을 함께했습니다. 로버트 한 한인회장은 LA 한인회가 이민 초기 한인사회의 대표 기구로 출발해 64년간 축적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제는 한인사회를 넘어 LA 지역사회 중심적인 시민단체로 자리잡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세대 헌신을 토대로 2세대 중심의 세대교체를 이뤄가고 있다며 세대 간의 화합을 바탕으로 한인사회 내부의 다양한 구성원이 하나로 뭉치는 동시에 타인종 커뮤니티와 공존과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행사에서 헤드하트 시의원이 엔젤 공로상을 수상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려 주목과 박수를 받았습니다. 허트 시의원은 시상대에 올라서 한인사회와의 깊은 인연을 회상하는 한편 한인타운을 위한 다양한 지원 계획을 제시하면서 현장에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트 시의원은 LA 한인회장 로버트 안 회장과 스티브 강 LA시 공공사업위원장을 언급하면서 오랜 시간 자신을 믿어준 한인사회 리더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헤드하트 시의원이 어느 부분에서 눈물을 흘렸냐면요. 이 서울국제공원에서 주민들이 다 함께 즐겼던 뭐 월드컵 길거리 응원, 그리고 한인타운에서 지역사회가 뭉쳤던 순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잔디광장에서 모였던 순간도 있고 이럴 때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눈시울이 붉어지자 이 64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크게 박수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한인사회 숙원사업으로 꼽혀왔던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올해 시 예산에 반영됐다라고 밝히면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LA 한인사회가 함께하는 제81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이 기념행사가 내일 오전 11시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열립니다. LA 한인회와 주요 애국단체들은 매년 공동으로 광복절 기념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한인회 측은 한인으로서의 뿌리의식을 지키고 이를 후세에 교육함은 물론 이민선조이자 미주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 주요 애국단체들과 함께 매년 광복절 국경일을 기념해오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인회 측은 올해 81주년 광복절은 토요일이어서 평소 직장과 학교 등으로 참석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나 자녀들에게 광복절을 제대로 알려주기 어려웠던 가정에는 좋은 교육의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한인들의 참석을 독려했습니다. 또 한인회에 따르면 참석자들에게는 선착순 400명에게 쌀 한 포씩 교환권도 제공됩니다. 앞서 오늘 LA 시의회에서는 광복절 축하 결의안이 잔리 시의원 주도로 상정돼 통과될 예정입니다. 오늘 시의회 광복절 선포식에는 한인사회를 대표해 로버트 한 LA 한인회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한국일보 많이 본 기사 탑 50, 탑 50 가운데 탑 10 한번 알아볼까요? 전국 최고 주립대 가운데 UC계열 대학이 상당수 포함됐다라는 소식이 가장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 한인분들 교육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UC 버클리 뭐 주립대 가운데는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UCLA, UC 얼바인, UC 데이비스, 그리고 UC 샌디에고 등이 상위권에 포진됐다라는 소식 가장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위장 결혼 사기팀이 적발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미국 시민권자와 이 미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조직책이 일망타진됐다라는 소식인데 대부분 중국 국적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적 회복한 한인이 연 4천 명을 넘어섰다라는 소식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 전체 국적 회복 허가자 4,037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미국 국적자는 2,500여 명이었다는 소식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18세 한인 프로골퍼 제시카 방이 돌연 사망했다라는 소식도 많이 본 기사인데 뉴질랜드에 있는 한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일생에 한 번 어제 벌어졌던 114년 만의 개기일식 세기의 우주쇼에 전 세계인들이 탄식을 보여내줬다라는 소식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국으로 가는 항공료가 싸졌다는 기사도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고요. 오레간주에서 폭포 사진 찍다가 20세 남성이 추락해 사망했다는 소식도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해외 골든비자 신청하는 것이 급증했다라는 소식도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투자 이민을 많이 고려하고 있고 포틀랜드 그리고 뉴질랜드 등등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영환 LA 총사가 이달 말에 귀임합니다. 새로운 총영사에 정강 현 에티오피아 대사가 임명됐다는 소식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고요. 비엔나 금요일이라 그런가요? 비엔나를 소개한 추천 여행지 관련 기사도 많이 본 기사 탑10에 올라와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우리 가게와 비즈니스를 알리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방법, 한인사회와 오랜 시간 함께해온 한국일보 업소록이 2026, 2027년 최신 정보로 새롭게 찾아갑니다.
2: 오랜 역사만큼 깊은 신뢰, 업소를 찾는 고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한국일보 독자들의 집 앞까지 신문과 함께 배달됩니다.
1: 한 번의 광고보다 오래 기억되는 광고, 신뢰로 선택받는 한국일보 업소록 2026, 2027. 한국일보 업소록에 귀사의 비즈니스를 소개해보세요.
2: 광고 및 업소 리스팅 접수는 323-692-2100, 323-692-2100번입니다.
3: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닥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세녀분들과 가까이에 손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4: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5: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4: 장례비는요?
5: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4: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5: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6: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11: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12: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경치약, 칫솔, 주경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11: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0: 모닝뉴스 함께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에 초기 선박 최대 두 척을 본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내놨습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이른바 마스가가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수혜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YTN입니다.
1: 막강한 해양 패권을 쥐었던 미국은 조선업 인프라가 붕괴되면서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중국이 기하급수적으로 해군력을 팽창시키고 있지만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습니다.
2: We don't build ships in America anymore. They come from South Korea and from China. In 2022, America built 5 commercial ships. China built 1,800 commercial ships in 2022.
1: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파격적인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내에 조선소를 짓거나 인수한 외국 기업에 한해 초기 선박 최대 두 척은 본국에서 건조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른바 핀란드 모델로 불리는 이 조치는 자국 내 건조를 엄격히 강제하던 존스법의 빗장을 한시적으로 풀어준 겁니다. 당장 함정 확보가 시급한 미 행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 역량을 갖춘 우리 조선업계에 전략적 러브콜을 보낸 셈입니다.
3: We're going to also build, we're going to also buy some ships that are made outside of the area.
1: 이번 결정으로 양국이 추진 중인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마스가도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그룹 등 K조선엔 확실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현지화 초기의 투자 리스크와 인력 부족 문제를 덜고 미 방산 시장에 연착륙할 길이 열렸습니다. 동맹의 역량을 빌려 안보 공백을 메우려는 미국의 실리적 선택 속에 K조선이 미 해군력 재건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올 초 에콰도르 어선피격 사건이 CIA의 극비 작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당시 공격이 마약 소탕을 내걸고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극비 작전의 일환이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습니다. 태평양 적도 갈라파고스 제도 인근에서는 올해 들어 세 차례에 걸친 에콰도르서 어선 실종 및 피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네그라 프란시스카 두아르테호는 에콰도르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 공격을 받았으며 돈 마카오 역시 이 배타적 경제 수역 인근에서 공격에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신히 귀환한 선원들은 사건 당시 소형 드론이 선박에 접근해 폭발을 일으켰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다른 선박으로 끌려가 복면을 쓰고 수갑을 찬 채 엘살바도르로 이송됐으며 그곳에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다시 에콰도르로 송환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미국 CIA가 실제로 이 사건을 주도했다면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각 사건 발생 당시 특수 감시 기술이 탑재된 비행기가 엘살바도르에서 피해 어선 방향으로 비행한 기록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비행기는 테네시주에서 출발해 엘살바도르에 도착했으며 군용기처럼 공식적으로 조회되지 않는 미국 등록번호를 달고 있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해상 마약 밀매 소탕 작전 연장선에서 이번 공격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최근 마약 밀매 온상으로 떠오른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미국이 엘살바도르 정부의 협력을 얻어 직접 비밀 작전에 나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격 선박의 선원들이 마약 밀매에 연루됐다는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고 선원들은 그저 생업에 종사했을 뿐이다 라고 일단은 말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명소인 내셔널몰에서 2차 대전 기념비에 낙서로 뒤덮이면서 당국이 출동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내셔널몰에 있는 제2차 세계대전 국가 기념물에 낙서가 적히고 비누 거품이 뿌려지면서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기념물의 일부인 애틀랜틱 아치 옆에 분수 안과 주변에는 흰 비누 거품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아치 아래에는 붉은색으로 깨끗한 손, 더러운 돈, 이라는 낙서가 적혔고 일부 화강암 석조물에는 붉은색과 녹색 페인트가 튀어 있었습니다. 이 같은 분수의 모습이 마치 거품 목욕탕 같았다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하기도 했습니다. 내무부는 성명을 통해 기물 훼손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며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공원 경찰이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용의자를 반드시 찾아내 처벌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기념물 후원단체인 제2차 세계대전 국가기념관 친구들은 이번 사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의도가 뭐든 제2차 세계대전 세대의 복무와 희생을 기리는 장소를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버드대학교의 교내 반유대주의 방치 의혹을 제기했던 트럼프 대행정부가 관련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리처드 스턴스 판사는 하버드대학교가 교내 유대인 학생을 보호하지 못해 민권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하버드대학교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스턴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측에 반유대주의 방관 증거로 든 사례들에 대해서 사건들이 지나치게 고립적이고 산발적이라며 하버드대학교가 민권법 제6장과 관련한 제도화된 차별, 지속되고 있다는 추론,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올 3월 민권법 위반 의혹을 내세워 하버드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조란맘단이 뉴욕시장이 추진하는 고가 세컨하우스 대상 과세 정책이 항소법원의 판단으로 일단 행정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뉴욕시의 세컨하우스 과세 시행을 중단시킨 최근 하급식 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욕시는 세금 부과 대상 주택을 확인하고 주택 소유주들의 면제 신청을 받는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세금 자체 적법성을 다룬 것은 아닙니다. 하급심의 중단 명령을 둘러싼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뉴욕시의 행정 절차를 막지 않겠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지난달 비행 도중 창문이 깨져 승객이 빨려 나갈 뻔했던 이 보잉 737 여객기 사고는 주요 엔진 부품 이탈 때문이었다는 항공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예비보고서에서 사고 당시 보잉 737 여객기 제트 엔진 속 회전 날개가 분리돼 기체 측면에 충돌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모델 엔진에서 떨어진 팬블레이드 파편이 동체를 찢고 나가면서 좌석 11열 옆 창문을 산산조각 냈다는 설명입니다. 좌석 8열 부근과 비행기 꼬리 부분에도 찌그러진 자국이 남았고 날개 아래 동체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여객기를 운항한 조종사들은 이륙 후 7분 30초 만에 엔진 진동 이상 경고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종사들은 그로부터 2분 뒤 진동이 급격히 심해졌고 자동 조종 장치가 해제됨과 동시에 큰 폭발음이 들렸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과거 유사한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규정에 따라 불과 3주 전에 마지막 검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행 중이던 여객기 창문 밖에 불꽃이 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에서 이륙해 노스 캐롤라이나주 샬럿으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소속 보잉 737 여객기가 이륙 직후 새와 충돌해 긴급 회항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이 여객기 승객이 촬영한 영상에는 엔진에 불꽃이 튀고 불길이 점점 거세지더니 화염과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여객기는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 모두 181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머틀비치 공항으로 회항한 여객기는 안전하게 착륙했으며 인명피해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이 중국의 불법 환적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면서 단속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중국이 제3국을 거친 대미 수출로 고율 관세를 피하고 있다는 건데 한국도 불법 환적 위험 국가라면서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와이텐입니다.
4: 백악관이 공개한 25쪽 분량의 거대 환적 사기 보고서입니다.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은 중국 업체들이 미국이 중국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평균 관세율 50%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거쳐 원산지를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세가 낮은 제3국에서 조립과 재포장을 한 뒤 다른 국가의 제품으로 위장해 미국에 수출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중국이 구축한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는 전 세계 40여 개국. 백악관은 우리나라도 중국의 불법 환적 위험국으로 꼽았습니다. 중국과 연관된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데다 대미 수출 플랫폼이 발달해 있어 일본과 타이완, EU, 캐나다와 같이 불법 환적 위험이 혼재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콕 집어 중국 직접 회로의 유통 경로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의 피닉스와 포틀랜드, 산호세의 반도체 생산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의 불법 환적 규모가 연간 3,030억 달러, 약 431조 원에 이를 수 있다며 AI를 활용한 선적 경로와 원산지 정보 분석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은 이번 조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무역 협상 과정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이 중국의 불법 환적 문제와 함께 경기 반도체 벨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앞으로 우리 반도체 수출 기업에 대한 원산지 검증도 한층 강화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초부터 드론과 드론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매깁니다. 사실상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중국을 겨냥한 것인데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에는 15% 관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YTN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서 최대 100% 관세 부과 대상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나 기능을 갖춘 드론, 도킹 스테이션, 특정 핵심 부품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됩니다. 이보다 크기가 작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이 없는 드론은 25%를 매깁니다. 100%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9월 3일, 25% 관세는 내년 2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 타이완, 유럽연합 등에서 수입되는 드론과 부품에는 15%, 영국산에는 10% 관세가 부과됩니다. 한국으로선 미국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기회인 셈인데 다만 이 관세를 적용받으려면

0: 관련 산업 기반을 보호해 미국 내 일자리를 지원 창출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보여주듯 저가 드론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진 대비에 미국 내 생산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핵심 부품을 수입에 지나치게 의지해 사이버 보안 위협과 정보 유출 위험이 커졌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지난해부터 드론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무엇보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소비자용 드론의 약 90%, 기업 상업용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며 사실상 독점해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에 낸 의견서에서 나라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단 하나의 국가에 있는 소수기업이 무인 항공체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해 중국에 대한 우려를 간접 표출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1: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2: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4: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말복 준비도 H마트에서
5: 정성 가득 든든한 한 끼 하림 삼계탕, 쫄깃탱탱한 통통배, 쫄깃쭈꾸미,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통통배 운하기부터
4: 무더위 속 상큼하게 즐기는 광동 비타오백과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챙기는 정관장, 아답토 콜라겐까지
5: 말복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보양식과 건강식품으로 지친 여름 맛있게 기운 충전하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8: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8: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9: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9: 네.
10: 수영도?
9: 그럼요.
1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9: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0: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중동 전운과 맞물려 미국과 이란 간의 대치 국면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갈수록 꼬여가는 양상입니다. 미국은 무기한 봉쇄를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고 친이란 주축인 후티 예멘 반군은 홍해에서 미사일을 쏘아올리면서 대리전에 불씨를 당겼습니다. 피테그세스 국방장관은 파나마를 방문한 자리에서 호르무즈 상황과 관련해 우리 해군은 그와 같은 봉쇄를 무기한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 함정을 순환 배치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발언은 미군이 중동에 장기간 배치된 에브라함 링컨함을 대신해 조지 워싱턴함을 투입하는 와중에 나온 것입니다. 한 당국자는 CNN에 지난 5월 베트남 기항을 마친 워싱턴함이 현재 중동으로 향하고 있으며 링컨함을 대체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스카페센트 재무장관도 이란의 경제 고립을

0: 재차 위협했습니다. 배센트 장관은 다음 주에 추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 주목해달라며 전례 없는 경제 고립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 세계가 본 적 없는 경제적 고립과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모든 물자를 차단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결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아랑곳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아바스 아라가치 외무장관은 가짜 뉴스보다 더 최악은 바로 가짜 정보다 주의하라 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시점에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입구에서는 나란히 포화가 속출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국영석유사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는 자사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공격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외무부는 공격 주체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이란의 동맹 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은 드론을 이용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정유시설을 공격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바벨만데브 해협 인근에 있는 자국 정부군 공군 시설을 타격하기도 했습니다. 중동발 원유 길목이 꽉 막히면서 전 세계는 비축된 석유를 급속도로 소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석유시장 리포트를 통해 올해 석유 공급량이 하루 연평균 약 430만 배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예측치인 하루 370만 배럴 감소보다 60만 배럴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아울러 지난달 원유 재고가 하루 220만 배럴 급감했으며 전 세계의 원유 재고량이 2025년 4월 이후 79억 배럴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의 기름 유출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대로 두면 최악의 환경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란은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이 복구 비용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입니다.
1: 이란이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개슘섬 모습입니다. 바다에서 연신 검은 기름이 차오릅니다. 해안가는 이미 검게 변해버렸고 섬 주변의 수풀도 검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오만 쪽 상황도 비슷합니다. 환경단체 최신 위성사진 분석 결과 오만 앞바다에 기름띠가 2,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을 뒤덮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오만 환경청도 지난 6월 아라비아 해에서 좌초한 유조선 기름이 오만 본토 해안까지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 여파로 기름 유출 사고가 두 달가량 방치되면서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될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란과 오만은 물론 카타르와 바레인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식수로 활용하는 국가에는 대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2: It's a very highly concerning development in the situation and again the shift from it being offshore to now confirmed shoreline contamination also raises the stakes considerably.
1: 기름 유출 영상을 공개한 이란은 이번 피해를 통행료 부과 명분으로 활용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선박들이 환경 피해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미국과 이란이 통행료 부과 여부를 놓고 협상을 하는 상황에서 이번 기름 유출을 빌미로 환경 기금을 내는 방식으로 합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이란의 암살 기도를 피하려고 기내식 트럭을 몰래 타고 전용기에서 군용기로 옮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란 매체들이 이를 조롱하는 밈을 집중 소개했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합성 이미지나 인공지능 AI로 생성한 동영상으로 겁에 질린 트럼프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밈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음식 케밥 트럭 화물칸에 쭈그리고 앉은 모습, 겁에 질린 표정으로 유럽 저가 항공사 기내식 카탄에 숨은 모습 등 다양한 밈이 이란 매체들에 쓸렸습니다. 이란의 미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밀 작전을 겁쟁이 탈출이라고 하면서 외국 인터넷 사용자들의 얘기거리가 됐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재 이란 대사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유세 중 총격 암살을 면한 사진과 기내식 카트 안에 숨은 삽성 이미지를 올리면서 용감한 미국 영웅이냐, 기내식 트럭에 숨은 겁쟁이냐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서서히 미국민들도 화가 나기 시작하지요. 예, 지금 살짝 SNS에 그런 댓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무리 싫고 아무리 좋고 그래도 이거는 좀 도를 넘어섰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네티즌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선을 넘었죠? 이란과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9개월 가까이 작전에 투입됐던 핵추진 항공모함에서 승조원들의 피로와 생활 여건을 둘러싼 논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링컨홈 관련해서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제 귀향하고 있습니다. 귀향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교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첨단 무인기와 방공미사일 재고까지 빠르게 줄면서 이란과의 전쟁 장기전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Y10입니다.
3: 5천 명을 태우고 지난해 11월 출항한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라함 링컨함. 이란 전쟁을 앞둔 지난 1월 중동에 파견돼 대이란 군사작전과 해상봉쇄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며 복귀가 두 차례 늦춰졌고 9개월간의 해상 체류에 따른 승조원들의 건강 악화와 사기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4: It's hard, you know, it's hard on your mental state being out to sea for 8 months without being on dry land. It takes a toll on you.
3: 지난달에는 수병 한 명이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구조됐고 식량과 생필품 부족 등 열악한 생활 환경에 대한 증언까지 잇따르면서 미 의회도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5: And deal with the disruption in the mental health and the physical health and the well-being of people serving our nation.
3: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모든 함정과 승조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관련 보도는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군은 조지 워싱턴함을 중동에 파견해 링컨함과 교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 당국자는 승조원 논란 이전부터 계획된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함은 일본 요코스카 기지가 모항으로 미국의 최우선 전구인 인도 태평양 지역에 상시 배치된 유일한 항모인 만큼 미국의 대중국 견제 태세에도 변화가 생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워싱턴 포스트는 미군이 이란 전쟁 이후 첨단 무인 공격기 MQ-9 리퍼를 최소 45대 잃어 전쟁 전 보유량의 4분의 1을 소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군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무기한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전쟁이 길어질수록 병력 유지와 무기 소모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이렇게 링컨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화살을 돌리면서 이 사안을 정치권으로 가져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루벤 가요고 상원의원은 여야를 막론한 의원 대표단이 링컨함을 찾는 감독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세스몰턴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장병을 조롱해왔던 트럼프 대통령과 장병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테스토스테론 검사에 더 집중했던 국방장관이 문제라면서 국방위 차원의 조사를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리처먼 블루먼스 의원은 헤그세스 장관과 해군 장관 대행에게 서한을 보내 링컨함 생활 여건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 들으신 대로 완전한 사실 왜곡이라며 일단은 반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6: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7: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6: 그럼 둘 다 워킹모니.
7: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6: 돈이 필요한 사람도
7: 투자하는 사람도
6: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7: 워킹모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6: 213-804-9555.
7: 다시 한번
6: 213-804-9555. 워킹모니.com.
8: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9: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0: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11: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0: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1: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1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2: 선택하세요 품질을,
1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4: 타이어.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5: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4: 213-388-5600 213-388-5600
15: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4: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5: 융자나라 좋은 나라.
14: 융자라면 콜미
15: 213-388-5600 213-388-5600.
16: 융자 나왔어요.
17: 우와 빠르네.
0: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모닝스포츠. 어제 LA 다저스와 미러키 브루어스 간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다저스가 4-2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아, 이 음악 좋죠.
18: 만나보시죠.

0: 아, 음악이 나오는데 제가 전주가 너무 길었네요. 이웃 다저스의 마무리 에드윈 디아즈 선수의 등장곡입니다. 9회가 되면 등장하는 이 트럼펫 소리. 어제 4대2로 9회에 등판한 에드윈 디아즈 안타를 후드로 맞으면서 5대4 역전패에 해당하는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에드윈 디아즈 지금 다저스가 지난 오프시즌에 영입한 마무리 투수거든요. 굉장히 좋지 않아요. 지금 벌써 블론 세이브가 4개고 수술을 한다면서 오른쪽 팔꿈치 뼈조각 제거 수술을 하면서 한 6개월 동안 또 쉬었죠. 그러고서 복귀를 했는데 지금 평균 자책점이 11.57입니다. 불펜 투수 특히 마무리 투수는 1이닝 정도밖에 던지지 않기 때문에 뭐 한두 번의 블론 세이브로도 평균 자책점이 쭉 올라갈 수가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도 11.57은 너무하잖아요. 블론 세이브만 벌써 4개입니다. 패전 투수도 2번이고요. 네. 승리 투수가 2번 있다는 얘기는 네. 경기를 자기가 망해놨다가 타자들이 뒤집어졌다라는 얘기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에드윈 디아즈를 영입한 다저스 플레이오프를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9월 말 10월부터는 플레이오프가 시작될 텐데 마무리 투수 지금 빨리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다저스 역전승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역전패라니요. 네. 너무 화가 나서 다저스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갔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공동 제공입니다.
1: 라디오 서울 부고 안내입니다. 연세대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졸업 후 20년간 마가교회를 충성되이 섬기셨던 김현식 전도사님께서 2026년 8월 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 예배는 8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LA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에서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213-516-2878입니다.
2: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4: 주목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8월 15일 12시 올림픽과 웨스턴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에서 대박 세일이 펼쳐집니다. 100불만 구매해도 100불어치를 더 드리고 산삼 70% 진액부터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 치약과 칫솔, 주겸은 물론 홍화 스틱과 함양 전 제품까지 원 플러스 원 무려 140불 상당 홍화 스틱도 증정.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3: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5: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2: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4: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7: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6: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7: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3: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4: 카페보넨?
13: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4: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3: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4: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3: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
15: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라디오 서울 보도국입니다. 지금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잠시 스튜디오 조정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그동안 YTN 연결해 놓겠습니다.
1: 또는 연임하도록 하자는 게 자신의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한 점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란 앞바다에 떠 있는 이 항공모함 승조원들의 잇따르는 자살 시도라는 충격적인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 앞바다에 9개월째 떠 있는 이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라햄 링컨호의 승조원들이 바다에 뛰어들며 자살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답답한 항공모함 안에서 교대 없이 벌써 9개월째 임무를 수행하면서 승조원들이 정신적인 한계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링컨함은 5,000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지난해 11월 21일 샌디에고를 출발해서 이란 앞바다에 현재 가 있습니다. 중동으로 가는 도중에 12월 괌에 한 차례 기항한 뒤에 올해 7월 7일 오만에 잠시 들을 때까지 연속적으로 해상에 머물렀습니다. 거의 9개월간 쉼 없이 그 항공모함, 좁아터진 항공모함 안에 계속 거의 갇혀있다시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 해군 역사상 전례가 없는 긴 기간입니다. 당초 지난 5월에 작전을 종료하고 미국으로 복귀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전쟁이 길어지자 복귀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상 장기 체류에 따른 승조원들의 사기 저하, 탈진,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드디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수병 한 명이 함상에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다행히 이를 목격한 동료 수병에 의해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군은 어제 CNN에 보낸 성명에서 함정 내 승조원들의 자살 시도가 링컨함의 복귀 지연과의 연관성이 아직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만은 사실 링컨함에서는 이번 말고도 여러 차례 투신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기관지 Stars and Stripes는 이에 대해서 수병들이 피로와 사기 저하에 시달리고 있으며 실제로 자살 충동이 수시로 일고 있다라는 승조원들의 상담 기록도 많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승조원들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상담 기록 중에 여러 상담 부분이 많은 케이스가 자살 충동을 수시로 느낀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군사전문지 네이비 타임스는 링컨함의 승조원인 남편이 최근 바다로 뛰어내려 투신 자살하려 했다라는 아내의 인터뷰를 생생하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해상 체류 장기화로 인해서 또 물자 공급도 어려워지면서 승조원들의 생활 수준은 급격히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바람에 보급품 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샌디에고에서 열렸던 해군 수뇌부와 링컨함 승조원 가족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승조원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있다라는 불만과 함께 식량 부족, 수질 오염, 위생시설 불량 등에 대한 가족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이클 레빈 하원의원은 이 자리에서 곰팡이가 핀 샤워실, 고장난 화장실, 몇 주 동안 나오지 않는 따뜻한 물, 쌀 반 컵과 또띠아 두 장이 전부인 식사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우리 의원실에도 계속 보고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같은 링컨함 승조원들의 그 열악한 상황에 대한 소식은 이제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법무부가 신임 타드 블랜치 장관 취임 직후 반이민과 이념전쟁 성격의 수사 결과를 잇따라 갑자기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으로 법무부 차관이던 이 타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 내 대표적인 충성파입니다. 전임 장관이 경질된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 정적 수사에 미온적이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는 최근 의회 인준을 가까스로 통과해서 장관 대행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정식 법무장관이 됐습니다. 블랜치 법무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영주권을 받으려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수백 건의 위장 결혼을 중개한 혐의로 11명을 체포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발빠른 행보입니다. 블랜치 장관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결혼 사기 사건 가운데 하나다라며 미국 이민법을 우회하는 이민 사기 수법을 현대 대대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11명 가운데 10명은 중국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또한 그들과 위장 결혼한 사람들도 대부분 중국인이다라고 블랜치 장관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영주권을 얻기 위한 위장 결혼에 1인당 10만 달러를 지불했고, 위장 결혼 배우자는 최대 3만 달러를 받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법당국이 대대적인 위장 결혼 단속에 나선 결과로 보이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폐지를 촉구하면서 그 부작용 사례로 지목한 이 원정 출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의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타드 블랜치 신임 법무장관은 장관에 임명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맛에만 맞는 일을 할 것이냐라는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회 때도 블랜치 장관은 법무부는 백악관으로부터 독립돼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그는 법무부는 모든 부처와 마찬가지로 행정부의 일부다라면서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으로 정식 답변을 회피해 나갔습니다.

네, 이란의 침대 축구가 시작됐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제재와 해상 봉쇄를 동원해서 이란의 굴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란 지도부는 국가 경제를 최소화한의 생존 체제로 전환하면서 장기전 대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부족한 물자를 배급제로 시행하고 국민들의 외화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투자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경제적 부담의 상당 부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물품과 국가 운영에 필요한 핵심 기능만 유지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압박에 맞서서 경제를 지금 최소한으로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탱하고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조금이라도 협상에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점을 이란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 내부의 경제적인 고통은 이 때문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은 80%를 넘어섰고, 닭고기 가격은 1년 전보다 무려 190%나 상승했으며, 우유 가격은 150% 뛰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이란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란 내 일자리 200만 개 내지 최고 30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란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응해서 밀이나 의약품, 분유 등 필수적인 물자 수입에 사용할 35억 달러 규모의 외화에 대해서만 정부가 특별히 보조를 해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력난에 대비해서 휴일에도 공장을 가동하도록 조치하는가 하면 저소득층 대상으로 생필품을 일단 외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심 달래기에도 나섰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란이 일단 시간을 끌 수는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이렇게 최소한의 생존 경제로 나아간다면 이란 경제가 어렵기는 해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버틸 수 있는 여지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버티기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이 국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경제 압박이 이란을 억누르고 그들을 그래서 협상장으로 나오게 만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란은 버티기 하면서 시간을 끌고 미국이 정치적인 부담을 받게 만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의 관건은 시간입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이 무너지는 그 속도를 계산하고 있는데, 그 계산이 자칫 미국에서는 오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게 절대 패할 수 없다는 이란 국민들의 그 버티기가 효과를 발휘할 경우에는 버티기가 아예 굳히기가 될수 있다라는 점이 걱정입니다. 이란은 축구 경기를 할 때도 자신들이 1대0으로 이기고 있으면 후반전 시작되기가 무섭게 곧바로 침대 축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툭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푹푹 쓰러지고, 한번 쓰러지면 떼굴떼굴 구르면서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또 공은 뒤에서 계속 돌리기만 하고 하면서 시간을 그렇게 계속 끌다가 이기게 되는 그런 경기를 한다라고 해서 툭 하면 쓰러진다 해서, 또 쓰러지면 안 일어난다 해서 침대 축구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갖고 있는 게 이란입니다. 그렇게 시간 벌기를 위한 침대 축구에 능한 이란이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침대 축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도 하지 않고 교육이나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이른바 니트 청년이 2억 5,7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EET, 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을 뜻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와 일자리 창출 부진으로 청년 고용 시장이 다시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AI 확산이 취업난을 더욱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전 세계 15세에서 24세 청년 가운데

0: 전 세계에서 일도 하지 않고 교육이나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이른바 니트 청년이 2억 5,7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EET, 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을 뜻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와 일자리 창출 부진으로 청년 고용 시장이 다시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AI 확산이 취업난을 더욱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전 세계 15세에서 24세 청년 가운데 니트족 비율이 20%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청년 5명 가운데 1명꼴로 인원으로는 2억 5,7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도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청년 실업률은 12.4%로 전년도에 비해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개선세를 보이던 청년 고용 시장이 다시 악화한 것입니다. 경기 성장세 둔화와 지정학적 긴장, 또 더딘 일자리 창출 등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전 세계 11개 하위 지역 가운데 8곳에서 2023년보다 2025년 청년 실업률이 상승했습니다. 고소득국과 중저소득국, 저소득국 등을 가리지 않고 실업률은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아랍국가로 26.2%에 달하며 북아프리카가 22.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북미 지역은 2023년 8.3%에서 지난해 9.8%로 상승했고 북남 서유럽도 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한국 국적을 회복한 한인 가운데 미국 시민권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적 회복은 과거 한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한국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전체 국적 회복 허가자 4,037명 가운데 미국 국적자가 2,586명으로 약 64%를 차지해서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한 한인들 중에 상당수가 미국에 거주하는 미주 한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에 이어서는 캐나다 국적자가 656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호주 133명, 일본 131명, 뉴질랜드 118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적 회복 신청 자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3,069명이었던 신청자는 지난해 5,082명으로 늘어서 4년 만에 66%가 증가했습니다.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심사 기간도 길어져 현재 평균 13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 정책본부는 오는 10월까지 집중 처리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처리 건수의 4배 이상인 총 3,973건을 처리해서 심사 기간을 평균 9개월까지 단축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국적 회복을 허가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다만 65세 이상 한인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국적 회복 허가를 통해서 복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어제 재외공관장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신임 LA 총영사에 정강 주 이디오피아 대사가 임명됐습니다. 정강 신임 LA 총영사는 1998년 제32회 외무고시를 통해서 외교통상부에 입부해 주 러시아 1등 서기관, 주 오스트리아 참사관, 주 미국 참사관, 주 터키 공사 참사관 등을 거쳤습니다. 본부에서는 재외동포 과장과 의전총괄 담당관, 언론 담당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등을 역임했으며 2023년 6월 영사안전국장에 올랐었습니다. 재외국민보호와 해외사 사건 사고 대응 등 영사 분야 업무를 총괄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편 2022년 3월 LA에 부임한 김영관 LA 총영사는 이달 말에 귀임합니다. 한국의 외식 기업 더본 코리아의 백종원 대표가 LA에 관련 식당을 찾아서 해외 사업 확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어제 LA의 오시게라는 식당을 방문해 더본 코리아 독점 소스를 활용한 메뉴를 소개하고 매장 관계자들과 사업 확장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이번 LA 방문은 해외 식품 유통 기업 중심의 협의를 현지 외식업체로 즉 LA의 외식업체로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백종원 대표는 매장의 주방 환경과 조리 인력 등을 살펴본 뒤에 LA 현지 여건에 맞는 소스와 조리법 등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하이트 진로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어바인의 그레이트 파크 라이브에서 열리는 치맥 페스트의 메인 스폰서로 참여합니다. 하이트 진로는 이번 행사에서 대표 브랜드 테라와 참이슬 그리고 다양한 과일 소주를 선보이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관람객들에게 K주류 문화를 소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치맥 페스트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문화인 치맥을 미국에 소개하는 페스티벌입니다. 지난해 10월 웨스트민스터 몰에서 열렸던 첫 번째 행사에는 3일간 약 15,000명이 방문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는 약 3만 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3: 1250만 불, 1250만 불.
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주 7일 24시간
5: 3237828600, 3237828600.
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7: Korean Air.
8: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9: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0: 너무너무 좋습니다.
11: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9: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2: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9: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3: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4: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1: 네, 오늘이 말복입니다. 이 말복은 삼복, 즉 초복, 중복, 말복 가운데 이 마지막에 해당하는 날로, 가장 더운 이 삼복더위의 마지막 단계이자 가을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그런 절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LA의 경우에 다음 주에 또 한 번의 더위가 기다리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이 조상들은 말복에는 삼계탕이나 보신 음식 등을 먹으면서 남은 더위를 이겨내고 건강을 챙기는 그런 풍습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제 오늘 삼계탕 집에 사람들이 완전히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한국의 표정 좀 살펴보겠습니다. YTN입니다.
7: 삼복더위의 마지막 고비인 말복. 강한 햇살에 덥고 습한 수증기까지 뒤섞여 다시 더워졌습니다. 삼계탕집은 보양식으로 더위를 달래려는 시민들로 일찍부터 북적였습니다.
15: 오늘 말복이라서 더위를 이겨내려고 삼계탕을 먹으러 왔고, 삼계탕 먹으니까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7: 서울은 낮 한때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고, 동대문구와 구로구 등 일부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았습니다. 경기와 충청, 남부 내륙도 35도 안팎의 체감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40도의 극한 더위가 꺾이고 열대야가 주춤하는 가운데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인 건 한반도 상공에 가득 찬 수증기 때문입니다.
16: 극한 폭염은 꺾였지만 남쪽에서 불어오는 덥고 습한 바람 때문에 공기 중의 습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한낮에 찜통 더위로 이어지며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7: 높은 습도는 광복절 연휴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휴 기간 전국 곳곳에 소나기나 비가 내리며 기온이 다소 내려가지만 수증기 탓에 체감 온도는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밤 사이에도 일부 지역은 25도를 웃돌며 열대야 수준의 밤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연휴가 지난 다음 주에는 서울 낮 기온이 34도까지 예보돼 있어 폭염특보 수준의 무더위는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 네, 기업들은 관세를 계속 돌려받고 있는데 그럼 우리 소비자들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 주요 기업들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미 낸 관세에 대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환급금이 분기 실적을 끌어올리는 좋은 효과를 내고 있으며, 또 일부는 고객에게 돌려주거나 가격 인하에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내 대기업 가운데 40곳 이상이 총 96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을 지금까지 받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 최소 21억 달러는 이미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는 기술 하드웨어 기업들의 환급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6개 기업이 총 25억 달러의 환급금을 보고했으며, 이 중 약 90%가 애플의 환급금이었습니다. 자, 기업별로 보면 애플이 약 22억 달러를 환급받아서 가장 많았고, 나이키 9억 8,600만 달러, 페덱스 약 8억 달러, 그리고 아마존 6억 4천만 달러, 제너럴 모터스 5억 달러 등이었습니다. 애플은 특히 관세 환급금이 최근 분기 주당 순이익을 11센트나 높여주는 효과를 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GE 헬스케어는 최근 분기 주당 순이익 가운데 무려 18센트가 관세 환급금의 영향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GE 헬스케어는 1억 700만 달러를 환급받았으며 추가로 3,800만 달러를 더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기업들은 수령한 환급금을 고객에게 직접 돌려주거나 제품 가격 인하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페덱스는 약 8억 달러의 환급금을 화주와 소비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주라는 것은 딜리버리 회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코스코도 관세 비용을 부담한 고객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환급금을 돌려줄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특정 고객 추적이 어려울 경우에는 제품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한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론조사 과연 믿을 수 있기는 한 건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한인 2세 프란체스카 홍 후보가 아깝게 패배한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경선은 여론조사의 한계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다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11일 치러졌던 경선 그 이전 여론조사에서는 홍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무려 20%포인트나 앞선다라는 결과가 발표됐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정반대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악시오스는 여론조사가 또 한 번 빗나갔다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그 원인을 다양하게 짚었습니다. 이 악시오스는 여론조사 예측이 틀린 그 이유에 대해서 우선 선거 막판 상대인 크롤리 후보가 지지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었고 홍 후보는 수세에 몰리고 있었는데 여론조사는 이렇게 급변하는 롤러코스터 판세의 변화를 제때 포착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크롤리 후보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홍 후보가 수세에 몰리기 시작한 건 선거 약 일주일 전부터였는데 여론조사는 그 전에 판세만 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악시오스는 사실 사전 여론조사는 어떤 특정 시점에 대한 일종의 스냅샷이라며 많은 여론조사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표심을 포착하기에는 너무 일찍 실시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위스콘신 민주당 경선처럼 이 오픈 프라이머리인 경우에는 더더욱이 여론조사가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입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란 정당 내의 경선이기는 하지만 유권자들이 자기가 등록한 정당과 관계없이 어느 정당의 경선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선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유권자지만 공화당 경선에도 참여할 수 있고 내가 공화당 당적을 갖고 있지만 민주당 경선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평소에 공화당 경선에 참여하던 일부 유권자들이 지나치게 진보적인 홍 후보를 저지하기 위해서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홍 후보의 그 진보적인 성향 때문이 아니더라도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라면 상대 당의 유권자들이 대거 몰려와서 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른 후보에게 몰표를 주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질문도 이번 선거를 계기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패인으로는 홍 후보가 선거 막판 선거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는 TV 광고를 제대로 내보낼 여력이 없었다라는 점도 지목되었습니다. 자, 비록 3,200여 표 차이로 석패했습니다만은 프란체스카 홍 후보는 그의 패배 원인 분석 등을 통해서도 여전히 많은 메시지를 정치권에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0: 아주 기본적인 건강검진만 하더라도 자신의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높다 낮다 정도는 아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성지방은 어떨까요? 네, 중성지방은 우리 몸에서 쓰고 남은 포도당이 지방 형태로 저장된 것을 말하죠. 우리 몸속 지방세포에 저장돼 있다가 칼로리 섭취가 부족한 경우에는 분해되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중성지방 자체는 인체에 꼭 필요한 것이긴 하죠. 그런데 중성지방의 양이 정상 수치보다 많아지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게 콜레스테롤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 벽에 쌓인 LDL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제거하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반면에 LDL은 높아지고요. 네,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당 음료인데요. 미국 심장협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 탄산음료, 과일향음료, 스포츠음료, 설탕이 첨가된 커피나 차 등의 가당음료, 이걸 하루에 355ml 이상 섭취할 경우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중성지방 수치가 높을 확률이 53%나 컸습니다. 반면 높아야 될 수치죠?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을 확률은 98%에 달했습니다. 거의 100%란 얘긴데요. 네, 결국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같이 간다고 봐야 되겠죠. 중성지방 수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첨가당이 들어있는 식품은 꼭 피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섬유질이 소화를 늦추고 당분 흡수를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연어, 고등어, 청어, 멸치 이런 기름진 생선을 좀 자주 섭취해 주세요. 이런 얘기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바로 오메가3가 있어서 혈관 내 지방 생성을 저해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주기 때문입니다. 네, 더불어 가벼운 산책, 스쿼트, 런지, 푸시업, 얼마 전에 소개드렸던 월싯 이런 근력 운동을 자주 해준다면 중성지방 수치 정도는 금방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355ml 하루에 가당 음료라고 했는데요. 생수 한 병이 500ml라는 점 상기해 보면 한잔 정도 가볍게 생각하는 가당 음료일지라도 우리 몸에는 무거운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1: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2: 400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4: 푹푹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0: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액 또는 소세지 액 앤 치즈 맥그리들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2: 스토리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3: 네, 한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에 따른 그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첨단 기술 중심으로 군 구조를 이제 개편해야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올해 안에 이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라는 구상인데요. 이 선택적 모병제란 무엇인지 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YTN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체계를 기술과 첨단 장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4: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의 틀을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에게 기술 집약형 부사관 등 복무 방식의 선택권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지난 6월 연평부대 방문 때에도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 본격적인 구상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인 저출생 상황에서 보병 중심의 군 구조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하며 제도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비공개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됐는데 정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고 당장 내년부터 선택적 모병제를 시행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6: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하면서 초기 운영 성과를 고려해서 그 이후를 수정 보완하면서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국방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방의 주역인 청년이라고 짚었습니다. 군 경력이 인생의 낭비나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큰 책임이라며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5: 결국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있게 생각하고 또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4: 그러면서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주립대학과 트럼프 행정부와의 싸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에게도 공립대학 학비를 감면해주는 뉴욕과 커네티컷 그리고 버먼트주의 제동을 걸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뉴욕주 등 세 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며 지역 내 불법 이민자에게 학비 감면과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은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 시민을 위헌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탠리 우드워드 법무부 차관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뉴욕주, 버먼트주, 그리고 코네티컷주 등은 이민자 학비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들 지역은 지역 내 고교생이 일정 재학 기간이나 일정 졸업 요건을 충족하면 주 내에 거주하는 학비 혜택을 불법 체류자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지역 내 고등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후 5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 주내 거주 학비 혜택을 불체자에게도 제공합니다. 주내 거주 학비 혜택을 적용받아서 뉴욕 주립대학에 입학하면 불법 이민자도 미국 시민과 동일하게 학비를 1년에 약 7천 달러만 내면 됩니다. 이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이 미국 시민권자가 뉴욕 주립대학에 입학했을 때 내야 하는 학비 최소 17,000달러에서 최대 30,000달러와 비교하면 훨씬 저렴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집권을 시작한 후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시행 중인 이 불법 이민자 주내 거주 학비 지원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꾸준히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뉴욕주의 캐시 호커 주지사는 주정부가 소송 내용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만 주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네티컷주 법무장관은 우리가 학교를 운영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라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박탈하도록 강요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주립대학의 제도가 비단 뉴욕주나 코네티컷주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주가 세 곳이라는 뉴스입니다만은 다른 주는 해당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지난해 11월에 이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정부뿐만이 아니라 각 주립대학 시스템인 UC 그리고 캘스테이트 계열, 또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계열까지 직접적인 피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제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하고 중단을 요청하고 하는데 주립대학을 향해서 연방정부가 그렇게 명령을 할 수 있나 하는 이 법적인 부분을 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방정부가 주립대학이나 주정부를 향해서 이런 법을 당장 폐지하라라고 직접 명령을 내리거나 강제로 통제할 권한은 헌법상 매우 제한적입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교육정책과 주립대학 운영 권한만큼은 기본적으로 각 주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도 주립대학에 대해서 대놓고 직접적인 철폐 명령을 내리기 어려우니까 대신에 법적 소송과 차별법 등 즉 연방법 위반이다, 차별을 하는 법 위반이다라는 등의 근거로 해서 이제 우회로를 택해서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단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차별을 근거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소송 근거는 주립대학이 타주 출신 미국 시민권자보다 주내에 있는 불법 체류 학생에게 더 유리한 혜택을 준다라면 이는 미국 시민을 차별하는 행위다라는 그런 근거, 법적 근거입니다. 이런 소송전의 최종적인 결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물론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소송은 미국 내에서 모두 17건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 법원에서는 결과가 나온 것도 있는데 판사들의 판결이 지역에 따라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아직 최종 결론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연방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결국은 미국 내 각 주립대학들의 관련 정책 유지 또는 유지하지 못할지 그 여부가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0: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2: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3: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4: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5: 아빠!
4: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0: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8: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9: 네, 억만장자 사업가 마크 월터가 프로농구 LA 레이커스를 매각했습니다만은 프로야구 LA 다저스는 팔 계획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LA 타임스는 마크 월터가 LA 다저스 구단에 대한 매각 의사는 없음이 확인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탠 캐스틴 LA 다저스 사장은 이와 관련해서 프로농구 LA 레이커스의 매각이 LA 다저스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며 레이커스는 레이커스일 뿐 다저스의 얘기가 아니다. 다저스와 레이커스는 완전히 별개이며 다저스에는 어떤 변화도 고려할 것도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지난해 100억 달러의 지분을 인수해서 LA 레이커스의 대주주가 된 마크 월터가 불과 1년 만에 25억 달러를 더 얹어서 최근에 125억 달러를 받고 LA 레이커스를 매각했기 때문입니다. LA 레이커스를 사들인 사람은 두 명인데요. 한 명은 밥 아이거 전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CEO이고 또 다른 한 명은 벤처 투자자 조시 쿠슈너입니다. 네, 좌시 쿠슈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라스트 네임이죠? 쿠슈너. 네, 좌시 쿠슈너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의 동생입니다. 중간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에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고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계속돼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유거브의 최근 정례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 직무 수행에 관한 긍정 여론은 33%, 부정 의견은 62%로 나타났습니다. 유거브의 대통령 지지도 조사는 2009년부터 시작됐는데 조사 이래 역대 최저 지지율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지지 성향별로 차이는 매우 컸습니다.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긍정 79%, 부정 21%로 나왔지만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긍정 4%, 부정 95%로 나왔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다라고 밝힌 무당층에서는 긍정 18%, 부정 71%였습니다. 선거 전략가들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오는 11월 3일에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여론조사에서 흥미로운 질문도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나이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관련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 중 53%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너무 늙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는 또한 지지 성향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공화당 지지자는 17%만 너무 늙었다라고 답변했고 민주당 지지자는 85%가 너무 늙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16년 만에 하루 3건의 사형이 연달아 집행됐습니다. 오클라호마 교정 당국은 지난 2003년 헤어지려던 여자친구를 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오던 카를로스 로드리게스에 대한 사형 집행을 어제 오전 독극물 주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올해 70살이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어제 사형 집행으로 인해서 공화당 소속 케빈 스틱 오클라호마 주지사 재임 8년 동안 처형된 20번째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테네시 주에서도 어제 오전 사형 집행이 있었습니다. 1985년 모텔 청소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 앤더니 하인스가 역시 독극물 주사 방식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앨라바마주는 지난 2021년 5세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 제러미 윌리엄스의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유럽 전역에 폭염에 이어서 극심한 가뭄까지 덮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전력의 20%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냉각수 부족으로 인해 완전 가동 중단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또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물류 대동맥인 이 라인강의 수위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독일의 대표적인 화학기업 코베스트로는 일부 납품 계약에 대해서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불가항력. 이 불가항력 선언이라는 것은 전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상황을 알리는 조치입니다.
5: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0: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저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살펴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포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11: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2: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3: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2: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4: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14: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4: 213-388-7979, 213-388-7979.
0: 유니굿 프렌드 보험.
15: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사업자금 융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금 융자는 비즈니스를 오픈하신 지 4개월만 되어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크레딧이 그리 좋지 않으셔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는 비교적 간단한데 최근 3개월치 비즈니스 은행 스테이트먼트와 크레딧카드 매상 스테이트먼트 4개월치를 준비하시면 융자의 가능 여부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리스가 적어도 1년 이상 남아 있으셔야 합니다. 장점은 융자가 7일이면 가능하고 융자 비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단점은 다소 이자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만약 월 매상이 10만 불이면 10만 불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인벤토리 구입 등 단기간 돈이 꼭 필요한 경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16: 융자 회계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요즘은 입추다 뭐 말복이다 하는 그 옛 조상들이 만든 절기가 이전만큼 딱 맞아떨어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몸은 기억하고 있죠. 오늘이 말복입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삼계탕집이 인산인해를 이뤘다라는 소식도 있는데요. 자, 나머지 남은 그 더위를 이겨내려면 보신 필요하죠. LA에서는 뭐 개인적으로는요, 이 올림픽 칼국수의 녹두 삼계탕을 강추합니다. 원기 보충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아우 나는 진짜 행복한 것 같아. 이런 분 손들어 보세요. 세계의 그 뇌과학자들이 검증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굴까요? 바로 티벳의 승려 이용게인 민규르 린포체라는 분인데요. 과학자들이 이분의 뇌파를 정밀 검사해봤더니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뇌 부위의 활성도가 일반인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스님, 그 방법이 비결이 도대체 뭐예요? 거창한 명상법이나 대단한 돛 닦는 거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에서도 적용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습관들이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구체적으로 감사하기. 우린 보통 아우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지만 너무 막연하잖아요. 바로 스님께서는 아주 작은 순간을 잡으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의자의 쿠션감이 참 좋네. 아 지금 마시는 커피 향이 유난히 구수하다. 아 우리 애기가 그냥 너무 이뻐. 아 좋다. 이 순간 몸으로 느끼는 아주 미세하고 구체적인 감사거리를 찾으라는 겁니다. 둘째, 불안과 감정을 다루는 법. 살다 보면요, 마음이 쿵쾅거리고 운전하다고도 왜 저래 정말? 응?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안한 감정이 생깁니다. 이 감정은요, 그냥 그저 하늘을 지나가는 먹구름일 뿐이고요. 아무리 짙은 먹구름이 끼어도 그 뒤에 푸른 하늘이 바로 우리 몸, 마음, 본래의 바탕처럼 파랗다니까요. 아, 지금 이 불안도 잠깐 먹구름이 지나가듯 그렇게 가는구나 라고 슬쩍 바라만 봐줘도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화가 날 때는 햇살처럼 바라보기. 운전하다가요. 아우 정말 화나게 만드네. 응?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딱 1초만 멈춰서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라고 알아차려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 신기하게도요. 그 1초가 마치 햇살이 풀잎 끝에 서리를 스르륵 녹아내리게 하듯 그런 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주말이구나. 왜 이렇게 빨라. 하지만 이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출발해볼까요?

감사할 것을 구체적으로 찾으러 갑니다. 그냥 막연하잖아요. 감사가 행복의 비결이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찍어보세요. 저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마침 오늘이 제가 오늘이 말복이죠. 어떤 분은 개 세 마리 이름을 초복이 중복아 말복아 뭐 이렇게 장난스럽게 지었던데요. 오늘 말복이지만 바로 3년 전 오늘 제가 저희 양홍이 점돌이를 입양을 했어요. 혼자 무슨 애완동물이야 하고 쳐다도 안 봤는데 어느 날 사진을 봤는데 제가 마음에 그냥 콕 들어온 거예요. 코에 점부터 해서 그 이렇게 츤한 모습이 그냥 끌려가지고 저요 하고 손들면서 딱 3년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그중에는 뭐 집도 나가가지고요. 정말 이제 이별이구나 하고 막 눈물을 흘렸는데 세상에 크리스마스 이브날 작년에 밤에 나갔다가 그 다음날 낮에 1시에 들어와서요. 그것도 너네 집에 놀러 갔다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알겠더라고요. 어머나 이제 이별이로구나 하고 가슴이 텅 비오는 그 느낌 다시 돌아왔을 때 눈물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아, 그 조그만한 녀석이요. 1파운드도 안 되던 녀석이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11파운드 나가던 걸요. 얼마 전에는 14파운드까지 나가서 이거 비만이면 안 되는데 굉장히 커요. 롱다리예요. 이 고양이 맞아 할 정도로 저희 집에 놀러 온 사람들은 아니 무슨 고양이가 사슴 같아? 너무 이뻐요. 그래서 오늘 감사의 마음 아프지 않고 응? 그래도 잘 컸다. 3년, 9년, 6년, 9년, 12년, 15년, 18년까지 살아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거북이를 키우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계십니까? 제 아는 옛날 그 미국 친구네 집에 갔더니 막 거북이가 집에 널려 있어요. 개도 키우고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거북이도 굉장히 그 교감을 잘하나 봅니다. 캐나다의 매니토바주에서 15살 된 아프리카 가시거북 몰리가 집 나간 지 무려 2주 만에 발견이 됐는데요. 근데 이 거북이가 발견된 곳이 집에서 무려 12.4마일이나 떨어진 자연보호구역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게 잘못 본 거 아니야? 뭐지 이게? 이랬는데 어머 그래가지고 결국은 수색 끝에 이 몰리를 주차장에서 그 보호구역 주차장에서 구조해서 주인 품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거북이가 2주 만에 12마일을 걸었어? 이거 혹시 누가 발견하고 응? 이 늪지대에 살아야 되니까 그 보호구역으로 차로 태워진 게 아닐까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거북이가 2주 만에 그래도 그렇게 먼 거리를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저에게 미소를 준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오레곤주 포틀랜드의 버스 정류장에 염소 두 마리가 나타나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앞으로도 타고 뒤로도 타잖아요. 중간에 그 문에 사람들이 다 올라타자 끼욱끼욱 거리더니 이 염소 두 마리가요. 정말 사이가 좋더군요. 사이좋게 버스에 올라타서 쭉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몰았어요. 나가 나가 이러니까 또 유유히 내렸습니다. 과연 이 친구들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려는 걸까. 요금도 안 내고 버스를 타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버스를 타면 어디론가 떠나는 걸 알고 있었던 걸까. 영원한 미스테리를 남깁니다. 근데 너무나 귀여운 거 있죠. 뭔가 이 자연 속으로 그리고 그런 말은 못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그런 생명, 동물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젊은, 어린 최연소 에베레스트 등정 호주의 18살 소녀 비앙카 얘기가 있네요. 바로 1년 전에 에베레스트 등정하려면 돈도 꽤 내야 되잖아요. 근데 고지를 바로 앞에 두고 400m 앞을 두고 이대로 가다가는 위험할 것 같다. 성공보다 생명이 우선이지 하고 용기 있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마침내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정상에 섰다고 그러는군요. 멈추는 건 포기가 아니라 내 자신을 지켜내는 위대한 결단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열심히
뛰셨으니까 잠시 멈추면서 숨을 들이쉬면서 나를 사랑해주고 쉬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에베레스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정말 해발 2932피트 어마어마한 산 꼭대기에 사실은 여기서 아주 오래전에요. 그러니까 4억 5억 년 전에 여기가 열대 바다 밑에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삼역충이나 바다 나리 같은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그곳에 살다가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았고 이들의 잔해가 오랜 시간 진흙과 섞여서 아주 단단한 석회암으로 굳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화석으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요. 저는 예전 뉴욕에 살 때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 꼭대기에 거북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산에 이 거북이가? 그랬더니 진짜 그것도 큰 거북이였어요. 바로 그 옛날 여기가 바다였나 보다. 그러니까 거북이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에베레스트에도 옛날에 그렇게 공룡이 이 지구를 걷기도 훨씬 전에 고대 바다 생물들의 흔적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렇게 인도 지각판과 유라시아 지각판이 4천만, 5천만 년쯤에 정면으로 충돌해서 그게 솟아오르면서 에베레스트 산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서요. 매년 약 0.15에서 0.2인치씩 계속해서 솟아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의 힘과 이 시간의 스케일은 정말이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지난 한 주 내 앞에 일들이 거대한 산처럼 벅차게 느껴지신다면 이 산도 언젠가는 바다 밑바닥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 보시면서 여유를 가지시면서 편안한 그런 금요일 주말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함께합니다.

0: 이런 거대한 자연과 오랜 시간 흘러간 시간이 만들어낸 화석이야말로 지구가 남긴 가장 오묘한 예술 작품이 아닌가요? 오늘 굿모닝 차차차에서는 이처럼 삶과 시간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담아내고 수많은 아티스트들의 미학을 세상과 연결해 주시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현대미술의 역사와 함께 온 미술계의 거장이시죠. 한국 미술의 깊이와 가치를 세계 무대에 널리 알려오신 표 갤러리의 표미선 대표님과 잠시 후 함께 할게요. 음악도 예술이고 하지만요, 점점 느껴지는 게요, 와, 미술도 예술이라요. 전기 필요 없이 탁 그 공간에 그 에너지와 그 편안함을 줄 수 있고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술 작품을 만난다는 거는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어떻게 예술을 느낄 수 있는가, 오늘 그 아름다운 캔버스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죠.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환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0: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9: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0: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9: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1: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12: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3: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4: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egg and cheese 맥그리들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굿모닝 차차차. 우리 다정님은 우리 양이는 몇 년 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열다섯이었어요. 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열다섯이라면 어우 장수하고 갔나요. 아 마음속에 묻으셨군요. 우리 아이비님도 럭키비키님도 모두 굿모닝 좋은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한국 미술계를 이끌어오신 대표적인 기획자이자 자연과 예술 그리고 인생의 깊이를 고루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표갤러리의 표미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네, 표갤러리 하면 굉장히 유명한데 어떻게 미국까지, 미국에서도 활동을 좀 하셨죠?
1: 예, 제가 여기서
0: 마이크 좀 가까이 쓰시고. 예.
1: 그 다운타운에서 네. 표갤러리 LA라 해서 네. 10년 동안 운영을 했어요.
0: 네.
1: 작년에 일단은 문을 닫았습니다.
0: 예. 10년 동안이나.
1: 예, 1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0: 네, 어떠셨어요?
1: LA가 한국 미술을 보여주기에 네. 아주 그냥 좋은 장소라고 생각해가지고 오픈을 했는데
0: 네.
1: 생각보다는 이렇게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이런 네. 분들이 오는 거를 별반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를 못하더라고요.
0: 네.
1: 아 그러면 네. 지금 좀 더 노력을 해보자 해서 해마다 거듭해서 기획 전시를 많이 했는데
0: 네.
1: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못했어요.
0: 네.
1: 아 이게 더 이어간다는 의미가 없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
0: 아.
1: 판매보다도 새로운 작가들을 많이 작품들을 보여주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0: 네.
1: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이 참관하러 오시지들을 않더라고요.
0: 아, 예, 예. 그래도 했습니다. 10년을 그렇게
1: 예, 10년 했습니다.
0: 정말 초석을 다지셨네요.
1: 예, 예.
0: 이제부터 이제 잘 될 것 같은데. 야.
1: 근데 예.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하면서
0: 네.
1: 중국에서도 제가 베이징에 798에
0: 네.
1: 그 화랑을 한국 화랑으로 일찍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네. 11년을 운영을 했었는데
0: 어디요? 중국
1: 중국 베이징에서
0: 베이징에.
1: 예, 예. 네.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중국에 화랑이 없었어요.
0: 네.
1: 근데 제가 나올 때는 네. 1,000개의 화랑 정도가 생겨 있었어요.
0: 야.
1: 예, 그만두게 될 때는
0: 네, 네.
1: 근데 일을 할 때는 항상 시작이 있고 내가 네. 어느 정도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0: 네.
1: 이게 전파가 되고 내가 하고자 했는 일이 전해진다면은
0: 네.
1: 그것으로서 만족하고 이제 마냥 네. 그냥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0: 네.
1: 이제 마무리를 하고
0: 와 대단하십니다.
1: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0: 정말 엄청난 에너지시네요. LA와 베이징 세계적인 도시에
1: 예.
0: 한국의 표갤러리가 워낙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렇게
1: 감사합니다.
0: 어린 나이부터 몇십 년을 지금 하셨죠?
1: 지금 제가 4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0: 40년이.
1: 예, 예. 그러니까
0: 아,
1: 30
0: 네.
1: 그때 당시로 화랑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다들
0: 네,
1: 조금
0: 네.
1: 나이가 41 중반이 돼야지들 하실
0: 네.
1: 수 있고 그랬어요. 근데
0: 네.
1: 그때 나이로 가장
0: 네.
1: 젊은 나이에 제가 30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0: 야.
1: 조금 일찍 화랑을 한 네. 셈이죠.
0: 네. 아 그래서 한국의 그 갤러리 미술 시장의 위상도 높여 놓으셨고 글로벌 미술 시장에 많은 공헌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장들도 많이 만나시고 또 발굴도 예. 많이 하셨죠?
1: 예. 제가 조금 전에 베이징의 화랑을 오픈할 네. 때는 그 중국의 지금 현대 미술의 가장 대가들이 계세요.
0: 네.
1: 다 살아계시는 대가들인데
0: 네.
1: 정판지, 위민준, 장샤오강 이런 유명한 작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0: 네.
1: 우리 한국의 젊은 그 그룹들을 이제는 중견이 되신 거죠. 그런데
0: 네.
1: 그 그룹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작가들을 만나기 위해서 베이징의 화랑을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0: 네.
1: 만나서 기획전도 하고 만나서
0: 네.
1: 많은 일도 하고
0: 네.
1: 또 한국의 장샤오강 같은 경우는 양평에 그 굴림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 앞에
0: 네.
1: 그분의 조각도 지금으로 가격을 치면 한 30억이 넘어가는 조각도 거기다가 작품을 세웠어요.
0: 네.
1: 그 작품이 현재 있습니다. 보러 갈 수도 있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0: 네.
1: 예, 오픈을 했었습니다.
0: 와 대단하십니다. 그런 거장들과 나눈 그런 순간들 예를 들면 뭐 백난준 선생님 그리고 김창열, 권오견 선생님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분들과 수십 년을 함께 하셨는데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위대한 작가분들 뒤에 대표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분들만의 어떤 인간적이거나 소소한 모습들 있으신가요?
1: 말씀을 백남준 선생님 말씀을 주시니까
0: 네, 네.
1: 백남준 선생님이 베니스 비엔날레에 네. 그 비엔날레가 열리는 동안에는 한 40개 정도의 전시가
0: 네.
1: 그 베니스에서 열리고 있어요.
0: 네.
1: 제가 묵고 있는 호텔로 백남준 네. 선생님이 배에서 내리시더라고요.
0: 네.
1: 보통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 호텔석으로 배가 딱 이렇게 그 접하거든요.
0: 네.
1: 오시는데 딱 올라서시더니만 가만히 서가지고 그다음 발걸음을 못 떼시는 거예요.
0: 네.
1: 그때부터 이제 건강이 조금 그 이렇게 아니, 움직이려고 하실 때에
0: 네.
1: 많은 이렇게 몸이 바로 움직여지지가 않고 한참 생각을 하고 뇌에서 움직인다 할 때 움직이시는 그런 네. 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0: 네.
1: 저는 그때 너무 놀라셔가지고 놀래서
0: 예.
1: 쫓아가서 제가 선생님 그러면서 붙들어 이렇게 잡았어요.
0: 네.
1: 잡으니까 이분이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0: 네.
1: 아, 내가 걸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몸을 탁 세우시더니만 그때 걸음을 옮기시더라고요.
0: 네.
1: 아 이게 그 대단하신 백남준 네. 선생님이 50년대부터 독일에서 대단한 작업들을 하셨잖아요.
0: 네.
1: 지금의 백남준 선생님을 우리가
0: 네.
1: 아는 그 이상의 백남준 선생님입니다. 그 당시에
0: 네.
1: 한국은 5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0: 네.
1: 제가 그 다음부터 선생님의 발걸음이 움직일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 옆에서 이제 같이 손 이렇게 팔을
0: 부축하고,
1: 끼고도 부축하고 예. 그래 갔는데 부축하는 걸 좋아하시질 않으셨어요.
0: 그런데
1: 예. 이게 시간이 얼마만큼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이 많은 작품, 좋은 작품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어야 될 텐데 하는
0: 네.
1: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그분의 작품이 뭐 아이돌 누구죠? 방탄에 누군가가 사서
1: RM.
0: RM이군요. 아, 오늘 또 K콘이 열리고 있잖아요. 오늘부터 이번 주말에 내일이 또 8.15 광복절인데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가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해서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미술 감상법은 무엇인가요?
1: 미술 감상법은 일단 내가 좋아하는 쪽의 그림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0: 네.
1: 아무리 저게 유명한 작가고 뭐 남들은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림에 가까이 가는 방법은 내가 즐길 수 있는 작품을 먼저 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0: 네.
1: 만약에 장르가 유화를 좋아한다 그러면 유화를 볼 수 있고 또 수채화가 나는 맑은 수채화 그림이 좋더라 물감이 기름이 섞이지 않은 물로서
0: 네.
1: 이렇게 계속 그림을 그리잖아요.
0: 네.
1: 또 포스터가 나는 포스터 종류가 참 좋더라 하면 포스터부터 먼저 택해서 보는 거예요.
0: 네.
1: 그런 전시가 있을 때는
0: 네.
1: 어디 기획전이 있다 할 때는 좋은 포스터들 전시 있을 때는 그걸 기억했다가 꼭 가서
0: 네.
1: 아, 왜 이게 포스터 중에서도 그냥 일반 포스터를 보는 것이 아니고
0: 네.
1: 항상 미술관이나
0: 네.
1: 기획전을 하는 갤러리를 찾아가셔야 돼요.
0: 네.
1: 아무거나 그냥 그림이란 눈을 맞춰가지고 나쁜 그림에다 눈을 맞춰가지고 내 그림으로 그걸 눈을 키우면 되지만 맞추면 안 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좋은 기획전을 하는 갤러리나 그 밖에 미술관은 가면은
0: 네.
1: 그러니까 장르를 다양한 장르의 전시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0: 네.
1: 내가 포스터 쪽을 좋아하면 포스터 또 유아 쪽을 하면 또 스카프처 쪽을 좋아하시면
0: 네.
1: 스카프처 쪽 이렇게 좋아하는 전시를 일단 갑니다.
0: 네.
1: 그중에서도 어떤 쪽의 작품이 좋다 그러니까 아주 사실적인 작품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약간 비구상 쪽인 것도 비구상이
0: 네.
1: 추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상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상징한다는 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구상인 작품을 좋아할 수도 있고
0: 네.
1: 약간의 추상적인 작품을 좋아할 수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작품을 열심히 보는데 우리가 볼 때에
0: 네.
1: 그림을 나는 잘 몰라요. 나는 그림은 잘 몰라요.
0: 네.
1: 대단한 판사님도 그러고 뭐 우리 나라님도 그러시고 다 그러세요.
0: 네.
1: 근데 미술을 모르는 게 아니어. 음악은 근데 나는 음악을 클래식을 잘 몰라도 듣는 걸 모른다 그러시지 않으시거든요.
0: 네.
1: 들으시면서 아,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면서 네. 네. 아, 이건 참 좋다 그러면 그건 좋은 그림이에요.
0: 네.
1: 근데 그게 이제 큰 돈이 되나 안 되나 이거는 네. 나중에 일이고
0: 네.
1: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보면서 그냥 네.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왜 뭐 물레 방앗간의 아가씨 이런 거 할 때 물이 네. 똑똑똑 떨어지는데 피아노 음률이 이렇게 톡톡 치는 것이 정말 물이 떨어지는 느낌을 우리가 봤거든요.
0: 네.
1: 그러면 아, 우리는 좋다 하고는 감동을 하잖아요.
0: 네.
1: 근데 미술은 자꾸 그거를 따져가지고 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거는 사람을 그린 걸까? 이거는 나무를 그린 걸까?
0: 그쵸.
1: 이거는
0: 뭘까?
1: 산을 그린 걸까? 이건 뭘 한 거지?
0: 네.
1: 뭘 그린 거지? 내가 뭐를 알아야 되지? 이렇게를 따지면서 보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0: 아, 따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1: 따지지 말고요.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처럼 그냥 즐겁게 내가 좋아하는데 이거는 내가 사람으로도 보이네. 어머나 여기는 꼭 지나가는 어떤 그 나비가 풀럭하고 했는 이렇게 날개짓으로 보이네. 그냥 보시는 거예요. 보다 보면
0: 네.
1: 눈이 자라면서 눈이 커진다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0: 네.
1: 눈이 커지면은 그때 가서는 자연적으로 작품을 볼 때 추상을 보는 눈까지도 다 생겨요.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그림을 내가
0: 네.
1: 좋아하는 장르를
0: 네.
1: 그냥 자연스럽게
0: 네.
1: 자주 미술관이나 기획 갤러리에 가서
0: 네.
1: 보다가 보면은 보는 것이 다 내 거예요. 안 본 사람은
0: 네.
1: 그 뭐라 그럴까요? 평론하시는 분들이
0: 네.
1: 평을 많이 하시잖아요.
0: 네.
1: 평을 하시는데 원화를 보지 않고 인쇄로 된 작품을 많이 보고 평을 하시는 분과
0: 네.
1: 그러니까 원작을 열심히 미술관에 가서 보시고
0: 네.
1: 그 저기 평을 해주시는 그러니까 평론을 해주시는 네. 그 평론은 아주 이렇게
0: 다르겠네요.
1: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풍부합니다.
0: 아.
1: 예, 그런 듯이
0: 네.
1: 많은 작품을 보면 어느 날 아 이거였구나. 우리가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도 어느 날 갑자기 어머나 난 이게 좋은데 이 부분이 좋아. 한
0: 네.
1: 단원 한 구절을 왜 우리가 좋아하고 소절을 좋아하는
0: 네.
1: 부분들이 있게
0: 네.
1: 되잖아요.
0: 네.
1: 그런 것처럼
0: 네.
1: 많이 보시는 것을 좋은 네. 그림에 눈을 맞춰서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마치 그런 것 같아요.
1: 예.
0: 사람을 만나고 이럴
1: 예.
0: 때 머리로 사랑하는 거와 가슴으로 예. 사랑하는
1: 맞습니다.
0: 거.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가슴으로 느끼라는 예. 거죠.
1: 예. 가슴으로
0: 즐기고,
1: 느끼면서 보시고.
0: 좋아하고.
1: 예. 예.
0: 아.
1: 맞습니다.
0: 근데 아까 그 돈이 되는 거 말씀하셨는데
1: 예.
0: 굉장히 작품에 투자를 해서 이게
1: 예.
0: 나중에는 값어치가 올라갈 거야 뭐 이러고 좋은 투자로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1: 네, 그렇습니다.
0: 예, 그런 안목이 우리 대표님은 있으신데 우리 일반인들이야 뭐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삶의 공간에 그림 한 점을 드린다면 이거는 우리 삶의 결을 바꾸는 일이잖아요. 우리 같은 초보 컬렉터나 저 같은 일반 청취자분들이 나만의 첫 작품을 선택할 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면 좋을까요?
1: 아, 제가 이거 정말로 얘기 드릴게요.
0: 네,
1: 네. 요 지금 LA만 해도 가까운 데 라크마도 있고
0: 네.
1: 그냥 저 더 브로드도 있고 요즘
0: 네.
1: 미술관이 몇 개 또 생겼으면 브로드 앞에 미디어만 취급하는 미술관이 새로 또 생겼습니다.
0: 네.
1: 여러 군데 미술관 같은 데 가면 아트 샵들 있잖아요.
0: 네.
1: 그냥 일반적인 거를 그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별반 그렇게 내용이 풍부하지 않는 작품에 눈을 맞춘 거를 내 작품의 안목이라고 생각하면 안목이 사라지를 않아요. 근데
0: 네.
1: 미술관에 있는 아트샵에서 보는 엽서 같은 거나 포스터 같은 거는 나쁜 전시를 기획할 수가 없어요. 다들 그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0: 네.
1: 큐레이터가 있고 큐레이터도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기획을 하는
0: 네.
1: 전시들의 엽서들이나 아니면은 포스터들이잖아요. 그러면
0: 네.
1: 그런 거를 그건 많이 비싸지가 않아요. 20불
0: 네.
1: 또 뭐 비싼 거는 조금 뭐 50불 이런 게 때도 다른 거에 50불은 설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50불을 주고 사 먹기도 하는데
0: 네.
1: 50불 20불을 주고 좋은 엽서나 포스터를 한 점
0: 네.
1: 구입을 하는 거예요.
0: 네.
1: 구입을 하셔서
0: 네.
1: 네. 좋은 메시지가 들으셨네요.
0: 네.
1: 그 구입을 하셔서
0: 네.
1: 그거를 우리 왜 책상에 유리 같은 걸 깐다든지 하면은 움직이는 애가 책상에 유리 밑에다가 하나를 조그마한 엽서 하나를 한두 세 개 내가 좋아하는 걸 모아가지고
0: 네, 네, 네, 네.
1: 우리 컬렉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0: 네.
1: 그게 컬렉션의 첫 번째 하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그림을 막 사고 그리시지 마시고
0: 네.
1: 내가 좋아하는 내가 취향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거를 본인도 아시게 하나씩
0: 네.
1: 그 엽서를 사가지고 유리 밑에다가 다
0: 그쵸.
1: 놓고 쫙 네. 놓고 보면 어느 날
0: 네.
1: 어떤 건 치우게 돼요.
0: 네.
1: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은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0: 어.
1: 그러면은
0: 네.
1: 그거의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0: 네.
1: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근데 이 좋아하는 그림의 장르 중에서
0: 네.
1: 또 어떤 내가 어떤 작가의 어떤 쪽이 더 내 마음에 들고 나는 붙어지가 강하게 하는 작가 그림이 좋더라.
0: 네.
1: 또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주 잔잔하게 수채화처럼 그렸는 작가 그림이 좋더라. 이게 또 나름대로 있잖아요. 그런 게 종합적으로 다 내 생각이 정리가 됐을 때 어떤 하랑이를 좋은 하랑을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것 기획 작가들을 발굴해서 기획하는 하랑이 어떤 건지 아세요?
0: 네.

0: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정도씩이라도 계속 연기를 해서 전시를 해드리다 보면 네. 고객들이 왔어도 두 번, 세 번에 눈에 익숙해지고 내가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그림을 관심을 갖게 되고
1: 네.
0: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어쩌다가 조그만한 거 하나도 사게 되고 이러면 그 작가에게 계속 전시를 더 해드리면서 커갈 네. 수 있는 길을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1: 근데 네.
0: 우리들이 그 뭐 작가들이 작업을 하는 과정이지만 뭐 우리 그냥 바깥의 말로 작가들을 키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1: 네.
0: 키운다는 의미가 무슨 네. 자라게 한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업되게 한다는 그런데 업되게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작가가 스스로도 물론 헤쳐나가지만 작가와 여러 가지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끝없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1: 아,
0: 해서 그 네. 작가의 전시를 해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투자를 많이 하는 화랑들의 네. 그림을 보시고 구입할 때는 꼭 그런 화랑으로 가셔야 돼요.
1: 아, 우리 대표님이 수많은 작가를 발굴하고 우리 한국 미술을 세계에 알리셨잖아요.
0: 네.
1: 인생이라는 캔버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빛나는 순간, 고비 순간 있으시다면요.
0: 지금 저희가 다음번 한국에 있는 표 갤러리에서 전시가 차민영이라는 작가의 네. 전시를 합니다. 제가 화랑을 그러니까 하니까 지금 40년이 조금 넘었는데 한 네. 39년, 8년 화랑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매번 이제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가지고 작가의 스튜디오를 직접 가는 경우도 있지만 홍익대학교나 서울대학교나 각 대학의 저기 졸업 전시회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 대학 또 있고 대학원도 있고 그렇고 네. 홍대 같은 경우는 대학은 그러니까 지금 졸업 전시회에
1: 네.
0: 제가 갔어요. 갔는데 네. 지금 차민영이라는 작가를
1: 네.
0: 대략 학교에서 작업을 하면 학교가 그렇게 공간이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들 코나 코나 네 코나가 자기 작업실이에요. 작가들이
1: 네.
0: 보면.
1: 네.
0: 근데 한 구퉁이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 작품이 이 작가는 개념과 철학이 있는 거예요 작품에 어린 작가인데
1: 네.
0: 대학원 졸업반인데
1: 네.
0: 여류 작가예요.
1: 네.
0: 그래서 작품을 내가 그 이제 어떤 걸 만들고 있냐 하면은 그러니까 돋보기 같은 이렇게 프리즘을 이렇게 세워놓고는 아주 조그만한 그 우리 말로 말하면 사진기면은 사진기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1: 네.
0: 그거를 만드는데 정말 사진기처럼 만들고는 그걸 뒤에서 비춰봤다가 또 조금 하나 만들고 요런 끌 같은 거 가지고 탁탁탁 이렇게 밀어 넣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뒤에서 비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1: 네.
0: 그러면서 그걸 영상으로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차민영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1: 네.
0: 그때가 작가가 26이었어요.
1: 네.
0: 작가 나이가.
1: 네.
0: 제가 그때 그 작가를 발굴을 해가지고
1: 네.
0: 지금이 그 작가가 50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2년에 한 번씩 지금 이번에도 전시가 10월 달에 잡혀
1: 네.
0: 있습니다. 그 작가에게 끊임없이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어떤 결과가 났느냐 하면
1: 네.
0: AI 시대까지 오니까 LG에서도 모든 영상 작업을 하는 건 이 작가까지 가지고 하고요.
1: 네.
0: 요즘 기업들에서 미술관들을 많이 만들어가 있어요.
1: 네.
0: 근데 그 미술관에 전시를 해서 영상으로 비춰지는 건 이 작가 아니면 할 작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죄송합니다.
1: 네.
0: 작가가 큼으로써 화랑도 크고 차민영 네. 하면은 표갤러리, 표갤러리 하면 차민영이가 되는 거예요.
1: 그렇군요.
0: 예예. 예.
1: 그렇게 발굴하시기까지 작가님의 어떤 안목 그리고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는.
0: 예. 네. 근데 화랑 일단은 화랑 오너가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1: 네.
0: 안목을 가지려고 하면 저 그 미술 전공을 했는 사람이 아무래도 유리하고요.
1: 네.
0: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국에 있는 큰 화랑들이 보면.
1: 네.
0: 지금 저
1: 네. 저기 에어컨이 너무 세서
0: 너무 세가지고
1: 제가 에어컨 얼른 꺼드릴게요.
0: 아이고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네.
0: 그 네. 한국에 있는 우리가 네. 큰 갤러리들을 보면은
1: 네.
0: 미술 대학을 졸업 안 하신 분이고 다른 전공이 다른 쪽이 많으세요.
1: 네.
0: 경영 쪽을 하신 분들이 사업을 잘하세요. 화랑은
1: 네.
0: 화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1: 네.
0: 사업이십니다.
1: 사업.
0: 그래서 작가를 발굴

0: 하는 것도 쉽게 말하면 네.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돈이 될 만한 작가를 딱 잘 선택을 해요.
1: 네.
0: 근데 네. 미술 전공자들은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네. 좋은 작품을 미술관 피스가 되는 작가들을 발굴을 해요.
1: 네.
0: 근데 미술관 피스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한동안 작품 판매가 아주 어렵습니다.
1: 네.
0: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작가들을 발굴해서 끊임없이 투자를 합니다. 제가 네. 차민영이라는 작가도 네. 저는 작품이 좋아야지 그 작가로 네. 크가면서 제가 화랑도 커질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을 나 나름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냥 끊임없이 그 작가 그런 작가들한테 하다가 보니까
1: 네.
0: 부자 갤러리가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40년이 넘다 보니까 지금은
1: 네. 네.
0: 지금의 표 갤러리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좋은 작가 발굴하는 데다가 기준을 두고 그런 작가에게 투자하는 것을 아주 즐거움으로 알고
1: 네.
0: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렇게 했는 작가들이 여러 있으십니다. 네. 또 젊은 김형수라고 또 요즘 미디어 쪽의 작가가
1: 네.
0: 작품이 어디 공주 쪽에서 학교를 다니고
1: 네.
0: 근데 작품을 저희가 포트폴리오 제가 표 갤러리가 있고 서울예술재단이 있습니다.
1: 네.
0: 문체부에서 승인해 줬는
1: 네.
0: 재단인데
1: 네.
0: 매번 포트폴리오 박람회라 하면서 작가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1: 네.
0: 그러니까 7명의 평론가들 5명의 평론가들 우리나라 최고 유명한 평론가들을 모시고 네. 다들 심사를 하게 해서
1: 네.
0: 그 작가들을 한 명 그러니까 최우수상 한 명 우수상 두 명
1: 네.
0: 특별상 한 명 이렇게 네 명의 매번 상을 그러니까
1: 네.
0: 수상자들을 뽑아서 1,0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상금을 주면서 1년에 한두
1: 네.
0: 번씩 그 작가들 발굴을 합니다.
1: 네.
0: 거기서 예술재단에서 발굴한 작가를 표길리에서는 계속 그 작가에게 이제 전속 작가로도 하면서
1: 네.
0: 이제 그 끊임없는 투자를 하게 되죠.
1: 네.
0: 그래서 그래 작가가 이제 이렇게 커가는 이렇게
1: 네.
0: 성장하는 거를 계속 이제 지원하면서 이렇게
1: 네.
0: 오고 있습니다.
1: 네. 예. 우리 표갤러리 우리 표미선 대표님 소장하신 작품이 굉장히 많죠. 제가 어느 기사에서 읽었는데 소장하신 작품 3,000점을 자녀분한테
0: 예예.
1: 승계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겠다.
0: 지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으면 저는
1: 와, 다른 그 많은 작품을 어디에 모거나 위해서요? 3,000점?
0: 한국에는 네. 아주 그런 좋은 창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 네.
0: 스튜디오 겸 창고가 되는데
1: 네.
0: 그 삼성 테크노센터라 해가지고
1: 네.
0: 삼성 여기 있는 데 있어요. 그게
1: 네.
0: 테크노센터가 대단한 건물이 이렇게 천장이 7m 되는 그런
1: 네.
0: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1: 네.
0: 원래는 파주에 창고가 큰 창고가 두 개인데 갔다 왔다 하면 2시간씩을 허비하니까 직원들이
1: 네.
0: 정리하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1: 네.
0: 여기는 지금 저희 화랑에서 저희 화랑이 광화문 쪽에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25분이면 왔다가 25분은 가고 25분은
1: 네.
0: 오고 하니까 가서 정리도 잘하고
1: 네.
0: 지금 삼성 테크노센터라는 데에는 이불 선생님 우리나라 유명한 이배 이원희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작업실을 거기서 쓰고 있어요.
1: 네.
0: 작업실을 쓰시는 분들이 한 40분 정도가 있고
1: 네.
0: 저처럼 창고로 서는 데가 그러니까 7m 되는데 제일 큰 창고를 하나 샀습니다. 구입을 해가지고
1: 그러시군요.
0: 2개층을 만들었어요.
1: 야,
0: 그래서
1: 예.
0: 지금은 파주의 글을 다 옮겨가지고 그게
1: 예.
0: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1: 네.
0: 이 작품이 많은 거가 아까 자식한테 안 하고 가는 게
1: 네.
0: 저희 저기 딸이 예원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미국에 유학을 왔거든요.
1: 네.
0: 예술학교를 쭉 졸업하고 지금 미술 쪽에 일을 하는데
1: 네.
0: 뭐라고 그러냐 하면
1: 네.
0: 자기한테
1: 네.
0: 창고에 열쇠를 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1: 노 땡큐군요.
0: 네, 좋은 작품 몇몇
1: 네.
0: 그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주시고
1: 네.
0: 사회에 그다음에는 하는 하십시오 어머니 그러는 거예요.
1: 그래서 훌륭한 자녀분이시네요. 네.
0: 이제 딸은 미술을 해서 그렇게 하고 아들은 또 마치 산타모니카 시티홀에 그 미국 공무원이 됐어요.
1: 네.
0: 근데 두 애들이 둘인데 둘 다 다들 그렇게 환원을 하는 것을
1: 찬성을 했군요.
0: 예, 그렇게
1: 야,
0: 줘서
1: 훌륭하십니다.
0: 지금
1: 네.
0: 대략 지금 한국의 화랑들도 2세들이
1: 네.
0: 다 돌아가지고
1: 네.
0: 화랑을 2세가 다 맡았습니다. 그런데
1: 아.
0: 저하고 동산방이라는 갤러리 두 사람만 지금
1: 네.
0: 저기 자제분들이 들어오질 않고 자기들
1: 네.
0: 미술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동산방도 지난번에 그
1: 네.
0: 국립현대미술관에 작품을 기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네. 지금 이제 기증을 하는 거를 저는 네. 지금
1: 네.
0: 이번에 지금 연세대학교하고 네. 연세대학이 미술대학이 없어요.
1: 네.
0: 그래서 학교에 항상 그 상경대 학원 일을 네. 제가 도와드리면서
1: 네.
0: 연세대학에 전시회를 많이 해주고 작품도 빌려주고
1: 네.
0: 그냥 또 우리나라 조각가들이 전시를 할 공간들이 없잖아요.
1: 네.
0: 그리고 기획이 안 되는 데는 연세대학에 전시를 바깥에다가 외부에다가 전시를 네. 하게 하면서
1: 네.
0: 작품도 또 소개하고 네.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연세대학에 지금 송도에 연세대학이
1: 네,
0: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캠퍼스가. 들어가면은 거기서 일단 먼저 1학년을 거기서 지내야지만
1: 네,
0: 옵니다.
1: 기숙사에서.
0: 캠퍼스가 네, 어마하게
1: 네.
0: 큽니다.
1: 네.
0: 그게 지금 미술관 부지 그러니까 건물 하나를 준비를 하셨대요.
1: 네.
0: 하셔서 10월 달에
1: 네.
0: 리노베이션 하는 20억이 다 만들어지는 거를 제가 지금 이제 오늘은 여기 있지만 곧 들어가거든요.
1: 네.
0: 들어가서 10월 달에 까지 결론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미술관
1: 네.
0: 자리가 나오면
1: 네.
0: 명예롭게 제가 작품을 네. 기증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에게 명예가 주어지면은 그
1: 네.
0: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저한테
1: 네.
0: 명예만 다른 거는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명예조차도 안 주신다 그러면은
1: 네.
0: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1: 네.
0: 생각을 하고
1: 아,
0: 있습니다.
1: 네.
0: 일단은 어디를 네. 기증해도 기증을 하려고
1: 네.
0: 하고 있습니다.
1: 여기 LA에 있는 우리 한미 예. 미술관에도
0: 예.
1: 기증을 할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셔서 저 깜짝 놀랐거든요.
0: 예.
1: 좋은 결실이 있길 예. 바라겠고요.
0: 예.
1: 끝으로 우리 인생이라는 도화지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0: 네.
1: 아름다운 작품 나의 인생에 관해서 끝 인사 좀 주세요.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분한테 과연 나의 도화지 인생이라는 도화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까 우리 끝 인사 주시기 바랍니다.
0: 제가 도화지의 그림을 만약에 그린다면
1: 네.
0: 나의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것이 이렇게 긍정적인 제가
1: 네.
0: 경상도 사람이라서 이게
1: 긍정적인,
0: 발음이
1: 네.
0: 예예 이렇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은 우리가
1: 네.
0: 긍정적인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어떤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소재가 어떤 것이 택해질 것 같으세요?
1: 자연
0: 자연적인
1: 네,
0: 거죠.
1: 예. 밝고
0: 예.
1: 뭔가 예 편안하고
0: 자 사랑을 네. 어떻게 그릴까요?
1: 따뜻하게.
0: 그 무용 쪽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문훈숙 씨라는 분이
1: 네.
0: 계세요. 사랑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무용을 할 때 무용 그 저기 그 관람을 할 때에
1: 네.
0: 글피담에 졸음이 오더라고요.
1: 네.
0: 근데 그분이 강의를 들었는데
1: 네.
0: 사랑을 할 때는 이렇게 두 손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무용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게 사랑이래요.
1: 가슴으로 손을 이렇게
0: 가슴에다가 이렇게 이러면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없는 게
1: 네.
0: 그리고 저 이걸 이렇게 손을 모아가지고 사랑을 하면서 사랑의 수파를 갖다 쫙 상대방에게 펼치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1: 네.
0: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 네.
0: 그림에서 사랑을 그리려고 그러면 어떤 색을 사랑을 검정색을 막 칠하겠어요?
1: 아니죠.
0: 아니죠.
1: 네.
0: 예쁜 색을 그러니까 파스텔 톤에
1: 네.
0: 예쁜 색감에 예쁜 라인이 생기겠죠.
1: 네, 네.
0: 꼭 무슨 예쁜 라인이라 하면은 어떤 분들은 여성들의
1: 네.
0: 몸을 상징한다고 생각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1: 네.
0: 꽃이 아름다운 이파리의 성도 여러 가지 이쁜 그렇게 긍정적인 그림을
1: 네.
0: 도화지에 그려보세요. 그러면
1: 네.
0: 그때부터
1: 네.
0: 내가 보는 그림이 다 내 눈에 들어올 때에 긍정적으로 보이게 되세요.
1: 네.
0: 근데 긍정적이라고 무조건 밝은 색, 예쁜 색, 이쁜 그림 이것만이 아니에요.
1: 네.
0: 어느 날 추상적인 작품에서 와 여기는 이런 작가의 생각이고 작가의 개념과 철학이 내가 공감을 할 때에 그 그림은
1: 네.
0: 정말 좋은 그림이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1: 네.
0: 내가 보고 느껴서 좋고 작가의 철학을 내가
1: 네.
0: 읽을 때에 그린 그림을 나의 네. 도화지에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 좋은 시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브로드 뮤지엄에서 오노 요코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함께 나누고 싶은 노래 이매진 들으면서 굿모닝 차차차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표 갤러리의 우리 표미선 대표님과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LA 오시면 또 함께해요.
0: 예, 예.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폭포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3: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4: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5: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6: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5: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6: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 금옥단과
5: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7: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8: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7: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8: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7: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9: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0: 아빠!
9: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1: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4: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5: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브닷컴.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후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터 4 LA에서 만나요.
1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6: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7: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16: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17: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7: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8: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7: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18: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8: 213-388-7979 213-388-7979
7: 유니굿 프렌드 보험.
19: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20: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21: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22: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21: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22: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21: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구이 포차 화연.
2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4: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어서오세요 우리 허니탱자님. 오늘은 핑크.
1: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들의 네. 핑크돌이.
0: 핑크돌이.
1: 어, 어떻게 됐어요? 핑크돌이.
0: 어머.
1: 네. 훈이훈이 하루입니다.
0: 네. 우리 5, 6, 7, 8. 어우, 야. 100일을 함께 했더니 척척 맞네. 오, 깜짝 놀랐어.
1: 왜요? 핑크 안 입으셨잖아요.
0: 아니, 보라돌이가 있어서 그런가?
1: 아,
0: 그래도
1: 그러니까.
0: 그냥 돌이란 말을 같이 했어.
1: 저는 원래 핑크, 네. 원래 다른 얘기 하려고 했는데.
0: 뭐였어요?
1: 핑크. 아, 핑크 팬더라고 하려고 했는데.
0: 핑크 팬다. 그것도 맞다.
1: 핑크 팬다.
0: 근데 저한테 끌려왔나 봐요. 제가 돌이라고 얘기했는데.
1: 분명 머릿속에 핑크 팬더 적혔는데 저도 모르게 핑크 돌이가 됐어.
0: 한 팀이야. 우리 원 팀.
1: 아. 근데 네. 오늘 굉장히 의상이
0: 네.
1: 여기서 보니까 카메라로 보니까 약간 아마존 정글
0: 어 더워
1: 그런 느낌인데
0: 에어컨을 왜? 껐어요 아까 네.
1: 아, 네,
0: 우리 표 대표님이
1: 네.
0: 좀 에어컨 바람이 안 더우세요?
1: 더워요.
0: 그렇죠.
1: 제가 아예 따뜻했다 광고 날 때
0: 네네네
1: 괜찮습니다.
0: 아니, 그래도
1: 아니 되게 뭐 정글 느낌인데 이렇게
0: 더워.
1: 마당가스카
0: 정글을 벗어요.
1: 아 왜 또 벗어요?
0: 어 더워.
1: 야 여러분 이거 뭐 법방 아니
0: 네
1: 왜 제가 저랑 어울린다고 얘기할 때 벗으세요.
0: 네, 왜요?
1: 어, 안에는 보라색이네요.
0: 보라색이죠.
1: 오,
0: 보라. 아, 내가 보라돌이구나.
1: 아, 보라돌이시네.
0: 네.
1: 보라돌이 핑크. 저희가 핫핑크, 인디언 핑크.
0: 응.
1: 네, 남자들 소화기.
0: 주말에는 된다는. 여러분 좀 튀는 옷을 좀 입으세요.
1: 컬러풀한 게 좋습니다.
0: 어, 내 옷장에서 가장 응?
1: 뭐야?
0: 제일 화려한 걸 입으세요.
1: 어, 그럼요.
0: 어때?
1: 처음 힘들지? 뭐 입으면 또 어울려요. 괜찮아요. 네. 아니 오늘 또
0: 네.
1: 눈뜨리가 금요일입니다.
0: 네.
1: 어.
0: 아니 왜 이렇게 빨라?
1: 좋아 좋아.
0: 한 너무 주가
1: 좋아.
0: 너무 빨라.
1: 네.
0: 아니
1: 좋아. 뭐 이번 주말은 응. 뭐 여러분들이 또 뭐 모르겠다. 지금 LA 쪽 계시는 분들은
0: 네.
1: 아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하고 나면
0: 응?
1: 뭐 우리 훈이라든가 우리 미옥씨라든가 뭐 기타
0: 네.
1: 등등. 아 주말은 또 다른 걸 해야지라 하지만
0: 네.
1: 이번 주말에 또 저희가 재밌는 또 공개 방송도 있기 때문에
0: 어 그렇죠.
1: 네, 저는 또 그 토요일날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다는
0: 내일입니다. 있죠? 12시부터 2시까지 네. K힐링에서
1: 네, LA에서 계신 분들은
0: 네.
1: 우리 훈이를 미옥신님은 함께 못하시지만
0: 네 제가 어디 네, 응? 공부하는
1: 또,
0: 게 있어서
1: 네, 공부하신다고
0: 졸업식이에요.
1: 크, 이게 또 우리 옛날에 아시죠? 밤에 우리 어릴 때 밤에 눈이 아프잖아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반딧불 잡아 우리 공부했잖아요.
0: 아~
1: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고 흰 눈밭에 비치는 그 빛으로 우리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주경야도
0: 그거 아니에요?
1: 뭐요?
0: 혹시 저는 옛날에 이렇게 네. 몰래 이불 덮어놓고 그 안에서 만화책 보는 거예요. 왜 앉아 이러면
1: 아 진짜로요?
0: 네, 그 안에서
1: 뭘로요?
0: 덮어놓고
1: 옛날 촛불 키고 사실
0: 그럼 불나죠. 조그마한 스탠드 같은 거 놓고 거기서 만화책 보고 막 그랬죠.
1: 그게 안 걸릴 때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다.
0: 어
1: 진짜로?
0: 네. 왜냐면 이렇게 하시고 이제 가시면 다시 또 키고 보는 거지.
1: 무슨 만화 보셨어요?
0: 뭐
1: 약간...
0: 캔디. 테리우스.
1: 아 진짜 그 밤에 집을 안에서 캔디 보신 거예요?
0: 네.
1: 왜 떳떳하게 보시지?
0: 괴로워도 울어도
1: 아, 슬퍼도.
0: 슬퍼도 나는 안 울어.
1: 테리우스하고.
0: 네 안소니.
1: 안소니. 어 네, 안소니하고 테리우스.
0: 네. 네. 그거랑 베르사유 장미.
1: 아 베르사유 장미.
0: 아, 너무
1: 아,
0: 재밌어.
1: 베르사유 장미. 네. 그 TV 만화로도 했는데.
0: 그래요? 어, 네. 은하철도 999.
1: 그건 만화책이 아니죠.
0: 그건 만화 영화로.
1: 오늘 만화 영화로 봤죠.
0: 네, 네.
1: 철이. 우리 그 여성분 이름이 뭐였죠? 메텔?
0: 메텔.
1: 아 너무 이쁘죠. 아, 우리 어린 남자들의 그냥 네. 심장을 뛰게 했던 우리 메텔.
0: 심오한 아,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쵸. 은하철도 그거.
1: 맞아요. 노래는 또 우리 김국환 씨가.
0: 너를
1: 달래는 은하수를 건너.
0: 원래 이 노래 전에 있는 노래가 있는데. 먼저 뭐요? 있는 그 노래가 너무 슬프다 그래서
1: 누구고요?
0: 새로 만들어진 노래가
1: 아,
0: 김국환 씨가 한 노래예요. 슬픈 노래 있어 하나. 너무 슬프다 그래요.
1: 근데 마지막에 되게 슬프지 않아요? 은하철도 999?
0: 네. 네.
1: 마지막 부분에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0: 그래요?
1: 메탈 막 하면서.
0: 어, 그랬구나. 다시 옛날에 그 만화나 주말에는
1: 맞아. 옛날에는 만화 보는
0: 요즘은 혼자 보지만 옛날에는요. 네. 온 가족이 앉아가지고
1: 동네 이장님 댁에 모여서 볼까?
0: 영화 보고 엄마 운다. 손수건 갖다 드려라. 내가 뭘 울었다고 그래요. 막 이러면서
1: 아 진짜 옛날에는 주말에도 막 TV 만화 보
0: 주말 극장
1: 왜냐면 사실 그때는 볼 수 있는 미디어가 딱 되게
0: 네.
1: 한정적이니까
0: 네.
1: 딱 볼 때 봐야 되는 거잖아요. TV도 24시간 안 했잖아요.
0: 그랬나? 저녁
1: 그럼요. 오전에는
0: 아~
1: 채널 뭐 고정 이러고
0: 맞아,
1: 채널
0: 맞아.
1: 뭐 화면 조정
0: 그렇죠.
1: 애국가
0: 애국가 들고 끝났지.
1: 그래서 시작하고 또
0: 아침에 한 6시 시작하고
1: 그러니까는 24시간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정해진 시간에 봐야 되는데 지금.
0: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애들을 많이 낳았어. 그래서.
1: 맞아.
0: 할 게 없었어.
1: 마땅히 할 게 없거든.
0: 아 정말.
1: 그 돈독했죠.
0: 돈독했어. 맞아. 주말에는 이번 주말에는요 여러분 TV도 멀리하시고 스마트폰도 좀 멀리하시면서 돈독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1: 어 럭키비키님 맞아요. 어.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껌에도 조그만 만화가 들어있던 기억이 납니다. 어, 맞아 맞아. 껌 맞아. 사면 껌에 조그만 만화 있었어요.
0: 그래서 만화를 이렇게 좋아했어.
1: 어 맞아. 껌에 있는 만화. 아 진짜.
0: 아 진짜 아카시아.
1: 껌을 뭘로 만드는 줄 아세요?
0: 뭘로 만들어요? 했던 고무?
1: 근데 아니야. 껌 그 고양이 뇌로 만들잖아요. 고양이 뇌. 몰랐었어요?
0: 몰라요.
1: 껌은 고양이 뇌로.
0: 뇌로. 아 정말 아, 깜짝 놀랐잖아.
1: 아 맞다. 고양이 좋아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우리... 유머 깔깔깔이었어요. 맞아. 우리 만화를 또 봤지. 그런데
0: 네.
1: 아, 이게 또
0: 영화 같은 스토리가 있었던.
1: 네, 있어. 아. 일단 오늘 뭐 할 거 하면서 얘기하시죠 뭐.
0: 네.
1: 자, 오늘 그 금요일은 사실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가는데 금요일은 약간 남녀간의 그런
0: 그 얘기를 다
1: 그런 얘기를 좀 다루는
0: 남녀간의 얘기가 제일 재밌거든.
1: 아, 제일 재밌어.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 자 헤어진 연인.
0: 예. 네.
1: 헤어진 연인이 나의 친구와 사귀게 된다면.
0: 이야.
1: 이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0: 저 겪어봤어요.
1: 그러니까 미옥 씨하고 응, 응. 사귀었던 남성분이 응, 응. 미옥 씨의 친구분과 응, 응. 사귀었다.
0: 예. 네. 열받아.
1: 아니.
0: 근데 지금 열 안 받는데
1: 실제로.
0: 예, 네, 실제로.
1: 그러니까 잠깐만,
0: 나중에 이거, 알게 됐어.
1: 그 기간을 응. 좀 얘기해 주세요.
0: 그
1: 어떻게 된 거야?
0: 제 친구가
1: 네.
0: 이 오빠를 소개해 줬어요.
1: 아, 그분이 소개해 준 거야.
0: 아니 내 친구가.
1: 네네네.
0: 어, 근데 나랑 사귀었는데
1: 얼마 동안 사귀었어요?
0: 조금 사귀었죠.
1: 조금이 몇 개월?
0: 아니죠. 그래도 1년 사귀었나?
1: 오케이, 1년을 사귀었어요. 그 정식 교제한 거예요.
0: 응. 네. 근데 어느 날
1: 네?
0: 제가 감당하기가 힘들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탔는데 네. 아저씨 귤 드세요 하고 버스 기사분한테 귤 드리면
1: 네.
0: 헤어질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그게 왜 싫어?
0: 그런 그렇게 막 그러니까 정숙하지 못하고 너무 나댄 감당 못할 것 같아. 돼요. 그게 다 핑계지 뭐.
1: 핑계 마지막 헤어질 핑계지.
0: 어, 근데
1: 처음에 나는... 그게 좋았을 거면서.
0: 어, 어. 아니야 별로 안 좋아했을 거예요.
1: 아 그래요? 아무튼 어, 그래서
0: 그래.
1: 그래서요?
0: 어? 어, 대구 남자들. 아우 진짜
1: 어?
0: 너무.
1: 지금 대구 남자 30만 명 무시하시는 발언입니까?
0: 어, 대구는 조금 불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1: 어,
0: 그랬는데
1: 대구 좀 얼마 예쁜데
0: 그 오빠를 소개해 준 내 친구가 네. 지 친구한테 그 오빠를 또 소개해 준 거야. 내가
1: 헤어진
0: 나중에
1: 남에?
0: 들었어.
1: 헤어지자마자
0: 조금 됐나 봐요.
1: 아 그럼 헤어지고 좀 오래됐어요?
0: 오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 안 있다 내가 그걸 오케이. 알게 되고 너무
1: 있다가...
0: 배신해 그 친구를 안 봤어.
1: 아니 근데 잠깐만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친구 A라는 분이 네. 처음에 미옥 씨를 소개시켜줬어요.
0: 어.
1: 둘이 교제한 거 그분이 알았겠죠.
0: 어,
1: 헤어지고 또 알아.
0: 어.
1: 근데 그 A가 헤어진 다음에 그 남성을 자기 친구 다른 사람한테 B한테
0: C였어.
1: 소개했다는 거죠. 자,
0: 왜냐면 그 오빠의 후배가
1: 네.
0: 내 친구가 또 만나는
1: 또 둘이 만나. 오케이 그게 좋아요.
0: 거거든.
1: 근데 그 새로 소개시켜준
0: 썸 만들라 그런 거야.
1: 새로 소개해준 그 B라는 여성은 미옥 씨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에요 모르시는 분이에요?
0: 그렇게 친하진 않지만 알죠.
1: 알긴 알아요.
0: 어.
1: 이게 중요한 거예요.
0: 본인이 그러니까 알아.
1: 그 둘이 어, 또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0: 기분, 응?
1: 소개는 받았는데
0: 그 후로 안 봤죠 얼굴.
1: 그럼 뭐 사귀었는지 안 사귀었는지 모르시나요?
0: 아니 얘기만 들었죠. 자기가 소개해줬다고.
1: 근데 사귀었대요?
0: 몰라요. 에이,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1: 소개만 한 거는 뭐.
0: 근데 알고 싶지도 않았고
1: 어.
0: 나는 그때 그 어 굉장히
1: 배신감?
0: 아니 그 배신감 이전에 네. 헤어졌을 때 이제 나는 채워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채워가지고 내가 3박 4일 동안 밥도 안 먹고.
1: 아 차였다고요?
0: 어, 헤어지자 보니까.
1: 서로 헤어진 게 아니라
0: 어.
1: 일방적으로
0: 어.
1: 너 가 나도 싫어 이런 거야.
0: 그래가지고 밥도 안 먹고
1: 이런 게 재밌어.
0: 막 입을 듣고 울었는데 어. 어느 날
1: 입을 듣고 나 울었어.
0: 시커 울어야지 하고 탁 했는데 아침에 어. 일어날 때 울은 기억이 안 나. 바로 잤어. 근데
1: 어.
0: 나중에 보니까 너무 헤어지기 잘했다.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그래요? 라는
1: 네.
0: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
1: 아. 아니 근데
0: 전화 위복이지 나는. 진짜.
1: 네, 저 전화 주세요. 전화 위복. 근데 어떻게 헤어지? 나 이게 더 궁금해.
0: 왜요?
1: 아 어차피 지난 얘기니까. 저는 뭐 채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0: 아니
1: 어떻게 채워졌습니까?
0: 훈이 씨는.
1: 네. 전 채워본 적이 없어요.
0: X랑 사귀고 그 X의 친구랑 사귀었다며 자기 얘기 좀 해봐.
1: 아니, 그러니까
0: 왜 나 갖고 그래.
1: 어떻게 채웠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0: 아, 뭘 어떻게 채워.
1: 상대가 뭐라고 얘기하던 거야.
0: 아니 뭐 그렇게 아픈 얘기 아니, 다 했는데
1: 아,
0: 뭘
1: 지난
0: 또,
1: 얘기잖아요.
0: 아, 나 열받아. 그만.
1: 아, 너무 궁금해.
0: 통과.
1: 아니, 처음이자 마지막에 궁금해서 아 거의 화를 내요.
0: 갑자기 더워지네요.
1: 방송이 화를 내시네.
0: 아니 이제 더 이상 벗을 것도 없고 갑자기 열이 확 받네.
1: 아,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네. 아픈 거 한번 넘어갈게요. 네.
0: 옛날에 그 X 네. 걸프렌드의 X를 사귀었다면서요.
1: 아니, 저는 얘기가 이런 식이 달라요. 왜냐면 네. 저는 그러니까 반대 얘기죠. 반대 입장인데 저는 저랑 이제 대학 때 교제했던 여성분이 있어요. A라는 여성이 교제를 했죠. 많은 대학생 모든 사람이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유명한 커플이었으니까. 최고의 남자와 최고의 여자가 만났으니까.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잘 교제하고 이제 졸업하면서 헤어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저는 다시 캘리포니아 오고 그분은 이제 거기 그냥 계속 남아있고 뭐 대학원을 다닌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이제 장거리까지는 좀 그래서 어쩌다 합의하에 헤어지고 서로 행복을 빌면서 헤어진 거예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이동동 와서 제 일을 하고 살다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 와이프 안 듣겠지? 그분이 제 연상이었거든요. 저는 연상 좋아하고 별명이 옛날 어누나.
0: 연상 좋아요?
1: 연상 좋아요.
0: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1: 아니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별명이 어누나예요. 어누나.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어누나. 옛날에 우리 그 전화기가 스마트폰이랑 디지털 전에는 전화번호가 잘 뜨거나 이름이 매칭이 안 되니까 전화가 오면 헬로 여보세요 안 하고 전화 띠고 오면 그냥 무조건 어누나. 왜냐면 확률상 전화왔을 때 누나들이 전화율이 제일 높으니까 그냥 여보세요가 아니라 어 누나 이러고 받아요.
0: 어머 난 오빠였는데 어 오빠.
1: 저는 어 누나 해서 사람들이 제 별명이 어 누나. 네. 전화 오면 어 누나 그냥 무조건 받으니까. 그 누나들이 이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누나는 제가 아는 형이 술자리에 저를 불렀는데 둘이서 술 먹으면서 저를 부른 거예요. 근데 제가 첫눈에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막 싸이월드 그 당시에
0: 아야
1: 퍼스터로 들어가서 쪽지를 보내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제가 이 누나였죠. 근데 이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분의 친구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0: 그것도 또 다른 누나가
1: 또 다른 누나인데 그 누나는 존재는 알았지만 존재는 알았지만 제가 교제할 때 같이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같이. 근데 알고 보니까 둘이 베스트 프렌드래. 근데 약간 여기서 퀘션이 드는 게 이 제가 사귀었던 A라는 여성분과 동명이인의 여자가 한 명 더 있어요. 똑같은 이름에. 성과 이름이 똑같아. 근데 이분의 베스트프렌드가 나의 X인데 A인지 다른 여자 그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몰랐는데 다 알긴 알아. 다 알긴 알아. 베스트프렌드는 제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리고는 이 여자분이 연락 와갖고 누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만나서 뭐 자기도 캘리포니아 왔으니까 연락 와서 뭐 만나서 밥 먹고 뭐 서로 도와주네 어쩌다 그러다가 이제 반대 이분이 너무 또 이쁜 거야.
0: 참네.
1: 이분은
0: 다 굉장히, 이뻐.
1: 아니 왜냐면 이분은 굉장히 섹시미가 있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약간 고양이상해. 고양이상해. 근데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물어봤죠. 이러다가 저는 왜냐면 둘이 진짜 친한 줄 몰랐으니까 이러다가 우리 만나는 거 아니지 당단으로 이렇게 툭 던져봤어요. 플러팅 한 거지. 그때 보통 여자 싫어하는 여자면 아, 뭐래 막 이럴 텐데 반응이
0: 시리어스해?
1: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막 이런 식으로 넘어오니까 뭐야 여기서 이 사람도 관심 있네? 그뒤 그다음에 만났는데 심각한 얼굴로 저 술을 먹자고 하더니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자기 베스트 프렌드가 너랑 만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너랑 만날 수가 없다 그러는 거야. 그 저도 거기서 쿨하게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미 지난 사람을 가지고 왜 우리의 미래를 평가하느냐. 딱 그랬죠. 그때 그냥 이 여자분이 바로 그냥 I love you가 탁 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마음에 죄를 지은 것 같다고.
0: 네.
1: 그러면서도 제가 그랬어. 근데 제가 너무 좀 그랬던 게 여자분들의 그 당시에 느꼈던 게 여자분들의 우정은 사랑 앞에서는 멀어지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느꼈는데 내일 재밌던 게 둘이 데이트를 하는데 전화 갑자기 온 거야. 근데 여자분이 어머 놀랬는데
0: 어머 그 친구가 전화했어. 그 자기
1: X가 전화 온 거야. 어머 근데 저도 조용히 하러 잠깐만 그러더니
0: 어머
1: 손을 저랑 잡고 있으면서
0: 어머
1: 그 여자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0: 네.
1: 나 그냥 뭐 집에 있는데 뭐
0: 어머 어머
1: 그러면서 근데 나 지금 친구 만나니까 그 나중에 얘기하자면서 막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래 잘 지내 뭐 그래 뭐 나도 사랑해 막 이러면서 끊었거든요.
0: 그러면서
1: 그럼 딱 끝나면 다시 손을 꽉 잡으면서 자기 되게 나쁜 애지 그러는 거야.
0: 자기 나 나쁜 애지. 그러니까
1: 자기가 나쁜 애지 그럼.
0: 나 나쁜 애지.
1: 아니야. 너는 사랑과 감정이 충실한 아이야.
0: 진짜 아유. 우리 둘 다 너무 솔직하다.
1: 근데 중요한 거 저는
0: 아니 이런 경우 있어요. 진짜.
1: 있어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사귈 때 이분이 같이 어울리는 걸 한 번도 안 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분은 새로운 사람이야.
0: 몰랐던 거야.
1: 나중에 이 사람이
0: 나중에
1: 고백해서 안 거지. 난 몰랐던 거니까 좀 다르잖아요. 제가 알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0: 그러네.
1: 근데 이미 그 사람이 마음이 나한테 너무 와 있다는데.
0: 그래서 얼마 사귀었어?
1: 저요? 꽤 사귀었죠.
0: 얼마? 아까 나한테 꼬치꼬치 붙던데.
1: 저는
0: 1년 넘게?
1: 참.
0: 몇 년?
1: 그게 뭐? 아니 뭐가 중요해요?
0: 나 오늘 물어봐 놓고 자기 대답하네. 얼마 사귀었어? 잤어?
1: 뭐래? 뭐래 지금? 왜 이래? 야, 우리 진짜 왜 이래?
0: 자는 게 어때서?
1: 무슨 소리지? 아, 광고 들어가. 광고 들어가.
0: 아니, 광고 들어가. 안 되겠다.
1: 아, 광고 들어가.
0: 아, 오늘도 안 되겠다.
1: 아, 무슨 말이야? 아니, 진짜.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끊어 이거 방송사고.
0: 아니.
1: 어? 응? 네? 아이까 저 혼자 자주 전화하다가 잠들고 그러죠. 왜냐면 네. 아시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전화 통화하면서 먼저 끊어. 아, 그래, 항상 유지. 네. 하나 둘 셋 같이 끊자. 하나 둘 셋.
0: 옛날엔 진짜 그랬네요.
1: 왜 안 끊어? 이러면서 어. 근데 상대가 잠든 적 있어요.
0: 저요. 전화하다가. 저.
1: 그죠? 응. 여자분들은 이러다가 잔다? 응. 와, 그럼 남자 얼마나 놀란 줄 알아요? 갑자기 연락이 끊기니까. 응. 이게 뭔 일 났나? 그 집 앞에 찾아가는 적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네. 야 진짜 옛날에 잠들어서. 그런 열정이 순수함이 있었네.
1: 그러니까 그런 열정이 있었지.
0: 지금은 뭐 아무리 막 그
1: 콧잔등이 땀이다. 야 이거 아 역콕 해야겠다. 아 진짜 이거 뭐야?
0: 큰일 났네 어? 네. 오늘. 와이프 듣고 있어요 지금.
1: 아, 뭘 큰일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나 진짜 안 나.
0: 아, 누구 그러더라고요.
1: 우리 라크만 와서 정신 수행 좀 하라고 라크만 네. 갑시다. 아, 좋은 네. 거 좀 보러 가야지.
0: 네, 오늘 내용 마무리 해야 되겠다.
1: 아니 근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혹시라도 네. 네. 이런 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네. 거예요.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나이가 들어서는 절대로 네. 하면. 근데 저는 그렇죠. 그게 있어요. 남자끼리의 우정은. 저는 제 친구의 아니면 제가 아는 지인의 네. 여자 또는 이분이 관심 있다고 하는 순간 그 여자분은 저한테 여자를 안 보여요. 그게 약간 남자들만의
0: 웃기고 그게, 있네. 어? 남자들만 의리 있다는 거야?
1: 의리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여성분도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맞지 않을까?
0: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네.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1: 빨리 해요.
0: 어떤 남 여자분이
1: 네. 또 방송 사고 간다면 바로 넘어가야지.
0: 자기 친한 친구한테 네. 남편 자랑을 그렇게 했대요.
1: 그게 왜 나쁜 일이 좋은 거죠?
0: 아니 뭐 너무 잘한다고 막
1: 조용 좀 하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잘해준다 남편이 너무
0: 아니
1: 남편이 좋다.
0: 너무 남편께 그러니까, 좋다고.
1: 그러니까 낮저 밤이
0: 너 낮저 밤이 너 밤에 막 아, 응?
1: 알았어요 적당히 그래서요.
0: 근데 그 친구가 진짜
1: 아니라고
0: 너무 너무 저기 확인을 해보고 싶었는지. 그리고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둘이 그래가지고 양쪽에 다래가지고 이렇게 둘이 눈 맞아서 이렇게 응? 살림 차렸다잖아.
1: 그거는 다른 얘기잖아요. 저는 지금 순수한 젊었을 때 순수한 풋풋한 애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왜 그거를 지정하는 쪽으로 끌고 가십니까?
0: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우리는 좀 웃지만 그렇게 마시고. 상처받고 저처럼 그런 일도 있고
1: 아이,
0: 그렇습니다.
1: 그게 뭐 상처요. 옛날 얘기잖아요.
0: 그럴 때는 그냥 보내주고
1: 애초에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0: 인연이 아닌 거야. 거기까지인 거야.
1: 오히려 막 그랬잖아요. 헤어지길 잘했다라고.
0: 그래도 사실 우리가 준비했던 거는 네. 예의는 지키자.
1: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자. 그럼요. 선을 사실 지켜야 될 선을 넘었다면 예의는 네. 지켜야지. 최소한. 근데 남자와 여자 달라요. 남자는 좀 그러니까 뭐지? 그 서로가 남자가 이거 시간 돼요? 1분 되나? 1분?
0: 네. 네.
1: 남자는 쿨한 척해요. 일단은. 근데 자존심이 네. 무너지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좀 여자랑 다르게 보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그 여자를 너 그럼 언제부터 좋아했냐 감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0: 네.
1: 남자는 좀 그 뭐라 해야 돼 좀 이렇게 꿍한 게 있어요. 그래서
0: 네.
1: 아, 혹시 이 여자가 나랑 사귈 때부터 딴 남자를
0: 만났나?
1: 내가 별로였나 그렇게 이런 식으로 사귈 때부터 꿍한 내가 못나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남자인 것 같아요.
0: 아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1: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0: 잘 먹고 잘 살아라.
1: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0: 그래요. 아, 정말 안 돼.
1: 근데 헤어질 거에 대한 미련 갖지 말자고요.
0: 네.
1: 또 이 노래 또 나오네. 홍경민의
0: 아 흔들어봐요.
1: 흔들린 우정입니다.

0: 오늘은 왠지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싶어요.
1: 춤만 추세요.
0: 어?
1: 춤만 추세요.
0: 춤만 춰요?
1: 우저 흔들리지 마시고.
0: 굿모닝 차차차 2부.
1: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죠.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을 마시는 소반식당.
1: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2: 우리 가게와 비즈니스를 알리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방법. 한인사회와 오랜 시간 함께해온 한국일보 업소록이 2026, 2027년 최신 정보로 새롭게 찾아갑니다.
3: 오랜 역사만큼 깊은 신뢰. 업소를 찾는 고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한국일보 독자들의 집 앞까지 신문과 함께 배달됩니다.
2: 한 번의 광고보다 오래 기억되는 광고. 신뢰로 선택받는 한국일보 업소록 2026, 2027. 한국일보 업소록에 귀사의 비즈니스를 소개해보세요.
3: 광고 및 업소 리스팅 접수는 323-692-2100, 323-692-2100번입니다.
4: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5: 1250만불, 1250만불.
6: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주 7일 24시간
7: 323-782-8600, 323-782-8600.
5: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9: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0: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9: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9: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2: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1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1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6: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7: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오늘도 감사한 날 굿모닝 차차차. 와, 감사한 세일, 감사한 공개 방송이 있네요. 드디어 일제로부터 해방된 기쁜 날 내일 8.15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죠?
1: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광복, 여러분들께는 행복을 드리는 K리그에서 네. 아주 그냥 대박되는 세일을 내일 8.15 싹쓸이 공개 방송이 진행됩니다.
0: 내일 12시부터 그렇죠. 2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네. 올림픽 갤러리아 몰 2층에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있죠? K리그.
1: 맞습니다. 문의전화 안내드릴게요. 323-730-8880번 323-730-8880번입니다. 오늘 네. 네, 우리 케빈조 이사님 모시고 우리 세일 관련 말씀 한번 신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2: 네.
1: 아니 이거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너무 커요. 세일이.
0: 오죽하면 싹쓸이 세일이에요.
1: 저희가 보면서 어거 뭐 이거 맞아요라고 처음에 앉으셔서 자꾸 확인을 드릴 정도로.
0: 네.
1: 아니 이렇게까지 지금 해주셔도 되는 겁니까?
0: 아니 100% 치사면 100불을 주신다고요?
2: 네, 100불어치 구입을 하시면 네. 저희들이 또 100불에 맞는 또 그 네. 선물을 그대로 또 돌려드리려고
0: 네.
2: 또 내가 뭐 내일도 공개 방송이 있고 그래서 네. 또 미리 나와서 또 어떤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을 못 맞추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 그럴 수 있죠.
0: 네.
2: 그래서 또 시간이 없어서 못 갔고 뭐 좀 네. 알았으면 일찍 갔을 텐데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0: 네.
2: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사정상 들리기 힘드시면
0: 네.
2: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오시면 내일 네. 공개 방송하는 그 세일을 그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오, 야, 이야, 너무 좋습니다.
1: 신경 쓰십니다, 여러분. 네. 아니 근데 이사님 네. 지금 100불어치를 구매하시면 100불어치 상당히 어마어마한 선물. 선물을 주시는데
2: 네.
1: 그 선물이 또 엄청나게 탐나는 게 많거든요.
0: 네.
1: 이거 그렇죠. 한번 선물 소개해 주세요.
2: 네, 먼저 탈모 예방 샴푸인데요.
1: 네.
2: 되게 고급진 샴푸입니다.
1: 이거 좋아요.
2: 예, 이런 것도 이제 좀 챙겨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1: 네.
2: 예, 요거 탈모 예방 고급 샴푸를 하나 또 팩에 놓고요.
1: 네.
2: 그다음에 요 정말 LA가 굉장히 그 자외선이 센
1: 그럼요.
2: 동네잖아요.
0: 네. 네.
2: 예, 그래서 고급 선크림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0: 네.
2: 그다음에 이제 입안을 개운하게 하는 주겸 치약을 하나 놓고.
0: 네.
2: 그다음에 이제 잇몸이 피가 나거나 붓거나 또 입냄새가 날 때 지효인 바로 덴탈 아주 미세한 가루로 만든 그 주겸을 하나 놓는데 요거는
1: 네.
2: 정말 잘 쓰시면 네. 큰 그 병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선물인데요.
1: 네.
2: 원래 우리 치균 많을 때
0: 네.
2: 이 치균이 혈관을 타고 돌다가 특히 이런 쪽에 이제 발병이 돼서
1: 네, 네.
2: 하게 되면 여기가 마비가 되면 이제 입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0: 어머나.
2: 예, 그런 것도 자세히 살피면 이제 치균 때문에 그러는데
0: 네.
2: 또 다른 곳에 이렇게 꽂히면 여기 또 마비 증상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1: 네, 네, 네.
2: 이런 거 바로 이제 그 주겸 가루 같은 거를 잘 이용하시게 되면
0: 네.
2: 아주 피 멈추는 것도 금방이고 그다음에 이제 염증이 벌써 덜 이렇게 하시는 걸 금방 느끼실 네. 수 있을 정도로
1: 네.
2: 아주 좋은 제품인데 오늘 준비를 했고요.
1: 네.
2: 그다음에 이제 또 잇몸이 자극 없는 잇몸에 자극 없는 미세 칫솔을 준비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또 일을 열심히 닦다 보면 네. 이게 너무 갈아져가지고
0: 네.
2: 또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0: 네.
2: 바로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네. 부드러운 칫솔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1: 네.
2: 맨 끝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또 날씨도 덥고 또 그냥 기운 차리시라고
0: 네.
2: 산삼 원액 70%가 들어간 산삼 그대로를 10포씩 이렇게 해서 한 팩에 이렇게 다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세상에 이렇게 좋은 제품 6가지 제품을 100불 상당이죠? 이거를 그냥 드린다는 거예요.
1: 그냥
0: 100불 사시면
1: 이게 이거
0: 100불어치 사시면
1: 배보다 배꼽이 큰 거예요? 그냥 주는 것도 더 이상이야 이거 진짜.
0: 야 이거 안 네. 챙기면 손해 보는 거야.
1: 이건 진짜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준비된 수량이 없으면은
0: 네.
1: 제가 말씀드리는 그래요. 준비된 수량이 끝나면 매장 문 닫으실 거라까지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0: 네. 바로 K힐링입니다.
1: 네.
0: 갤러리아 몰 올림픽에 있죠.
1: 그렇죠.
0: 웨스턴하고.
1: 네. 2층에 위치하고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323-730-8880번 323-730-8880번입니다.
0: 네. 100세 건강이 필수라는 귀한 홍화씨
2: 네.
0: 스틱. 그리고 산삼 전 제품도 오늘부터 원 플러스 원 한 박스를 더 주신다고요?
1: 전 제품?
2: 아, 네 맞습니다. 오늘 홍아씨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네. 없었던 세일인데 저희가 140불에 한 박스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1: 네.
2: 먹기 좋게 그 개별 포장으로 환으로 만든 제품인데요.
0: 네.
2: 이 제품은 이게 세 달치가 되고요. 하나씩 드시면
0: 네.
2: 그리고 오늘 드리는 세일은 140불에 두 개를 드리는데 예, 홍아씨만큼 또 뼈 건강에 좋은 건 없고요.
0: 맞아요.
2: 예, 특히 이 도의 홍아씨 같은 경우는 아주 정말 한국 토종을 써서
1: 네.
2: 아주 정말 뼈에는 더없이 좋은 건데 나이 들어서 이렇게 골격이 약해지고 네. 또 골밀도가 약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홍아씨는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서 오늘 1+1으로 준비를 했고요.
1: 네.
2: 그 다음에 이제 산삼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액 70%가 들어가서
1: 네.
2: 보통 우리가 산삼을 드시면은 홍삼이나 드시면 이렇게 달짝지근 하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이건 안 그렇습니다. 이게 원액에 가까울수록 아주 쓴맛이 나기 때문에 진짜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오늘 요거를 또 새로 출시된 제품인데 이것도 반값으로 해서 125불에 드리고요.
0: 네.
2: 또 물 한 방울 안 섞인 100% 원액 산삼 순백은
1: 네.
2: 오늘 크게 세일해서 250불에 드리고요. 산삼 전 제품을 또 하나 사시면 한 박스 더 드리는 네. 그런 제품이 되고요. 오늘 여기다가 또 공짜 선물 6종 세트까지 또 함께 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산삼 제품은 1+1을 주시면서 또 선물도 주시는 거예요?
0: 네.
2: 네.
1: 이야 이거 진짜
0: 대박이다.
1: 양손 가득히 들고 갈 수 있는 여러분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0: 네.
1: 근데 우리 또 K힐링에 지금 많은 그 유명한 패치 붙이는 건강 패치 요거 좀 얘기 많고 또 단백질을 뺄 수 없는데 요 두 가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2: 아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드시게 되면
1: 네.
2: 나이가 하나 이렇게 한 살 두 살 자꾸 먹게 되면
1: 네. 어쩔 수 없죠. 예.
2: 처음에는 조금 먹다가 자꾸 이제 약이 늘어나잖아요.
1: 그렇죠.
0: 네.
2: 나중에는 한 주먹이 되고
1: 맞습니다.
0: 네.
2: 이게 어떤 분들은 아주 지겨울 정도로 이렇게 먹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몸에.
1: 네.
2: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미국의 어느 유명 그 의사가
1: 네.
2: 요만한 동전만한 그 패치에다가
1: 네.
2: 우리가 이제 그 근육통이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바르잖아요 이렇게 패치를
1: 파스,
2: 예, 예. 파스 같은 거
1: 네, 네.
2: 예, 그런 원리인데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주사를 한 대 맞을 수 있는 그 양을 다 녹여서. 그 패치에 놓았어요.
1: 네.
0: 네.
2: 그래서 이제 그러신 분들 이렇게 너무 그냥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이 요런 여기다 아무 부위에나 붙여놓고
1: 네.
2: 8시간 정도가 되면은 이게 위장을 통하지 않고 혈관을 딱 통해서 들어가서
1: 몸에 흡수가 쫙 되는군요.
2: 네, 흡수가 되게 빠르고
1: 네네네.
2: 또 효과도 좋고 하는 그러한 패치가 있는데 패치 종류가 많아요. 그 식욕 억제 슬림 패치도 있고
0: 네.
2: 관절 패치도 있고
1: 네.
2: 콜라겐 패치 그다음에 숙면 이렇게 잠자는 데 필요한 패치도 있고요.
1: 네네.
2: 그다음에 많은 젊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황노아 NAD 패치인데
1: 네.
2: 요건 이제 굉장히 인기 많고 예, 그렇게 오시면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놀라실 거는 가격이 한 달분에 25불밖에 안 합니다.
0: 네.
2: 네. 이게 사실 정말 그 의사가 말하기를 주사로 맞으면
1: 네.
2: 거의 한 번 맞는 그 양이 60불, 70불 그 정도 한대요.
1: 더 할 것 같아요.
2: 네, 근데 이게 한 달에 25불이니까 네.
1: 너무 좋다.
2: 너무 좋은 가격이기도 하고
0: 네.
2: 정말 먹는 거에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은 드시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네. 패치를 통해서 또 건강을 또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0: 와. 건강과 뷰티까지 잡아주네요.
1: 그렇습니다. 여러분 붙이는 건강 패치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또 워낙 단백질 이거 유명하잖아요. 우리 산양유 초유
0: 맛있어.
1: 단백질.
2: 네. 네, 산양유 초유 단백질은 8:1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데
1: 네.
2: 오늘 2+1으로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0: 네.
2: 정말 저희가 50대 이후부터 근육이 가장 그 중요한 자산인데
0: 네.
2: 이게 실제로 빠지는 게 보일 정도로 그 나이가 드시면은
1: 네.
2: 그 정도로 이제 근육이 빠지면서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2: 그래서 단백질로 이렇게 음식으로 이걸 채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1: 그렇죠, 그렇죠.
2: 네, 그래서 산양유 초유 단백질은 바로 우유를 못 드시거나
0: 네.
2: 또 소화력이 약하시고
1: 네.
2: 또 정말 이 근육이 생성이 되려면 단백질이 필요한데
1: 네.
0: 네.
2: 헬스클럽에서 이렇게 막 마구 이렇게 빌드업하는 그런 단백질이 아니고요.
0: 네.
2: 산양유 초유 이렇게 정말 소화하고 흡수가 잘 되게끔 만든 건데
0: 네.
2: 요거가 오늘

0: 아주 단백질 여러분 꼭 필요하니까 네. 이거는 꼭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눈과 뇌 건강의 구세주죠. 비전 브레인.
0: 하나로 눈과 뇌를 건강을 네. 지킬 수 있는 거죠.
2: 이게 한국 최고의 노바락 연구진이 네. 예, 박사들이 연구한 제품인데요. 이제 신제품이 출시가 됐고 이 신제품에는 뇌 기능 개선하고 치매 예방에 좋은 포스파디딜셀린을 200ml 더 추가를 했고요.
0: 예. 예,
2: 그다음에 이제 루테인, 지아잔틴 눈 성분도 두 배로 다 이렇게 늘려서 정말 한 알에 굉장히 강한 그런 그 아주 강력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저희 새로운 제품의 특징입니다. 오늘 140불짜리를 오늘 2 플러스 1으로 세일을 해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세 병당 66불 정도 되는 건데
0: 네.
2: 여기에다 또 100불 상당의 그 선물까지 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요게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로 이 수량이 거의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2: 아, 저희가 이거를 많은 그 고객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0: 네.
2: 아, 이게 늦어지는 바람에 아주 급하게 이 배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냥 항공편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많은 양을 또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0: 야, 그러니까 이번 세일을 위해서 또 약속 지키시게 되면
1: 네.
0: 항공편
1: 네.
0: 배송비는 제 더블 그러니까. 트리플을 내셨을 텐데도 예. 고객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야. 여러분 그러니까 수량이 많지가 않으니까요.
1: 네.
0: 정말 한 번에 눈과 우리 건강, 뇌까지?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비전 브레인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0: 그리고 또 이거는 미옥씨가 필요한 건데 이게 혈당 관리. 미옥씨와 저 혈당과 간 요 두 개를 잡는 제품.
1: 다 올라가 다.
0: 이거 좀 소개해 주세요. 그쵸. 너무 유명하죠.
2: 예, 단케어 골드 제품은 오늘 최초로 2 플러스 2 세일을 해드리고 이거는 네. 100불에 그러니까 네 박스를 드리는 건데
0: 100불에 네 박스.
2: 예, 아주
0: 네.
2: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요.
1: 네.
2: 그다음에 이제 또 혈당 단케어 골드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1: 오.
2: 예, 바로 그 글루코 케어라는 제품인데
1: 네.
2: 이거는 액상으로 돼서 이렇게 우리가 산삼 그대로처럼
1: 네.
2: 이렇게 포에 딱 뜯어서 그냥 이렇게 스틱에 이렇게 마시게끔 돼 있는데
0: 네네.
2: 이 제품은 여주, 바나바잎, 돼지감자, 구아바잎 이 당뇨에 좋은 제품들을 쓸 수 있는 걸 다 써서 정말 황금 배율을 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험을 했는데 너무나 잘 돼요.
0: 오.
2: 그래서 저희가 단케어 골드보다 더 정말 그 업그레이드
0: 좋다.
2: 된 제품인데
1: 네. 네.
2: 이게 사실 그 중국에 이걸 들고
1: 네.
2: 저희 가서 손님분들께 중국 사람들이 네. 한국 거 잘 안 먹습니다. 정말 한국의 한약이라든지
0: 네.
2: 뭐 한국의 건강 제품들은 중국에서 팔기가 힘들어요.
1: 좀 무시하는 거예요.
2: 정말로 안 먹고 정말 살까 말까 하다가도 정말
1: 네.
2: 다 돌아가는 사람들인데 이거가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따서
1: 네.
2: 당뇨 있는 사람 이렇게 해갖고 혈당 있는 사람 해갖고
1: 네.
2: 그 자리에서 이제 줬어요.
0: 네,
2: 줬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딱 보니까 그냥 내려가거든요.
1: 바로 수치 제보 아닌가요?
2: 네, 그래서 중국에서 최초로 다섯 컨테이너를 오더한 적이 없대요. 이 한국에.
1: 네.
2: 네, 그 정도로 중국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로
1: 네.
2: 그 혈당 관리에는 정말 1인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하는데
1: 네.
2: 오늘 정말 그 저희가 60포에 한 박스 원래 그 이게 140불이 되거든요.
0: 네.
2: 예,
0: 네,
2: 근데 이제 저희가 반값에 갖고 75불에
1: 네. 네,
2: 오늘 우와. 준비를 했습니다.
1: 와.
0: 뭐 정말로 체험해 보시라고 정말 이거는 완전 파격세를 주셨구나.
1: 그러니까요. 글로벌로 인증받았어요.
0: 네.
1: 중국하고 인도네시아에도 수출되고 있는 글루코케어.
0: 네.
1: 아, 당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이거 꼭 한번 드셔보세요.
0: 예, 혈당 관리 최고입니다. 글루코케어 꼭 뭐 확인하시고요.
1: 우리가 좋아하는 리버케어.
0: 리버케어. 이거 뭐 말이 필요 없죠.
2: 아, 예, 리버케어는 정말 그 실리마린 최대 함량의 정말 신비한 약초죠. 홍경천이라고 해발 4,000m에
0: 네.
2: 이게 정말 마이너스 40도에서 자생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요 홍경천하고 또 곰피라는 그런 약초를 넣어서
1: 네.
2: 드신 지 이렇게 한 30분 정도 지나면 정말
1: 네.
2: 눈이 팍 떠질 정도로 좋은
1: 네.
2: 술자리에 지참하시면 아마 하루 종일 드셔도 괜찮을 정도로
1: 아니
0: 맞아요.
1: 실감했어요 진짜 다들 아니 왜 안 취하지? 왜 안 취하지?
0: 다음날이 편합니다.
2: 네. 네, 정말 다음날이 편하고요.
0: 네.
2: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여름철에 정말 화가 많으신 분들은
1: 네.
2: 꼭 이렇게 추천드리는 제품인데
1: 네.
2: 오늘 네 박스에 10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이럴 때 챙겨 드셔야 돼요.
1: 네. 네.

0: 그리고 소형골 콘드로이친.
1: 네. 누구요? 콘드로이친 그러면 예전에 이렇게 연골 같은 데 이제 상어 연골을 많이 드셔가지고 네네네. 물어보세요. 상어 연골로 만들었냐고.
0: 아쿠아슬램.
1: 아. 예, 요즘은 네. 이제 소연골로 대체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실험을 해보니까 상어 연골보다 소연골이 네. 4배 흡수가 빨라서 네, 관절 도움에 더 이렇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2: 네.
1: 요즘은 다 소로 소연골을 쓰는데
2: 네.
1: 저희가 오늘 2+1 세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2: 거기다가 100불 상당의 6종 선물 세트까지 챙겨가시는
0: 그렇죠.
2: 대박 싹쓸이 세일이에요.
0: 좋습니다.
2: 케일링.
0: 네. 또 우리 케일링의 또 세일에는 최고 또 행복한 10불 특가와 행복한 5불의 행복. 요게 있잖아요. 요거 좀 시간 가서 좀 빨리 좀 우리 이사님 한번 훑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사탕수수로 발효한 전통 오미자 청도 오늘 10불에 드리고요.
0: 네.
1: 정말 막 맛있고 건강에 좋은 유자식수도 오늘 10불에 드리고 또 백내장 건조증에 좋은 눈에 넣는 안약이죠. 주겸 네. 안수도 오늘 10불에 드리고요.
2: 네.
1: 5불에 드리는 코너도 있는데 바로 주겸치약, 그다음에 덴탈주겸, 프로폴스피노, 네. CBD 드링커, 지리산 명이나물 또 각종 한방차가 오늘 무조건 단돈 5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너무 좋아요. 네.
0: 꼭 오셔야 되고요. 근데 OTC 카드, EBT 카드 다 가능하시죠, 이사님?
1: 네, 그렇습니다. 오시면은 사용방법 모르시거나 또 잔액이 얼마 남았나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직원한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네. 또 설명드리고
0: 네.
1: 또 이걸로 많은 좋은 제품을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0: 아, 네. 좋습니다.
2: 정말. 우리 그 광복절 특집 핵심 네. 혜택을 요약을 한번 다시 한번 해드리면
0: 간단하게 예.
1: 네, 먼저 100불 이상 구매하시면 100불 상당의 6종 선물 공짜 선물을 드리는데 탈모 샴푸, 선크림, 뭐 주겸치약, 덴탈유겸, 칫솔, 산삼, 진액 되겠고요.
0: 이게 다 하나의 세트입니다, 여러분.
1: 하나 네, 세트로
0: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걸 다 드리는 거예요.
2: 네.
1: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도예 홍화시 스틱은 1+1으로 드리고
0: 예.
1: 산삼 제품, 단백질, 콘드로이친, 비전 브레인, 요거는 다 2+1으로 드리고요.
0: 네.
1: 그다음에 단케어 골드도 오늘 네 박스에 100불, 그다음에 리버 케어도 오늘 네 박스에 100불 드리고 글루코 케어는 50% 할인해서 75불에 드리고요. 오미자청 유자식초 주겸안소는 10불에 드리고 또 5불 행복 코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자, 여러분, K힐링입니다. 장소는 LA 올림픽과 웨스턴이 만나는 올림픽 갤러리아 쇼핑몰 2층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너무 유명한 K힐링입니다.
2: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월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0: 네.
2: 전화 주문 323-730-8880 323-730-8880으로 문의하시면 택배 배송도 가능합니다.
0: 네, 그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저희 내일 12시부터 2시간 동안 공개 방송을 저희가 하니까요.
2: 네.
0: 오셔서 우리 조이사님이 얼마나 건강한 모습을 보실지 한번 직접 보시고
2: 야.
0: 또 엘리에서 두 번째로 잘생긴 후리를 한번 보시고
2: 로빈 씨랑 두 분이 네. 내일 공개 방송 함께합니다.
0: 더 재밌는 일이 분명히 네. 있을 겁니다.
2: 그럼요.
0: 자, 이사님 뭐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좋은 주말 잘 보내시고
0: 네.
2: 케일링과
0: 함께 주말 보내시고
1: 케일링하고 네. 가급적이면 보내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0: 네,
2: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0: 이 노래가 발표된 1939년은 일제의 수탈이 극에 달할 때였습니다.
1: 그렇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말고 하루하루 밝게 열심히 힘차게 살자라는 뜻이 담긴 노래, 남인수 선생님의 감격 시대. 내일 케이힐링에서 감격의 세일이 있네요. 싹쓸이 세일.
1: 그럼요.
0: 네, 훈이 씨.
1: 네.
0: 저 함께 못하지만 내일 공개 방송 멋지게 잘하기를.
1: 그러게요. 내일 함께 네. 못하지만 일단 제가 뭐 목까지 해서 우리 로빈
0: 네.
1: 씨와 함께.
0: 저도
1: 뭐.
0: 100불 그거 간케요.
1: 네.
0: 오다 갈게요. 100불 선물이랑 챙겨주세요.
1: 아.
0: 돈 줄게.
1: 네. 네. 일단 성금을 먼저 플러스 쇼핑의 서비스 비까지
0: 네.
1: 받아야지.
0: LA 산다는 게 참 네. 복받았습니다. 우리 먼저 이민 선배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닦아놓으셔서요. 뭐든지
1: 그렇죠.
0: 너무 편리하고
1: 맞습니다.
0: 아주 저렴하게 알뜰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12시부터 2시 갤러리아 몰
1: 2층
0: 네.
1: 올림픽 갤러리아 2층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위치하는 네. K힐링에서 많은 분들이 좋은 행복한 세일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은요.
1: LA 코리아 타운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 행복이 치유해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뉴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 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3: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4: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5: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7: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8: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7: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8: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7: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8: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9: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0: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9: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0: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9: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0: I'm just trying to play cool. 오늘부터 3일간 클립토 아레나와 LA 컨벤션 센터에서 바로 K-콘이 펼쳐집니다.
1: 아, 그러니까.
0: 네. 외국 친구들이요. 밖에서 밤을 새고 줄을 서고 막 그러더라고요.
1: 아, 그러니까
0: 미국 TV에 났어. 막 K-팝 막
1: K-팝이
0: 아침부터 난리야.
1: 합니다, 진짜.
0: 아, 진짜 내일이 마침 또 우리 광복절 의미 있는 날에
1: LA 아, 그러네요.
0: 응, 여기서 이렇게 큰 데서 K-팝 콘서트 난리예요.
1: 우리 조선님들 응. 이런 걸 상상이나 하셨겠냐고요.
0: 그러니까요. 김구 선생님 문화로 세계를 지배라. 야, 문화로 지배하는 게 최고잖아요.
1: 그렇죠. 그것만큼 쓰는 게 없죠.
0: 콘서트 음악뿐만 아니라 K뷰티, 캐리, K 그 여러 가지 제품들이
1: 네. 어? 요새 뭐 K뷰티가 정말 또 난리고
0: 네. 네.
1: 뭐 워낙 좋은 게 많으니까 하여튼 뭐 이게 쭉 갔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네. K콘 많이들 가실 거예요. 왜냐면 네. 우리는 몰라도 자제분들도 좋아하시거든. 그러니까 또
0: 그렇죠.
1: 네, 많은 분들 함께 하실 테니까 좋은 네. 시간 되시고 또 안 가시더라도 멀리서 응원 네.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바로 오늘 라인업을 아일리시 하거든요. 마그네틱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1: 그 똥똥똥똥똥똥똥똥
0: 발이 노래. 네. 아유 귀여워. 작년에 갔었는데 올해는 못 간다.
1: 아 작년에 갔었어?
0: 네, 캐콘 갔었어. 엄청 재밌었어요. 아, 내년에 같이 가요.
1: 저는 일 때문에 사실 네. 갈 일이 많은데 네. 제가 일부러 안 가요.
0: 왜요?
1: 네?
0: 왜요?
1: 부러워서.
0: 뭐가 부러워?
1: 내가 아이돌 할 걸.
0: 아.
1: 다 후배들 같아서.
0: 행복한 주말 되시길 네.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
1: 안녕.

0: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 아빠!
0: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2: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5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5: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6: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손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8: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9: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0: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1: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2: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10: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4: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3: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14: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3: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4: 213-388-7979, 213-388-7979.
13: 유니굿 프렌드 보험.
15: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6: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하나.
1: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16: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16: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17: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8: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1: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위장 결혼 이민 사기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10년 넘게 1000건 이상의 위장 결혼을 알선한 국제 이민 사기 조직원 11명을 체포하고 결혼 사기 및 이민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조직은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뉴욕을 거점으로 미국 전역과 중국 바누아투 등 해외에서 활동했습니다. 주로 중국 국적 외국인을 고객으로 모집해 미국 시민권자와 가짜 결혼을 주선했으며 외국인들은 영주권 취득 대가로 알선책에게 최대 1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가짜 결혼에 참여한 시민권자에게는 최대 3만 달러가 지급됐고 시민권자를 소개한 모집책에게도 건당 최대 5천 달러의 수수료가 돌아갔습니다. 조직은 단순히 결혼 상대를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동은행 계좌 개설과 세금 보고 허위 주소 등록까지 실제 부부처럼 보이도록 증거를 체계적으로 조작했습니다. 이민심사관 인터뷰를 앞두고는 거짓 답변 요령까지 사전 교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년간 조직이 벌어들인 수익은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결혼 및 이민 사기 공모 혐의로 최대 5년 불법 체류 조장 혐의로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지난해 한국 국적을 되찾은 외국 국적자가 4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그중 미국 국적자가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4,037명 중 미국 국적자가 2,586명으로 전체의 64%에 달했습니다. 국적 회복은 과거 한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 허가를 받아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 국적자가 656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호주와 일본, 뉴질랜드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신청자 수 자체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1년 3,069명이었던 신청자는 지난해 5,082명으로 4년 만에 65% 이상 증가했습니다. 신청이 급증하면서 심사기간도 길어져 현재 평균 13 달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10월까지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해 하루 평균 처리 건수의 4배 이상을 소화하고 심사기간을 평균 9달로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적회복 허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65살 이상은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호주 여자 프로골프의 유망주로 주목받던 제시카 방 선수가 18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호주 여자 프로골프협회는 어제 밤 성명을 통해 방 선수의 사망 소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호주 국적을 취득한 방 선수는 이달 초 태국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진 뒤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뇌출혈이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방 선수는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진출을 위한 국제 예선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초 프로에 데뷔한 방 선수는 불과 다섯 번째 출전 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데뷔 직후부터 두각을 나타내며 호주 골프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온 선수였습니다. 뇌 출혈은 젊은 운동선수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위험으로 이번 사례가 다시 한번 이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골프계는 재능 있는 젊은 선수를 잃은 안타까움 속에 방 선수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포고문에 서명해 다음 달 3일부터 드론과 드론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100% 관세 대상이며 소형 드론에는 25% 관세가 내년 2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인항공체계와 부품이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러트닉 상무장관의 조사 결과에 동의한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용 드론의 약 90%를 장악한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및 유럽연합산 드론에는 15% 관세가 적용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초부터 드론과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매깁니다. 사실상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엔 15%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서 최대 100% 관세 부과 대상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나 기능을 갖춘 드론, 도킹 스테이션, 특정 핵심 부품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됩니다. 이보다 크기가 작고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이 없는 드론은 25%를 매깁니다. 100%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 9월 3일, 25% 관세는 내년 2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 타이완, 유럽연합 등에서 수입되는 드론과 부품에는 15%, 영국산에는 10% 관세가 부과됩니다. 한국으로선 미국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기회인 셈인데 다만 이 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중국산 주요 부품을 쓰지 않았다는 게 입증돼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트닉 상무장관이 무역 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냈다며 무인 항공 체계와 부품이 국가 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수입되고 있다는 장관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드론이 현대전 핵심 기술로 미군 작전에 중요하다며 드론 관세 프로그램은 국가 안보와 국방 관련 산업 기반을 보호해 미국 내 일자리를 지원 창출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보여주듯 저가 드론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진 대비에 미국 내 생산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핵심 부품을 수입에 지나치게 의지해 사이버 보안 위협과 정보 유출 위험이 커졌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지난해부터 드론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무엇보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소비자용 드론의 약 90%, 기업 상업용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며 사실상 독점해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에 낸 의견서에서 나라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단 하나의 국가에 있는 소수기업이 무인 항공체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해 중국에 대한 우려를 간접 표출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23: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24: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23: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4: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25: 12시 정원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2: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아키텍트 김 씨는 아내와 4살 아들을 위해 포르투갈 거주권 취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5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57만 달러를 국제투자펀드에 넣으면 영주권에 준하는 거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김 씨는 당장 이주할 계획은 없지만 미국의 장기적인 정치 안정성과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대학 학비가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도 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LA타임스가 어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처럼 거액을 투자해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확보하는 이른바 골든비자가 캘리포니아 부유층 사이에서 새로운 자산관리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투자이민 전문업체 레티튜드의 에릭 메이저 대표는 미국 고객의 약 85%가 정치적 불안을 이유로 해외 거주권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상대하는 캘리포니아 고객의 평균 순자산은 약 2억 5천만 달러이며 제2의 여권을 얻기 위해 평균 100만 달러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 업체의 경우 캘리포니아 고객이 5년 전 연간 3명에서 현재 100명을 넘어섰고, 일부 업체에서는 전 세계 투자이민 고객 5명 가운데 1명이 캘리포니아 주민일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일종의 보험에 비유합니다. 집에 불이 날지 모르지만 미리 보험에 드는 것처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탈출구를 마련해두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21: 오리건주의 한 주립공원에서 20세 남성이 폭포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켄터키주에서 온 제커리 니컬러스 머턴스가 포틀랜드 남쪽에 위치한 실버폴스 주립공원을 방문했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머턴스는 사진을 찍기 위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난간을 넘어 폭포 바로 위 개울을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사고는 공원 내 가장 높은 폭포인 사우스폴스 상부 전망대에서 저녁 6시 반쯤 발생했습니다. 머턴스는 약 45m 아래 웅덩이로 추락했고, 현장에 있던 방문객들과 응급구조대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실버폴스 주립공원은 10개의 폭포를 감상할 수 있는 트레일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당국은 지정된 탐방로와 안전시설물 밖으로 나가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사고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메트로 교통국이 버몬트 에비뉴를 따라 건설하는 버스 고속교통 프로젝트의 최종 설계안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메트로는 오늘까지 총 5차례의 커뮤니티 미팅을 열어 정류장과 교통시설 설계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할리우드 선셋 블러바드에서 사우스 LA 120가까지 버몬트 에비뉴 전 구간을 잇는 대규모 노선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와 신호 우선 시스템을 도입해 하루 6만 6천 명 이상의 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메트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체 구간 이동시간은 지금보다 약 24% 단축되고 승객 한 명당 편도 이동시간도 평균 17분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총 13개 지점에 26개 정류장이 들어서며 각 정류장에는 실시간 버스 도착 안내판과 대기 편의 시설이 갖춰집니다. 4개의 메트로, 철도 노선과 20개 이상의 동서방향 버스 노선과도 연결돼 이 일대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젝트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버몬트 에비뉴는 할리우드과 사우스 LA를 잇는 주요 교통축인 만큼 BRT가 개통되면 이 지역 통행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20: 오늘 서울시가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검토 방안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이 단순한 유효부지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국가 자산이라며 훼손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용산공원 일부인 어린이 정원 2주택 공급지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을 때부터 서울시는 1cm라도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다만 정부가 강행할 경우 서울시는 협의기관에 불과해 이를 막을 수는 없으며 용산 부지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4: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5: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닌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국가 자산인 만큼 훼손에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2: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검토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에 집을 짓는 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이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 삶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 자산이라는 겁니다. 시는 앞서 용산공원 일부인 어린이 정원이 주택 공급지에 들어갈 거라는 관측이 나왔을 때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미래 세대 몫인 용산공원 훼손은 1센티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연일 날을 세웠습니다.
6: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는 먹어치우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절대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2: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의 기본 취지도 국민 휴식과 자연 생태 공간으로 최대한 보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당장 공급 목표를 채우려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주택 공급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7: 인허가권이 이제 국가가 필요하면 아까 국토부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협의 기관일 뿐이 되는 겁니다.
2: 다만 서울시 협조 없이는 교통대책과 기반시설 마련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정부도 시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로 입장차가 워낙 큰 만큼 용산 부지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8: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9: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1: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9: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8: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2: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9: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26: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9: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27: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28: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29: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밤 이제 건강케어도 다르게
30: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케어로
29: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관리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30: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29: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30: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1866-566-9191
31: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2: 눈은 밝게,
33: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32: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3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3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3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3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3: 10억 달러짜리 파워볼 잭팟 당첨권이 나왔습니다. 복권 당국은 지난 수요일 밤 추첨해서 1등 당첨 번호를 모두 맞힌 복권이 일리노이주 서부 퀸시의 한 주유소에서 판매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첨 번호는 4, 26, 66, 67, 69였고 파워볼 번호는 9였습니다. 파워볼 잭팟이 1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미국 복권 역사에서도 손에 꼽히는 규모입니다. 잭팟은 당첨자가 나오지 않을 때마다 다음 회차로 이월되며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이번 잭팟은 수개월에 걸쳐 당첨자 없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당첨권을 구입한 사람이 실제로 당첨금을 받으려면 신분을 확인하고 복권 당국에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시불로 받을 경우 세금 공제 전 실수령액은 잭팟 금액보다 크게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첨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0: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비자 제도 개편으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체류 조건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어제 웨비나 형식의 설명회를 열고 바뀐 제도의 핵심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유학생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이를 넘기면 국토안보부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질병처럼 본인이 통제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업 부진이나 학사 경고는 연장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자문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전공 변경과 전학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미 석사 학위를 받은 경우 다른 전공으로 다시 석사 과정을 밟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재입국 시에는 풀타임 등록증빙과 성적표를 지참하고 여권 유효기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 총영사관은 세부 규정 발표 시점에 맞춰 추가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유학생을 겨냥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늘고 있다는 경고도 함께 전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시스템이 미국 최고의 주립대 순위에서 다시 한번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자료를 바탕으로 선정한 전국 최고 주립대 25곳 가운데 UC 계열 캠퍼스 7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UC 버클리는 주립대 전국 1위에 올랐고 전체 대학 순위에서도 공동 15위를 기록했습니다. 1868년 설립된 버클리는 UC 시스템의 첫 캠퍼스로 공학 전 분야에서 전국 최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UCLA는 전체 대학 순위 공동 17위로 주립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의대와 법대 공중보건대학원 과정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웨스트우드 캠퍼스에는 약 3만 3천 명의 학부생이 재학 중이며 입학률이 9%에 불과할 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UC 샌디에고는 주립대 순위 6위로 공학과 생명공학 분야가 강점이며 약 3만 5천 명의 학부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UC 데이비스와 UC 어바인은 나란히 주립대 공동 9위를 기록했으며 각각 농업생물공학과 STM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순위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시스템이 사립대 중심의 전국 대학 경쟁에서도 공교육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13: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부상 완전 회복 전임에도 오늘 세계 선수권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본 오픈에서 부상을 당한 뒤 약 한 달 만에 코트로 돌아온 안세영은 아시안게임 2연패를 앞두고 경기 감각 회복이 중요하다고 출전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세영은 3년 전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 단식을 제패했으며 이번 대회에서 두 번째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남자 복식 세계 랭킹 1위 서승재 김원호 조도 세계선수권 2연패에 나섰지만 최근 4개 대회 연속 결승 문턱을 넘지 못해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2: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 선수가 아직 부상에서 100% 회복하진 못했지만 경기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합니다. 아시안게임 2연패를 위해 몸 상태와 경기 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4: 약 한 달 만에 코트로 돌아오는 안세영의 표정은 좀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1분 오픈 부상 이후 몸 상태가 많이 회복됐지만 여전히 통증을 안고 경기를 뛰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경기 감각을 위해 대회 출전을 결심했습니다.
5: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경기 감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시안게임까지도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도 하고.
4: 안세영은 세계선수권 두 번째 금빛 스매시를 준비합니다. 3년 전 한국 선수 최초로 단식 종목을 제패했지만 지난해 4강에선 천이페이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부상만 완전히 털어내면 사실 적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단일 시즌 역대 최다 승 타이 기록에 역대 최고 승률, 역대 최고 누적 상금 등 대기록을 써냈고 올 시즌에도 전형 오픈을 빼고 단체전을 포함한 7개 대회에서 모두 금메달을 휩쓸었습니다. 올해 가장 큰 목표는 역시 항저우 대회에 이은 아시안게임 2연패입니다.
5: 그 전에 했던 결과를 또 한번 가져올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되게 어렵겠죠. 어려워서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 세계 랭킹 1위 서승재 김원호조도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연패에 도전합니다. 지난해 안세영과 함께 한 시즌 11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역대 최다승 타이 기록을 작성했는데 최근 4개 대회 연속으로 우승 문턱을 넘지 못해 분위기 반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6: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라디오 서울이 차린 작은 찻집 소개해드립니다. 찻값은 안 받으니 편히 앉아 귀만 기울여주시면 됩니다. 웃음이 터지는 무협 코미디 투왕전설, 핏빛 바람이 부는 이야기 사왕귀환, 그리고 늙은 병사 어르신이 풀어놓는 삼국지 열전까지. 이야기꾼의 목소리로 듣는 라디오 서울 창작 연재소설 이야기 찻집. 라디오 서울 1650.com 그리고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에서 만나보세요. 이야기 찻집 지금 바로 문을 열어드립니다.
14: 중동의 긴장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대치가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어제 파나마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무기한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중동에 장기 배치된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조지 워싱턴함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도 같은 날 보수 매체에 출연해 다음 주 전례 없는 이란 경제 고립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모든 물자를 차단하는 봉쇄와 경제 고립을 결합한 조치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짜 정보를 주의하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같은 시각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회사 선박 두 척이 공격을 받았고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했습니다. 이란의 동맹인 예멘 후티 반군은 홍해 인근에서 드론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정유시설을 타격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올해 석유 공급량이 연평균 하루 43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10: 이는 지난달 예측치보다 60만 배럴 늘어난 규모입니다. 전 세계 원유 재고는 지난해 4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로 원유 길목의 불안이 에너지 공급 전반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3: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대치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 피트 에그세스는 어제 파나마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무기한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중동에 배치된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조지 워싱턴함으로 교체하며 장기 대응태세를 굳히고 있습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도 다음 주 전례 없는 이란 경제 고립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협 장악 발언을 겨냥해 가짜 정보를 경계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현장에서도 충돌이 잇따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사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공격을 받았고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했습니다. 이란의 동맹 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사 아람코의 정유 시설을 드론으로 타격했습니다. 원유 공급 차질은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올해 석유 공급량이 하루 43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달 예측보다 하루 60만 배럴 늘어난 규모입니다. 전 세계 원유 재고는 지난해 4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가 어제 미북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을 분석한 글을 발표했습니다. 차 석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른바 수정주의 전략을 택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수정주의란 기존의 통념을 깨는 전략적 선택을 뜻합니다.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 밀착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까지의 통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차 석좌는 김정은이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려는 목표를 위해 트럼프와의 접촉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회담이 열린다면 세부 비핵화 협상은 피하고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차 석좌는 이란 전쟁을 통해 북한이 트럼프의 협상 방식을 파악했다는 점도 회담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트럼프가 예측 불가능하고 군사력 사용을 선호하는 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관리 방법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는 분석입니다. 차 석좌는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남북 대화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서울을 우회해 워싱턴과 도쿄에 직접 접근하는 전략을 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수정주의 외교가 북일 정상회담으로도 이어져 한미일 3국협력 체계를 흔드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13: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포고문에 서명해 다음 달 3일부터 드론과 드론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 드론과 열화산 기능을 갖춘 드론이 100% 관세 대상이며 소형 드론에는 25% 관세가 내년 2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인항공체계와 부품이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러트닉 상무장관의 조사 결과에 동의한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용 드론의 약 90%를 장악한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및 유럽연합산 드론에는 15% 관세가 적용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초부터 드론과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매깁니다. 사실상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엔 15%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서 최대 100% 관세 부과 대상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나 기능을 갖춘 드론, 도킹 스테이션, 특정 핵심 부품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됩니다. 이보다 크기가 작고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이 없는 드론은 25%를 매깁니다. 100%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 9월 3일, 25% 관세는 내년 2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 타이완, 유럽연합 등에서 수입되는 드론과 부품에는 15%, 영국산에는 10% 관세가 부과됩니다. 한국으로선 미국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기회인 셈인데 다만 이 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중국산 주요 부품을 쓰지 않았다는 게 입증돼야 합니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소비자용 드론의 약 90%, 기업 상업용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며 사실상 독점해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에 낸 의견서에서 나라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단 하나의 국가에 있는 소수 기업이 무인 항공체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해 중국에 대한 우려를 간접 표출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34: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8: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8: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8: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1: 323-731-4040.

0: 562-868-0788.
1: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6: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7: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염치약, 칫솔, 주염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6: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8: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9: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8: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9: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8: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1: 오늘 새벽 5시 19분쯤 로스앤젤레스 이스트 LA 지역에서 차량 두 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핸드릭스 에비뉴와 퍼거슨 드라이브 교차로입니다. 검은색 다치 챌린저와 포드 머스탱이 이 교차로에서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현재까지 부상자 수와 사고 경위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 이 구간을 지나시는 분들은 우회로를 이용하시거나 서행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7시 23분쯤 로스앤젤레스 글렌델 블러바드와 콜턴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해 현장에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글렌델 블러바드는 실버레이크와 에코파크를 잇는 주요 간선도로로 출퇴근 시간대 통행량이 많은 구간입니다. 사고는 금요일 아침 출근 시간대에 발생해 인근 교통 흐름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상자 수와 사고 경위는 확인 중입니다. 해당 교차로 인근을 지나실 분들은 우회로를 이용하시거나 여유 있게 출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국은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5분쯤 엔시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장소는 발보아 블러바드 6300번지 인근 테니스 코트 근처입니다. 신고에 따르면 이 일대에서 한 남성이 총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용의자에 관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발보아 블러바드 일대는 주거지역과 공원이 인접해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2분쯤 노스리지에서 차량이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장소는 라센 스트리트만 6920번지 인근입니다. 충돌로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부상자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현장을 수습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정확한 부상 정도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노스리지 라센 스트리트 일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교통 상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 교차로와 이면도로에서 각별히 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3: 네.
14: 수영도?
13: 그럼요.
1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4: 이

0: 주 6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3: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2: 그럼 둘 다 워킹머니
3: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2: 돈이 필요한 사람도
3: 투자하는 사람도
2: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3: 워킹머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2: 213-804-9555.
3: 다시 한번
2: 213-804-9555. 워킹머니.com.
4: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5: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6: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7: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6: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7: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6: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8: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9: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일부 국회에 넘기고 4년 중임 또는 연임하도록 하자는 것이 자신의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10: 다만 이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1: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제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로 넘겨 조정하자는 게 자신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꿔 중간 평가를 받도록 하고 필요하면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뜻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을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치자는 지난 대선 공약에서 생각이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12: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이런 기본적인 것, 합의 가능한 것은 이번 대선에 동시에 추진하고자.
11: 다만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분산하자는 것을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이해라며 이원 집정부제 역시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도 개헌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 보완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김태우 국민의힘 의원은 YTN에 당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알려진 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야당 의원의 분권형 개헌 제안에 동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르며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골프 회동과는 관련 없는 원칙적 입장을 전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보완책으로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닌 4년 중임제가 가장 국민 수용성이 높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이 SNS로 직접 생각을 밝힌 것 또한 정치적 파급력이 큰 개헌 의제가 여러 논의로 분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13: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 가운데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개헌 논의가 전국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가 드디어 끝을 보이는 금요일이네요.
1: 입추가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더 배고프지 않으세요?
0: 딱 그 말이에요. 절기가 바뀌고 나니까 입맛이 갑자기 살아나는 느낌이랄까요?
1: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AI도 낙서도 다 내려놓고요. 한인타운 맛집 순례로 가봅니다.
0: TGIF의 진짜 의미는 퇴근 후 어디서 뭘 먹느냐 아니겠어요?
1: 재현 씨, 오늘 제 마음을 읽으셨어요. 지금부터 딱 골라드릴게요.
0: 한인타운 맛집 얘기 전에 잠깐 배경을 하나 짚고 갈게요. 재현의 배경 체크입니다. 입추가 지나면 몸이 먼저 알아채거든요. 여름 내내 더위에 눌려있던 식욕이 절기 하나 바뀌면서 슬금슬금 고개를 드는 거예요. 한인타운이 요즘 특히 붐비는 것도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더위가 한풀 꺾이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죠.
1: 맞아요. 저도 이번 주 들어서 확실히 느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도 저녁이 기다려지는 거 있죠?
0: 그게 바로 가을 입맛이에요. 한인타운은 블록마다 선택지가 달라서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관건인데요.
1: 웨스턴 쪽에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해장국이나 설렁탕 같은 국물 한 그릇으로 베이스를 깔고요. 거기서 올림픽 쪽으로 걸어 내려오시면 고깃집이 줄줄이 나오거든요.
0: 걷는 것 자체가 소화도 되고 골목 구경도 되고요. 주차는 한 번만 하시고 걸어서 이어가시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1: 지갑이 걱정되신다면요. 점심 특선 메뉴 노리시면 저녁 가격 절반 수준으로 드실 수 있어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점심 먹고 바로 이동하셔도 충분해요.
0: 한인타운 순례는 서두르지 않는 게 맞아요. 천천히 골목을 걸으면서 가는 게 진짜 맛이니까요.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저는 늘 올림픽 블루바드 쪽에서 출발했어요. 거기서 북쪽으로 걸어 올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코스가 만들어지거든요.
1: 오, 저도 그 루트 좋아해요. 그런데 금요일 저녁은 웨이팅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요. 오픈 직후를 노리거나 아니면 아예 늦은 저녁으로 가시는 게 훨씬 여유로워요.
0: 예전엔 줄 서는 문화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 한인타운도 웨이팅 앱이 기본이 됐더라고요.
1: 그거인가요? 여기서 지수의 생활 번역 잠깐 드릴게요. 한인타운 맛집 순례. 영어로는 보통 Korean Restaurant Hopping이라고 해요. 그냥 I'm doing a Korean food crawl tonight 이라고 하면 현지 친구들도 바로 알아들어요.
0: Food crawl. 듣고 보니 딱 맞는 표현이네요. 기어다니듯 먹고 또 먹는 거잖아요.
1: 맞아요. 그리고 무료 옵션도 있어요. 한인타운 중심부 코리아타운 플라자 쪽은 그냥 걸어다니는 것만으로도 구경이 돼요. 길거리 분식이나 마트 시식으로 슬쩍 배를 채우는 것도 방법이고요.
0: 시식 순례도 엄연한 코스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1: 주차는 플라자 지아나 버몬트역 근처에 세우시면 걸어다니기 편해요. 이번 주말 저녁 계획 아직 없으시다면 한인타운 한 바퀴 어떠세요?
0: 지수의 생활 번역에서 이어서요. 자, 이제 주말엔 여기 코너입니다. 오늘의 팁 세 가지 딱 짚어드릴게요.
1: 하나, 웨이팅 앱 미리 깔아두세요. 노쇼크 앱이나 웨이트리스트 앱 하나만 있어도 줄 서다 지치는 일이 없어요.
0: 둘, 주차는 사이드 스트리트로 드세요. 메인 도로 주변은 금요일 저녁에 주차 전쟁이거든요. 한 블록만 들어가도 훨씬 여유롭습니다.
1: 셋, 무료로 즐기실 분들께는요. 한인타운 걷기 자체가 콘텐츠예요. 벽화, 골목 구경하면서 눈요기 먼저 하고 식당은 그 다음으로 잡으셔도 충분해요.
0: 입맛이 살아났을 때 바로 움직이는 게 정답이에요. 가을이 오기 전에 한인타운 한 바퀴 어떠세요?
1: 오늘 저녁이 딱이에요. 여러분 맛있는 주말 보내세요.
0: 오늘 따로 소개해드릴 광고주는 없는데요. 그 자리에 내일 예고를 드릴게요.
1: 내일 토요일 한입토크는요. 입맛이 살아난 김에 한 발 더 나가서 주말 드라이브 코스를 다뤄볼 거예요.
0: 한인타운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 저도 슬슬 기대가 되네요.
1: 지수 씨 표현대로 하면 눈도 베고 배도 채우는 코스예요.
0: 오늘 금요일 저녁은 일단 한인타운에서 잘 드시고요. 내일 방송도 함께해 주세요. 자, 오늘 한입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요. 입추 지나면 몸이 먼저 알아요. 한인타운이 그 답입니다.
1: 금요일 저녁은 웨이팅 앱 하나 들고 올림픽 블루바드로 출발하세요.
0: 내일 토요일은 주말 드라이브 코스로 찾아올게요. 눈도 배도 함께 채우는 루트입니다.
1: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금요일 저녁 되세요.
0: 라디오 서울 한입토크였습니다.

12시 정원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그룹, 하늘위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2: 태양입니다.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9: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0: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9: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3: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4: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3: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4: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5: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6: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7: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6: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7: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8: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9: 1250만불, 1250만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20: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21: 미주 한국일보 주최 제17회 온라인 컬리지 엑스포가 8월 29일 토요일 서부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링크는 한국일보 웹사이트 koreatimes.com 온라인 컬리지 엑스포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22: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8: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1945년 8월 15일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지나간 역사의 한 페이지라기보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누리는 소중한 자유와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타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에게는 이 한반도의 그날이 한층 더 특별하고 아련하게 다가오기도 할 텐데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마음으로 희망을 노래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빛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해피투게더 마음 훈훈해지는 이야기와 정겨운 음악으로 가득 채워볼게요. 함께해 주실 거죠?
1: 서대문 형무소 역사 8호실 차가운 바닥 위 내 아들의 아들에게 내 딸의 딸들에게 나 있는 곳 비록 어둡고 못친 매질 이 뼈를 조각내도 날 불쌍히 여기지 말라 날 위해 울지도 말라 내 갈라진 목소리
0: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절입니다. 일제 35년 강점기에 마침표를 찍고 국권을 회복한 날이죠.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해 수많은 순국선열과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에 이렇게 결실을 본 날이자 대한민국 최대 경축일입니다.

0: 네, 대한민국의 훈을 온전히 담은 노래 대한이 살았다라는 노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이 광복절입니다. 이곳에서는 14일이지만요. 내일이 광복절이에요.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시각으로 광복절을 좀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아주 작은 빛 하나도 큰 울림을 주곤 합니다. 81년 전 오늘 찾아온 뜨거운 광복의 빛처럼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작지만요 이렇게 반짝이는 희망의 빛들이 늘 함께 하시길 응원해 봅니다. 자, 주말에 입구에서 맞이한 뜻깊은 오늘 우리 해피님들 다 잘 될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소피아님 어서 오세요. 반가요. 해피투게더 어느새 8월 한중간에 서 있는 금요일이네요. 한국은 광복절이고요.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태극기도 올려주셨고요. 이 노래 들으니까 좀 약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요. 이 뜻깊은 광복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 노래와 함께 오프닝 멘트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487-1001번.
4: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7: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8: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7: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8: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7: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8: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9: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0: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1: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1: 213-383-3838 213-383-3838
12: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13: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14: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경치약, 칫솔, 주경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13: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15: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6: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7: 선택하세요 품질을,
1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19: 태양입니다.
20: 태양입니다.
21: 태양입니다.
22: 태양입니다.
23: 태양입니다.
24: 태양입니다.
25: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26: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27: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26: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오늘은요, 성민산삼한방병원의 서영수 박사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한의학으로 짚어보는 질병과 치료, 여기에 대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셨습니까?
0: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세요.
1: 예.
0: 네. 네. 뭐 여전하신 것 같고요.
1: 예.
0: 네. 지금 뭔가를 드셨습니다.
1: 예.
0: 산삼금옥단이죠.
1: 예, 산삼금옥단입니다.
0: 항상 방송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이렇게 떼서 드시는 걸 보면 아, 저 산삼금옥단이 좀 효과가 좋은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예, 산삼금옥단 벌써 한 20, 30년 됐잖아요.
0: 예, 예. 꽤 예, 오래되셨죠.
1: 그냥 꾸준히 잘 나가고 있어요.
0: 아하.
1: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좀 먹어야 되는 게 벌써 내가 한국 나이로 80이더라고요. 근데
0: 어이구야.
1: 몸이 주제 파악을 못해요. 나이 먹은 걸 전혀 몰라.
0: 나이 먹은 걸 모르고.
1: 네. 뭐든지 뭐 여전히, 다 할 것 같아요.
0: 여전히 뭐 젊으시다는 거잖아요.
1: 네. 네.
0: 뭐, 몸도 마음도 젊게
1: 내가 뭐
0: 사신다는
1: 늙었다는
0: 거지.
1: 생각이 전혀 안 드니까.
0: 그렇죠.
1: 내가 지금 요즘에 연세대학교 여기 최고 경영자 수업 있어요.
0: 아,
1: YG.
0: 네. 미주 지역에서 CEO. 하는 네. 인터넷으로 하는 거죠. 네.
1: 네, G는 Y는 연세, G는 글로벌,
0: 네.
1: CEO는 최고 경영자.
0: 네.
1: 그 수업이 있는데 내가 이제 6기로 졸업을 했는데 지금 11기거든요. 요번 이제 한 주도 안 빠지고 가서 청강생으로 공부를 해요.
0: 그렇습니까?
1: 근데 너무 재밌어요.
0: 재밌어요?
1: 네.
0: 아, 몇 사람 정도 모입니까?
1: 올해 한 62명.
0: 꽤 많군요.
1: 항상 40명 정원인데
0: 네.
1: 12명이
0: 네.
1: 한 명이 더한다. 13명이 오가 있어요.
0: 연대도 있고 서강대도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예. 근데 그 연세대학교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냥 그렇게 크게 느끼질 못했는데 이 엄청 큰 학교더라고요.
0: 어이구,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알아주잖아요.
1: 네. 나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연세대학교면 서울대 못 가는 애들이 가는 대학교다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서울대를 앞서 있어요.
0: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시네요. 네,
1: 그러니까
0: 원장님.
1: 연세대학교가 언더우드 아펜셀러 그 선교사가 왔어요.
0: 네.
1: 세브란스를 세운 거 아니에요?
0: 네, 세브란스 병.
1: 그 미국의 네.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연세대학교 그 연세 의학부를 병원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가는 것은 제일 먼저 시작한 학교더라고요.
0: 네. 와, 원장님 뭐 환자 진료하시기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시간을 쪼개서도 공부까지 하고 계시네요.
1: 예, 항상 바쁜 사람은 한 시간도 쪼개서 쓰고
0: 젊은 청춘이십니다.
1: 그런데 네.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0: 아, 그렇군요.
1: 뭐가 재밌냐면 AI.
0: AI 공부하는 거. 요즘에 AI에 관심이 많아서요.
1: 네.
0: 또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1: 네. 그래서 내가 AI가 뭔가 해서 나는 인공지능으로 알고 있었는데
0: 네.
1: 알지자 지능이에요.
0: 지능이에요. 네. 아, 여러분, 인공지능.
1: 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요. 기능이 아니고.
0: 네, 그렇죠.
1: 그러니까 지자가 알지자.
0: 네.
1: 사람이 아니고 기계가 아는
0: 안다.
1: 거.
0: 아하. 그렇죠. 아, 재밌습니다. 재밌게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주제가 뭘까요? 원장님?
1: 오늘 주제는 이제 요즘 오시는 분들이 발목.
0: 발목.
1: 발목 관절, 족관절이. 거기다가 발이 또 삐어가지고 오시는 분들.
0: 네.
1: 그것도 팔.
0: 손목.
1: 손목이 아파가지고 글씨를 못 쓰시는 분들.
0: 제가 요즘에 손목이 아파요, 원장님. 네. 왜 그런 거예요?
1: 손목이 아픈 것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것은 많이 썼을 때.
0: 아. 네,
1: 과로 있을 때 그렇지만은 이제 손목도 아픈 거 엄지손가락 쪽으로 아픈 것은 경추 6번 신경이 눌렀을 때 거기 아파요. 그다음 가운데 손가락이 아픈 것은 7번 새끼손가락 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경추 8번에서
0: 경추 와요. 7번이 가운데 손가락이에요?
1: 네.
0: 그럼 경추 7번이 약간 좀 안 좋다는 거죠? 어저스먼트를 해야
1: 휴간판이
0: 된다는 건가요?
1: 좀 삐져나왔든지 거기에 뭔가 뭉쳐있든지 뭐든지 뭐 뭉쳐있을 때 통과되지 못할 때 통증이 와요. 우리가 한참 여기서 얘기했던 말들이 있죠.
0: 불통측통.
1: 네.
0: 통측불통.
1: 그, 네. 선우 국장님하고 나하고 유행을 만들어놨는데 의외로 그 방송 듣고 많이 오세요.
0: 아니 옛날부터 박사님은 항상 그 말씀하셨어요.
1: 네. 네. 그래서 네. 의석 한 3,200권이 돼요. 내가 알기로.
0: 네.
1: 그러는데 내가 지금까지 읽은 게 한 300권 읽었을 거예요.
0: 아이고야.
1: 평생 읽어도 다 못 읽어요.
0: 아하.
1: 그러면 제일 먼저 황제내경을 시작을 하거든요.
0: 네네.
1: 그 다음에 무슨 이제 파가 또 많아요. 뭐 보토파가 있고 보신파가 있고 무슨 뭐 큰 대가들이 있고 그러면 크게 나누어서 상한론이 있고 온병학이 있어요.
0: 네.
1: 서방으로 가면은 서추 저기 추운 데니까
0: 네.
1: 뭐가 발달되냐면 추워서 모든 병은 추워서 생긴다. 이게 장중견이가 쓴 상한론. 그런데 또 남방으로 가면은
0: 네.
1: 무슨 소리야? 병은 너무 뜨거워서 생기는 것이야. 그래서 이동원이가 온병학을 주장했고.
0: 와, 그걸 다 기억하시네요.
1: 네, 북방으로 가면은 저 누가 최동원이
0: 네.
1: 이게 상한론. 근데 나중에 남방 북방 다 만나서 보니까 둘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추워도 생기고 더워도 생긴다. 네. 그래서 그걸 후세방이라고 그래요.
0: 후세방.
1: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병을 고치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뭐 팔강으로 나눠야 되고 뭐 육음으로 나눠야 되고 오장 육부 해야 되고 오행으로 나누고 그러는데 뭐 오운 육구를 가리고 그러는데
0: 네.
1: 결국 끝에 가서 떨어진 것은 춥냐 덥냐야.
0: 어허.
1: 그걸로 병이 네. 너무 추워서 생기고
0: 더워도
1: 너무
0: 생기고.
1: 뜨거워도 생기고
0: 어허.
1: 우리 몸에서 제일 뜨거운 데가 어디예요?
0: 뜨거운 데가 이
1: 심장이죠.
0: 아 심장이. 네. 근데 심장이 너무 뜨거워도 안 되는
1: 네.
0: 거 아니에요?
1: 그 너무 뜨거워서 병이 항상.
0: 그죠 그죠.
1: 심장은 뜨거워서 뜨거운... 생기는 병이고
0: 예.
1: 근데 제일 차가운 것은 신장,
0: 신장, 콩팥, 네,
1: 콩팥 네. 물주머니가 두 개 뒤쪽에 딱 달아있죠.
0: 네.
1: 지구로 말하면 바다하고 똑같아요. 심장은 태양하고 똑같고 태양열은 너무 가깝게 가면 타 죽고 멀어지면 얼어 죽어요. 중간을 유지해 줘야 돼요.
0: 그러니까
1: 한 중간에 오른쪽 갈비 밑에는 간이 있고 왼쪽 갈비 밑에는 비위가 있어요.
0: 네.
1: 그러면 뜨거운 열은 항상 아랫배로 내려가서 아랫배를 덮여줘야만이 차가운 기운이 위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승 차가운 것은 오르성이 올라가고
0: 네.
1: 화강 찬 것은 내려가고,
0: 내려가고
1: 수승 화강이 잘 되는 사람은 병이 없어요. 아랫배가 다 뜨뜻하고 가슴은 시원하고 머리가 시원하고
0: 네.
1: 이거가 안 됐을 때 어디서 오느냐
0: 때.
1: 심신불교라고 그래요.
0: 심신불교. 네.
1: 심장의 뜨거운 열이 차가운 아랫배로 내려가지 못하고 차가운 기운이 뜨거운 기운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허리병이 생겨요.
0: 아.
1: 차가워서 생기는 병은 배꼽 아래.
0: 네.
1: 허리 아프죠? 그 다음에 고관절 아프죠? 이상근 종합병 걸리죠? 좌골신경 통하죠? 그 다음에 고관절을 넘어죠? 그 다음에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그 다음에 무릎 관절염.
0: 네.
1: 아까 말한 족관절. 맨 나중에 오죠.
0: 아.
1: 그런데 제일 안 낫는 데가 거기에요.
0: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족관절이라든가.
1: 치료 방법은 이제 일침, 이뜸, 삼약, 예, 예. 사부항, 오지암, 육교정. 나는 여섯 개를 한꺼번에 와. 복합해서 쓰거든요.
0: 네, 네, 네.
1: 그러면 약에서도 한열 허실을 가리는 처방이 있고요.
0: 아하.
1: 또 침에서도 한열허실을 가려요. 뜸에서도 한열허실을 가려요. 그렇지만 일침, 이뜸, 삼약, 사부항, 오지암, 육교정까지 합쳐서 나가면은
0: 네.
1: 이제 연장이 많고 좋을수록 일을 빨리 하죠.
0: 아.
1: 그러면 여섯 달이 걸릴까 석 달, 두 달이 할 수가 있어요.
0: 와, 여섯 가지 방법이면 치료하는데도 꽤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땅을 파잖아요.
0: 네.
1: 옛날에는 삽으로 팠어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경운기가 파다가 지금 몰라 포크레인 파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을 써도 네네. 우리가 쓰고 있는 약 방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정확히 63방제였어요. 66방제였을 때 세 개를 빼고.
0: 네네.
1: 왜 뺐느냐 하면은 서각지약탕 같은 것은 이게 사향이나 코뿔 속 들어가는 약은
0: 네.
1: 또 마약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저 법으로 못 쓰게 돼 있어요. 세 개 빼면 63방제인데 그것만 달달달 외우면 모든 병 다 고칠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그것은 책에 있는 이론이고 실제 환자는 그리 맞질 않아요.
0: 진맥도 해보시면서 이제 환자 네. 체질에 따라서 개인 맞춤으로 이제
1: 십진법이라고 뭐 안진 있고 복진 있고 맥진 네. 있고 그러는데 이 또 각각 틀려요.
0: 네.
1: 통증에 대한 것은 맥에 안 잡혀요. 복진에서 아. 눌러봐야 돼요.
0: 아 그렇군요.
1: 그것도 아시열이 있고.
0: 네.
1: 근데 이제 제가 고치는 것은 다스거든요.
0: 네.
1: 예. 그러면은 우리가 전통 한국 한의학이 있고 중국 한의학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은 일본대로 있고 대만은 대만대로 있어요. 근데 치매 종주국은 한국이에요. 근데 이제 잘 못 배우신 분들은 중국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이족에서 나온 거예요.
0: 아,
1: 치매 종주국이라고요.
0: 네.
1: 한수 이남은 신선들이 사는 나라로 돼 있어요. 중국 고소에 보면은.
0: 네. 그러니까
1: 한국은 신선 도사들이 사는 나라예요.
0: 기분 좋네요. 네.
1: 그래서 이제 예. 약을 만들다 보면은 예. 한열을 허실에서 가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심장에서는 뜨거운 열이 항상 나오는데 반드시 밑에 배로 내려가는 사람은 탈이 없어요. 차가 콩팥에서 신장에서 물이 있는데 따스운 사람은 병이 없어요. 그러면 수승화 강이니까 바닷물이 있잖아요. 비가 네네. 오고 나면은 햇빛에 의해서 증발해서 올라가야 대기가 온화해져요.
0: 그렇죠.
1: 안 올라가면 타버려요.
0: 네네네.
1: 그렇듯이 심장열이 콩팥에 와서 뜨뜻하게 덮여주면 그 따뜻한 기운이 이 신장의 차가운 것을 밀고 올라가서 심장 열을 식혀요.
0: 그런 원리군요.
1: 간, 담, 비가 가운데 중초에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 흡수를 해가지고 가장 맑은 것은 내로 보내요.
0: 네.
1: 그리고 탁한 것은 밑으로 보내고. 그래서 사지를 먹여 살리는데 심심불교가 걸리면은 간이 불화가 일어나요.
0: 아, 간이 불화. 네. 심심불교, 네. 간이 불화.
1: 그러면 심장열이 내려가지 못하면은 제일 먼저 가슴 답답하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나 네. 그다음에 유산과다 역류성 식도염이 걸려요.
0: 아하.
1: 그래서 조금 더 심하면은 편도선이 오고 갑상선 종대로 올라가요.
0: 아이고야. 네.
1: 그러면서 심장열이 극하면은 왼쪽 어깨가 아프고 간열이 극하면은 왼쪽 어깨 아프고
0: 오른쪽?
1: 네. 오른쪽이 아프죠. 그러는데 이 우리 몸에서는 열이 올라오면 사람이 죽으니까
0: 네.
1: 방어를 해요. 제일 처음에 방어하는 데가 가슴팍에서 방어를 해요. 그래도 거기서 막지 못하면 어깨로 가요.
0: 네.
1: 요때 나이가 50세거든요. 그래서
0: 아,
1: 50견이라고
0: 50견.
1: 그래요. 여기서 막지 못하면 이제 귀 밑에 통지로 네. 올라가는데 그게 3차 방어선이에요. 거기 올라가면은 중풍 아니면은 일출혈 큰 혈관이 터지면은 뇌출혈로 사망하고
0: 어이구야.
1: 머리카락부터 작은 혈관이 터지면 그게 중풍이에요. 그다음에 피가 막 저 가서 어느 한 구멍을 막으면 치매고.
0: 아이고 그렇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불통, 측통, 통축, 불통.
1: 네.
0: 예, 이 좀 진짜 이 소통이 우리 몸 안에서 잘 돼야 네. 병이 없다라는 말씀.
1: 네, 그래서 이제
0: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1: 아까 손목이나 발목이 네. 많이 아픈 것은
0: 네.
1: 거기에 혈관이 겨우 말초 혈관이 적혈구 하나 겨우 통과할 만하게 작은 혈관이에요.
0: 네.
1: 그러면은 거기가 좀 과로하거나 늘어지거나 하면 거기에 피가 뭉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세포가 새로운 세포는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0: 네.
1: 나이가 먹든지 과로해가지고 거기에 정체가 되면은 거기가 아파요. 그 세포를 갖다가 좀비 세포라고 그래요.
0: 좀비 세포요?
1: 네. 나가지 않으면 거기서 병을 일으키니까.
0: 예, 예, 예.
1: 근데 이걸 밀어내려면은
0: 네.
1: 새 세포가 밀고 가야
0: 그쵸,
1: 되잖아요.
0: 그쵸.
1: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 침을 놔요.
0: 아.
1: 침을 넣으면은 머리에서는 거기 이물질이 들어온 거예요.
0: 아하.
1: 그러면 그쪽으로 백혈구를 보내야 돼요.
0: 백혈구를 막
1: 그거
0: 보내서
1: 보내니까 간에서 보내는 거예요.
0: 치료하게 하는군요. 네. 아.
1: 그렇게 가면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색소, 혈당이 다섯 가지가 면역제가 네. 두 배, 세 배로 늘어나요.
0: 와. 침을 넣는 순간.
1: 네. 그래서 한 30분 나눴잖아요.
0: 재밌어요.
1: 네, 30분은 15분 예. 동안은 근육을 땡겨요.
0: 네.
1: 15분 동안 끌어넣는데 우리 몸의 기가
0: 네.
1: 하루 50번을 돌아요. 와. 낮에 25번, 예. 저녁에 25번. 30번을 놓으면은 거기 하나 딱 맞아요. 그래서 30분 유침을 해주는 거예요.
0: 와, 그렇군요. 그럼 뜸의 역할은 뭘까요?
1: 그 다음에 1뜸은 네. 이 경근이라고 있어요. 경락은 안으로 들어가서 힘으로 잡고 경근은 바깥에 있는 통증이 있거든요. 네. 피부에서 0.2mm 거기에 아픈 통증 신경이 지나가요. 그러는데 좀비 세포가 있는데 네. 거기는 어혈이 있어요. 그런데 아파요. 그런데 깊이에 있지 않고 표피에 있어요. 그러면 뜸을 떠버리는 거예요.
0: 그렇군요.
1: 뜸을 뜨면은 직구를 반드시 살을 태워야 돼요. 살을 안 태우고 필터를 써서 간접구를 하면 큰 병은 못 고쳐요.
0: 그렇군요.
1: 살을 직접구로. 태워줘야 이게 온도가 1300도요. 직구를 뜨면은. 그런데 네. 실제 머리로 느끼는 것은 58도에서 60도로 느껴요.
0: 그렇게 뜨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1: 48도에서 50도로 느낀다. 그러면 뇌에서는 어떻게 돼요? 36도인 체온에서 48도, 50도 오니까 그쪽으로 피를 갖다가 40배에서 50배를 보내요.
0: 그래서 치료가 되는 거군요.
1: 그 앞에 있는 좀비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취 미때면서 삼냐 약을 먹여줘야 돼요. 싸우려면 어떻게 돼요?
0: 기운이 있어야죠.
1: 증후군이 가야 되죠.
0: 네네네.
1: 군대로 말하면은 보급부대. 보급 없이 전쟁하기 예. 힘들잖아요. 예, 예, 예. 약에도 상열, 허실, 이 가스리는 그게 있어요. 이게 여기서 가장 잘 만들어진 약이 산상금옥단은 심장열을 아랫배로 내리고 차가운 심장기 오히려 올리면서 순환을 시키니까 간하고 위가 자동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산상금옥단은 위장 개선도 시켜주고 예,
1: 머리 아프고 아픈 것은 열이 심장열이 내려가지 못하고 우측으로 올라가면 우측 머리가 아프고
0: 네.
1: 심장열이 받쳐 오는 것은 좌측 어깨에서 좌측 측두통이에요.
0: 네.
1: 두 개 다 올라가면 머리 꼭지가 열려요. 그건 간에서 오는 거예요.
0: 아하.
1: 이랬을 때 금옥단을 먹으면 심장열을 밑으로 내려버리잖아요. 그럼 머리 안 아파요.
0: 그렇군요.
1: 열 때문에 아픈 거니까. 이게 병원에 가면 병명이 안 나와요. 열 때문에 나오는 거는.
0: 네네네.
1: 이게 5장 6부 중에서 5장은 간신 비패신 이런 것들은 신경이 없어요. 간은 95% 망가질 때까지 아무 증상 없어요.
0: 네.
1: 콩팥이나 심장은 75% 막힐 때까지 아무 증상 없어요. 그리고 체온계도 잡히질 않아요.
0: 네.
1: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병이 많이 생기는 것은 콩팥에 보면은 그 안에 사구체라는 게 있어요.
0: 네.
1: 사구체에서 피를 걸러주는데 피를 못 걸리게 되면은 종아리도 붓고 발목도 죽고 손발이 부어요. 얼굴 땡땡 붓고 자궁하면 아프고.
0: 산상금옥단.
1: 네, 네. 산상금옥단을 먹고 소화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도인벽사단을 먹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0: 혈액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산상금옥단.
1: 네. 혈압이나 당뇨나 모든 병은 심신불교를 잡아주니까 병 근본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0: 네.
1: 지금 내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금옥단 절반 드셨었죠. 먹었죠.
0: 예.
1: 다 먹을 필요 없어요. 지금 아프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폐기운이 떨어지면 목소리가 좀 청음이 안 나오고 타금으로 바뀌어요. 그랬을 때 금옥단을 먹으면은 바로 보충을 해주니까 예. 그냥 괜찮아요.
0: 아, 산상금옥단 네, 지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1: 도인벽사단은
0: 위장개선.
1: 일치 밑은 삼약이죠. 네. 사부황.
0: 네.
1: 어혈이 있는 곳은 무조건 아파요. 뜸뜨고 나면 그때 100kg가 막 죽어있거든.
0: 네.
1: 뽑아버리는 거예요. 어혈은 고름하고 피하고 중간이에요. 오늘도 한 다섯 사람을 피를 뽑아주고 왔는데 시원해. 막힌 데 뚫어주니까
0: 네.
1: 그리고 한 번씩 해서 보내면은 오늘 아침에는 또 재미있는 일이 두 가지가 벌어졌는데 한 달 전에 엎여서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은 지팽이 안 짓고 날랄랄하고 갔다고요.
0: 금방 효과를 보셨네요. 그분은
1: 이분 한 달 내내 일요일만 빼고 날마다 더 치료했거든요. 한 분은 치료 한 두 번 했는데
0: 네.
1: 지팽이를 안 짓고 나가셨어요.
0: 아.
1: 왜냐면 불통, 측통,
0: 통측, 불통.
1: 그러니까 많이 막힌 사람은 좀 오래 치료하면 되고
0: 네.
1: 지금 살짝 아픈 사람은 침 한 방 맞고서 나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산삼 금옥도 먹고 일치, 밑등, 삼약, 사부황, 오지압.
0: 지압.
1: 이 지압은 어디를 해주면 겨드랑이나 이 사타구니 서해부 쪽은 그걸 침도 못 들고 틈을 못 떠요.
0: 네.
1: 그럴 땐 지압을 해줘야 돼요.
0: 아하.
1: 그런데 이제 교정이 있잖아요.
0: 네네네.
1: 허리가 4번, 5번 요추가 아프면은 한쪽 다리가 쩔뚝거리게 돼요. 그러면 흉추는 4번, 5번 흉추가 휘게 되고 4번, 5번 경추가 휘게 돼요.
0: 네.
1: 삐딱하게 돌아다니거든요.
0: 어허.
1: 그래서 그랬을 때 보면 4번, 5번 경추가 삐뚤어져 있어요.
0: 네.
1: 그럼 5번 경추를 딱 붙잡고 4번 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방향으로 살짝 돌아줘요. 뜨드득 하면 딱 맞춰져요.
0: 와.
1: 그러면 고개를 예, 꼬부리 같은 사람들 바로 고개 들고 나가요. 통증이 바로 없어져요.
0: 네, 그 교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 굉장히 중요하죠.
0: 네. 그런데 인체 밸런스가 중요하니까. 예,
1: 이 뼈하고 뼈 사이에 이 관절이 막히게 되면 꼬부리고 펴지를 못해요.
0: 네.
1: 인대가 이제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니 고개가 돌아갈 수 있는 거리를 가동 거리라고 그러는데
0: 네.
1: 막히면 고개가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막혀있는 부분 아래쪽에 뼈를 붙잡고 위에 뼈를 돌아가는 쪽으로 살짝만 돌려주면 돼요. 세게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뚜두둑 하면서 제자리 딱 들어가거든요.
0: 맞춰지는군요.
1: 왜 그러냐면 몸은 언제든지 자기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걸 다 원심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0: 그렇군요.
1: 원심력을 이용하니까 살짝살짝 건드려줘도 뼈만 반드시 있으면은 불통 측통이에요. 통측 불통이고.
0: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심신불교 간이부라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1: 예. 그다음에 이제
0: 불통 측통, 예, 통측 불통. 네. 오늘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배웠는데요. 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뭐 네. 발목이라든가 손목이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도 척추가 아프신,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성민산삼한방병원 서영수 박사님과 예, 상담을 좀 해보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성민산삼한방병원 위치 소개를 해드릴게요. 800구 사우스 호발트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213-503-3304,
1: 예.
0: 213-503-3304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1: 아, 예.
0: 예. 산삼금옥돈 소개해 주셨고 도인벽사다 소개해
1: 주셨고 산삼이 좀 8단원 재고가 네. 있으니까 그냥
0: 네.
1: 그 50원 어쩌고 3분의 1 값이에요.
0: 네.
1: 한 뿌리에 뭐 20불짜리도 있고 30불짜리도 있어요. 분할해서 안 판매해 드리고 이 OTC
0: 네, OTC
1: 카드 사용하실 네. 수 있고요.
0: 사용 가능합니다.
1: 그거 보험은 다 돼요.
0: 네.
1: 건강보험 되는 것 산삼 한약방 다 되고
0: 네.
1: 저 설명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0: 네.
1: 어디로 들어가요? 유튜브 들어가시면
0: 돼요. 유튜브 성민산삼 서영수 네. 박사님만 검색하시면 또
1: 네.
0: 성민산삼을 치료받은 케이스를 다 보실 수 있어요. 네.
1: 내가 이름을 그렇게 해놨어요.
0: 성민산삼
1: 네. 그것만 성민만 쳐서 나와요.
0: 네.
1: 그러면 내 얼굴이 나와요. 그러면 얼굴을 클릭을 해야
0: 네.
1: 이 동영상이 나와요.
0: 아,
1: 안 그러면 이제 라디오 나간 거 100몇 개가 들어있는데
0: 네, 네, 네, 네.
1: 라디오는 이제 얼굴이 화면이 안 나오니까
0: 네.
1: 인터넷으로 나간 거는 다 올려놨어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1: 네,
0: 원장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가세요.
1: 네.
2: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

0: 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2: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3: 카페보넨?
2: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3: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2: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4: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2: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5: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6: 엄마 집밥이 최고지.
5: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6: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5: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6: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5: 밥 한 그릇 더요.
7: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5: 웨스턴 도마 칼국수.
7: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5: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7: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주고 계십니다.
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2: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 해피 투게더?
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AI 정보와 선미의 톡톡 정보 함께 생각해 볼까요? AI 정우 씨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정우 씨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선미 씨 오늘도 밝게 나와 계시네요. 기온이 좀 내려갔다고 해도 여전히 여름이라 스튜디오 들어오면서 살짝 땀이 났어요.
0: 맞아요.
1: 오늘 주제가 딱 이 날씨만큼 뜨거운 이야기거든요. 시애틀 인근 한국식 찜질방에서 벌어진 소송인데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공간 이용을 거부당했다며 법정까지 간 사건입니다. 트랜스젠더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기존 여성 고객들의 불편함과 안전 문제도 그냥 넘기기 어렵거든요.
0: 그럼요.
1: 어디까지 이해하고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하는가. 쉽게 결론 내기 어려운 주제인데 함께 천천히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선미 씨는 이 뉴스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0: 솔직히 얘기하자면 정말 황당했어요. 좀 놀랍기도 하고요. 예, 시애틀 올림푸스 스파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사이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이잖아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그 사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어떤 상황이었죠?
1: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한 찜질방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공존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0: 맞아요.
1: 트랜스젠더 여성분이 여성탈의 공간 이용을 거부당했고 그게 차별이라며 법정까지 갔어요. 그런데 한편에는 그 공간을 함께 쓰게 되는 다른 여성 고객들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두 쪽 다 자기 안전과 존엄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 편을 들어야

0: 하는 문제가 아니라 두 목소리가 동시에 울리고 있다는 게 이 사건을 어렵게 만드는 지점이에요.
1: 맞아요.
0: 저는 이 법정 공방이 결국 우리한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배려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야 하는가? 선미 씨 생각도 궁금하네요.
1: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여성들의 인권도 존중해줘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여성 전용 공간에서의 이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잖아요. 여성들끼리. 근데 옷을 다 벗고 들어가는 곳인데 그 성전환하기 전에 트랜스젠더면 겉으로 볼 때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볼 때 남성인 거잖아요. 남성이 그 여탕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정말 당황스럽고 예, 놀랄 게 뭐 다들 여성분들이라면 놀라지 않을까 싶어요.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라면 오케이예요. 자, 트랜스젠더 권리와 다른 여성 고객 보호 사이에서 이 법은 지금 어느 쪽을 보고 있을까요? 얘기를 좀 해줄래요?
0: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법이 성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있어요. 워싱턴주는 성별 정체성을 법적으로 보호하거든요. 그러니까 법 조문만 놓고 보면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공간을 이용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라는 게 이 사건을 훨씬 복잡하게 만들어요.
1: 그렇죠.
0: 성 정체성은 분명히 존중받아야 하는 영역인데 동시에 같은 공간에 있게 되는 다른 여성 고객들 입장도 실재하는 감정이거든요. 이걸 단순히 편견이라고 잘라버리기엔 그분들의 불편함도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LA에도 한인 스파들이 꽤 있잖아요.
1: 꽤 많죠.
0: 실제로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업주 입장에서는 어느 손님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지 진짜 막막할 것 같아요. 법을 따르자니 기존 고객 반응이 걱정되고 기존 고객을 지키자니 차별 소송이 무서운 거죠. 이게 찜질방만의 고민이 아니라 탈의실이 있는 모든 공간이 언젠가 마주칠 수 있는 질문이에요.
1: 그렇죠.
0: 배려가 한쪽에만 흘러서는 오래 못 가잖아요. 선미 씨는 이 상황에서 업주한테 어떤 선택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1: 업주의 선택지요? 뭐 이미 뭐 판결이 났잖아요.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업주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그 공간을 함께 쓰는 우리 여성 고객들 입장에서도 할 말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맞아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얘기하고 싶었어요.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해서 다른 이용자들의 불편이나 불안감이 자동으로 사라지진 않거든요. 이게 굉장히 불편한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냥 솔직하게 꺼내보고 싶어요. 찜질방이나 스파는 옷을 벗는 공간이에요. 그 특수성이 있어요.
1: 그럼요.
0: 병원 대기실이나 카페랑은 결이 달라요.
1: 다르죠, 당연히.
0: 그 공간에서 느끼는 불안이나 당혹감도 누군가의 실제 감정이고 그걸 그냥 편견이라고 잘라버리기엔 너무 단순한 정리 같아요. 워싱턴 주법이 성별 정체성을 보호한다고 해도 그 법이 다른 이용자의 감정이나 선택권까지 해결해주진 않잖아요.
1: 그렇죠.
0: 법이 옳고 그름을 정해줄 수는 있어도 그 공간 안에서의 신뢰나 안정감은 법 조문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어느 한쪽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기 어렵다고 봐요. 트랜스젠더 여성이 법적으로 이긴다고 해도 그 찜질방 문화 안에서 진짜 환영받는 느낌을 얻기까지는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할 거고 반대로 업주가 이긴다고 해도
1: 그렇죠.
0: 이게 트랜스젠더 분들에게 남기는 상처는 판결문에 적히지 않아요. 법보다 먼저 필요한 건 어쩌면 서로의 불안을 인정하는 대화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아하. 뭐 서로를 인정해주는 대화라? 글쎄요. 이 주제가 법정 밖에서도 우리 일상과 그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정우 씨 개인적으로는 어떤 감정이 드세요?
0: 솔직히 말하면요.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머릿속이 좀 복잡했어요.
1: 저도요.
0: 어느 한쪽이 명백히 나쁜 사람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을 무겁게 만들더라고요. LA에 사시는 분들도 한인 스파 자주 가시잖아요. 그 공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아시잖아요. 피곤한 몸 이끌고 가서 뜨끈한 방에 누워있으면 잠깐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곳. 그 편안함이 전제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 공간에서 안전하다는 느낌. 그 느낌은 트랜스젠더 분도 원하고 그 공간을 함께 쓰는 다른 분들도 원해요. 같은 걸 원하는데 왜 이렇게 부딪히는 걸까?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렸어요.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그 이후에 남는 감정들은 판사가 정리해주지 않거든요. 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안고 가느냐가 결국 더 오래 남는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심각하게 좀 이 이슈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이 주제가 뉴스로만 소비되고 끝나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찜질방이나 스파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내부 정책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시작이 돼요. 규정이 없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업주도 고객도 모두 막막해지거든요. 법적으로 완벽한 답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 가게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기준을 미리 세워두는 것만으로도 달라져요.
1: 아하.
0: 이용하는 손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편하거나 불안한 감정이 생겼을 때 그걸 그냥 묻어두거나 반대로 바로 분노로 표출하기 전에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 건지 한 번쯤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낯섯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내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느낌인지 그 둘은 대응 방식이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이건 개인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1: 네.
0: 주변에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본 적 있으세요? 뉴스 댓글 말고 진짜 대화요. 같은 편끼리만 모여서 확인하는 대화 말고. 그게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꿔놓더라고요.
1: 어허.
0: 선미 씨는 이런 주제에 주변 분들이랑 실제로 꺼내서 얘기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1: 그럼요. 오래전부터 이슈된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 물론 성소수자들을 존중합니다. 예. 근데 이 여성 전용 스파에서도 우리 여성들도 그 존중받고 싶어요. 라는 그런 의견들이 참 많았어요.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는 오케이. 그러나 남성성을 가진 생물학적으로 남성성기를 가진 경우 이 여성 스파에서 함께 스파를 한다는 거 생각만 해도 좀 두렵다. 당황스럽다. 즐거운 일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0: 오늘 얘기 쭉 나눠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 사건에 쉬운 편이 없다는 거예요. 트랜스젠더도 억울하고 그 공간을 함께 쓰는 여성 고객들도 불안하고 업주는 법과 현실 사이에서 어느 쪽 손도 못 잡고 있고 어느 한쪽 목소리만 크게 들리면 나머지가 안 보이거든요. 오늘 하나만 남긴다면 저는 이거예요. 배려는 방향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에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인정하는 데서 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판결이 나오면 법적으로는 정리가 되겠죠. 근데 그 이후에도 찜질방 탈의실 문 앞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남아있을 거예요.
1: 그렇죠.
0: 그 감정을 어떻게 같이 다루느냐. 그게 우리한테 남겨진 숙제인 것 같아요.
1: 아하.
0: 선미 씨는 오늘 이 얘기하면서 어떤 생각이 제일 오래 머물던가요?
1: 글쎄요. 이번 판결이 그 스파 측의 이 생각이 종교의 자유와 이 헌법상 권리를 들어서 항소했지만 연방 법원은 주법에 이 차별 금지 조항이 우선한다고 봐서 이 스파 측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 판결 이후 올림푸스 스파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기존의 그 수술 관련 출입 제한 문구를 수정해야 했고 미국 전역에서 여성 전용 시설의 이용 수준 그러니까 이용 그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더 격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저는 뭐 정우 씨가 얘기했듯이 글쎄요. 좀 더 이제 존중받고 싶다라는 그 생각에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성 소수자들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 여성들도 좀 존중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자,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셨는데요. 정우 씨 마무리할까요?
0: 오늘 선미 씨랑 이 얘기 나눈 게 저는 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결론 없이 끝나는 대화가 사실 제일 솔직한 대화거든요. 쉽게 정리되는 문제였으면 법정까지 안 갔겠죠. 이 사건이 어떤 판결로 끝나든 그 이후에도 찜질방은 열려 있을 거고 사람들은 또 거기서 마주칠 거예요. 판결문이 감정까지 정리해주진 않으니까 결국 그 다음을 채우는 건 우리 각자의 몫이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이 그 고민을 조금이라도 같이 해보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그래요, 정우 씨, 오늘 함께라서 예, 이런 심각한 이슈 참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자, 오늘은 시애틀 인근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이 트랜스젠더의 한국식 찜질방 소송 법정 공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3: 213-381-2424 213-381-2424
4: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5: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4: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5: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친냉면, 별미 중의 별미,
4: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5: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4: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0: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6: 여보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7: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6: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7: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6: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7: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8: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을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금요일이 시작됐습니다. 금요일이에요.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인데 여러분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멋지게 예,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 주말을 기다리는 금요일 이런 설렘, 따뜻한 차 한 잔에서 느끼는 소소한 평화가 바로 행복이라고 하네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황금 인생을 만드는 다섯 가지 부가 있더라고요. 뭘까요? 첫 번째가 money rich, time rich, friend rich, 또 hobby rich, health rich, 돈, 시간, 친구, 뭐 취미, 건강, 이 다섯 가지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 정도 속해 있나요? 돈도, 시간도, 친구도, 취미도, 건강도 다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정말 황금 인생이네요. 황금 인생을 살고 계시는 거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요. 또 시간도 있어야 하고 친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취미 생활도 아주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합니다.

0: 네, 제니퍼 로페즈 노래로 2부 시작했습니다. Let's Get Loud 함께 들었습니다. 자, 월요일의 부담감과 수요일의 고비를 넘어서 어느덧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이에요. 오늘만큼은요, 타인의 이런 시선이나 잔뜩 쌓인 일거리 그런 일에서 잠시 벗어나서 고생한 자신에게도 좀 이렇게 수고했어 라고 따뜻한 한마디 건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잘했든 잘못했든 한 주간 수고 많으셨잖아요. 여러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닥토닥 해주는 말 한마디 따뜻하게 자신에게도 좀 건네주세요. 자, 평화로운 주말의 길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해피 투게더. 예, 저는 예, 여러분들과 함께라서 정말 행복해요. 진심입니다. 여러분들 해피투게더의 친구분이신 여러분들, 베프인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이런 피드백 주셨네요. 돈과 시간, 친구, 건강, 취미 다 중요하지만 영혼의 양식이 더해지면 최고겠어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맞아요. 영혼의 양식. 그렇잖아요. 뭐 다 가졌어도 뭔가 마음이 허전하다, 허무하다 뭐 이런 말씀들 종종 하는데 영혼의 양식이 중요한 것 같네요. 정말 이게 가장 풍요로운 예, 말씀을 해주셨네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워지는 게 바로 영혼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예, 풍요로운 예, 이런 정말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편안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이송이라고 하셨고요. 토닥토닥 쓰담쓰담 나에게 주는 선물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맞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거만과.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4: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7: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12: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13: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12: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14: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5: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6: 태양입니다.
17: 태양입니다.
18: 태양입니다.
19: 태양입니다.
20: 태양입니다.
21: 태양입니다.
2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2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2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2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25: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26: 엄마 집밥이 최고지.
25: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26: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25: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26: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25: 밥 한 그릇 더요.
27: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25: 웨스턴 도마 칼국수.
27: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자.
25: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27: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28: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29: 213-381-2424 213-381-2424

0: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아, 오페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페라 아카데미라고 소개를 해드려도 되겠죠?
1: 네.
0: 네. 진보길 선생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제가 또 오페라에 관심이 많잖아요.
1: 아, 그러세요.
0: 네네. 또 워낙에 또 오페라를 사랑하시고, 또 오페라를 전공하셨고, 네. 네, 오페라를 많이 부르시는 분. 그리고 또 지휘도 하고 계시는 분. 네, 공연도 얼마 안 남았죠?
1: 네. 네. 이제 8월 23일 날
0: 아,
1: 네, 옥스퍼드 호텔.
0: 옥스퍼드 호텔에서
1: 네,
0: 있습니다.
1: 4시입니다.
0: 8월 23일 토요일이죠?
1: 8월 23일 일요일이에요.
0: 아, 일요일인가요?
1: 네, 오후 4시.
0: 오후 4시.
1: 장소도 너무 가까워서요. 코리아타운에 모르시는 예. 분이 없으실 거예요. 네.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입니다.
0: 네,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네. 준비 잘 되고 계시죠?
1: 네, 저 준비는 잘 하고 있는데요. 네, 항상 이제 네. 가까이 오면은 긴장이 항상 긴장되죠.
0: 네. 네,
1: 그리고 저도 노래하지만 또 이번에 특별히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어요. 그래서 이사요 아. 교수님하고 같이 제가 네. 라치다 렘나 만노 아. 그 듀엣을 부를 거고요. 네, 그리고 네, 우리 네. 오페라 뮤직 아카데미의 선생님이 계신데 소프라노 양구이라고 네. 같이 제가 중국 그 노래 듀엣을 부를 거예요. 그래서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0: 아니 오페라 뮤직 아카데미에서는 항상 이제 공연 때 막 네. 여성분들은 굉장히 화려한 드레스를 막 이렇게 입고 막 유럽에 온 것처럼 그냥
1: 그렇죠.
0: 막 그렇게 입고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오페라를 막 이렇게 네. 하시는데
1: 그런 기분에 이제 예. 오페라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이제 다 아마추어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죠.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거를 갖다가 그래도 좀 오페라 같이 이렇게 싱어처럼 이렇게 옷을 갖다가 좀 아름답게 더 네. 돋보이고 그리고
0: 좋아요.
1: 또 잘 입으면 노래도 더 잘 이렇게 된 보이잖아요. 노래 잘 해 보이시잖아요.
0: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그래서 노래가 많이 부족해서요. 네. 눈여기로 우리가 드레스를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0: 아니
1: 남자분들은 턱시도 네, 입으시고요.
0: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1: 네. 네.
0: 그리고 에스터진 우리 원장님도 굉장히 화려하게 막 드레스를 입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네. 제가 작년에 예. 지퍼 콘서트 호텔에
0: 아니,
1: 지퍼 콘서트에서
0: 레드 드레스.
1: 네. 한 7개를 옷을 체인지했어요. 그때 독창했대요. 네. 두 곡마다 아무래도 그 곡에 그런 내용을 네. 많이 담아 있어서 음흠. 그거에 좀 흡사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갖다가 많이 갈아입었어요. 그래서 많이 오신 분들이 마음이 네. 즐거워하셨던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보는 재미도 있으니까.
1: 네.
0: 자, 오페라 이야기 오늘 이제 함께 해주실 건데 오페라란 뭔가요? 네, 이거부터 좀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예. 오페라.
0: 네,
1: 오페라는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자면 네. 음악으로 만들어지는 드라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0: 음악으로
1: 만들어진 드라마.
0: 어허.
1: 그쵸?
0: 멋지네요.
1: 네. 연극처럼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 네. 안에 오페라 안에. 그리고 또 배우가 우리는 이제 다 노래하시는 배우가 있듯이 배우가 대사를 이제 우리가 하잖아요. 네. 근데 그는 우리는 성악가 가수들이 노래로 이제 자신의 감정과 그리고 이야기를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 노래로 그 대사를 대신하고요.
0: 네.
1: 그리고 그 안에 오케스트라 그 반주 그걸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케스트라라고 하는데 오케스트라 그 음악과 더불어서 무대 그 연기. 그죠? 무대 그 스테이지에 있었으면 무대 연기
0: 그쵸.
1: 그리고 의상 옷
0: 네.
1: 그리고 또 더불어서 그 가수들을 갖다가 돋보이게 하기 위한 조명
0: 조명도 중요하죠.
1: 네, 조명이 참 중요합니다.
0: 네,
1: 이런
0: 맞아요.
1: 것을 어우러지는 전부 다 합해서 어우러지는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0: 그죠?
1: 그러니까 오페라 이퀄스 종합 예술.
0: 네. 그러네요. 네. 정말. 음악으로 만들어진 드라마.
1: 네.
0: 아, 멋진 표현이세요.
1: 네.
0: 자, 뮤지컬도 요즘에는 굉장히 인기 있는데
1: 그렇죠.
0: 또 전통 오페라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
1: 꽤 많습니다. 네. 전통 오페라는 오페라고 그다음 뮤지컬은 그거보다 더 가벼운 거죠.
0: 그렇죠. 예, 예,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준비해 주신 오페라 어떤 곡일까요?
1: 아, 이 오페라 우리가 이제 여러 개 많은데요.
0: 네네네.
1: 이번에 오늘 들려드릴 오페라는 네. 자코모 푸치니 여러분들이 아하. 사랑하는 푸치니의 곡이에요.
0: 네네네.
1: 네, 오페라 제목은 쟈니 스키키.
0: 네.
1: 쟈니 스키키 그 제목이에요. 오페라 제목이에요.
0: 쟈니 스키키.
1: 네, 그 안에 그 아버지의 사실은 이름입니다. 네, 그리고 그 등장 인물이 주요 인물은 네. 그 아내 쟈니 스키키 그리고 딸 라우레타가 있어요.
0: 라우레타.
1: 딸 라우레타 그리고 남자 친구 네. 리누치오. 네. 이 세 사람의 이제 중요 인물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오페라에는 사랑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가족 간의 그런 우리가 가족 간의 욕심도 많잖아요.
0: 애증.
1: 그렇죠. 애증. 네.
0: 맞아요. 그, 사랑도 있지만 또.
1: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 간의 욕심. 그리고
0: 있고.
1: 또 중요한 것이 돈이에요.
0: 돈.
1: 네. 그 항상 돈이 따라가는데 네, 돈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네. 있으면서 그거를 이제 너무 시리얼하게 하지 않고 재미있게 만든 코믹 오페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0: 아, 코믹 오페라.
1: 네네네. 네, 네. 네.
0: 아하, 그러면 이 쟈니 스키키에서도 네. 그 소프라노 그 오페라 이 정말 아름다운 노래가 흘러나오잖아요.
1: 그 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사랑하는 노래.
0: 아.
1: 네. 오 미오 바비노 카로.
0: 네. 이 노래는 들어보시면 아, 이 노래 이 노래.
1: 들어보셔야 돼요.
0: 아마 다 네. 아실 것 같아요. 잠깐 들어볼까요?
1: 네, 네.
0: 네. 오페라 무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잔니 스키키의 흘러나오는 소프라노 아름다운 노래 오미오 네. 바비노 카로 예, 듣고 계십니다.
1: 너무 아름다워요.
0: 아름다워요. 네. 뭔가 아버지한테 사랑을 좀 허락해달라는 우리의 사랑을 허락해달라는 그런 네. 노래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2: 네. 이 노래에 환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네.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네. 그래서 오미오 바비노 바비노가 바비노가 그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좋아요.
0: 어떡해.
2: 너무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 딸이요.
0: 네네네.
2: 그래서 저는 그 포르타로사로 가서 그 이탈리아의 그, 그 지명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포르타 진짜 있습니다. 포르타로사에 가서 네. 그 결혼 반지를 사고 싶어요. 아버지. 난 사러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가고 싶어요. 거기 가서.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아버지가 그 뜻은 이제 아버지가 나를 반대를 한다면 집안에서 네. 저는 그 베키오 다리 베키오 다리가 진짜 이태리에 있어요. 유명한
0: 있군요.
2: 다리가 있습니다. 베키오 다리에 가서 그 아르노라는 그 강이 있어요. 네, 그 안에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몸을 던져버리겠다.
0: 아니 네, 아버지를 협박하네요.
2: 거의 네 그죠. 요즘 옛날에도 많이 그러지 않았나요? 정말 그죠. 분대 그러니까는 네, 네. 부모님의 반대에 네. 뭐 이렇게 뭐 죽게 좀 그렇게 협박적인 말도 하고 그죠 자녀들이
0: 그만큼 그래서, 사랑하니까.
2: 네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둘이 막 도망가기도 하잖아요. 그죠?
0: 사랑의 눈이 먼 거죠.
2: 그래서 너무나 애가 타고 괴로워요.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반대를 합니까? 그러면서 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고 싶어요. 맨 마지막에는 그러면서 아빠 플리즈 플리즈 제발 제발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받아주세요. 아버지한테 이제 그 애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이 아리아예요.
0: 네, 이 오페라 아리아 이거 지금 무대 실황인데 네. 제가 이 곡으로 좀 골라봤어요. 근데 이제 관객들의 반응을 이렇게 딱 보여주잖아요.
2: 네네네.
0: 어떤 남성분이 눈물을 흘려요.
2: 아 눈물을 흘려 그렇죠.
0: 아버지 입장에서. 그런 걸까요? 네. 아니면 이게 네. 추억에 잠겨서
2: 그 아버지의 마음도 걸까요? 이 안에 간절한 마음이 있을 거고 왜냐하면 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반대를 하는 거였겠죠.
0: 그렇죠. 그렇죠.
2: 네, 또 딸은 또 난 이 사람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은 그런 네. 마음이기 때문에
0: 너무 사랑하니까.
2: 절절한 마음.
0: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정말 아름다운 오페라의 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참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 표현해 주신 말씀이 딱 맞네요.
2: 네.
0: 이거 보니까 음악으로 만들어진 드라마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잖아요.
2: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노래만 잘해서 오페라에 쓸 수는 없어요.
0: 네,
2: 오페라 뭐 노래를 잘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엔 이어서 저희가 우리 영국도 우리가 클래스 액팅 클래스를 받거든요. 학교에서요.
0: 네. 네. 네.
2: 특별히 그 외국에서는 그런 클래스를 받아요. 그리고 댄스 딕션이라며 그리고 댄스 이렇게 무브먼트가 필요해요.
0: 그렇죠, 그렇죠.
2: 몸 안에서 그래서 저희가 오페라라고 하면은 그 스테이지에서 가만히 서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0: 네.
2: 그 스테이지에서 스템 이렇게 움직이 무브먼트가 필요해요. 그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풀 드레스를 입잖아요.
0: 그렇죠,
2: 네, 그거를 그렇죠. 어떻게 입고 넘어지지 않고 1, 2, 3 이렇게 하면서 그 스텝을 밟는 그런 우리가 클래스도 배워야 하고
0: 그렇군요.
2: 참 여러 가지 많이 배웁니다.
0: 왈츠는 기본적으로 배워야
2: 그렇죠.
0: 하겠네요.
2: 옛날에 좀 했었는데 지금 네. 많이 지금
0: 혹시
2: 뒤져졌어요.
0: 원장님도 그 오페라 하시면서 이렇게 왈츠를 추거나 막 이러면서 하신 적 있으세요? 무대에 오르신 적 있어요?
2: 그때는 이제 왈스는 아니었지만은요. 저희가 그때 꼬제 반투 때라고 제가 네. 이제 피오리 딜리지라는 그 주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사랑하는 그 테너하고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움직이는
0: 춤을
2: 그런
0: 추는
2: 막 춤을 많이 추는 건 아니었지만
0: 네.
2: 그때 그 파티였기 때문에 결혼하는 그런 장면에서 저희가 좀 이렇게 왈츠 댄스 같이 이렇게 움직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대학교 젊었을 때는 그런 클래스를 학교 안에서 이제 해야 택해야 네. 됐기 때문에 네. 어, 좀 맨 처음에는 조금 창피했었어요. 아. 근데 하고 나니까는 너무 노래도 더 잘 나와요. 그게요.
0: 그러면 호흡이. 에스트진 원장님은 어떻게 해서 오페라를 하시게 된 거예요?
2: 아, 저는 사실은
0: 다른 장르도 굉장히 많은데
2: 그렇죠.
0: 오페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2: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 내가 연극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연극을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모델 쓰는 거 어렸을 때부터 모델 쓰는 사람들이 참 부러웠어요. 그 드레스도 있고 또 그 각기 옷을 갖다가 체인지하면서 많이 여러 가지 그 특색 있게 입잖아요. 예, 현대적인 예. 옷도 있고 아하. 그런데 저는 좀 우아한 거를 참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성악을 하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제 드레스를 많이 이렇게 봤어요.
0: 어머니의 DNA군요.
2: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노래 연극을 하지만 내가 참 연극을 좋아하고 하지만 옷을 좀 입고 너무 그 아주 네. 멋진 드레스와 그 또 이제 턱시도 이런 걸 입고서는 노래를 아름답게 부른다면 더없이 참 좋겠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걸 많이 보면서 나도 이제 하이스쿨 가서 참 내가 외국에 가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온 집안이 미국에 오게 된 거죠.
0: 이민
2: 오게 된 거죠.
0: 몇 학년 때 오신 거예요?
2: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왔으니까
0: 어려울 때인데
2: 되게 어려울 때 왔어요.
0: 힘들 때 오셨네요.
2: 네.
0: 세상에.
2: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이제 성악 공부를 해서 좀 단단하게 목소리는 이제 실기는 잘 해놨어요. 그리고 하고 이제 제가 전 장학금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스쿨 오브 디 아트에 거기에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페라 전공을 하게 됐죠. 이제 거기서 이제 참 힘들었지만 정말 열심히 했어요.
0: 그럼 한 길만 쭉
2: 하고
0: 걸어오신 거네요.
2: 하나밖에 없었어 제가.
0: 그러니까 그때. 한 길만 오페라 네. 이걸 하겠다라는 그 짐작으로 네네네. 한 길만 쭉 걸어오신 거예요.
2: 그렇죠. 어렸을 때 그게 나의 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저희 엄마가 그때는 그 시민회관이었지 지금은 세종문화회관으로 바뀌었잖아요.
0: 그렇죠. 한국에 엄청 네. 커요. 거의 너무너무 네. 멋있어요.
2: 멋있죠. 근데 네. 그때 시민회관 때 제가 어머니께서 제 저를 그 고전무용 발레 이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네 살 때부터.
0: 네네네.
2: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독창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공연을 솔로 공연을 하게 됐어요. 부모님의 덕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그때 조금 미스테이크 실수도 했지만 굉장히 저한테 큰 힘이 된 거죠. 그 큰 무대에서 시민회관에서 혼자서 제가 고전 무용을 했었거든요. 인형도 막 이렇게 들면서 막 이렇게 같이 굉장히
0: 세종문화회관으로 그렇죠. 해야 알 거예요. 사람 청취자들은
2: 네 그때 당시는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 굉장히 최고의 그때 당시 최고의 무용수 남자 선생님들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성함은 근데 그분한테 제가 사사를 받고 고전 무용을 사실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몸 안에 그 움직이는 것이 그 음악하고 굉장히 연결성이 있잖아요.
0: 그게 베이직으로
2: 네 그러면서 해야죠. 몸에 배이게 된 거예요. 그 노래할 때도 그렇군요. 그 프레이즈마다 노래할 때 아하. 지금 오미오 바비노 까로가 오미오 바비노 까로 그럼 이게 하나로 연결이 되죠.
0: 예.
2: 그리고 손이 움직여져요. 손이.
0: 그러니까 네, 항상 오페라 하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2: 네.
0: 하더라고요.
2: 그럼 선생님 한번 이렇게 움직이면
0: 눈도 막 커지고 눈도
2: 커지고. 네. 그러면 눈도 커지고. 이 몸이 유연해야지. 이 몸이 악기이니까. 예. 그래서 몸이 이렇게 너무 텐스가 오면 노래하기에 굉장히 딱딱해지고 노래가 잘 안 풀려요.
0: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0: 재밌네요.
2: 네, 몸이 좀 이렇게 유연성이 있으셔야 돼서 저는 만약에 추천을 하면 뭐 무용도 좋고 또 이제 건강을 위해서 수영이 있잖아요.
0: 수영.
2: 네, 그래서 우리 티처들은 폐활량. 네, 폐활량도 좋아지고 그리고 막 이렇게 움직이죠.
0: 그쵸.
2: 손이.
0: 네, 자유형. 같이,
2: 네, 자유형. 네, 이것이 굉장히 호흡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영을 성악가들이 수영을 많이 해요.
0: 네, 그렇구나.
2: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와, 성량이 굉장히 풍부하세요. 네, 제가 이제 우리 에스더진 원장님을 안 지가 꽤 됐는데.
2: 그러게 말이에요.
0: 근데 그 음반도 주셨잖아요, 저한테. 네. 앨범을 주셨었는데.
2: 근데 여전히 참 이쁘세요.
0: 저요?
2: 네. 아름다우세요.
0: 방송용 멘트인 걸로. 네. 네. 아무튼 여전히 열정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이렇게 공연 올리실 때마다 진짜 보게 되면 멀리서 보면 진짜 멋지게 해내시거든요.
2: 네. 감사합니다.
0: 이번 공연도 정말 성공리에 네. 즐겁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2: 네.
0: 네. 특히 뭐 이번 공연에서 요 점은 정말 자랑하고 싶다라는 점이 있다면요.
2: 자랑이라고 할게는 좀 그렇고요.
0: 네. 근데 아마추어들이 모이는
2: 네,
0: 건데.
2: 아마추어들이 다 이제 모이셔가지고
0: 이 어려운 거를 전부 다 네. 암기해서 부르시잖아요.
2: 1년을 갖다가 이제 공부하셔서
0: 생각해요.
2: 근데 이제 암기를 이제 머리에는 암기를 하시는데 네. 이제 나이가 좀 있으셔서 네. 굉장히 떨리시대요.
0: 나이가 있으시더라고요.
2: 우왕청싱엄도 막 드시고 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거를 이제 머리에는 외운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책을 또 이렇게 앞에다 놓고 또 왜냐면 너무 또 쓰러지지만
0: 아니 프로젝트로 안 써줘요 가사를
2: 거기가 조금
0: 부탁을 해보면 안 될까요
2: 그런 한번 이번에는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0: 안
2: 그게
0: 돼요.
2: 예 좀 그런데 예, 예. 우리가 또 85세 되시는 분이 프레게라 그 기도를 같이 함께 가고 오페라 아리아 또 성가 네. 이런 것들을 부르시면 마음도 굉장히 더 좋아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0: 맞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자 오페라 뮤직 아카데미 공연이에요. 그죠? 어디에서 있느냐 하면은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
2: 네. 예.
0: 8월 23일이면 다음 주인가요?
2: 네.
0: 예. 8월 23일 일요일 날 주일 날이 있네요. 예.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셔서
2: 네.
0: 예. 보시면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2: 그래서 많이 우리들이 정말 그 사랑과 용기가 너무 필요하고요. 사실은 네. 큰 박수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저희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는요. 그거를 좀 감안해 주셔서 네. 좀 우리 어른들한테 좀 용기를 북돋아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제 음악회가 끝나면 우리가 저 다과도 잘 이렇게 해놨으니까는요. 네. 다과도 같이 나누면서 친교를 함께 하셨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0: 아, 오늘
2: 간절합니다.
0: 재밌어요.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네. 진짜. 왜 종종 시간 될 때마다 좀 모셔주면 좋겠습니다.
2: 아, 좀 불러주세요.
0: 네, 네. 이런 적극성, 열정 아주 사랑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오페라 뮤직 아카데미의 예, 에스터 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0: 안녕히 가세요.
2: 감사합니다.
0: 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0: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0: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0: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2: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1: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2: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3: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4: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3: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4: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두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3: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4: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5: 송영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매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존박이 불러주는 Falling 듣고 계십니다. 시카고 출신이죠. 예, 한국의 미국인인 존박. 2010년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2에서 준우승하면서 이름을 알린 가수입니다. 2012년 정식 데뷔해서 음악뿐만 아니라 예능, 유튜브 등을 넘나들면서 활동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뉴욕 공연을 했다는군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공연은 두 번째라는 존박, 이 Falling 지금 듣고 계시는 노래, 그리고 비스타, D&D 등을 부르면서 객석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노래 참 잘해요. 네, Falling 노래 들어봤습니다.

0: 한국 시각으로는 오늘이 8.15 광복절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서 역사적 의미와 감동적인 영화를 좀 살펴봤는데요. 일제강점기 목숨을 걸고 맞섰던 독립운동가들의 이 긴박한 작전과 투쟁을 그린 영화들도 많죠. 뭐 암살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그리고 밀정이라는 영화도 있고 영웅, 또 동주라는 영화, 시대의 아픔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과 영혼을 지켜낸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라고 할 수 있겠지요. 동주라는 영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흑백 화면 속에서 묵직하게 전해지는 이 시인 윤동주와 송몽규 열사의 꺾이지 않는 청춘 이야기, 동주 좀 준비를 했어요. 네,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2: 동주야, 네는 시를 계속 쓰라. 총은 내가 들 거니까.
3: 무동상장
4: 거의 상장이라고.
5: 그저 세상을 바꿀 용기가 없어서를 문학 속으로 숨는 것밖에 더 되니?
0: 영화 동주는 일제강점기 시를 통해서 시대의 비극을 노래했던 시인 윤동주와 그와 평생을 함께하며 항일투쟁의 길을 걸었던 사촌이자 동지 송몽규의 청춘과 신념을 그린 작품입니다.
1: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0: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후반의 분위기와 두 청춘의 섬세한 감정선, 그리고 화면 위로 흐르는 윤동주의 시 구절들이 한편의 시집을 읽는 듯한 그런 정갈한 울림을 선사합니다. 영화는 시인 윤동주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던 송몽규라는 인물을 조명하죠. 시를 쓰며 시를 아파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청년의 내면을 깊이 있게 표현한 이 동주 역할로는 강하늘 씨가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몽규 역할로는 박정민 씨가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 신념을 위해 타협 없이 직진하는 열정적인 혁명가 모습을 정말 압도적인 연기력으로 보여줍니다. 영화 중간중간 그 강하늘의 나레이션으로 그 서시도 낭송을 하고요. 자화상, 별하는 밤, 쉽게 쉬어진 시 등 윤동주의 대표작들이 흐릅니다. 인물들의 비극적인 상황과 시 구절이 결합해서 절절한 감동을 만들어내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대 앞에서의 이 정말 부끄러움과

신념을 나타내주는 그런 대사들도 참 많아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지. 네, 송명규가 정말 자신의 행동과 이 글에 대해 고뇌하는 동주에게 용기와 신념을 북돋워주는 그런 대사입니다.

0: 너는 시를 써라. 총은 내가 들 테니까.
1: 오래전에 떠나
0: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시를 바라고 시인이 되기를 원했던 게 너무 부끄럽고 동조하지 못하고 앞장서지 못했던 게 부끄러워서 서명을 못하겠습니다. 네, 일본 형사 앞에서 거짓 자백서 작성을 거부하며 터뜨리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당신들 말이 맞아. 내가 이 모든 걸 계획했어. 하지만 이루지 못한 게 원통해서 사인을 못하겠다. 예, 송몽규의 울분의 순간, 그 동주와 데뷔되게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거사의 분함을 토해내는 울분의 순간에 했다.

네, 동주라는 영화에서 이 자화상의 이 노래가 흘러나와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쉬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시인 윤동주가 쿠오카 감옥에서 사망한 6개월 후 일본이 패망하고 조선은 독립합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아,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0: fiber helps.
1: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2: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4: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3: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5: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6: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5: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6: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5: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6: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5: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7: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8: 뉴서울 호텔의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9: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2: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매 콤보도 19불 99,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안녕하세요. 서도 광부 출신 박형만 회장이 운영하는 카페 보넨입니다. 맛있는 커피와 함께 좋은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모임을 갖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 오늘은 카페 보넨에서 커피 한 잔. 즐거운 시간 어떠세요?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10: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 제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에브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9: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자, 희망찬 금요일 오후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희망차죠. 불금이니까요. 아마도 오늘 한국은 광복절의 아침을 맞고 집집마다 태극기를 베란다에 또는 문 앞에 꽂아놨었고 저 말고도 이전에 방송을 통해서 광복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어떤 아픈 과거지만 좀 가슴에 묻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피해자분들, 가족분들도 계시겠지만 때마다 생각나는 그 아픔 좀 접으시고 금요일을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자, 주말을 앞둔 이 설레임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이 설레임을 기운을 담아서 오늘 하루도 좀 활기차게 마무리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들의 아름다운 햇살들이 가득하시길 응원하면서, 자,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사람들이 여러 명 있던 뭐가 있던 나는 나야 뽐내는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내세우는 그 한마디, 나야 나, 내가 누군데,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꼭 남자분이 아니시더라도 여자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나야 나 외치면서 오늘 금요일 라디오는 내 친구 문을 열겠습니다.

네, 괜찮죠. 아직 나 정도면 얼마나 멋진 노래입니까. 남진 씨의 나야 나로 오늘 금요일 순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아침에 오늘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통계님 출근하셨네요. 통계님 사진을 그 카카오톡에 올려주셨는데 멋진 바다의 풍경인데 포항 쪽인가요? 오늘 포항 가셨나요? 어쨌든 간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도 보니까 주로 이제 로라님, 비비안님, 비비안님 귀가 좀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서로 담소하면서 나누는 그런 좋은 광경을 볼 수가 있어서 아주 흐뭇했습니다. 자, 순철님도 잠깐 다녀가신 것 같고, ITK님, 네, 응원함에 들어옵니다. 방긋방긋입니다. 네,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좋습니까?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귀팅 하시는 분들, 또 유튜브를 또 애청하시는 분들 모두 함께 이 그 주말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조금 그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오프닝 멘트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모든 분들에게 따사로운 햇살이 다 비춰서 좀 편안함을 가지는, 아 오늘만큼은 좀 편안하다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5시까지입니다. 오늘은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한 두세 시간이 가장 지루하고 좀 힘든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조금만 참았다가 주말 잘 보내시고, 혹은 또 주말에 어디 여행 계획하신 분들,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너무너무 행복한 우리 캘리포니아 LA의 날씨를 만끽하면서 좀 이번 주만큼은 다른 주에 비해서 좀 유난히 잘 좀 시간을 보내고 머리 안 아프게, 골 아픈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잠시만 주머니에 잡아서 꼬깃꼬깃 놔두고 주말까지는 안 꺼내봤으면 하는 그런 강한 욕심이 있습니다. 자, 시원한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오빠 나 믿지? 걸크러쉬네요.

0: 아이고 참 오늘 날씨하고 되게 어울리는 노래 통계님 멀리서 감사합니다. 순철님 오늘은 손녀가 오는 날인데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애궁 어설퍼라.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이쁘잖아요. 그냥 이쁜 만큼 하고 싶은 만큼 하세요. 안아도 주고 좀 뭐 그렇잖아요. 저는 뭐 손자가 둘이나 있지만 뭐 특별히 하는 거 없어요. 어쩌다 만나면 그냥 안아주고 그냥 웃는 거 보고 아직은 뭐 어리니까 그거밖에 해줄 게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자라야 뭐 어떻게 뭘 같이 뭐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다니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돌 지나고 이제 한 10개월 돼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끌어안고 그냥 볼 맞추고 그냥 이렇게 안아주고 그거 말고는 별로 해줄 게 없더라고요. 자 어쨌든 즐거운 시간 손녀하고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저는 항상 이 시간이면 출출해요. 보통 11시, 12시에 밥을 먹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맨날 제가 2부 시간에 여러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제가 아주 짜까지 넣어요. 맛있는 소반식당 하는데 아 오늘 그 우리 박영희 대표님이 나오셨습니다. 또 오늘은 어떤 맛있는 얘기 제가 한 20분 정도는 굉장히 배고프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모시고 또 오늘 풍성한 또 음식에 대한 맛있는 얘기 그런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자 이건 뻔했습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우리 가게와 비즈니스를 알리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방법 한인사회와 오랜 시간 함께해온 한국일보 업소록이 2026, 2027년 최신 정보로 새롭게 찾아갑니다.
2: 오랜 역사만큼 깊은 신뢰 업소를 찾는 고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한국일보 독자들의 집 앞까지 신문과 함께 배달됩니다.
1: 한 번의 광고보다 오래 기억되는 광고 신뢰로 선택받는 한국일보 업소록 2026, 2027 한국일보 업소록에 귀사의 비즈니스를 소개해보세요.
2: 광고 및 업소 리스팅 접수는 323-692-2100, 323-692-2100번입니다.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4: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5: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4: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5: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4: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6: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7: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8: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1: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유튜브로 화면은 여러분 보이시겠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한식, 힐링이 되는 곳 우리 소반의 대표님 박영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잠깐만 바이크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12: 안녕하세요.
0: 보니까 여기 지금 SK 냉동 사장님이 소반 네. 레스토랑 사장님 오셨네요. 은대구주름 최고요 이러고 계셨어요.
12: 아, 감사합니다.
0: 네, 자 여름인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12: 네, 잘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자 여름에 오시면은 어떤 네. 음식들을 찾나요?
12: 저희는 메뉴가 거의 똑같잖아요.
0: 아, 거의 비슷해서
12: 뭐 여름이라고 시원한
0: 특별히 뭐 여름에 콩국수 하는 게 아니니까.
12: 똑같습니다.
0: 아
12: 네.
0: 그렇구나.
12: 1년 내내.
0: 네. 근데 이거는 오늘이 제가 알기로 이제 말복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12: 아,
0: 계절기로.
12: 예.
0: 근데 소반은 말복하고도 그냥 똑같이
12: 몰라요.
0: 그냥.
12: 예. 아, 그래서 어떤 손님이 와서 뭐 오늘 노인 그 뭐 있는데 노인정인가 거기에서 네네네. 삼계탕 나왔다 그러셨구나.
0: 아, 예. 예. 오늘 말복이라서 그랬고.
12: 예. 그분은 그래서 고기를 안 드시니까 우리 집에 와 가지고 은대구조림하고 알탕 드시면서 고기를 안 드신다고 그래서 그거 드셨다고.
0: 아니, 제가 방송 전에 잠깐 예. 우리 대표님 말씀드렸는데 이제 영사님이 네. 이제 아마 바뀌시나 봐요.
12: 총영사님이
0: 그 소반에 들리셨다고.
12: 네, 네, 근데 저는 전혀 그 시골에 우리 가게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소식을 모르는데 어제 오셨는데 인사도 못하고 나는 전혀 모르고 너무 그냥 미안하고 혹시 어디를 가시더라도 또 저기. LA가 최고잖아요. LA에서 이제 총영사님 하셨으니까
0: 네네네.
12: 어디 좋은 나라 뭐 대사님이나 어디나 가시기를 예. 기도하고
0: 네.
12: 제가 인사를 못 드려서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꼭 좀 건강하게 잘 계시고 잘 가시라고
0: 네.
12: 좀 전해주세요.
0: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네. 무슨 행사를 하신다고요?
12: 아, 다인 LA라고요.
0: 그 어떤 행사입니까?
12: 네. 그게 이제 LA 무슨 회사에서 아마 다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등록을 하면 2주 동안 그걸 합니다. 15일 동안. 그러면은 이제 메뉴가 이제 여러 가지를 시키면은 돈이 네, 많잖아요. 네,
0: 그렇죠.
12: 그러니까 메인은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뭐 두부전이나 뭐 된장찌개나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좀 싸게 그렇게 소개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0: 그러니까 식당마다 네. 소반은 소반대로 네. 소반의 음식을 소개를 하고
12: 네. 다른 데는
0: 뭐 다른 식은
12: 하고.
0: 자기네 식당을 네. 하고 그러면 네. 2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8월 제가 알기로 8월 14일에서 28일까지 네. 하는 거로 알고
12: 해요.
0: 있어요.
12: 근데 이제 그 금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니까 15일인데
0: 네.
12: 그다음에 또 토요일 일요일이니까요. 거의 막 17, 18일
0: 그렇죠.
12: 그 한 3주는 완전 비상입니다.
0: 아, 그렇구나. 그럼 네. 혹시 이런 행사에는
12: 네.
0: 아, 요새 그 젊은 그 우리 친구들도 많이 이걸
12: 그렇죠.
0: 보고 오나요?
12: 그렇죠. 거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죠.
0: 왜냐하면 요사이는
12: 네.
0: 그 앱이 많아서
12: 네.
0: 뭐 그 음식하는 그 앱들이 많잖아요.
12: 네.
0: 옐프도 있고 뭐 네. 이런 사람들이 그걸 많이 이렇게 보고
12: 네.
0: 찾아가는 것 같아요.
12: 네. 근데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행사가 있어도 몰라요.
0: 아, 그런데 네.
12: 이제 그 저 거의 다 젊은 분들이 그거 보고 오시죠. 예.
0: 아 그랬구나. 그러면 예. 이번 다인 행사에서는 우리 소반에서는 어떤 음식이 좀 그 얘기해 주실 만한 음식이
12: 이번에는
0: 있나요?
12: 되게 간단하게 우리 딸이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 그거 세 개를 위주로 했더라고요.
0: 그리고 저기 광고하는 그 간장게장 저가 광고하는 그 세 가지 메인 메뉴.
12: 메인 메뉴에다가 거기다가 뭐. 해물 두부전 저희가 되게 그걸 손님들이 좋아하시거든요.
0: 해물 두부전.
12: 네,
0: 그거 맛있겠네요.
12: 네피스 원 오다가 7개인데 네피스 드리고
0: 네.
12: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부전 드시기 싫은 분은 그 무슨 청포묵 있잖아요. 여름에는
0: 아,
12: 시원하잖아요.
0: 아, 예, 예.
12: 그거를 이제 빨강 파랑색 여러 가지 그 오, 한국의 타, 탕평채라고 해서
0: 예, 예, 예.
12: 그 궁중에서 먹던 그런 그 묵을 그 둘 중에서 하나 고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하나 하나 하나 시키려면 비싼데
0: 아, 그렇지.
12: 그렇게 하니까 되게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고
0: 아.
12: 그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0: 그럼
12: 같아요.
0: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갈비찜을 시켰다.
12: 네.
0: 그럼 거기에 된장찌개, 뭐 청포묵 이렇게 아니면은, 먹을 수가 있는
12: 예, 그렇게 먹을 수
0: 아니면
12: 있고,
0: 두부전
12: 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김치찌개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0: 그럼 양도 푸짐하고 뭐 예. 훌륭하게 먹겠네요.
12: 네.
0: 오, 야 그렇구나.
12: 예.
0: 자, 이게 이제 사실 그 물론 그 어떤 그 식당이건 특히 식당 같은 게 행사를 하게 되면.
12: 네.
0: 아, 뭐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12: 네.
0: 뭐 어느 집은 어떤 프로모션을 하고 뭐 네. 어떤 집은 뭐 무슨 저 평양 빈대떡을 주고 뭐 이런
12: 네,
0: 것도
12: 네.
0: 많이 하는데
12: 맞아요.
0: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딴 식당보다 우리 소반 식당에서는 기본 베이스가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
12: 네.
0: 사실 간장게장이나 은대구조림이나 또 그다음에
12: 갈비찜.
0: 저 갈비찜이 네. 워낙 세게 나오니까
12: 네.
0: 다른 게 붙어도 일단 그 맛에 저는 아주 지금 우리 SK 사장님이 말하는데도
12: 네.
0: 그런 것 같아요.
12: 네.
0: 다만 이렇게 좋은 의미로 네. 이 행사를 하게 되니까
12: 네.
0: 더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12: 네.
0: 그러는 것 같아요.
12: 네. 와. 맞아요.
0: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12: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우리가 행사가 지금 세 번째 이걸 하고 그 전에는 몰랐어요. 우리는 근데 이제 막내딸이 오니까 이걸 아니까 신청을
0: 아,
12: 해서
0: 그렇죠. 젊은 세대가
12: 하게,
0: 아니까
12: 예,
0: 아무래도
12: 아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 젊은 사람 아니면은
0: 근데
12: 진짜 힘든.
0: 예. 저는 굉장히 그거를 추천하고
12: 예.
0: 앞으로는 따님이 좀 더 열심히 해서
12: 예.
0: 뭐 어디가 됐건 각종 이런 행사를 좀 많이 해서
12: 네.
0: 일단은 알려야 되잖아요.
12: 맞아요.
0: 사실. 모든 분들이 와서 비싼 비용을 내고 인터뷰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거거든요.
12: 그렇죠. 네.
0: 그리고 사실 미국에 살면서 특히 한인타운에서는 신문을 매일 볼 수도 없는 거고
12: 그렇죠. 네.
0: 그러다 보니까 귀로 듣는 수밖에
12: 네.
0: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광고 듣다가 어디 새로 생겼네. 네. 한번 가볼까 이러는 일이 다변사예요.
12: 그렇죠.
0: 그런 것 같아요.
12: 네.
0: 아, 물론 뭐 소반이라는 식당 자체가 사람들한테 알려있고
12: 네.
0: 단골 위주로 있지만 네. 그래도 좀 폭넓게 많은 분들이 알고
12: 그래도 그날 광고를 들으면 어머 참 잊어버렸네 가야 되겠다
0: 그렇죠
12: 이렇게
0: 그럼,
12: 생각이 돼서
0: 그럼요
12: 오시는
0: 그런 게 생각이
12: 많아.
0: 났죠 아, 야, 한번 가야 되는데 에이. 내가 잊고 있었네 이런 효과도
12: 그럼요.
0: 있는 것 같아요
12: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0: 네.
12: 저희가 광고를 하다가 한참 안 했잖아요
0: 예, 예, 예.
12: 그래서 다시 라디오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0: 네.
12: 정말 왜 이렇게 한국 분들이 안 오시나 그랬는데 광고하고 한국 분들이 지금 많이 오시잖아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2: 네.
0: 반가운
12: 그래서
0: 소식이에요
12: 그래서 아, 아무리 잘해도
0: 그럼요. 네.
12: 잊어먹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0: 네,
12: 광고가
0: 그렇죠.
12: 나가니까
0: 아.
12: 네. 그래서 너무 저는 한국 분들이 너무 그립거든요
0: 아, 그러시구나 네.
12: 아무리 누가 외국 사람들 네. 와서 맛있다 맛있다 해도 한국 분들이 맛있다 한가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2: 에이.
0: 다르죠.
12: 근데 요즘은 너무 행복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에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 인터뷰 하신 중에 뭐 다른 사실 식당하고도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가장 가슴에 남아 있는 말은 얼마 전인가 인터뷰 하실 때 경기가 안 좋고 좀 덜 되실 때는 뭐 딸하고 남편하고 하는데 우리가 좀 덜 먹으면 되죠.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게 참 가슴에 많이 와닿았어요.
12: 그러니까 손님들이 우리 소반만큼 지금 몇 년째 안 기억이 안 나는데 물가는 너무 많이 오르는데 왜
0: 엄청나죠.
12: 이렇게 소반은 안 올리냐고
0: 그렇죠.
12: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딸이 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시켜서 먹는 그런
0: 네,
12: 게 있대요.
0: 네, 네, 네, 네.
12: 근데 우리는 너무 그 양이 많고 크니까 여러 가지
0: 그렇지,
12: 시키게 하려면
0: 그렇지.
12: 가격을 안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0: 아, 그렇죠.
12: 그래서 안 올리고 있으니까 너무 와서 푸짐하게 드시고 또 맛있는 데다가 건강한 음식인데다가 가격까지 좋으니까
0: 그러니까요.
12: 이 불경기에도 그래도 운영할 수 있는 게 그 우리 딸하고 남편의 의견을 따른 게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0: 사실 만약에, 그게 보통 이제 물가가 오르면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가격은 같은데 양이 많이 줄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12: 우리는 똑같이 주면서.
0: 그러니까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가장 운영하시는데.
12: 근데 대신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게 그래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죠. 처음에는 이러다가 큰일 났다.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그렇죠. 어떻게 안 올리고 할 수 있냐 그랬는데 엄마 요즘 안 돼요. 올리면 그래서 월급을 반 깎았다 그랬잖아요.
0: 그렇죠.
12: 그래서 반 깎고 저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운영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구나. 예. 근데 뭐 그 사실 경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물가는 올라가는데 우리 수입은 그대로고.
12: 그대로고.
0: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사는 게.
12: 예.
0: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외식이에요. 사실.
12: 맞아요. 예.
0: 왜냐하면 밖에서 한 끼 먹으면 되는데 예. 굳이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지켜나가시는 비결 중에 하나가 예. 그냥 그대로 유지해 손님을 예. 받는다는 거는 예. 일반 그 비즈니스 하는 그 업주가 생각하기는 쉽지는 않은 생각 같아요.
12: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랬어요. 남편하고 딸한테 그러면 안 올리겠다. 안 네네, 올리는데 네네.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마이너스가 안 돼요. 예.
0: 그렇구나. 그러면 뭐 되는 거죠. 예. 뭐. 그러면 28일까지니까 어쨌든 네. 이제 다음 주까지는 예. 이 행사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얘기네요. 네.
12: 다음 주까지.
0: 아 다음 예. 주까지네. 그러니까
12: 거의
0: 뭐
12: 말까지는
0: 말까지 거의, 있는 예. 거니까 2주는 넉넉하게 있으니까 예. 여름에 뭐 언제든지 가셔서 예. 좀 맛있는 음식.
12: 그리고 2주 지나도 바쁠 때 저기 이제 만약에 못 오시면 그 다음에 오셔도 그대로 해드리려고 그래요.
0: 아, 예. 이야 좋습니다. 네. 저도 꼭 한번 가겠습니다.
12: 예, 예,
0: 저는 아주 그 딴 거보다 뭐 갈비찜이 됐건 뭐 운데구조림이 됐건 청포묵 한번 먹고 싶어서 예. 여름엔 그게 시원하고
12: 여름에는
0: 좋잖아요.
12: 몸을 시원하게 하는
0: 그럼요.
12: 음식이에요.
0: 그게 제일 좋은 것 예. 같아요. 제가 뭐 항상 뭐 얘기 드리지만 우리 대표님이 고맙게도 방송하시면 저한테 한 짐씩 싸서 줍니다. 뭐 음식을. 근데 음식도 음식인데 저는 너무 좋은 게 반찬이 한 10가지 와요. 근데 그 며칠 먹어요. 두면은. 그러면 메인 먹고도 그냥 밥에다 물 말아갖고 그 반찬하고만 먹어도 한 며칠은 정말 뚝딱뚝딱 먹는 것 같아요.
12: 네.
0: 그래서 혼자 속으로 생각해 아니 반찬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렇게 10개씩이나 하시려면 그거 쉬운 일 아닐 텐데.
12: 제가 한 15가지를 합니다. 아침에.
0: 아 그래요?
12: 그러면 이제 그 전날 제가 뭐 버섯이고 뭐고 다 다듬어 놓고 자르고 그러니까요. 다 해놓고 뭐 무시래기도 막 삶아서 오래오래 삶아야 됩니다. 은은하게. 다 해서 준비해놓고 아침에 오면 한 3시간 동안 합니다. 반찬을.
0: 예.
12: 한 6시쯤 나가서 3시간 하면은 이제 하고 집에 가서
0: 아니 아침에 6시에 나오세요 그러면?
12: 예.
0: 그럼 혼자 하시겠네 아무도
12: 없이. 네 혼자
0: 없이.
12: 해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조금 늦을 때는 뭐 7시에도 나오고 뭐 그럴 때도 있는데 그 시간에는 누가 들어오면 우리 남편 못 들어옵니다.
0: 그렇구나.
12: 예,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0: 그러면 보통 이제 15가지 정도 하시는데 예.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하세요?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세요?
12: 거의 비슷해요. 조금씩은 거의. 바꾸는데
0: 네네네.
12: 이제 종류도 조금 바꾸는데 너무 열 몇 가지 하다 보니까
0: 그렇죠.
12: 한두 예. 가지나 바뀌어지지 안 바뀌어지고 이제 가끔은 된장 넣고 뭐 무쳐야 되는데
0: 예.
12: 어떤 날은 내가 간장 넣고 무쳐보자 그래갖고 조금씩 바꾸는 건 있어요. 오이도 무칠 때
0: 예.
12: 고춧가루로 무치는데 어떨 때는 고추장도 넣고 싶어요. 그 맛을 나는 또 되게 좋아해요. 그럼 또 고추장도 넣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조금씩
0: 그랬구나.
12: 그날에 내가 먹고 싶으면 예, 예. 바꿔요 제가.
0: 아 네. 그렇구나.
12: 네.
0: 저는 그 여러 가지 반찬 좋은데 가장 그 이 별미가
12: 네.
0: 그 파슬리 같은데 땅콩 소스 같은 거 이렇게 버무린 네. 게 있어요.
12: 아 샐러리에다가 들깨.
0: 들깨예요? 저는 그 고소해서
12: 네.
0: 전 그게 그렇게 입맛에 닿더라고요. 네.
12: 그
0: 보니까.
12: 들깨가 네. 너무 비싸잖아요.
0: 예, 네, 그렇죠.
12: 그래서 제가 그냥. 못 쓰다가 아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큰 50파운드를 사요.
0: 예.
12: 그래가지고 그걸로 그냥 날마다 씻어서 한 5번은 씻어야 돼요. 혹시 흙이 돌이나 이게 있을지 모르니까.
0: 왜냐하면 그게 네. 맨입에 먹기가 좋아요.
12: 네.
0: 짜지도
12: 되게
0: 않고 고소해서.
12: 되게 맛있죠.
0: 저는 사실 땅콩 소스인 줄 알았어요.
12: 근데
0: 그게 들깨였구나.
12: 네네. 들깨에다가 저기 조금 소금 조금 넣고요. 갈릭 솔트 네. 제가 좋아하는 갈릭 솔트인데 그거에다가 새우젓을 조금 다져서 넣습니다.
0: 아 새우젓 근데 새우젓 네. 맛은 전혀 안 나더라고요.
12: 다져서 넣고 이제 그 들깨가 고소하니까.
0: 아, 예. 그렇구나. 예.
12: 뭐 연근조림도 되게 제가 궁중요리같이 이렇게 엄청 신경 써서 만들고 땅콩 멸치 그런 거는 그러니까. 술안주에 좋고.
0: 뭐.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집에서는 어떻게 식사하세요?
12: 집에서는 저는 음식 안 합니다. 거의.
0: 집에서 누구 하세요?
12: 남편이.
0: 아, 사장 하세요?
12: 왜냐면 제가 이제 이번에 이틀 전에가 우리 13주년 기념이었어요.
0: 아이고 축하합니다.
12: 결혼 기념이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남편이 집에 그날은 있어서 내가 LA에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들은 여자가 다 음식에 넣고 퇴근할 때 들어가면은 네. 오늘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해놨을까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저는 제가 맨날 그러고 들어가거든요. 훨씬 자기가 더 맛있게 하니까.
0: 예.
12: 근데 뭐 이거 먹고 싶어 해줘 이렇게 하면 잘 안 해주고요.
0: 네.
12: 오늘은 뭐 먹을까 뭐 먹고 싶은데 이거 할게 그러면은 자기가 얼른 가서 내가 할게
0: 그러시구나.
12: 자기가 해야지 맛있으니까.
0: 아, 그렇죠.
12: 그래서 그렇게 남자들은 좀 청개구리 띠가 있는지 이거 해줘 그러면 안 해요.
0: 그러니까요.
12: 그러면은,
0: 그런
12: 아우 이거 해야 돼 말을 좀 이쁘게 해야 되는데
0: 네네네.
12: 그래서 저 막 청소도 저는 하기 싫어하거든요. 남편이 하거든요.
0: 그
12: 막 청소하면 미안하니까 여보 왜 청소에 힘들게 그냥 네. 나도 막 이러면 열심히 또 합니다. 막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굴려야지.
0: 네.
12: 왜 이거 쓰레기 좀 버려줘요. 왜 안 버려 이러면은 진짜로 안 합니다.
0: 그래요?
12: 네.
0: 하긴 저도 좀 그런 끼가 있어요. 네. 하라 그러면 안 하고.
12: 안 하고.
0: 네. 가만히 놔둬야 하고.
12: 그래서 여보 청개구리 띠가 왜 없어 띠 중에서 내가 맨날 그러는데
0: 그러시구나.
12: 그러니까 거꾸로만 하면 돼요. 거꾸로만.
0: 네. 자, 오늘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네. 소반 식당의 박영희 대표님과 함께 하시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8월 14일입니다. 오늘이네요. 그죠?
12: 네, 오늘부터 시작.
0: 오늘부터 2주간인데 우리 대표님 말로는 계속 네. 드린다니까
12: 네.
0: 아주 다이닝 LA 위기입니다. 여러분들 소반에 가셔서 네. 그동안에 아셨던 메뉴에 좀 더 보충된
12: 네.
0: 맛있는 절기 음식을 좀 드시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올림픽과 놀턴에 아주 쉽게 자리 잡고 있고 파킹락도 편안하고 단 화요일만 휴무입니다. 아, 여러분들 메모해 두시고 예약하실 분은 323-936-9106 323-936-9106으로 연락하십시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한 말씀 주세요.
12: 네 뭐 특별한 건 없고
0: 예.
12: 그 다들 여름이니까 입맛이 저도 요즘 저같이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 살짝 음식 맛이 없을 줄 알아서 내가
0: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 여름을 타는 거예요, 그죠?
12: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나 같은 사람도 타는데
0: 예.
12: 그래서 건강하게 맛있는 네. 음식 드시고
0: 네.
12: 일단 먹어야지 힘이 나요.
0: 아 그럼요. 네. 기운이 나니까.
12: 네.
0: 아무쪼록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12: 네.
0: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2: 네.
13: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14: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3: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14: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3: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614 감성구이 포차 화연.
15: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8: 213-383-3838 213-383-3838
19: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20: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21: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경치약, 칫솔, 주경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 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원 플러스 원까지.
20: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 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22: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1: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8: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1: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22: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말복 준비도 H마트에서
23: 정성 가득 든든한 한 끼 하림 삼계탕, 쫄깃탱탱한 통통배, 쫄깃 쭈꾸미,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통통배 운하기부터
22: 무더위 속 상큼하게 즐기는 광동 비타오백과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챙기는 정관장, 아답토 콜라겐까지
23: 말복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보양식과 건강식품으로 지친 여름 맛있게 기운 충전하세요.
2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로라님 잠깐 들리셨네요. 달라 보시느라고 바쁘신데 그래도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마무리 잘하시고 편안한 주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알청님 오셨습니다. 요즘 10불 초반에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이서 사 먹을 만하시다고. 네, 자. 그렇습니다. 요사이 그 식사하는 비용도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부담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TK님 좀

네, 차분한 노래 김성호의 회상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뭐 좀 전에 우리 소반식당의 박영희 대표님과 인터뷰를 나눴지만 사실 음식이라는 것이 물론 뭐 라면을 한 그릇 먹던 밥에 된장찌개를 먹던 뭐 갈비찜을 먹던 어떤 걸 먹던 사실 한 끼의 밥에 불과해요. 그러나 제 소견으로는 이제 누구하고 맞먹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래야 좀 맛깔나게 더 먹고 기분 좋게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편안하지 않은 사람하고 식사 자리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렇게 뭐 좋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까 순철님께서 손녀가 오는 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금 얘기한 대로 식구끼리 모여서 손녀하고 같이 좀 맛있는 거 좀 뭐 사다가 드세요 아니면 가서 드시든지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우리 알청님도 항상 저희 카카오톡 내용에 들어오셔서 점잖게 포근함과 따뜻함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아유 반가운 노래입니다, 여러분.

0: 네, 아낙 프레디 아길라라는 필리핀 가수, 모자를 쓰고 긴 머리를 썼던 기타를 둘러맸던 그 가수, 라빈님 맞습니다. 예전에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뭐 이런 가사로 불렀던 기억나는 것 같은데, 이 노래를 많은 우리나라 가수들이 번안해서 불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가수가 엽서란 노래를 부른 정윤선 씨가 아들아라는 가사로 번역해서 우리 라빈 씨 말씀처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던 노래고, 아마 제가 알기 있기로는 필리핀의 영웅적인 가수로, 필리핀의 영웅적인 복서 삐까오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우리 필리핀의 영웅적인 가수 아낙, 그 당시 80년대에 우리나라 전국을 이 아낙으로 뒤덮었던 그런 추억도 있는 좋은 노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필리핀에서 아낙이라는 그 라이브 카페를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운영을 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카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잠시 후 4시 2부 이 시간에는 우리 라빈 씨와 함께 고니비니의 유쾌한 라디오, 오늘 순서에서는 오늘이 마침 말복이랍니다. 자, 보양식, 여러분들 뭐 너무나 보양식은 이미 삼계탕을 점심으로 드시거나 오늘 삼계탕을 기획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의 보양식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우리 함께 얘기 나누면서 금요일 2부 시간을 꽉 채워서 즐겁게 보내기를 기대합니다. 자,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레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 네.
4: 수영도?
3: 그럼요.
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7: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6: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7: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6: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예고했다시피 잠시 후 2부에는 우리 비니 씨와 함께 유쾌한 라디오에서 오늘이 말복입니다 해서 보양식 이야기, 뭐 보양식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대표적인 것이 삼계탕이고 그 이외에도 많은 보양식들이 있어서 각자 나름대로의 보양식 이야기. 아, 알청님 요즘엔 너무 잘 먹어서 안 먹는 게 보양식. 네, 옛날에 보양식은 밤 그리고 아 예 와우 이거였군요. 네, 한국에서는 많이 그렇게들 드셨었는데 자 어쨌든 간에 2부 이 시간에는 보양식에 대한 얘기를 앞두고서 오늘 마지막 1부 고기로는 최진희의 미련 때문에 보내드리면서 저는 2부에 가서 먼저 여러분의 보양식 준비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부고 안내입니다. 연세대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졸업 후 20년간 마가교회를 충성되이 섬기셨던 김현식 전도사님께서 2026년 8월 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 예배는 8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LA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에서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213-516-2878입니다.

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3: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2: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3: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4: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5: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6: 카페보넨?
5: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6: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5: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7: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5: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8: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아이고 참 깜짝 놀라셨죠. 웬 삼계탕 타령이냐고. 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우리 비니 씨와 함께 유쾌한 라디오 오늘은 이 복날의 보양식에 대해서 함께 재미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스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gia.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네, 고니와 빈의 유쾌한 라디오 시간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네.
1: 여러분.
0: 네, 자, 우리 H님 오셔서 돌아가신 분, 우리 김현식 전도사님, 마가교회 전도사님, 삼각 고인의 명곡을 빕니다. 자, TK님, 김성호 씨의 회상은 제가 일부 시간에 멋지게 틀어드렸습니다. 자, 뭐 예고해드린 대로 제가 네. 일부 처음에 삼계탕 노래를 틀었어요.
1: 들었어요. 예. 저는 그런 노래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0: 음식마다 다 있어요, 노래가.
1: 아, 진짜요?
0: 근데 노래 버전이 제가 타령이 좋아서 네. 그냥 들었는데
1: 네, 아주 신박하던데요.
0: 물론 삼계탕이라는 음식 자체가 평소에도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음식이긴 해요.
1: 네. 네.
0: 근데 뭐 복날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절기에 절기. 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제 기억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무슨 이 복날이 되면
1: 네.
0: 지금은 뭐 안 먹지만
1: 네.
0: 옛날에는 뭐 좀 그 보 무슨
1: 네,
0: 탕 그래서
1: 네. 말씀 안 하셔도 알 것 예, 같은. 예.
0: 근데 저도 친구들 따라 어른 따라 몇 번은 갔는데 거기 가면 항상 삼계탕이 있어요.
1: 아, 그거랑 왜냐면 삼계탕 같이.
0: 그거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쵸? 따로 준비한 게 뒤에가 삼계탕이에요.
1: 아, 그래요?
0: 항상 저는 삼계탕을 먹었어요. 그냥 구경만 했죠.
1: 진실의 방으로.
0: 네, 아니, 진짜 구경만 했어요.
1: 네.
0: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그걸 떠나서 그거 말고도 먹을 게 많아서
1: 아, 그럼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안 먹었어요.
1: 근데 네.
0: 그것도 오래전 얘기지
1: 네네네.
0: 요사이는 그런 게 없었고
1: 네.
0: 또 일설에 의하면 동네에서 옛날에는
1: 네네네.
0: 그 이렇게 좀 종류별로 우리가 좀 이렇게 종류를 모으는
1: 나누죠?
0: 개들을
1: 네.
0: 똥개라고 많이 불렀어요.
1: 네, 네.
0: 똥개들이 사라지는 거야.
1: 복날만 되면
0: 네, 그 네. 근처만
1: 네.
0: 다면
1: 네.
0: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1: 네.
0: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추억들이 있었어요. 근데
1: 네,
0: 아마
1: 맞아요. 네.
0: 우리 비니 씨 같은 경우는
1: 비니가 누구죠? 자꾸 지난주부터
0: 죄송해요.
1: 라빈 씨.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더워요.
0: 예, 예. 자, 그런 경우는 15살에 미국 오셨으면 그런 추억들은 별로 없으시겠네요.
1: 아, 그렇지만 뭐 듣기는 했죠.
0: 네.
1: 그리고 제가 또 자라기를 이렇게 네. 시골에서 자란 게 아니니까 그래도
0: 네.
1: 그 저희 그 친척 어른들도
0: 네.
1: 드셨어요.
0: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네. 굉장히 몸에 좋은 보양식이라고 그러고
1: 네.
0: 또 들리는 얘기는 산모한테 그렇게 좋대요.
1: 그게요?
0: 예.
1: 아, 진짜요?
0: 왜냐하면 단백질이 많아서 그만큼 좋았다고.
1: 아.
0: 그래서
1: 네.
0: 아기 낳은 사람 또 수술한 사람들은 그걸 좀 보양식으로
1: 그래요?
0: 추천했다는 일설도 있어요.
1: 드시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닐 것 같고 어떤 뭐 이유가
0: 예.
1: 있겠죠.
0: 뭐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뭐 그거는 뭐 다 지난 얘기고 그거 말고도
1: 네.
0: 주로 사실 보양식 하면은 제일 네. 먼저 떠오르는 게 삼계탕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아요.
0: 자, 돌발 질문. 집에서 삼계탕 손수 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1: 예전에는 했죠. 압력솥에다가.
0: 압력솥에다가
1: 하면 이제 금방 되죠. 그리고 그 삼계탕을 하려면은
0: 예,
1: 완전
0: 예.
1: 그 큰 닭보다는 어린 예. 닭.
0: 영계
1: 네네.
0: 조그만 거.
1: 조그만 거. 얘네들 이제 다 손질 좀 해가지고 그리고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닭의 그 날개 부분이 있잖아요.
0: 네.
1: 날개가 있으면 끝부분은 가위로 잘라주는 게 좋대요. 거기까지 먹으면 풍 걸린다 그랬어요. 저도 어디서 주워들었는데
0: 남자들은 바람 난다 그랬는데
1: 아주 잘 아시겠네요. 골라 드시겠네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그 네. 양쪽 끝은 이제 잘라내고 그게 아마 무슨 또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압력솥에 하면 한 30분이면 이제 푹 잘 나오기는 하는데 요즘은 너무 그 잘 냉동식품으로 삼계탕이 잘 나와서요.
0: 그 제가 이렇게 그 봉지에 들은 거 있죠?
1: 네.
0: 그거 한번 끓여 먹어봤는데 훌륭해요.
1: 너무너무 괜찮아요.
0: 네.
1: 인삼도 들어있고 딱 한 끼 그냥 드시기에 너무너무 괜찮죠. 네, 식당에서들도 좀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뭐 잘 모르는
0: 주로 이렇게 보니까 배를 갈른 다음에
1: 네.
0: 그 안에 뭐 대추, 인삼,
1: 찹쌀을
0: 넣고
1: 네.
0: 그다음에 꼬매가지고 끓이면
1: 네네.
0: 아주 그냥 보양식이
1: 근데
0: 된다고.
1: 꼬매기까지는 안 했어요. 뭐 다리를 꼬아서 뭐 실로 이렇게 묶으라는데 그것까지는 그냥 안 했고 그냥 지네끼리 잘 어울려져갖고 찹쌀이 익으면서 이렇게 끈기가 나오니까
0: 네, 그렇죠.
1: 얘네들을 다 이렇게 품어 안더라고요.
0: 저는 개인적으로 뭐
1: 네.
0: 삼계탕까지는 안 해도
1: 네.
0: 그냥 그 닭을 삶아 먹는 백숙을 그렇게
1: 맞아요.
0: 좋아해요.
1: 네.
0: 그 살보다도 전 국물이 좋아가지고
1: 맞아요.
0: 아, 아주 닭곰탕
1: 그러니까
0: 일종의.
1: 더워도 네. 그렇게 국물을 쫙 마셔주면 진짜 막 힘이 나는 것 같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속이 굉장히 뜨뜻해지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이 더울수록 그런 보양식을 챙겨 드셔야 하는 게
0: 그렇죠.
1: 이 더워서 우리 이게 피부나 이런 데는 뜨겁고 그렇지만
0: 그렇죠.
1: 계속 찬 음식을 섭취를 하니까 이 내 네. 얘네들은 계속 지금 얼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드시는 게 그렇게 뜨거운 국물을 드시면
0: 조금 아까
1: 좋죠.
0: 인터뷰 끝나신 우리 일부에 끝난 소반 사모님도
1: 네.
0: 웬만해서는 입맛이 없지 않은데 네. 요새 입맛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1: 아, 네. 요새 좀 이렇게 절기가 좀 바뀌고 바뀌고 막 그러면서 그러는 것
0: 네.
1: 같아요.
0: 우리 한국의 통계님이
1: 네.
0: 대구에서
1: 네.
0: 말복하면 매기 매운탕이라고 또
1: 매기 매운탕 너무 좋죠.
0: 오, 너무 좋죠. 매운탕 자체가
1: 그 예. 매기가 약간 흙 냄새 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 맛으로 먹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호불호도 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 근데 제가 요새 이제 그 보양식 그래서 좋은 거를 드시는 것도 좋지만
0: 네.
1: 여름에는 진짜 청취자 여러분 식중독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0: 배탈 조심하셔야 돼요.
1: 정말 사소한 건데. 우리 지난주에 마킨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포도를 샀단 말이에요. 포도.
0: 아, 포도.
1: 포도를 샀는데 알도 굵고 가격이 조금 뭐 그래 보이긴 했는데 아, 내가 여름에 이 포도 하나 못 먹어. 샀단
0: 오케이.
1: 말이에요.
0: 오케이.
1: 근데 이거를 미리 다 이제 씻어 놨어요. 그리고 나름 그 잘 보관을 한다고 냉장고에 이제 넣어 놨는데 이 한 송이가 좀 크다 보니까 다 먹지를 못했단
0: 그렇지,
1: 말이에요.
0: 당연하지.
1: 그래서 이제 남겨놓고 예, 이제 조금씩 예, 먹고 예, 있는데 예. 그저께 제가 이제 먹으려고 딱 봤는데 곰팡이가 있는 거예요. 포도에
0: 냉장고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1: 네네, 분명히 그리고 밀폐 용기에 넣어놨는데
0: 오케이, 오케이.
1: 그래서 그거를 또 나름 정수물로 이제 이걸 좀 씻어냈어요. 근데 먹으면서도 좀 찝찝하긴 한데 이게 살 좀 씻어내보고 괜찮겠지 하다 먹었는데 너무너무 단 거예요. 너무 그 와중에 또 너무 맛있는 거예요.
0: 오케이.
1: 그래서 이거 씻으면서 몇 개를 또 먹었어요. 이게 저의 뒤통수를 이렇게 칠 줄 몰랐어요. 배가 너무 막 이 장을 막 꼬집어 닦는 것 같이 아프고 막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채취피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포도처럼 약간 물렁하고 그렇게 과즙이 많은 과일은 곰팡이가 피었을 때 표면을 닦아낸다고 해서 씻겨지는 게 아니래. 이미 벌써 과육 안에 다 침투했다는
0: 네네네.
1: 거예요.
0: 네네네.
1: 와 진짜 여러분 드시는 거 너무너무
0: 제가
1: 조심하셔야
0: 이제 가끔
1: 돼요.
0: 간혹 가다가 우리 라디오 서울 그 닷컴에 들어오시면 이 시니어 슬기로운 시니어
1: 네.
0: 생활에
1: 네.
0: 건강 정보가 많아요.
1: 많아요. 네.
0: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게 냉장고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1: 절대 아니더라고요.
0: 절대 아니라고요.
1: 맞아요.
0: 그러면서 찌개 같은 거는 데웠다가 넣었다가 먹고 그러면
1: 그래도
0: 박테리아 덩어리를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1: 네.
0: 지금 말씀하신 대로
1: 네.
0: 곰팡이가 쓸었다고 잘라낸다고 절대 안심하세요.
1: 너무 무식해요.
0: 그 아주 전곡을 찔러서 드신 거예요.
1: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네. 햄버거를 먹고 또 반은 남기고 또 반은
0: 그게 문제라니까. 햄버거 피자 그거 문제라니까.
1: 그거는 또 그 전날 먹고 그 다음 날 아, 뭐 하루 지났으니까 그 또 살짝 또 데핀답시고 데피고 컵라면이랑 먹는데 먹을 때는 입안에서 너무 너무 황홀하지,
0: 그렇죠.
1: 너무 맛있지.
0: 네.
1: 저 한 3일 결국 병원 가서 수액 맞고 왔어요.
0: 그러니까요.
1: 이런 애들이 정말 너무 무섭더라고요.
0: 너무 조심하셔야
1: 그러니까
0: 될 것 같아요.
1: 진짜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0: 예.
1: 혹시라도 이상하고 뭐 좀 불쾌하고 그런 건 조금이라도 이상한 하여튼 여러분 절대 드시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오늘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0: 그러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 저도 사실은요.
1: 네.
0: 이제 뭐 어디서 밥을 먹다가 남으면 투고해다가
1: 네.
0: 냉장고에
1: 아까우니까.
0: 넣어놔서
1: 네.
0: 어쩌다 보면 며칠 지나가요.
1: 네.
0: 그리고 나름대로 또 뭐 저거 한다고 냄새 맡아봐요. 근데 멀쩡한 것 같아.
1: 냄새 맡으면 네.
0: 끓여놓으면 시큼시큼한 거야.
1: 살짝 원래 이런 맛인가 네.
0: 살짝
1: 싶기도 하고.
0: 갔네. 그래서 이제 버리고 웬만하면 네. 먹는 경우인데 아마 저도
1: 네.
0: 굉장히 박테리아를 많이 먹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진짜 특히나 여름에는 아까워하지 마시고 뭐 그냥 빨리빨리 드시던지 아니면은 그냥 그냥 과감히
0: 그러니까요.
1: 예 그냥 버리시는 게 보양식을 드시는 것보다 제대로 된 음식을 그냥 섭취하시는 게 오히려 건강에 더 좋은 것 같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보양식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뭐 복날이라고 해서 삼계탕을 주로 먹긴 하지만
1: 네.
0: 우리 통계님처럼
1: 네.
0: 매운탕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1: 네. 네.
0: 그 이외에 뭐 고기를 드시는 분도 계시고
1: 그렇죠.
0: 왜냐하면 어차피 몸을 보양하는 거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게 다양하게들 드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1: 네. 뭐 보양식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0: 뭐 특별한 건 없고
1: 네.
0: 저는 굉장히 잡식성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못 먹는 거 한두 가지 빼놓고 웬만하면 다 먹는데
1: 네.
0: 그 대신 굉장히 소식을 해요.
1: 아~
0: 솔직히 얘기하면
1: 아~
0: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
1: 네. 일부러 아니면
0: 일부러
1: 그냥
0: 왜냐하면
1: 더 드실 수 있는데
0: 아직은 무대에 설 일이 많기 때문에 노래도 가르쳐야 되고 또 사회도
1: 프로,
0: 봐야 되니까
1: 프로의 자세인데요.
0: 볼록 배 나오면 안 예쁠 것
1: 멋있으시나.
0: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한 6년째 그 간헐적 밥으로 다이어트를 해요. 저는 저녁은 거의 밥을 안 먹어요. 특히
1: 네.
0: 저녁은 왜냐하면
1: 네네.
0: 이 탄수화물 중에서 밥이 주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1: 네.
0: 그래서 웬만하면 반찬은 먹되
1: 네네.
0: 밥을 반으로 줄였는데 그걸 뭘 이용했냐면
1: 네.
0: 내가 이제 집에 갔어요.
1: 네.
0: 근데 배가 고파.
1: 네.
0: 근데 보니까 반 공기도 안 남았어 밥이.
1: 네.
0: 밥을 새로 한단 말이에요.
1: 네.
0: 그동안을 못 견디고 이 반 남은 걸 먹어요.
1: 아, 그럼 벌써
0: 그러면
1: 좀 배가 차시겠네요.
0: 밥이 다 될 때 되면 배가 불러 있어요.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김밥을 먹으면 몇 개 안 먹어도
1: 네.
0: 조금 지나면 불잖아요.
1: 속에서?
0: 속에서.
1: 네.
0: 그
1: 네.
0: 원리를 이용해서
1: 네.
0: 밥을 반 공기 먹으면 처음은 배가 많이 고픈데
1: 네.
0: 딱 20분만 참으면 기분 좋아요.
1: 네.
0: 그 대신
1: 네.
0: 저는 밥 먹고 어유 죽겠다 소리는 안 하죠.
1: 네.
0: 왜? 기분 좋을 만큼
1: 그렇지.
0: 배를 채우면 30분 네. 있으면 이게 늘어나잖아요.
1: 네.
0: 그래서 한 6년 동안 한 20파운드 정도를 다이어트를 했어요.
1: 우와.
0: 거의. 그래서 그걸 유지하는 이유가
1: 네.
0: 그러니까 먹긴 먹어요. 초콜릿도 먹고 바나나도 먹고 과자를 좀 좋아해요.
1: 아 그래요?
0: 근데 먹을 때
1: 네.
0: 한 서너 개.
1: 아.
0: 그러니까 이렇게 요기 정도만 하고
1: 네.
0: 거기서 스톱을 시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절제가 몸에 배셔가지고
0: 그렇죠.
1: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0: 네.
1: 네.
0: 그래서 그거를 그냥 생활하듯이 하다 보니까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고깃집을 가면 밥을 한 톨도 안 먹고 아예
1: 고기만
0: 야채하고
1: 드시고.
0: 고기만 먹고 그러니까
1: 네.
0: 그게 뭐 특별히 나쁜 게 아니고
1: 노력해서 내가 이래야지 이게 아니라
0: 예, 예, 예.
1: 네.
0: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뷔페 같은 게 할 경우에
1: 잘 안 가시겠네요.
0: 아 그게
1: 네.
0: 가요 가는데
1: 네.
0: 그것도 요령이 음식 가지수를 제한을 둬요. 그래서 한 번에 서너 가지 두세 가지만 딱 덜어와서 한 두 번 정도
1: 네.
0: 한 번 먹기는 아쉽고 한 번에 꽉 채우면 양이 느니까
1: 네.
0: 뭐 조금씩 한 서너 가지에서 한 번 천천히 먹고 한 번 정도 더 먹고 끝내는 거죠. 그것도 요령이에요.
1: 그러시네요.
0: 예.
1: 진짜 프로시네요.
0: 저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강추하는 게
1: 네.
0: 특히 여자분들 뭐 나이가 드시면 이제 뭐 좀 몸이 넉넉해지고
1: 네.
0: 다이어트 하시는데
1: 배를 가리게 되네요.
0: 반만 반으로 줄이고 한 달 네. 지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러면 제가 개런티 하죠.
1: 그러니까 네. 먹는 게 실컷
0: 네.
1: 먹고 아 왜 살이 안 빠져?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막 이러는데.
0: 그러니까 넉넉하게 드시고 나서
1: 네.
0: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지?
1: 그러니까요.
0: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난 별로 먹는 것도 없는데.
1: 생각해보면 별로 안 먹었어 나. 근데 많이 드신 거죠.
0: 그러니까 저보다는 네. 많이 먹어요.
1: 찔리네요.
0: 아니 그러니까.
1: 네.
0: 물론 뭐 건강한 건 좋아요.
1: 네.
0: 근데 위라는 친구가
1: 네.
0: 이 적응을 잘해요.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위를 줄여놓은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들어가면 더 이상 얘가 힘들어해요. 그거를 기간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죠.
1: 네.
0: 근데 다행히도 건강상식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1: 네.
0: 뭐 장수하는 분들은 소식을 해라.
1: 맞아요.
0: 하루에 여러 번 먹어라.
1: 네네.
0: 뭐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제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1: 그러니까는 매일매일 보양식을 잘 본인의 체질에 맞게 본인의
0: 그렇죠.
1: 건강에 맞게
0: 예, 예,
1: 루틴에
0: 예.
1: 맞게 잘 네. 지키고 계시는 거네요.
0: 예,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1: 네.
0: 가능하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라.
1: 그게 그러니까, 몸이 원하는 거라면서요.
0: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예를
1: 네.
0: 들어서 뭐 라미 씨 오늘
1: 네.
0: 근무를 하다가 조금 초과하고 힘들어.
1: 네.
0: 집에 갔어.
1: 네.
0: 안 먹을 수는 없고.
1: 그렇죠.
0: 그러다 보면 손쉬운 거 대강 때운다는 얘기 많이 돼요.
1: 그렇죠.
0: 한 끼 때운다.
1: 맞아요. 맞아요.
0: 때우면 안 돼요.
1: 제일 안 되죠.
0: 예.
1: 네.
0: 때로는 뭐 상황 때문에 혼자 먹어야 될 때도 있어요.
1: 그렇죠.
0: 혼자 먹을 때도 가능하면
1: 네.
0: 내 입맛에 땡기는 걸 먹어라.
1: 그 막 생각하잖아요.
0: 네.
1: 그럼 그중에서 뭐 뭐가 제일 땡기는지 그걸 이렇게 압축해봐야 뭐 되나요?
0: 저는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햄버거 마크가 보이는데 맛있어 보이면 그냥 그걸 주저없이 먹어요. 아무 생각 없이.
1: 네.
0: 딴 생각 안 하고 뭐 지나가다가 라디오에서 누가 뭐 뭘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 맛있겠네. 그러면 그냥 일단 먹어요. 그런 위주로 많이 가요. 다만
1: 네.
0: 이제 사람들을 지인들을 만날 때는 뭐 네. 상대의 의견을 많이 물어보고
1: 네, 네, 네.
0: 그러는 편이죠.
1: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드실 때는 네,
0: 주로 네. 혼자 이제 할 때는
1: 그때 그때 떠오르는 음식으로
0: 예예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좀 근처로 차를 타고 일 때문에 나갔는데
1: 네.
0: 햄버거 하나 사가지고
1: 네.
0: 시원한 데서 차 세워놓고 음악 틀어놓고
1: 네.
0: 혼자서 차 안에서 다리 뻗고 먹는 거 그것도 좀 굉장히 즐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의 네. 그 시간이고
1: 네.
0: 나만의 공간이라고
1: 그러니까 본인의 시간을 굉장히 즐기시는 네. 스타일.
0: 저는 굉장히 그런 편이에요.
1: 네.
0: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히 뭐 외롭다 심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안 느끼는 편이에요.
1: 맞아요. 그게 좋죠.
0: 그리고 항상 저는 이제 음악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1: 네.
0: 항상 유튜브라는 친구가 있어서
1: 네, 네.
0: 어디 가도 유튜브가 있으면
1: 네.
0: 그냥 덜 외롭고
1: 그곳이 덜
0: 심심하고.
1: 나의 플레이스야.
0: 요새 뭐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해피투게더의 선미 씨 같은 경우에는 네. AI하고도 인터뷰도 하고
1: 네, 그렇죠.
0: 그렇지만 인터뷰까지는 아니더라도
1: 네.
0: 그냥 유튜브를 틀어놓고 있으면 친구 삼아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책도
1: 네.
0: 안 읽었지만 유튜브에서는 한 20분에
1: 그렇죠.
0: 요약해서
1: 네, 네.
0: 읽어주면 그거 들으면
1: 너무 좋죠.
0: 그 내용 다 알게 되고
1: 네 맞아요.
0: 뭐 그러는 적이 저는 많은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또 보양식 얘기하다 보니까
0: 예.
1: 제가 지난번에 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몸이 까부러진다 그러잖아요.
0: 아, 그렇죠. 아,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1: 막 몸이 축축 처지고 너무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막 말똥말똥한데 몸은 너무 피곤해. 너무 자고 싶어.
0: 네네네.
1: 막 그런데 제가 추어탕을 먹으러 갔거든요.
0: 아, 추어탕 좋죠.
1: 제가 눈이 번쩍 뛴다는 게 무슨 뜻인지
0: 그래요?
1: 한 그릇을 정말 완뚝을 딱 하고 눈이 이제 시야가 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양식들 하는구나. 제가 그때 느꼈어요. 추어탕도 그렇고 그 뭐 그냥 딱히 뭐 보양식이라고 해서 내가 뭐 추어탕을 먹어야지 삼계탕을 먹어야지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뭐 생선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먹으면은 그때 나한테 보양식이 되는 거고
0: 그럼,
1: 그런 거죠.
0: 그렇죠.
1: 뭐 늘 먹는 나의 일상에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것들도 그럼. 뭐 그냥 먹으면은 나한테 좋으면은 다 보양식이 되는 거죠.
0: 추어탕에 웃지 못할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1: 뭐죠?
0: 제가 네. 사실은
1: 벌써 웃겨요,
0: 오해와 진실이 있는데
1: 네.
0: 오해가 있어서 추어탕을 한동안 못 먹었어요.
1: 왜요?
0: 저는 추어탕 미꾸라지라고 해서
1: 네.
0: 미꾸라지를 통째로 넣어주는 탕인 줄 알았어요.
1: 아닌가요?
0: 아니에요.
1: 뭐가 섞이나요?
0: 가루예요, 가루. 가루로 만들어서
1: 그게 미꾸라지 가루 아니에요?
0: 미꾸라지 가루인데
1: 네.
0: 저는 통으로 넣어주는 줄 알았다고요.
1: 아, 근데 그렇게 통으로 넣어주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통으로 넣어주면 못 먹을 것 같은데
0: 못 먹었. 그래서 그게 네. 좀 비리고 그래서 손 안 네. 대다가 어느 네. 날 추어탕 집 갔는데
1: 네.
0: 웬 우거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아니 이거 추어탕 맞아요? 그랬더니 아, 다 가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 네.
0: 이런 헐 내가 그걸 모르고 이 맛있는 걸 안 먹고 있었네.
1: 너무 맛있잖아요. 산초랑 막 들깨 넣고 네. 넣어가지고
0: 예예예. 예, 예.
1: 아 드실 줄. 근데 추어탕도 못 드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0: 아 근데 뭐 여기 특히 뭐 얘기할 순 없지만 남모골의 네. 네. 추어탕이
1: 고기요,
0: 가장
1: 고기요.
0: 일단 밑반찬이 좋고
1: 저의 눈을 뜨게 하는 바로
0: 거기 가면 또 그 한국 멕시칸 언니가 하나 있잖아요. 오래된 멕시칸 언니인데 네.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해요.
1: 아 정말요.
0: 오래 일을 해가지고 근데 거기는 변함없는 맛이에요.
1: 맞아요.
0: 네, 아무래도 다른 집들도 있지만
1: 네.
0: 그 집이 유일하게
1: 네.
0: 위치로 보면 조금 외지지만
1: 네,
0: 그래도
1: 네.
0: 우리가 찾아가서
1: 그래도 다 아시는 분들은 다 네. 추어탕 거기 가서 드시는 것 같아요.
0: 그래가지고 네. 들깨가루 넣어가지고 착 밥 말아 먹으면 그게 진짜. 보양식이지 뭐겠어요.
1: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한 그릇 뜨뜻하게 딱 먹고 진짜 기운 딱 차리고
0: 그리고 사실 지금 뭐 그 노래 신청해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뭐 뱀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뱀을 굉장히
1: 생사탕.
0: 또 보양식이라고 해서
1: 네.
0: 먹는 그 사람들 여기도 이렇게 그 이렇게 한약식으로 만들어서
1: 네.
0: 뭐 뱀탕 그래서 보양식으로 몸 보존하기 위해서 먹는 분들도 더러 계신 것 같아요.
1: 네. 예. 하여튼 오늘 뭐 말복이고 하니까
0: 예.
1: 뭐가 됐든 또 금요일이고 하니까
0: 그러니까 오늘
1: 잘 드시고
0: 주말이 됐건 간에
1: 네.
0: 사실 우리 라빈 씨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몸을 보신하면 그게 바로 보양식이에요.
1: 네, 맞아요.
0: 그게 오늘 집에서 뭐 삼겹살을 구워서 소주를 한 잔 하시던,
1: 맛있겠네요. 어? 네.
0: 김치 좀 구워서. 얹어가지고 네. 한 잔 하시던, 네. 뭐 통닭을 사다가 맥주를 네. 한 잔 하시던, 네. 뭐 회를 한 접시 사다가 뭐 소주를 한 잔 하시던, 아니. 네. 뭐가 되든 불타는 밤이 될 그 맛있겠어요, 상황이 나. 좋아요.
1: 네.
0: 그런 거 먹고 나면 가족끼리 불타는 밤이 될 수
1: 그렇죠.
0: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몸을 보존하고 네. 내 그 밸런스를 맞춰야지.
1: 네.
0: 병원을 다니다 보면 나이가 들어서 네. 항상 의사께서 말씀하시는 게 네. 몸의 밸런스를 유지를 해라.
1: 네.
0: 뭐가 좀 무너지면 안 된다.
1: 네.
0: 그래서 그 무너지는 부분을 약으로 보충해서 맞추는 게 건강이다라는 얘기를 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저기 라빈 씨도 네. 아무쪼록 네. 이 일 참 많이 하려면 네. 건강 밸런스 잘 맞춰야
1: 네.
0: 우리가 방송을 오래 여러분께 즐거움을
1: 아, 그럼요.
0: 드릴 수가 있습니다.
1: 네, 네. 아유, 네. 진짜 제가 매일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0: 좋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했고.
1: 끝나나요 벌써?
0: 아, 시간이 아직 더 됐구나. 조금 더 하자고요. 난 시간을 안 봤어요.
1: 아니요.
0: 아니요.
1: 아, 벌써 진짜.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와서 몇 번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진짜 예. 시간이 후딱 다 지나가 있고.
0: 그럼요.
1: 아주 진짜.
0: 제가 이제 네. 인터뷰를 이렇게 하다 보면
1: 네.
0: 어떤 때는 시간이 뭐 10분 한 것 같은데 막 20분씩 지날 때 있고
1: 네, 네.
0: 어떤 때는 좀 안 지날 때도 있고 그래요.
1: 네.
0: 그런데
1: 네.
0: 아, 이제 아무리 여기서 몇십 년을 살아도
1: 네.
0: 한국에서의 먹던 그 우리 어떤 정겨운 풍습이나 어떤 문화 같은 경우는
1: 네네.
0: 세월이 지나도 제 마음엔 변하지 않는
1: 그리고 또
0: 것
1: 그거 있잖아요. 각자 집마다 보양식이 따로 있어요.
0: 그러니까요.
1: 저희 집은 보양식이 닭죽이었어요.
0: 그래서 닭죽.
1: 네, 네. 저는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항상 여름이 되면은 무조건 닭죽을 끓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저희 아이를 낳아서 여름이 되면 저도 또 닭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시집을 갔거든요. 걔도 또 닭죽을 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먹어온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여름 보양식 하면 저희 아이는 닭죽이에요.
0: 그러니까
1: 그런 거 있는 거 집집마다 아마 있을걸요.
0: 집집마다 그러니까 제가 네. 말씀드리는 게
1: 네.
0: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먹는 보양식하고
1: 네.
0: 한국에 어렸을 때 먹은 보양식하고는
1: 네.
0: 그 어감이 참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옛날에 집에서 해주는 음식이 그 보양식이었거든요.
1: 네.
0: 지금 우리 라빈 씨 얘기했다시피 닭죽이
1: 네.
0: 될 수도 있고
1: 네.
0: 뭐 삼계탕이 될 수도 있고 매운탕이 될 수도
1: 네,
0: 있고
1: 네, 네.
0: 그게 내려오는 그 집안의 그
1: 그렇죠.
0: 어떤 보양식이잖아요.
1: 집안의 풍습
0: 때 되면 하는 거.
1: 네. 때만 되면은 해야 될 것 같은 거.
0: 저는 사실 뭐 그 보양식은 아니지만 가장 그리운 것이
1: 네.
0: 한국에서 김장할 때 겨울에
1: 네.
0: 김장하는 날
1: 네.
0: 배추
1: 수육.
0: 속에다가 수육 삶아서 그
1: 네.
0: 배추 속이랑 먹든 그게 가장 그립고
1: 네.
0: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1: 네.
0: 가장 생각나는 그런 마음에 남는 그런 보양식 같아요.
1: 지금도 그렇게 해서 드실 수는 있지만
0: 네.
1: 한국에서 어렸을 때 드시던 그 추억의 맛이 안 나서
0: 그러니까 마당에 이렇게 배추 절여놓은 거 있고
1: 네.
0: 김치통 만들면
1: 네.
0: 놀다가 지나가면
1: 네.
0: 수육 삶기 전에 그냥 맨 배추에 김치통
1: 네.
0: 넣어서 주는데
1: 네.
0: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1: 근데 어머님이 직접 김치를 하셨어요?
0: 절대 안 하셨죠.
1: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상상이 안 되죠.
0: 아니요. 우리 네. 할머님이랑 집안에서 할 때 그
1: 네.
0: 맛있죠.
1: 네.
0: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담그는데 한 가지는 굴이 들어가요.
1: 맞아요.
0: 굴 들어간 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1: 그리고 어떤 건 생태도 넣고.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래서 그 맛이 아직도 감에 나있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에도
1: 네.
0: 김장의 맛은 여기도 물론 간혹들 하시겠죠. 근데
1: 네.
0: 일단 춥질 않잖아요. 여기는.
1: 그렇죠.
0: 그게 추운 맛에 먹어야
1: 네.
0: 그게 진 맛이 나는데
1: 네, 네.
0: 그런 아마 추억들이 저희 지금 함께하고 있는 저 세대, 저보다 윗세대들은
1: 네.
0: 훨씬 더 추억에 많이 남아있는
1: 그렇죠.
0: 맛이 아닌가
1: 네.
0: 싶기도 해요.
1: 아유, 항상 그리운 게 또 추억의
0: 그럼요.
1: 맛이죠.
0: 그래서 사실 우리 라빈 씨하고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도 저도 염두에 드는 게
1: 네.
0: 제가 노래로 여러분들의 추억을 소환하듯이
1: 네.
0: 항상 저희가 얘기 나누면서
1: 네.
0: 여러분들이 지나오셨던
1: 네.
0: 그런 그 과거에 묻고 있는 좋은 추억들
1: 네.
0: 잠시나마 저희와 함께
1: 네, 네.
0: 꺼내서 보시고
1: 네.
0: 미소 짓기도 하고
1: 맞아요.
0: 그랬으면 좋은 시간이 아닌가
1: 그리고
0: 싶어요.
1: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0: 네.
1: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런 장면들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려지고
0: 네.
1: 그래서 참 좋네요.
0: 그랬으면 좋겠어요.
1: 네. 네. 하여튼 오늘 말복이니까 네. 보양식 뭐가 됐든 네. 잘 드시고 네. 또 건강하게 네. 네. 또 주말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또 새롭게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7: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8: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7: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9: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10: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9: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10: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11: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말복 준비도 H마트에서
12: 정성 가득 든든한 한 끼 하림 삼계탕, 쫄깃탱탱한 통통배, 쫄깃 쭈꾸미,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통통배 운하기부터
11: 무더위 속 상큼하게 즐기는 광동 비타오백과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챙기는 정관장, 아답토 콜라겐까지
12: 말복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보양식과 건강식품으로 지친 여름 맛있게 기운 충전하세요.
1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15: 정갈한 전통 한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1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라디오는 내 친구 이브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듀코님 오래간만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운전하는데 고생 많으시죠? 열심히 하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세인트님 아저씨 주말인데 늘 재밌는 방송이라고 고마워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아저씨도 즐거운 주말 보내길 바래요. 아이고 순철님도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다들 반갑고 또한 감사합니다. 자, 보양식 얘기했죠? 자, 뱀이다. 김혜연입니다.

네, 아주 재밌는 노래 뱀이다 했습니다. 물론 보양식 얘기, 오늘 복날 때문에 보양식 얘기했지만 이 뱀이다라는 노래를 듣다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아마 서울보다는 지방 쪽에 계시는 분들이 항상 그 약장사들이 있어요. 자,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만병통치약이고 그러면서 그 차력 같은 거 시범하는 사람들이 막 못을 손으로 박고 나무를 부러뜨리고 뭐 이런 차력쇼를 하면서 이 검은 병에 들어있는 그런 약을 팔던 약장수라는

0: 생각하니 하 우습구나.
1: 네, 아주 풍자를 잘했던 우리 김성환 씨의 뱀이다. 약장수. 아, 글쎄요. 그 약장수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동네 어귀마다 그래서 아주 그 어른들이 애들이 오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구경하다 꿀밤 맞은 기억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막 내쫓기도 하고 애들은 가라고 이 약으로 말씀드리겠다면 밤새 요강이 깨어집니다. 뭐 이런 그 약장수들의 아주 뭐 그 이렇게 정감어린 멘트도 있고 항상 옆에서 보조를 하는 여자분도 있고 남자분들도 한 팀이 돼서 움직였던 그런 약장수. 아, 정말 추억이 어린 그런 약장수도 있었고 또 장터에 가면 작게는 그 서커스 공마단의 어떤 행사도 있었고 나팔도 불고 장터라는 것이 저는 서울 살아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쩌다가 이 강원도 화천 그 장터에 놀러 가고 그러면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추억들이 있고 그런 기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그 많은 추억들이 저보다는 훨씬 많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실질적으로 정말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아서 우리가 추억에 잠겼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 오늘 우리 비니 씨와 함께 그 복날의 보양식 얘기하면서 뱀 장사 얘기까지 하고 또 약 장사 얘기까지 나누는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전영입니다. 반가운 노래네요. 어디쯤 가고 있을까?

0: 네, 저녁에 어디쯤 가고 있을까? 알청님 잊혀질 뻔했던 저녁 노래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좋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이 오늘 광복절입니다. 자, 얼마 전에 김건모 씨가 모처럼 만에 리메이크해서 앨범을 냈는데 바로 타이틀곡이 이 어디쯤 가고 있을까를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멋지게 불러줬던 버전이 있으니까 제가 다음 주에는 언제 한번 우리 김건모 씨가 부른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걸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오늘 순서 이번 주 순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교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5: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4: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5: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4: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8: 타이어.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9: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8: 213-388-5600 213-388-5600.
9: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8: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9: 융자나라 좋은 나라.
8: 융자라면 콜미
9: 213-388-5600 213-388-5600.
10: 융자 나왔어요.
11: 우와 빠르네.
0: 네, 오늘도 또 이번 주도 여러분들 덕분에 잘 보낼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괜찮으셨습니까? 자,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조금 지치시더라도 기운 좀 내시고 충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들 무탈하게 잘 보내시고 저도 열심히 잘 충전해서 웃는 낯으로 여러분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저...

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3: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2: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3: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4: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5: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6: 카페보넨?
5: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6: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5: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7: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5: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0: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9: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2: 엄지손톱을 통해서 또 손등의 피부를 이렇게 들어 올려 보면서 탈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바로 얼마 전에 이 손이라는 건 정말 우리 몸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바로미터인 듯 싶습니다. 자, 악력이요. 악력이 약해지면 근 감소증을 함께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악력 저하가 단순히 손 힘이 약해진 문제가 아니라요. 특히 노년기에서는 전신 건강과 노쇠 위험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뚜렷한 지표라는 것입니다. 악력계를 이용해서 뭐 남성은 28kg, 여성은 18kg 미만이면 악력이 떨어진 상태로 본다라고는 하는데요. 꼭 어떤 기구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자녀가 이 부모님의 손을 잡아보고 쥐는 힘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 페트병 뚜껑을 여는 모습을 통해서 또 물수건을 짜는 모습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악력 변화가 분명히 느껴질 겁니다. 자, 이렇게 손 힘이 약해진 노인은 신체뿐만 아니고요. 정신 건강에서도 이상 신호가 함께 나타날 확률 높습니다. 특히 비교적 젊은 노인층, 뭐 장년층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65세에서 74세 사이니까요. 이 연령층에서 악력이 정상인 경우에는 우울장애를 겪고 있는 비율이 2%에 불과했는데 악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경우에는 이게 14%까지 쑥 올라갔습니다. 7배나 넘는 차이죠. 저작 불편을 호소하는 비율, 그러니까 씹는 거요. 씹는데 불편하다는 그런 비율도 정상군은 24%였는데 악력 저하군은 38%까지 높아집니다. 그리고 고령으로 갈수록 근감소증과 악력과는 아주 유사한 관계를 띄었습니다. 전문가는 어르신들은 건강한 상태에서 매우 심한 노쇠 단계에 이르기까지 아주 서서히 진행이 된다. 그래서 예방과 함께 회복 가능한 단계에 조기 발견한다면 얼마든지 건강한 노년층을 보낼 수 있다면서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악력 저하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신호, 악력 저하, 우리 부모님 소원 꼭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본인도 직접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4: 워싱턴 DC 내셔널몰의 제2차 세계대전 기념비를 훼손한 용의자가 오늘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은 멜리사 L. 페리스를 미국 재산 훼손과 참전용사 기념물 파괴 등 두 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두 혐의는 각각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페리스는 현재 구금 중입니다. 사건은 어제 발생했습니다. 기념비 석조물에 붉은색 낙서가 적히고 분수 안팎에는 흰 비누 거품이 산더미처럼 쌓인 채 발견됐습니다. 낙서 내용은 깨끗한 손, 더러운 돈이었습니다. 제닌 피로 워싱턴 DC 연방검사장은 이번 훼손 행위를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미국인들을 기리는 신성한 기념물에 대한 비열한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피로 검사장은 그 미국인들 중에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영웅들에게 이보다 더 큰 모욕은 없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기념비는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국가적 상징물로 연방법에 따라 훼손 시 중범죄로 처벌받습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주 나소 카운티 가든시티의 경찰학교 연설에서 이란이 지금 아주 심하게 패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해협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한 어떤 배도 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발언이 실질적인 영유권 주장이라기보다 미국의 통제력을 과장해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 요충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군사력을 더 많이 사용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휘발유 가격이 오른 것과 관련해서는 갤런당 4달러를 내더라도 사과하지 않겠다며 옳은 일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공산주의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위협이라며 반공 메시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원을 비롯해 캐시오컬 뉴욕주지사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등 민주당 정치인들을 일제히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각서에 서명해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자국에서 미 해군 선박을 최대 두 척까지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대상 선박은 수상전투함과 통합함을 보급 유조선 그리고 로로선 등 세 종류로 제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식을 이른바 핀란드 모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난해 10월 핀란드와 중형쇄빙선 건조협력을 맺으면서 처음 적용한 방식으로 초기 선박을 해외에서 빠르게 확보하되 그 기술을 미국 조선소로 이전해 자체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각서에는 해군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에 대한 국가안보 면제권도 명시됐습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의 새 조선소를 짓거나 기존 조선소의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하며 미국 시민을 고용해 훈련하고 독점 기술을 라이선스 방식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하나그룹은 이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각서 발효 후 90일 안에 선박 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선박 발주 이후 잦은 설계 변경 요구가 조달 지연으로 이어져 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